요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트앤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30강으로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1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중요한 특성들을 영단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학습 목표로 미리 알아봐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와 물건으로 가득한 상자를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간이나 양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표현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 어떤 단어를 공부할지 같이 한번 우리말로 먼저 말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이 병이 쿠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가득하다라고 말할 땐 어떤 영단어를 써주면 될까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이 유리잔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용물이 없이 비어 있어요. 또 오른쪽을 보니까요. 배터리의 잔량이 꽉 차 있진 않지만 충분합니다. 우리 충분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쌤이랑 같이 단어를 공부하고 나서 이 영단어들을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말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empty. empty. 자, E-M-P-T-Y고요. P는 정말 약하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empty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empty 스펠링 외워서 써봅시다. empty, E-M-P-T-Y. 자, empty 하면요. 내용물이 없고 빈 혹은 비어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문 볼까요? This is an empty box 라고 했어요. This is an empty box. 이것은 어떤 상자일까요? Empty box니까 빈 상자인 거예요. 내용물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The classroom is empty now. 교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사람들로 가득할까요? 아니겠죠. Empty라고 했으니까 비어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empty 지금 바로 기억하셨나요? 그러면 empty의 반대말 한번 알아볼게요. empty는 비어있는 건데 full이라고 하면요. 가득한 겁니다. 혹은 배가 음식으로 가득해요. 배부른 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full 한번 써볼게요. full, F-U-L-L, L을 두 번 씁니다. full, F-U-L-L. 자, full이고요. 자, 반대말은 배부른의 반대말 알아둘게요. 배부른의 반대말은 배고픈이죠? hungry. hungry. 자, 그리고 full은 이렇게 자주 쓰여요. be full of 하면요. 뭐뭐로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는 full 예문 살펴볼게요. 여러분,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지 한번 말해보세요. 먼저, The concert hall is full of his fans. The concert hall is full of his fans 라고 했는데요. 콘서트장이죠? 콘서트장이 is full of 밑줄 할게요. 뭐뭐로 가득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의 팬들로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The concert hall, 시작! The concert hall is full of his fans. 그 콘서트장은 그의 팬들로 가득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어서 I don't want to eat more bread. I am full 이라고 했어요. 나는 빵을 더 먹고 싶지가 않다라고 한 거죠. 더 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I am full. 나는 배가 부르기 때문이죠. Full은 이렇게 배부른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혹시 이런 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동그랗고 꽉 차 있는 달을 영어로 full moon, full moon이라고 하면 보름달이라는 뜻입니다. 얘를 왜 full moon이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단어는 enough. enough. 중요한 단어예요. 자주 나옵니다. enough라고 하면요. 충분한 혹은 충분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발음이 조금 특이하죠? enough에서 F 발음이 나게 됩니다. 같이 써볼게요. enough. E N O U G H. 읽을 때는요. enough. 충분한, 충분히. 자, 예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말해볼게요. 첫 번째, We don't have enough time for a new project. We don't have enough time for a new project 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어떤 시간이 없죠? Enough time이니까 충분한 시간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Enough는 부사로 충분히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You didn't study enough for the exam.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는 시험을 위해서 enough하게 공부하지 않았다. 여기서 enough는 충분히가 되겠죠? You didn't study enough for the exam. 너는 시험을 위해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enough는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이 배운 단어를 직접 영어로 말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쿠키로 가득한 병이 있습니다. 자, 가득한은 영어로 뭘까요? F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full. 반대로 내용물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이렇게 비어있을 때는요. E로 시작하죠. Empty. 자, 그리고 꽉 차거나 꽉 차진 않았지만 충분한 양을 표현할 때는 우리 뭐라고 하죠? Enough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양을 표현하는 영단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단어들을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무줄 이렇게 당겨본 적 있으신가요? 고무줄을요,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용수철 같은 건 어떤가요? 우리가 이렇게 눌러보고 손을 치우면 다시 튀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조사해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탄성력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탄성력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탄성력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으신데 탄성력에 대해서 그냥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질문하고는 나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의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그 얻어내는 답변도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내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려면 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고무줄 늘리거나 해보면 어때요? 내가 그 힘을 제거하고 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거든요. 바로 그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모양이 변형이 됐어요. 그럼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탄성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대요. 그때에도 모양의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되돌아가는 것도 모양이 변하는 거니까 거기에도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네요. 아, 우리 그 힘을 바로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탄성력은요, 물체가 외부 힘에 의해서 모양이 변형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되돌아가려는 힘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탄성력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르거나 잡아당겼다 놓으면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물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 우리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앞에서도 이런 거 한번 살펴봤었는데 바로 고무줄 같은 거 떠올리실 수 있죠. 우리 머리 묶을 때 여학생들 고무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머리끈 이런 거 우리가 다 이런 탄성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무줄 총 이런 것도요. 바로 탄성력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잠을 잘 때 쓰는 바로 침대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 밑에 이렇게 스프링들이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바로 침대 매트리스 아니면 자동차 서스펜션 볼펜 내부에 스프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탄성력을 이용하고 있는 예시에 해당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우리 안에 있는 스펀지 같은 것도 바로 탄성력 이용한 거거든요. 이런 의자 쿠션이나 청소용 스펀지 같은 것들이 탄성력을 이용한 예시가 되겠고요. 또 우리 활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면 쭉 우리가 활을 당기는 그때 활 시위를 당겼다가 놓으면 활에 휘어진 부분을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 때문에 화살이 앞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탄성력 이용한 것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어렸을 때 이거 한번 타보셨을 적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트램펄린이죠. 위에서 뛰면 여기 있는 용수철 보이시죠? 아니면 탄성력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처졌던 부분이 다시 위로 튕겨 올라가게 되는 거. 그걸 이용한 바로 탄성력을 이용한 기구입니다. 아닙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볼 건데요. 신발 밑창이에요. 운동화 밑창에는 탄성이 좋은 재질이 사용되어 있어서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추진력을 얻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 주변에는요, 탄성력 이용한 곳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답변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이야 라고 역할을 먼저 주시고요. 물체를 당기거나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해. 탄성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이죠. 우리 주변에서 어떤 물체들이 탄성력을 가졌는지 생활 속 예시와 함께 설명해줘 라고 여러분의 질문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 주변에 이렇게 다양하게 탄성력이 쓰이고 있구나. 탄성력이 도대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물체가 외부 힘에 의해서 모양이 변형됐어요. 그럼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힘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원래 모양이에요. 누르면 다시 되돌아가기 위한 힘이 발생하고, 늘어뜨려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탄성력의 정의는 우리가 했던 그대로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의가 됐으니까 두 번째는요? 그렇죠. 탄성력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미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예상해 볼수 있어요. 아, 원래 모양에서 압축을 시켰더니 늘어나는 방향,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방향, 얘는 늘어뜨렸더니 다시 압축이 되는 방향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을 얘기하고, 압축된 경우에는요? 그렇죠. 눌려서 압축된 용수철이나 스펀지의 탄성력은 늘어나려는 방향, 즉 팽창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만약에 휘어졌다라고 한다면 휘어진 활이나 막대는 원래 고든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요,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이 탄성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탄성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일 겁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어떤 물체를 조금 변형시키면 되돌아가려는 힘도 조금 발생하면 되지만, 많이 변형시키게 된다면 되돌아갈 때도 큰 힘이 작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변형된 정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탄성력의 정의, 그리고 방향, 그리고 크기까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탄성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답으로 얻기 위한 질문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탄성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시고, 탄성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어. 탄성력의 정의, 방향, 크기, 힘을 공부할 때 반드시 세 가지를 챙겨주셔야 돼요. 따라서 탄성력의 정의와 방향,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쉽게 설명해줘라고 해서 내가 답으로 원하는 그 답의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요, 꼭 여러분만의 질문을 한번 생성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총해보는 과학의 김정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그런 경우가 있어. 걱정이 앞서다 보니 막상 해야 될 일, 정작 해야 될 일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바로 회피, 주저와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학교에서 교재 실을 독후감을 모집한다고 해.
2: 어? 나도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
1: 그래? 잘됐다. 우리도 독후감을 내자.
2: 혹시나 내 글의 수준이 다른 친구들 것보다 낮아서 교집 편집위원들이 흉을 보면 어떡하지?
1: 도전 자체도 의미 있잖아. 그리고 네 것이 뽑힐 수도 있고.
2: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을래. 괜히 기대했다가 흉만 잡힐까 싫어. 이 정도 그리면 나도 쓸 수 있는데 응모해볼걸.
0: 오늘의 속담,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재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계획대로 진행해야 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학, 황순원. 38선 접경에 북쪽 고향마을로 돌아온 치안대원 성삼은 포승줄에 묶인 채 잡혀있는 청년을 목격한다. 성삼은 그 청년이 자신의 어릴 적 단짝 친구였던 덕재임을 알아보고 놀란다. 덕재는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냈다는 죄목으로 붙잡힌 것이다. 성삼은 자신이 직접 청단까지 호송하겠다고 자원하여 그를 데리고 마을을 벗어난다. 얼마 후 성삼은 덕재와 함께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고 훅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서리하다가 들켰을 때 덕재가 자신에게 밤을 나눠주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진다. 성삼의 추궁에 덕재는 자신이 빈농의 자식이자 근농꾼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직책을 맡았을 뿐이며 아픈 아버지와 농사일 때문에 피난을 가지 못했다고 털어놓는다. 덕재가 꼬맹이와 결혼하여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자 성삼은 덕재의 처지에 공감하며 적대감을 허물게 된다. 학대가 있는 벌판에 이르자 두 사람은 과거 어른들 몰래 학을 잡아 놀다가 사냥꾼이 온다는 소문에 학을 살려주었던 일을 회상한다. 성삼은 갑자기 포승줄을 풀어주며
4: 학 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
3: 라고 말한다. 결국 성삼이 학을 쫓는 척하며 덕재를 탈출시켜준 것이다. 치안대원인 성삼이에게 사상범으로 잡혀온 친구 덕재를 풀어주는 일은 정말이지 구더기가 들끓는 것처럼 두렵고 껄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호송 임무를 어기고 중범죄자나 다름없는 친구를 놓아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성삼이 역시 처벌을 받는 커다란 불이익을 피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성삼이는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라는 속담처럼 눈앞의 두려움 때문에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에게 있어 장 담그기란 이념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순수한 우정을 되살리는 일이었겠죠. 친구의 목숨을 살리는 일은 치안대원으로서 겪을지도 모를 곤란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꼭 해야만 하는 사람의 도리이자 진한 맛이 우러나는 삶의 본질이었던 셈입니다.
0: 오늘의 속담,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였소. 다소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작은 걱정 때문에 큰일을 포기할 순 없는 것이지요. 속담의 교훈을 잘 음미하고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의 실험 주제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주변 공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 실험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직접 관찰하고 이를 통해 자기장의 성질을 이해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코일 실험 장치, 직류 전원 장치, 그리고 스위치를 집게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닫아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코일 주위에 철가루가 배열되는 모습을 관찰하여 그립니다. 철가루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자기력선을 따라 배열되므로 철가루의 모양을 통해 자기장의 형태와 분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일 내부와 외부에서 배열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해보세요.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아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나침반의 N극 바늘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관찰하여 그립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만들어낸 자기장이 나침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며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중심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추론해 봅시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다음 과정 3을 반복합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 바늘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봅시다. 전원 장치를 조절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를 과정 3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류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결과 그림을 함께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먼저 그림 가를 보면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철가루 배열이 막대자석 주위의 자기장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일 내부에서의 철가루 배열은 거의 직선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일 내부에서는 일정한 방향의 자기장, 즉 직선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나와 다는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놓아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주위의 나침반의 바늘 N극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보고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도 함께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를 통해서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류일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전류일세기가 커질수록 나침반의 바늘도 더 크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전류일세기가 커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13번 문제부터 끝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부터 15번까지는요, 소비가 폭력이라면 하락이라고 하는 글의 일부분을 여러분이 읽고 풀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가문단부터 살펴볼게요. 자, 가문단에선 미닝 아웃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닝 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사회적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무엇이 변할 수 있다? 그렇죠. 기업과 정부가 움직이게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를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뚜껑 이야기, 그리고 무라벨 생수 이야기를 근거로 들어서 이렇게 기업과 정부가 움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산업과 사회 사회의 친환경 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어떤 소비? 그렇죠.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누가 해야 한다? 그렇죠. 소비자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식, 사람이 먹기 위해 기르는 가축이 67%인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가 배출이 되기도 하고, 탄소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배출된다. 소를 키우게 되면. 그렇죠. 이 메탄가스가 배출되기도 한다. 그래서 탄소와 메탄가스가 배출이 되고, 가축을 기르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물이 사용되고, 그리고 가축이 먹을 곡식을 기르기 위해서 나무를 베면서 무엇이 파괴된다? 그렇죠. 숲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은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자연을 회복시켜서 지구의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고 사람을 위한 다양한 농작물을 경작해 식량난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 육류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나의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아래에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13번 기역부터 리을을 논증 요소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역부터 리을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기역부터 리을까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주장과 이유와 근거로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글쓴이는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죠.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 뭡니까? 리을이 되겠죠. 자, 산업과 사회의 친환경 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윤리적 소비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글쓴이의 주장이죠. 자, 이 이유는요, 우리 왜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적극적인

적인 의사표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사회적 움직임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기업과 정부가 소비자들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 이유가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그 근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햄을 덮고 있는 플라스틱 뚜껑이 불필요하다면서 반납하는 운동이 일어나자 해당 기업이 플라스틱 뚜껑을 없앴고요. 즉, 무엇이 움직였어요? 기업이 움직였고요. 최초로 무라벨 생수를 출시해서 친환경 움직임을 보인 기업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구매 행위로 1년 만에 판매량이 500% 증가했고요. 그 이후에 다른 기업도 그쵸, 무라벨 생수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업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업이 움직이게 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한 근거로 니은과 디귿을 제시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주장과 이유, 근거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14번. 보기를 고려했을 때 미음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보기에 제시된 건 뭐냐면 지향의 뜻이에요. 지향. 자, 지향의 뜻이 뭐냐면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으로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무엇? 의지. 자, 그러면 이 지향이라는 말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기를 읽어보자는 거예요.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도 한 명의 완벽한 채식주의보다 10명의 채식 지향이 더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한대요. 한 명이 완벽하게 채식을 실천하는 것보다 몇 명이? 즉, 10명이. 이 10명이라는 건한 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숫자예요? 더 많은 숫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 지향하는 것. 즉, 채식에 대한 무엇을 갖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의지를 갖는 것이 더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채식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이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완벽하지 않은 채식을 하는 것조차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굳이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아니고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채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사람이 많을 때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진다. 맞죠? 완벽한 채식주의보다 이 채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을 때, 그쵸? 10명이 될때 커다란 변화, 그쵸? 이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채식에 동참할 때 완벽한 채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완벽한 채식주의보다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채식을 위해 애쓰는 것보다 보다 많은 사람이 제대로 채식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채식 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 보기에 지향의 의미가 나와 있었죠. 사회에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채식을 실천하는 것보다 채식의 가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채식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보다 조금 더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자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4번의 정답은 이렇게 2번을 골라주셔야겠죠. 자, 15번. 나에 쓰인 설명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1번. 메탄가스 등 어려운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뜻을 밝히고 있다. 즉, 메탄가스의 정의를 밝히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2번. 축산업에 문제가 발생되는 지점을 사육, 도축, 유통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축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사육, 도축, 유통으로 구분해서 알려준다기보다는 주로 사육의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는지 설명을 했고요. 도축의 가공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유통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량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느냐? 그것은 아니었죠. 가축의 종류에 따라 가축 사육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소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메탄가스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소에 대해서 뭐 소에 비해 양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죠. 차이를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탄소 배출, 물 사용, 숲 파괴 등 가축 사육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열거하고 있다.
그렇죠. 이 탄소 배출되고 우리가 키우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고 이 키우는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뭐죠? 이 숲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열거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우리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6번부터 18번까지는 콘서트 티켓이 비싼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희소성과 희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글이었죠. 그래서 가문단에서는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이 구하기가 어려운 것, 그래서 무엇까지 판다? 그렇죠. 불법 암표까지 판다. 자,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재화는 한정적인 것을 경제 용어로 어떻다? 희소하다 또는 희소성이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했어요. 자, 희소하다는 것과 희귀하다는 것은 같은 뜻인가? 경제학적인 의미에서는 다르다. 그래서 희소하다는 것은 그 수량보다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즉,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거고, 희귀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수가 적은 것, 그래서 귀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희소한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원하는 사람이 많죠, 수량보다. 자, 그러니까 희소하다고 하는 거고요. 아쉽지만 내가 10년 동안 쓴 일기장은 원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그 수량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희소성을 노리고 콘서트 티켓을 잔뜩 사놓았는데 콘서트 날까지 그것이 팔지 못하면 휴지 조각이 된다. 그것은 무엇이 낮아진 거예요? 희소성이 낮아진 것. 그래서 이렇게 안 팔리는 티켓이 중고 매장에 이렇게 싸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이 낮아지니까 가격도 낮게 형성되는 것이다. 즉,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 얼마나 희소한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그래서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양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우리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비싸게 거래되지만 길거리에 흔하게 있는 돌멩이는 가격이 없다. 왜? 돌멩이는 어떠니까? 희소성이 없으니까. 그쵸?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 수량이 조금밖에 없는 한정판도 그렇다. 자, 이 한정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노린 것이다? 그렇죠. 희소성을 노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마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자, 16번 문제 볼게요.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번. 희소성과 가격의 관계 설명되어 있었어요? 오,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희소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돌멩이는 영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희소성과 가격의 관계에 설명되어 있었고. 다이아몬드가 희소한 이유, 뭐예요? 그렇죠. 수량은 적고, 원하는 사람은 많다라고 하니까 희소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길가의 돌멩이 가격이 영원이니. 자, 가격은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 희소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근데 이 길가의 돌멩이는 수량은 많고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무엇이 없는 거예요? 희소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영원이다라는 이야기 했었고, 희소성과 희귀성은 같은 의미일까요? 라고 하면서, 모양이 비슷해서 비슷해 보이지만 경제학적인 의미는 다릅니다라고 하면서 희소성과 희귀성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한 문단이 있었죠. 자, 불법 암표 판매를 단속하지 않는 이유.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불법 암표가 판매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불법 암표 판매를 단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16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기역부터 미음을 읽으면서 활용한 읽기 전략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읽기의 단계별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기역부터 미음까지 있을 텐데, 자, 기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두 배, 세 배, 그 이상 값으로 티켓을 파는 불법 암표도 기승을 부립니다. 라고 하는 구절을 읽고, 불법 암표가 비싼 이유에 대한 질문을 생성하고, 희소성과 관련해서 답을 찾았다. 자, 그러면 지금 읽기 전략으로 질문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전략을 활용을 한 거죠. 지금 기억을 읽고 이렇게 불법 암표가 비싼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니은. 이처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재화는 한정적인 것을 경

하여 메모하였다. 오, 메모하기라고 하는 전략을 활용해서 아주 잘 읽고 있습니다. 리을.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소비자들이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 물건의 양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며 읽었대요. 읽는 중간에 내가 이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뭐 있지? 아, 수요 공급 법칙을 사회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면서 읽는 거 좋은 읽기 전략이죠. 미음. 연예인의 사진을 가지고 만드는 상품뿐만 아니라 영화나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이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것도 이러한 희소성을 노린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읽고 희소성을 낮추는 한정판이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이유를 글 속에서 찾아 답해보았다. 이 이유를 찾아서 답해보는 활동 자체는 되게 좋은데 그 앞에 서술된 내용이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어요? 그렇죠. 한정판은 어떤 거예요? 희소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희소성을 높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에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8번도 이 점검 조정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보기에 학생이 활용한 점검 조정 전략에 대해서 서술을 해보래요. 자, 그럼 여러분이 점검 조정 전략을 이 친구의 말풍선 쪽에서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 수요, 공급. 아, 이 부분 사회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다시 교과서를 보고 수요 공급과 가격의 관계를 파악한 뒤에 이 글을 읽으면 더 이해가 잘될 거야. 자, 이 친구 지금 두 가지의 전략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나 이거 배웠었는데? 나 이거 배웠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교과서를 보고, 즉, 추가 자료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활용한 점검 조정 전략을 서술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배경 지식의 활성화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보완 자료를 추가로 탐색하여 어려움을 해결한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여러분의 답에 서술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걸 떠올린 거, 그다음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교과서를 찾아본 것, 즉, 추가로 탐색한 것. 이두 가지가 쓰여져 있으면 되겠어요. 자, 19번부터 21번 문제까지는 추상화는 낙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글을 읽고 여러분이 푸낸 것인데, 가문당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추상화는 아니다. 이런 대답은 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미술에서의 추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의 모양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집, 나무, 사람, 꽃병, 이런 것들의 모양을 뭐 해보자? 최대한으로. 그렇죠. 단순화시켜보자.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뭐가 남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런 것들만 남는다. 기하학적 도형만 남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에 있고요. 다에서는 뭘 단순화해 볼 거예요? 그렇죠. 다에서는 색깔을 단순화해 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빨강, 파랑 섞은 것, 초록은 파랑, 노랑을 섞은 것이다. 그래서 색을 단순화하면 무엇이 남는다? 그렇죠. 빨강, 노랑, 파랑이 남는다. 그래서 추상화에서 이렇게 기하학적 모형과 원색을 많이 쓰는 것은 단순화시켰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다문단, 남운단, 다문단에서 하고 있고요. 라에서 이렇게 가장 본질이 되는 것만 남기고 다른 것들을 생략하는 식으로 그린 것을 추상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 나, 다, 문단의 종합이 되겠죠. 그래서 추상화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라문단에서 얘기를 하면서 마문단에서는 이제 바실리 칸덴스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칸덴스키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사실적 재현을 화가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사람들도 그것을 관심 있게 봤고요. 그런데 칸덴스키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대상을 굳이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붕어빵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추상화를 붕어빵에 빗대어서 설명해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추상화에도 무엇이 없다. 대상의 형태가 없다. 그렇다고 붕어빵에 맛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즉, 무엇은 살아있다. 추상화에도 대상의 본질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가에서 추상에 대한 잘못된

잘못된 인식, 그쵸? 잘못 그린 거요, 못 그린 거요, 이런 잘못된 통념 제시하고 있는 거 맞았고요. 나 다에서 추상화를 그릴 때 대상의 모양과 색깔을 단순화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모양을 단순화시키는 이야기, 집, 나무, 꽃,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이 색깔을 단순화시키는 이야기는 이 보라색, 초록색을 이야기를 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문단에서는 나와 다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 다에서 위에서 모양과 색깔을 단순화시키는 이야기를 했고, 라문단으로 가서 추상화란 그렇게 대상을 단순화시켜서 표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간추려서 요약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하문단에서 칸딘스키 이전의 서양화가들과 칸딘스키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마에서 설명한 것은 이전의 서양화가와 칸딘스키의 공통점이 아니라 뭡니까? 차이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이점을 설명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바에서 추상화를 다른 사례에 빗대어서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추상화를 무엇에 빗대었어요? 그렇죠. 붕어빵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19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셔야겠죠. 자, 20번. 이 글을 점검 조정하며 읽은 내용 중 읽기 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시된 점검 조정 전략을 보고 이 전략을 어떤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여 읽을 글을 선정한다. 자, 이건 여러분 언제 해야겠어요? 읽기? 그렇죠. 전에 해야겠죠. 읽기 전 전략이 되겠고요. 추상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한다. 자, 이건 어떻게 해야만 할수 있어요? 다 읽어야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전략? 읽기 후 전략이 되겠네요. 그래서 20번의 정답 2번이 되겠고요. 3번. 단순화와 같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뜻을 찾으며 읽는다. 자, 여러분이 읽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는 거죠. 그럼 이건 어느 단계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읽기? 중 단계에서 할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미술에 대한 관심사, 흥미를 고려하여 읽기 목적을 설정한다. 여러분, 읽기 목적을 설정하고 읽기를 시작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읽기 전 단계에서 할수 있는 전략이 되겠고요. 읽는 도중에 읽기에 집중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장소, 시간을 바꾼대요. 자, 이거는 읽는 중간에 할수 있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집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읽기 중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이 선지들이 읽기의 전중후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하는 전략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읽기 후 단계를 골라주어야 하는 거니까 20번의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의 특징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을 보니까 모양과 색깔의 측면에서 기존 예술 작품과 다른 추상화의 특징을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양 그리고 색깔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기존 예술 작품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줘야겠죠. 근데 문장의 형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추상화는 모양 측면에서 어떠어떠한 특징이 있고, 색깔 측면에서 어떠어떠한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떠어떠한에 들어갈 내용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모양 측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단순화시킨다고 했어요? 단순화시키면 뭐만 남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형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 같은 도형만 남는다고 했고, 색깔의 측면에서 색깔을 단순화시키면 뭐만 남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원색만 남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도록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상화는 모양의 측면에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와 같은 도형을 활용하는 특징이 있고, 색깔의 측면에서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을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답에 이 도형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원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부터 24번 문제는요, 괴계에도 꿋꿋한 뜻이 있어 라고 하는 우리 이 막국수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보는 문제인데요. 가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 메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밀이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메밀이 구황작물로 쓰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메밀로 만든 음식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역시 막국수다라고 하면서 이 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걸 보니 고상하고 우아한 음식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역시 옛날엔 가난한 백성의 음식이었다. 그래서 빈민가 사람들이 어쩌다 겨우 배를 채우는 음식이었고, 당시의

국수의 맛이나 모양을 두고 뭐라고 설명했었다. 괴괴하다, 즉 괴상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어떠한 평가를 받았던 음식인지 알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은 원래 이 막국수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백성들이 먹던 흔한 음식인데 왜 이것이 춘천이라는 지역의 음식이 되었는가? 이 춘천 막국수로 불리게 되었는가? 그것에는 어떤 역사가 서려 있다. 그렇죠. 을미 의병의 역사가 서려 있다. 그래서 이 을미 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개를 지킨 의병들로 인해서 막국수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다문단에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다문단의 끝부분에는 막국수의 맛과 형태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전민들이 춘천의 시내로 내려와서 지내게 되면서 무엇으로 인해? 화전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춘천 시내로 내려오게 되면서 막국수를 만들어 팔았고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알려지죠. 즉, 어떻게 된 거예요? 대중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맛과 형태가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럼 이 뒤에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가 설명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추측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22번. 이 글을 읽은 후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독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건데, 가를 읽고 메밀이 강원 산지에서 잘 자라는 까닭을 알게 되었어. 맞나요? 강원 산지에서 왜잘 자란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메밀은 이렇게 한반도 북부를 비롯해서 기후가 서늘한 강원 산간지대에도 잘 자랐고라고 하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까닭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에서 막국수의 맛을 묘사해서 미각과 후각이 자극되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막국수의 맛을 묘사한 부분이 그래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각과 후각은 자극되지 않았어요. 그쵸? 막국수의 맛을 묘사한 부분 없었고요. 나에서 막국수의 과거 모습을 알수 있는 출처를 밝혀 믿을만 했어. 과거 모습을 알수 있는 출처 우리 제시해줬습니다. 조선일보. 그쵸? 1924년 8월 28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라고 하면서 출처를 밝히고 있었고요. 다에서 춘천의 막국수가 유명해진 까닭을 역사와 관련하여 알수 있어서 흥미로웠어. 라고 하면서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을미의병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춘천이 항일의병의 자랑스러운 본거지였고, 이 의병들로 인해서 막국수 문화가 발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에서 막국수가 대중화되며 맛과 형태가 변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탐색해 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 막국수가 대중화되면서 맛과 형태가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막국수의 맛과 형태는 변화를 겪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추가로 탐색해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거는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기역부터 미음 중 보기의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읽을 부분. 보기에 보니까 글을 다 읽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에게 막국수가 춘천의 대표 음식이 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니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대요. 그럼 이 친구가 다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어본다면 어느 부분을 읽어야겠어요? 왜 춘천인가? 그쵸. 그래서 이 을미의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부분에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의병과 관련된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미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A의 뒤에 이어질 내용을 조건에 맞게 추론하여 쓰세요. 라고 했는데 A는 막국수의 맛과 형태가 변화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뒤에 대한 이야기는 맛과 형태가 변하기 전에 막국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이러이러했던 맛과 형태의 막국수가 대중화되면서 이러저러하게 변화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A의 뒤에 이어질 것이다 라는 문장의 형태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땠어요? 그 전에, 변화하기 전에. 그렇죠. 괴괴했어요. 괴상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맛과 형태가 무엇이 되면서? 대중화가 되면서 맛과 형태가, 그렇죠, 다양해졌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줘야겠죠. 그래서 원래는 거칠고 품질이 낮고 괴괴했던 맛과 형태의 막국수가 대중화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급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이 A의 뒤에 이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서술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23번 문제부터 풀어봤는데요. 이 뒷부분 문제 중에서 여러분 틀린 문제들 찾아서 오답 노트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5학년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우리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북2에 준비되어 있는 단원평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북2의 단원평가 문제는 그 문제 개수는 적지만 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모두 점검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잠시 우리가 6단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라고 했을 때 둘레라는 것이 어떤 다각형이 있을 때 그 다각형의 어떤 도형의 즉 가장자리를 따라 한 바퀴 돈 길이가 바로 둘레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직사각형의 둘레라고 하는 것은 자, 네 변의 길이를 합해주면 되는 것이라서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로하고 그 다음에 세로를 더한 값에 이렇게 두 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이것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사각형의 둘레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정사각형의 둘레는 정사각형이 네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변의 길이에다가 4를 곱하면 바로 이것이 정사각형의 둘레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에다가 변의 수를 곱하면 바로 이것이 정다각형의 둘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둘레도 한 변의 길이에다가 변의 수 4를 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에도 우리가 삼각형의 둘레라고 한다면 그럼 세 변의 길이 합을? 그렇죠.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사각형 중에서 평행 사변형도 있어요. 그러면 평행 사변형의 둘레를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평행세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에다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합니다.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하고 난 다음에 그 값에 다시 두 배를 하게 되면 이것이 평행세변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또 마름모의 둘레라고 하면 어때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 한 변의 길이에다가 4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름모의 둘레도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둘레, 여러 다각형들의 둘레를 이런 방법으로 구하였다면 넓이를 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같아요. 그런데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보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넓이를 구한다라고 표현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구해봐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밑변의 길이에다가 바로 높이를 곱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줄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그것을 2로 나누고

나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을 2로 나눕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사다리꼬레의 넓이예요. 그러면 사다리꼬레의 넓이는 바로 윗변의 길이에다가 윗변의 길이에다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해주세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값의 높이를 곱하고 그것을 2로 나누게 되면 바로 이것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것, 우리가 학습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두고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입니다. 두 다각형의 둘레가 각각 48cm일 때한 변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조건에서 둘다 정다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다각형은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자, 왼쪽에 있는 거, 이 1번을 보세요. 이것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 한 변의 길이를 네모 cm라고 했을 때한 변의 길이의 변의수 4를 곱한 것이 둘레가 되잖아요. 네모 곱하기 4가 48과 같다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네모를 구하면 48을 4로 나눈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 이것은 12cm예요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 2번에 있는 것은 변의 개수가 6개죠? 이건 정육각형이네요. 그럼 이 정육각형의 요한 변의 길이를 네모센티미터라고 해봐요. 그럼 한 변의 길이에다가 변의 수 6을 곱했더니 둘레가 된다. 이렇게 네모 곱하기 6은 48과 같다라고 할수 있으므로 네모는 48을 6으로 나눈 8. 따라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 8cm로 나타내 줄게요. 이처럼 정다각형의 둘레가 주어졌을 때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여 둘레가 20cm인 직사각형을 완성해 보세요. 여기서 1제곱cm라고 하는 건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뜻해주는 거예요. 그렇담 주어진 선분, 그 길이는 1cm 하나, 둘, 셋, 네 번. 이것이 4cm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여 둘레가 20cm인, 그럼 이 4cm를 우리 직사각형의 세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가로를 네모 cm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네모 더하기 4 더하기 네모 더하기 4, 즉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 배를 한 것이 이 직사각형의 둘레. 따라서 네모 더하기 4의 2를 곱한 건 20과 같다라고 할수 있으므로 네모 더하기 4는 20을 2로 나눠주어서 10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럼 네모가 6이에요. 즉 가로가 6cm가 되는 거구나. 6cm, 그러니 1c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큼의 길이로 그러면 나머지 변들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직사각형을 완성해 주었을 때 가로는 6cm, 세로가 4cm인 이런 직사각형으로 완성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직사각형 완성하기 이런 형태로 문제 해결합니다. 다음은 문항 3번입니다. 두 평행사변형의 둘레의 합이 몇 cm일까? 평행사변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나요? 평행사변형은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에다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것의 두 배를 해주면 둘레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 평행사변형의 둘레는 2 더하기 5의 두 배를 한다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7 곱하기 2 하니까 둘레는 14cm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cm라고 하는 거, 자,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밑변을
이렇게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했을 때, 그럼 밑변의 길이가 2cm죠.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즉이 수직인 선분의 길이는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레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에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것의 두 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2cm와 5cm가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고, 둘레를 구할 때는 3cm는

불필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 오른쪽 평행사 변형은 한 변의 길이가 4cm, 다른 한 변의 길이가 8cm이기 때문에 둘레를 구하면 4 더하기 8의 두 배를 해서 24cm로 나타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자, 4cm인 변, 이렇게 평행한 두 변을 우리가 밑변이라고 했을 때, 밑변 사이의 거리, 즉 수직인 선분의 길이 요 6cm는 높이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살펴두도록 할게요. 구하려고 하는 건두 평행사 변형의 둘레의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4와 24를 더해서 둘레의 합을 구했더니 38cm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평행사 변형의 둘레 구하기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세로가 14cm인 직사각형의 둘레가 66cm일 때 가로가 몇 cm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직사각형을 직접 그릴 때도 활용했던 방법이에요. 가로를 네모 cm라고 표현해 보는 거죠. 둘레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네모 cm라고 하면 세로가 14cm니까 네모 더하기 14의 두 배를 한 것이 바로 둘레가 됩니다. 네모 더하기 14의 2를 곱하면 66과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네모 더하기 14가 66을 2로 나눈 33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 네모는 33에서 14를 빼면 되죠. 따라서 19가 되는 거예요. 네모가 19.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는 직사각형의 가로는 19cm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을 네모라고 놓고 알맞게 식을 세우게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직사각형의 가로를 구해둘 수 있어요. 이번엔 문항 5번 서술형 문제예요. 직사각형 가와 정사각형 나의 둘레가 같을 때 정사각형 나의 한 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일까? 그럼 정사각형 나의 한 변의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나타내 둡시다. 이런 경우 직사각형 가의 둘레부터 구해 보세요. 직사각형 가의 둘레를 구하였더니 그럼 이건 9 더하기 5,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가 되어서 14의 2를 곱하면 28cm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가와 그러면 정사각형 나의 둘레가 같으니까 정사각형 나의 둘레가 같으므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네모 곱하기 4는 28과 같다. 이와 같이 표현되고 네모는 7입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죠. 따라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7cm입니다. 풀이과정 써주고요. 문제의 답 정리하여서 7cm로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서술형 문제도 해결되었네요. 이번에는 문항 6번으로 한 변의 길이가 140m인 마름모 모양의 호수 둘레에 20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나무는 모두 몇 그루 심을 수 있을까? 단네 꼭지점에 나무를 심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를 조금 간단하게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름모 모양이 있고요. 이때 한 변의 길이를 4m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m 간격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한 그루, 여기 또한 그루, 여기 한 그루, 여기 한 그루,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심어주면 되겠죠. 나무는 네 꼭지점에 모두 심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나무 모두 몇 그루를 심을 수 있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마름모의 둘레는

4m에 4배로 16m이고 이것을 2m 간격으로 이렇게 2로 나누니까 바로 나무의 수 8그루가 된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마른 모의 둘레를 요 간격, 20m 간격으로 했으니까 그 둘레를 20으로 나눠서 우리 나무가 모두 몇 그루 심어야 하는지, 나무를 모두 몇 그루 심어야 하는 것인지를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른 모의 둘레는 140 곱하기 4가 되죠. 따라서 이 값은 560m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무는 모두 몇 그루 심을 수 있을까? 560을 20m 간격으로, 그래서 20으로 나눠 주었더니 28, 이렇게 그 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는 모두 28그루 심을 수 있는 것으로 답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었죠? 자, 이번엔 7번을 볼게요.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주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만 제곱 센티미터는 1제곱미터와 같고, 100만 제곱미터는 1제곱킬로미터와 같습니다.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가 되겠죠? 따라서 12만 제곱 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나타내 주면, 12만은 만이 12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제곱미터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건 볼까요? 1200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걸 제곱킬로미터로 바꿀 때는 100만이 12개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건 12제곱킬로미터와 같구나라고 할수 있어요. 이와 같이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곱미터를 제곱센티미터로 바꿀 때에는 앞에 있는 수들을 비교해 보세요. 1 뒤에 0, 4개를 붙여서 표현하면 되고, 반대로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꿀 때는 그 단위 앞의 수에서 0을 4개 지워서 그 수를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어도 좋습니다. 7번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 보았어요. 다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 주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해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밑변이라고 하는 건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밑변이다라고 하면 높이는 밑변 사이의 거리. 그런데 이게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밑변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높이가, 아, 이렇게 밑변 사이의 수직인 3분, 밑변 사이의 거리, 바로 8cm가 높이가 되겠군요. 그럼 밑변의 길이는 6cm니까 넓이는 6 곱하기 8 해서 48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48 제곱 센티미터. 요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걸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밑변과 높이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문항 9번.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일까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 밑변, 자, 12m인 이 변을 밑변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높이는 이 밑변과 마주 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3분. 바로 이것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하고 그것을 2로 나눈다라고 표현해야죠. 그러니까 식은 12 곱하기 15 나누기 2로 나타내 볼수 있습니다. 12에 15를 곱하면 180. 그것을 2로 나누니까 90이 되었어요. 따라서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90 제곱미터예요 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색칠한 삼각형 넓이 구하기 위해서 밑변과 높이 요것부터 찾아준다라는 거 이해가 되었죠? 넓이 구하기 해결됐으니까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가 같대요. 삼각형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무엇일까?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구해야죠. 가로 곱하기 세로, 10 곱하기 3에서 30제곱센티미터. 바로 이것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누면 되는데,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12 곱하기 네모 나누기 2가 30과 같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에는 12 곱하기 네모는 30에 1을 곱해 60. 네모는 60을 12로 나누어 바로 5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아니면 삼각형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이니까 이때 높이를 구하려면 넓이의 두 배를 밑변의 길이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공식으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넓이 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면 네모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서 5로 나타내 보았어요. 이번엔 문항 11번 볼게요. 평행사변형 기역니은 디귿 리을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다음에 여기 이 비어 있는 부분, 요 넓이만큼을 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군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밑변의 길이가 20cm이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여기 있네요. 12cm예요. 그래서 20 곱하기 12, 바로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맞아요. 평행사변형의 넓이예요. 그 다음에 요 비어있는 부분의 넓이. 그런데 이건 보니까 사다리꼴이잖아요. 그럼 사다리꼴은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누자. 그런데 이때 이 사다리꼴의 높이는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와도 같잖아요. 따라서 12를 곱하고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빼면 바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계산해 보면 240에서 뭘 빼면 될까요? 20 곱하기 12는 240, 그것을 2로 나누니까 120 빼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120,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20제곱센티미터라고 해야 한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기 해결됐어요. 자, 이제 직사각형 기역니은 디귿 리을이 있대요. 각변의 가운데에 점을 찍고요. 그 점을 연결해서 마름모 미음, 비읍, 숏, 이응을 그렸대요. 직사각형 기역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가 76제곱센티미터일 때 마름모 미음 비읍 숏 이응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나눠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삼각형들은 모두 그 넓이가 다 같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름모의 넓이는 결국 직사각형 넓이의 딱 반만큼이 되는 거예요. 76 나누기 2가 되어서 38제곱센티미터예요라고 할수 있죠. 구하려는 이 마름모의 넓이는 38제곱센티미터로 답해 줍시다. 다음 사다리꼴 기역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예요. 윗변의 길이가 28cm, 아랫변의 길이는 8cm예요. 얘네 둘을 더하고 높이. 근데 이때 높이를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죠. 이렇게 네모 센티미터. 모르니까. 그럼 곱하기 네모 나누기 2 해서 사다리꼴의 넓이, 요렇게 생긴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것인데, 네모를 모르니까 네모부터 구해줘야 하잖아요. 그럼 이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자, 표시하고 있는 삼각형을 살펴보세요. 밑변의 길이가 8cm이면 이때 높이가 네모센티미터예요. 넓이는 8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로 표현이 되는 건데, 밑변의 길이가 24cm일 때 높이는 5cm니까 이럴 때 넓이는 24 곱하기 5 나누기 2로 표현할 수 있죠. 같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 넓이는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4 곱하기 5를 2로 나누게 되면 이것은 바로 60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8 곱하기 네모 나누기 2가 6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의 네모를 구하게 되면 네모는 60 곱하기 2를 8로 나눈다라고 할수 있으므로 120을 8로 나누어 15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구할 수 있나요? 바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높이가 15cm니까 네모에 15를 넣어주고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6 곱하기 15 나누기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0: 36에 15를 곱해 봅시다. 65, 30, 35, 15, 6, 3 더해 볼게요. 540이죠? 그것을 2로 나누면 270이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여 270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 주면 돼요. 조금 어렵죠?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거, 요걸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번엔 서술형 문제로 윗변의 길이가 9cm, 높이가 16cm인 사다리꼴이 있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128제곱센티미터일 때 아랫변의 길이가 몇 cm일까? 그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랫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랫변의 길이를 이처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넓이를 구하는 식을 표현해 보세요. 그럼 윗변의 길이 9cm고 아랫변의 길이는 네모 센티미터니까 이 둘을 더하고 난 다음에 높이를 곱해야죠. 근데 높이가 16cm래요. 따라서 곱하기 16, 이것을 2로 나눈 것이 바로 128과 같다. 아랫변의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9 더하기 네모에 16을 곱하고 2로 나눈 것은 128과 같다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네모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9 더하기 네모 곱하기 16은 128에다가 2를 곱한 256. 그다음 9 더하기 네모는 256을 16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1, 16, 96 안에 16이 6번 들어가고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자, 9 더하기 네모가 16 이와 같이 표현되니까 네모는 16에서 9를 뺀 것으로 바로 7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랫변의 길이가 네모 센티미터였잖아요.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이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는 바로 7cm입니다. 요렇게 풀이 과정을 써주고 문제의 답 7cm로 해결해 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아랫변의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라 표현하면서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해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하여 답까지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번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심을 수 있는 나무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140m인 마름모 모양 호수 둘레에 20m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때, 심을 수 있는 나무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면, 마름모의 둘레를 먼저 구해주고요. 그것을 간격, 20m 간격이니까 20으로 나누어서 나무의 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140에 4를 곱하면 마름모의 둘레가 되고요. 이것을 20으로 나누어 28그루 심을 수 있는 나무의 수를 이와 같이 구해주면 된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모두 끝났습니다. 1학기가 마무리 지어졌어요. 단원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한번더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마무리 잘한 우리 친구들 칭찬 많이 해드릴게요.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
1: TV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증세나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 않고 등산로 국가지정 번호판이나

0: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경,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1: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오늘 우리 의논하며 토의해요 라는 5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40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5단원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평소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우리 학교 시험 만점왕 6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푸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전에 만점 굳히기 퀴즈 정답 확인해야죠. 자신의 의견과 같은 친구의 의견만 존중하며 토의에 참여한다. 자, 의견만 선생님이 이렇게 읽었는데요. 힌트가 됐을까요? 정답은 X였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존중하면서 토의에 참여해야 유연한 분위기로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고 원활하게 토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X로 적었다면 여러분 모두 정답입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6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교재는 31쪽이고요. 오늘도 역시 북2입니다, 여러분. 자, 6번부터 10번까지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려 해요. 가로 시작을 하네요. 공공자전거는 곳곳에 설치된 대여소에서 빌려 타고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빌리는지 또 어떻게 반납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통해? 어디를 통해? 대여소를 통해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여소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 공원과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라고 했었죠. 아, 대여소라는 곳에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데 이 대여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어떻대요? 편리하대요, 편리하대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글쓴이의 관점을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교통카드 등을 이용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요, 저렴한 가격, 같은 것이면 우리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비싼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데 너무 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또 사용을 잘 안 하게 될 텐데 가격도 저렴하고 빌리고 반납하는 것도 손쉽고 하니까 공공자전거가 편리하다라는 그런 관점이네요. 자, 이번에는 나입니다. 이어지는 글 아니고 다른 관점의 글이에요.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까지만 보고는 이것도 역시 너무 편리합니다 라고 말하는 글이려나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하네요. 누군가 훔쳐가거나 망가뜨리는 그런 문제요.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고장낸 채 반납하거나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거나 새로 사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함부로 타고 돌려놓지 않으니까 그것을 또 고쳐야지 다음 사람이 사용할 거잖아요. 고치거나 새로 사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고장나고 또 누군가 도난하고 훔쳐갔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공자전거에 관련돼서 가와 나는 같은 관점의 글인가요? 아니죠. 다른 관점의 글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글에 포함된 자료,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도 잘 확인해 보자고 했었죠. 공공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이것은 가에 포함된 그런 자료이거든요. 공공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니까 안전하게 안전모도 착용하고 있고 웃는 얼굴로 자전거를 잘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글 가와 글 나에서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자전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관점은 다르지만 공통으로 들어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찾아볼게요.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다. 도난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것은 공통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글 나에서만 나왔던 것이니까

틀렸고요.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다. 이건 어때요? 손쉽게 빌리는 거글 가에서는 나왔던 것 같아요. 글 나에서는 있었어요. 글 나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어서 글에서 고장 문제, 도난 문제가 생기기 쉽다라고 했었죠. 그럼 나에서도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것은 인정한 거예요. 공통으로 제시된 내용 맞죠?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나에만 있었고요.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비용이 늘어난다. 또 역시 나에만 있었으니까 두 글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내용은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다의 3번이었네요. 7번 문제 봅시다.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어요.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나는 편리하다는 거고 하나는 도난이나 고장 문제인데 공통점이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일단 선지를 먼저 읽어봐도 좋아요. 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배경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주제가 나타나고 있다? 아니죠. 주제도 아니고요. 원인과 결과?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도 아니에요. 글쓴이의 주장을 말하고 있다? 선생님 좀 헷갈리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5번까지 읽어보면 되죠.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주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합시다. 이런 것이 주장인데, 지금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드러내고 있죠. 그것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바라보는 처지, 방향, 이런 것들을 관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합시다.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뭐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 아,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해서. 니은은요, 관점은 다르지만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라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죠. 이런 낱말. 표현들을 통해서 관점을 알 수도 있는데요. 기역과 니은이 관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관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 똑같잖아요.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것이죠. 8번입니다. 글 가와 함께 제시한 사진의 의미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시오. 글 가에 포함된 사진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는데요. 공공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대여소에서 빌렸겠죠? 반납도 대여소에 하게 될 텐데, 웃는 얼굴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 도로에서 바람직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을지 보는 거예요. 공공 자전거를 쉽게 이용한다. 공공 자전거를 아무데나 버려둔다. 공공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지 않는다. 아무데나 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용하고 있고 안전하게 타고 있어요. 안전모도 착용하고요. 그러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래서 8번은 1번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볼까요? 공공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디귿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디귿을 해결해야 된대요. 디귿이 뭐죠?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는 거. 문제 상황이죠. 해결돼야 하는 문제점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찾아봅시다. 가. 개인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를 많이 만든다.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문제인가요? 아니죠.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정해진 곳에 반납하면 공공 자전거 점수를 준다. 이건 어때요? 아, 사람들이 정해진 곳에 너무 안 돌려놓는데? 그럼 반대로 정해진 곳에 반납한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자. 괜찮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알맞지 않지만 나는 해결하는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다 볼까요? 공공 자전거의 올바른 반납 방법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한다. 자, 올바른 반납 방법. 지금 디귿에서는 제대로 반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올바른 반납 방법이에요. 홍보하고 알려주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될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구로 라고 했으니까 가가 정답이 되겠네요. 10번 볼까요? 중요한 문제인데요. 글 가와 글 나의 관점을 알맞게 비교한 친구입니다. 글 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공공자전거, 편리하다. 이런 기호를 적을 수도 있겠고요. 글 나,
아, 제대로 반납하지도 않고, 고치고, 또 새로 사는데 비용이 들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는 적고 하는 거니까, 세모로 표시할까요? 자, 그럼 이렇게 표시해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현민, 글, 가와 글, 나는 모두 공공 자전거에 좋은 점이 많다는 관점이다. 모두 그래요? 아니요, 글, 가만 그랬잖아요. 영희, 글 가는 공공자전거가 좋다는 관점이고, 여기까진 맞아요. 글 나는 문제점이 있다는 관점이다. 오, 여기도 맞네요. 영희가 알맞게 얘기했군요. 글 가, 나 이런 것들 바뀌지 않았는지도 잘 확인해봐야 하는데, 글 가, 좋다. 글 나, 문제점이 있다. 맞네요.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준수, 글 가는 공공자전거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관점이고,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개선해야 될 점, 고칠 점이 있다, 바뀌어야 될 점이 있다, 이런 관점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글, 나였어요. 이런 거잘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글, 나는 공공자전거가 쓰임이 다양하다는 관점이다. 바뀌었어야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네요. 알맞게 비교한 친구니까 영희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영희. 네, 잘 풀었습니다. 11번 볼게요. 11번부터 15번까지는요,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자, 친구 1, 친구 3, 친구 4, 친구 1,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상황이죠? 포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자신이 생각한 의견을 말해봅시다 라고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 대화는 아주 처음은 아니고 지금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의견을 말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아, 그럼 이전에 무슨 단계가 있었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토의 주제는 이미 선정이 됐구나. 그에 따른 의견을 마련하고 이제 의견을 나누는 단계겠구나. 우리 이제 알수 있어요. 그쵸? 핵심 복습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했었잖아요. 손을 든 친구 3을 가리킨다. 자, 친구 3 얘기하세요 했으니까 친구 1이 무슨 역할을 해요? 사회자의 역할이구나까지 우리 알수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저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견을 내는 거죠.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 왜냐하면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면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 말하고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구 1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든 친구 4를 가리킨다. 이번엔 친구 4에게 발언권을 부여한 거죠. 사회자의 역할이죠. 친구 4, 말하는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 1,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웃으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의견을 냈으면 그에 따른 이유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친구 3,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것을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들어가야 하죠? 이유가 들어가야 하겠죠. 자, 그리고 친구 1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제 의견을 말할게요. 사회자 친구도 학급 구성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 예를 들어,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건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하고 친구 2에게 또 발언권을 주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장난 삼아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의견이 나타나고 있죠. 가끔 그런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드러났어요. 저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친구 4가 얘기했네요. 주제와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친구 1이 바로 그 핵심을 짚었습니다.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토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아니까 친구 3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맛집을 찾아가다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라고 하고 있죠. 친구 4가 말한 내용이 토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1번.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 단계죠? 우리 아까 의견을 나누는 단계라고 했었죠. 정답 5번에 있네요.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절차 중에서 지금 보이는 대화가 무슨 단계죠?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의견을 나누는 단계였습니다.
12번. 친구들의 의견으로 알수 있는 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의견으로 나온 것들을 보니까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자.

냈던 의견 여러분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보시면 돼요. 친구 1이 어떤 의견을 냈었죠? 그렇죠.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자, 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힘들어할 때 도와주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비교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친구 2가 얘기했던 의견은 뭐였죠? 친구를 툭툭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행동을 할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라면서 의견 이유까지 얘기해 줬었죠. 친구 3이 낸 의견 뭐였죠?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조금 어긋난 것 같지만 친구 4가 냈던 의견은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라는 의견을 냈지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예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우리 아까 읽으면서 풀었었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주어야 한다.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15번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협력하며 토의하는 태도가 부족한 친구는 누구인지 까닭과 함께 쓰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그 친구가 협력하며 토의하는 태도가 부족했는지도 적어줘야 돼요. 첫 번째로 선생님은 이 친구를 뽑았습니다. 친구 3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모둠원의 의견에 대해 짜증을 냈죠. 아,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라고 짜증을 내면 안 돼요. 그건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친구 3이라고 적었다면 그 이유, 모둠원의 의견에 대해서 짜증을 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 친구를 더 뽑고 싶죠? 누구요? 친구 4. 협력하며 토의하는 태도가 부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요. 웃으면서 얘기했고요. 주제에 맞지 않은 의견을 얘기했죠. 뭐 맛집 찾아가기 이런 식으로. 이유도 없었고, 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제에 맞지 않은 그런 의견이었어요. 친구 3 또는 친구 4 이유와 함께 왜 협력하며 토의하는 태도가 부족했는지를 이렇게 알맞게 적었다면 모두 정답이에요. 16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자, 이것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무엇을 읽어낼 수 있어요? 공익 광고의 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반반 이렇게 나뉘었는데 한쪽은 농구공을 잡고 있고 한쪽은 연탄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문구 뭐라고 나와 있죠?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는 남는 시간에 뭐 재밌게 농구를 하고 즐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 반은 누군가를 돕는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미의 공익 광고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글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오리온 진이라는 친구가 얘기한 내용이죠. 오리온 진이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모든 후원금으로 끼니를 굶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했고 책 50만 권을 기부하기도 했다. 나눔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 오리온은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이것은 글이네요. 그렇죠? 가는 공익 광고였는데 나는 우리 신문 기사였었습니다. 배운 적이 있었어요. 오리온 진이라는 친구가 얘기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굉장히 다양했는데, 뭐, 가장 처음에 나눔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겠죠? 나눔의 시작. 여기서 찾을 수 있죠. 2020년 친절 경연대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상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이 나눔의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한 친구가 오리온 진이었습니다. 16번 문제 볼까요? 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자, 가. 공익 광고였었죠. 알맞은 것. 두 가지 한번 찾아볼게요.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권하고 있다.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라는 내용인가요?

그럼 여가 시간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었겠죠? 아니에요. 에너지 절약과 관계없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 광고이다. 자, 공익 광고 맞아요. 이 공익 광고가 무엇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러이러한 사회를 만듭시다. 인식이나 행동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를 알리는 것이 공익 광고예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광고. 맞는 내용이에요. 함께하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3번 맞는 거 아니에요? 같이 뭔가를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 공익 광고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니죠.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반으로 좀 나누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어떨까요? 하는 것이 함께 합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도 되잖아요. 그쵸? 3번 매력적인 오답이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놀이 시간을 쪼개어 부모님 일을 돕자. 부모님 일만을 도와야 합니다. 이런 내용 찾아볼 수 없죠. 여가 시간을 나누어 봉사활동을 하자는 내용이다. 야, 여기 정답이 있네요. 정답은 2번과 5번이지만 3번, 4번도 여러분 살짝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하자. 뭔가 좋은 내용이잖아. 공익 광고의 취지에도 맞지 않나?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4번은, 시간, 노는 시간을 쪼개서 돕자, 일을 돕자, 이거 맞지 않나요? 했는데, 부모님 일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여가 시간을 나누어서 봉사활동을 하자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일이니까 2번과 5번이 알맞은 내용이었습니다. 17번이에요. 가해 사진과 문구가 전달하려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공익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알수 있죠? 그렇죠. 나누고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답은 5번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의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경쟁과 성취라는 거 뭐예요?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라는 뜻인데 뭐 싸움과 전혀 무관하죠. 개인주의와 독립, 사회보다 개인, 나 자신이 더 중요해.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해 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효율성과 실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효율성은 적은 노력을 들였는데 아주 큰 결과가 나는 것, 이런 것을 효율적이다라고 하거든요. 실용성은 진짜 이것이 쓸모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기술 발전과 혁신, 이 기술이 정말 점점 눈에 띄게 발전했다, 좋아졌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혁신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답은 5번이지만, 경쟁, 성취, 개인주의, 독립, 효율성, 실용성, 기술 발전, 혁신, 다 굉장히 국어 과목에서 자주 쓰이는 중요한 단어들이라서,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을 이해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빈 곳에 한번 사전에서 뜻을 찾아서 적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셨죠? 네, 17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번이에요. 그의 나에서 오리온지는 사람들이 무엇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했는지 쓰시오. 자, 나를 보면은 오리온지의 생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무엇을 전파할 수 있도록, 문제에서 묻는 것이 이거잖아요. 무엇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했지? 좋은 캠페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아, 친절을 베풀자. 이런 것들 나와 있죠. 다양한 친절 캠페인, 친절 경연대회, 친절이라는 단어가 많이도 쓰였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친절을 강요할 순 없지만,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친절함은 선택이라면서 친절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퍼뜨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답은 친절. 선한 영향력 아닌가요, 선생님? 이라고 헷갈려 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는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착한 행동,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도 할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전파한다. 그런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오리온 진이 전파하려고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뭐예요? 선한 영향력 중에서도 친절인 거죠, 친절. 그래서 구체적으로 친절이라고 적어줘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와 그의 나의 내용으로 토의 주제를 정하려고 할 때,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의

X표하는 겁니다. 글 나와 가는 공익 광고였죠?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토의 주제를 정해보려고 해요. 자료를 먼저 살펴본 뒤에, 그럼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토의 주제를 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1.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을 모아야 할 주제를 찾는다. 어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을 모아야 할 주제를 찾는 거. 괜찮죠? 왜? 토의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토의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을 모아야 할 주제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2번.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의미 있는 주제를 찾는다. 앞부분은 빠르게 읽고, 의미 있는 주제? 중요하지.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토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이 이건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의견들을 내봅시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마련하고 나누고 결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주제를 찾아야죠. 3.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찾는다. 1번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토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왜 일어났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 것과 관련 있는 주제 찾는 거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9번은 OXO 이렇게 적었으면 정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토의할 때 토의의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토의의 절차를 알고 있으면 잘풀수 있는 문제겠네요. 자, 가는요. 모든 친구와 토의를 하고 의견을 결정한다. 여기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가는 의견을 결정한다요. 나눔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토의 주제를 정한다. 여기 표시해야 되겠죠? 협력하며 토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주제에 대한 의견을 마련한다. 자,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만 보고도 우리가 토의의 순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였어요, 여러분? 토의의 주제를 정하는 거였죠. 우리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는 거, 아까 공익 광고나 글나 같은 것을 보고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토의 주제를 정한 다음에 바로 의견을 결정하나요? 아니죠. 의견을 마련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의견을 결정합니다. 물론 세 가지밖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의견을 마련하고 나누고 모으고 그 다음에 의견을 결정한다는 것까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20번 문제까지 잘 풀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 확인하고 가세요. 토의에 참여할 때는 주제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유도 제시해야 할까요? OX 중에서 맞는 답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우리 이렇게 5단원도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6단원 공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강 때까지만 해도 20강의 단기 특강으로 우리 뉴런 과학 2학년 교재를 완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요, 우리 오늘 20강입니다. 지난 시간 별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다면요, 오늘은 우주, 그리고 더 은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요, 오늘 마지막 완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인 만큼요, 조금 더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입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우주에 걸맞게 굉장히 신비로운 두 장의 사진이 보입니다. 붉은 색깔의 되게 오묘한 빛을 내고 있는 천체고요. 마찬가지로 푸른 색깔의 굉장히 예쁜 색깔의 빛을 내고 있는 천체입니다. 과연 이두 천체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주 공간에서는 별만 밝게 보일까요? 사실 우리 1학년 때 이미 태양계 단원 배웠었죠. 우리 태양이라고 하는 별, 항성은요, 스스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을 돌고 있던 행성들도요, 그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지구에서 밝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처럼 우주에서도요, 별은 아니지만 별빛을 반사시켜서 혹은 흡수해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체들,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은하의 정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은하는요, 별을 비롯한 수많은 천체가 모여있는 거대한 집단을 우리는 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은하 중에서도요, 우리가 속한 은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라고 하는 정의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속한, 바로 1학년 때 배웠던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를 우리는 우리 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주에는요, 굉장히 많은 은하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은하를 제외한 나머지 은하들은 모두 외부 은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하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림을 보는 게더 좋겠죠? 자, 우리 은하의 모습이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랑요,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은하 중심부를 보면요, 이 중심부에 어떤 막대 구조가 보입니다. 즉, 우리 은하를 위에서 바라봤을 땐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막대 끝을 볼게요. 막대 끝을 보면요, 굉장히 긴 무엇이 나선팔들이 막대 구조 끝에서 나와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이렇게 휘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은하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습 같나요? 약간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토성을 양옆으로 이렇게 길게 늘여놓은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원반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원반이에요? 가운데 보시면 위아래가 볼록한 원반이죠. 옆에서 본 우리 은하는 위아래가 볼록한,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은하 위에서 바라보면요, 중심부에는 막대 구조가 보이고요. 그 막대 구조에서 나오는 무엇이 나선팔이 우리 중심부를 휘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은하 옆에서 봤을 때는요, 어떠한 모양? 즉,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 은하의 모양을 알아봤다면, 우리 크기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은하의 지름은요, 얼마라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천문단위 파색 사용해서요, 3만 파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무 숫자가 크니까 우리 좀 축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파색으로 나타내면 킬로라고 하는 건 1000을 뜻하니까 우리가 30킬로파색이다라고 쓰기도 해요. 자, 그때 우리 태양계의 위치 궁금하겠죠? 태양계는요,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대략 몇 파색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8500파색 떨어진 위치에 있구나. 그래서 태양계는요, 우리 은하에서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우리 은하의 지름은 3만 파색 혹은 30킬로 파색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태양계의 위치는 은하의 중심에서 약 얼마 정도 떨어진 8500파색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아, 선생님, 지구에서 어떻게 그큰 은하가 보여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은하수 사진 한 번쯤 본적 있나요? 은하수 사진을 보지 못했더라도 은하수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은하수가 우리 은하의 일부를 본 것입니다. 우리 은하는요, 보시면은, 방향에 따라 조금 다르게 지구에서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여름철에는요, 우리 은하가 어느 쪽을 보고 있어요? 이쪽을 보고 있어요. 즉, 은하의 중심부 방향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름철에 보이는 우리 은하는요, 우리 은하의 폭이 어때요? 굉장히 넓고 뚜렷하게 우리가 우리 은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요, 어떤 방향을 보냐면, 요쪽 방향을 봅니다. 즉, 나선팔 방향으로 우리 은하를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바라보는 우리 은하는요, 상대적으로 여름철에 비해서 은하가 굉장히 폭이 좁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 우리 실제로 우리 은하를 보고 있었구나. 그게 은하수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여름철에 우리 은하가 훨씬 더 폭이 넓고 뚜렷하구나. 왜? 은하의 중심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은하에 있는 다양한 천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성운입니다. 이 운자가 구름을 뜻하거든요. 그럼 어떤 구름이냐면요, 성간물질 많이 모여서 뭐처럼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천체를 성운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성운은 성간물질이 모여 있는 거네. 그럼 성간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리 성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이 별을 뜻하고요, 간은 사이라는 뜻이에요.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성간물질이라고 하는데, 별과 별 사이에 어떤 물질이 있냐면요, 바로 별과 별 사이에 퍼져 있는 가스와 티끌을 성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요, 우리 성운 사진 보면은, 이거 다 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성운은 별이 아니라 가스와 티끌이 모여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가스와 티끌이 이렇게 빛을 낼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성운은요, 그림을 보면은 약간 푸른빛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읽어보면,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뭐하여?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성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요, 파랑색을 띠고 있어요. 반사시키는 성운이다라고 해서 반사성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가스와 티끌이 막 뭉쳐있는데, 주변에 별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그 별빛을 반사시켜서 밝게 보이는 것이 반사성운인 것이죠. 그때요, 어떠한 빛을 주로 반사시키냐면, 짧은 파장의 빛이 산란이 잘 된다라고 얘기해요. 짧은 파장의 빛이 이렇게 반사가 잘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반사성운은 파랑 색깔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도 혹시 이 검은 색깔 모양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혹시 말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 성운의 이름을 말머리 성운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이 말머리 모양이다라고 해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이 말머리는요, 지금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말머리 뒤로는 굉장히 밝은 빛이 보입니다. 읽어볼게요. 성간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이래요. 아주 어둡게 보여서 우리가 이 성운을 암흑성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무엇과 무엇이 가스와 티끌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별빛을 가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스 티끌이 하필이면 말 모양으로 이렇게 뭉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치 뒤에 별빛을 가린 모양이 말머리 모양이었던 거죠. 아, 이렇게 별빛을 가로막아서 보이는 성운을 암흑성운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성운은요, 주로 붉은색 빛을 내는데 조금 더막 현란한 느낌이 들어요. 읽어볼게요.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에 의해 가열이 되어 그래서 스스로 빛을 냅니다. 우리가 그 성운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방출성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방출성운은 주로 붉은색이에요. 왜 붉은색을 띠냐면요. 얘는요, 자기가 빛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뜨거워져서 그 빛을 다시 방출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요, 빛의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붉은 색깔의 빛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아, 성운은 이 빛을 내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구나라고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운과 또 많이 비교해서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성단입니다. 성단은요, 수많은 별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아까 성운은 별이 아니었지만 성단은 별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성단도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상이 무슨 뜻이냐면 구모양이라는 거예요. 즉, 공모양의 성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을 보면 주로 붉은 색깔의 빛을 내는 것 같고요. 별의 개수가 어때 보이나요? 정말 많아 보이죠? 우리 구상성단은요, 수십만 개의 별이 무슨 모양으로, 공모양으로, 어떻게? 아주 빽빽하게 모여있는 성단을 구상성단이라고 합니다. 구상성단 색깔 보면요, 주로 대부분 붉은 색깔의 늙은 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구상성단 어디에 많이 있냐면요,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 은하의 원반을 둘러싼 공간에도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원반을 둘러싼 공간 어떤 뜻이냐면요, 아까 우리 은하 옆에서 보면 이렇게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잖아요. 그럼 우리 은하를 둘러싼 이런 공간 있어요. 우리 이러한 공간을 헤일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은하의 이 중심부에도 구상성단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공간에도 우리가 구상성단이 분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성단은요. 산계의 성단입니다. 산계 성단은 구상성단에 비해서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별의 개수가 적어 보이고요. 무슨 색깔로? 주로 파랑 색깔로 보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읽어볼게요. 수십 수만 개의 별이 비교적 어떻게? 듬성듬성하게 모여있는 성단이 산계성단입니다. 산계성단은요, 상대적으로 어떠한 파란색의 젊은 별이 많아요. 여러분들 젊은 별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나선팔은 은하의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물질이 나선팔 일부가 이렇게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별이 탄생을 합니다. 즉, 우리 은하의 대부분은 나선팔에서 별이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선팔에는 젊은 별이 많아요. 아, 산계성단은 파란색의 젊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대부분 우리 은하에 어디 있겠구나, 나선팔에 분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요, 성운이랑 성단 그림과 함께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 천문단원에서는 그림이랑 함께 특징을 같이 연결시켜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은하를 조금 더 벗어나서요. 큰 우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팽창하는 우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좀 낯설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우주를 연구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은하 말고 외부 은하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외부 은하도 어떤 걸 언제 봐도 항상 그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게 관측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많은 외부 은하들 중에 어느 하나 정도는 나랑 가까워질 법도 한데 어느 은하도 나랑 가까워지는 은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부터, 처음에는 은하가 나로부터 멀어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멀어지는 이유가, 아,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구나. 공간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팽창하는 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고 있으니 어떤 은하를 봐도 나로부터 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과거에는요, 우리 은하가 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빅뱅이라고 하는 쾅 하는 폭발로부터 우주가 이렇게 점점 팽창해서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과거의 우주는 현재보다 작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우주 팽창할 때 우주가 어떻게 팽창을 하냐면요, 어떠한 중심이 없습니다. 우주의 여기를 중심으로 팽창해가 아니라 어떠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팽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균일하게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외부 은하들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그로부터요, 우주는 그때 팽창하고

팽창할 때 특별한 중심이 없이 팽창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팽창한다고요? 그렇죠. 모든 방향으로 팽창을 하고 어떻게? 균일하게 팽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방향과 균일하게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우주 탐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957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요, 무엇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를 성공시켰어요. 사실 이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 성공은요, 전 세계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우주를 정복하는 나라가 생긴 거야? 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나라가 있네? 그래서 우리 이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이 우주 탐사에 전력을 매진합니다. 굉장히 경쟁적인 우주 탐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소련의 자극을 받았던 미국이요, 아폴로 11호를 1969년에 달에 착륙을 성공시킵니다. 아폴로 11호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면요, 이 아폴로 11호는요, 혼자 간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즉, 유인 탐사선이 달에 착륙까지 성공을 해서 사람이 내려서 달에 쾅 하고 뭐도 남겼어요? 발자국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세계에 전 세계에 이렇게 중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69년에는 아폴로 11호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나서요, 시간이 좀 흐른 1990년대는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사가 됩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천체를 보다 보면 지구에서는 지구 대기에 의해 상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명한 천체의 사진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우주로 망원경을 쏘아 올리면 지구 대기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허블 우주 망원경도 굉장히 가치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997년에는요, 탐사 로봇 소조노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을 합니다. 화성의 소조노는요, 착륙을 해서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암석도 채취할 수 있고요,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조노 이후에요, 많은 행성들의 이러한 탐사 로봇가 가서 그 행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요, 1998년에 국제 우주정거장이 건설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구에서는요,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제우주정거장 어때요? 무중력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들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아주 많이 쉽게 우리가 수행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고요. 우리 2015년에는요, 뉴 호라이즌스호 명왕성 최근접 통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명왕성은요, 1학년 때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해양성보다 멀리 있는 외소행성이다라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명왕성 자체가 태양계 굉장히 외곽에 있습니다. 즉, 우리 그 외곽까지 탐사선 보내서 명왕성의 정보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우주 탐사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023년, 비교적 굉장히 최근이죠. 목성의 위성 탐사선 주스호가 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3년에 발사되었대요. 이 주스호, 목성 근처에 다다랐을까요? 아니요. 대략 한 2031년 정도에 이 주스호가 목성 근처에 가서 위성들을 탐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 기술들을 발전시키면서 우주를 탐사해 왔습니다. 이런 우주 탐사,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우주 탐사에 의와 인류에 미친 영향입니다. 우리 우주 탐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요, 태양계와 우주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천문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 계산을 하고 했겠죠? 그래서 공학과 물리학 등의 학문을 발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것들이 나한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요. 우주 탐사 과정에서 발달한 첨단 과학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태양 전지와 인공관절이 예시가 되는데요. 이 태양 전지 어디에 있었겠어요? 우주선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전지는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선에서 우리가 발달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인공관절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형상기억합금은요, 우리 우주선의 안테나에 주로 들어갔었거든요. 이 형상기억합금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얘를, 이 합금을 막 물리적으로 모양을 변형시켜도 일정 온도가

되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에다가 이걸 넣을 때도 모양이 변해도 그 온도가 맞게 올라가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학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첨단 기술이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술들이 있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자레인지와 우리 정수기 예를 들수 있어요. 우리 우주선에 사람이 탈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밥도 먹어야 되고요, 물도 마셔야 돼요. 그때 발달한 것이 바로 전자레인지와 정수기입니다. 그 우주비행사의 식량과 그리고 식수를 책임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진공청소기 기술도 어디서 왔냐면요. 달의 표면에 있는 암석을 채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암석을 이렇게 가져오고 싶었죠? 그때 발달한 엔진과 배터리 기술이 진공청소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우주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전시켰던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의 삶도 편하게 해주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식강의 개념 아이템 잘 모아봤다면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은하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면 중심부에 선생님 무슨 구조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막대 구조가 있다고 했어요. 막대 구조가 있고요. 막대 끝에서부터 소용돌이 모양의 무엇이 나선팔이 휘감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러면 니은은 나선팔이 되겠네요. 나선팔. 나선팔이 휘감고 있다.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볼록한 무슨 모양이라고요? 원반 모양이라고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막대, 나선팔, 원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태양계까지의 거리와 우리 은하의 지름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이 우리 은하의 모양과 크기 알아둬야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은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은하의 중심부로부터 태양계까지의 거리 약몇 파색? 8,500파색이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은하의 지름은요, 몇 파색이에요? 그렇죠. 우리 3만 파색이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은요,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천체예요? 우리 별들이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는 구상성단의 모습입니다. 공 모양의 구상성단 맞고요. 우리 은하의 주로 중심부에 많다라고 이야기했죠. 붉은색 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봐도 주로 붉은색 별이 보이죠. 푸른색 별은 보이지 않아요, 거의. 맞고요. 수십만 개의 별들,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게 구상성단입니다. 5번, 성간 물질이 모여 뿌옇게 보이는 천체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운이라고 했어요. 성운은 가스와 티끌의 모임이지 별의 모임이 아니었죠. 그래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 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성운 중에서도 무슨 성운? 선생님이 말머리 성운이라고 했고요. 말머리 모양의 이 가스와 티끌이 뒤에 오는 별빛을 암흑처럼 막았다. 암흑 성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 수많은 별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 건 성단이죠. 근데 이건 지금 성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 어둡게 보이는 것이 암흑 성운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 가스와 티끌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성운이고요. 성운 중에서도 암흑 성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은과 디귿 정답 4번입니다. 자, 우리 그림은 우주 팽창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라는 문제고요. 우주 팽창으로 외부 은하들은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 그때 우주 팽창할 때 선생님이 특별한 중심이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 선생님 강조했었죠. 니은도 맞습니다. 우주의 어느 곳에 관측하더라도 외부 은하는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디귿도 맞는 답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입니다. 19번은요, 다음은 우주 탐사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와라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에 미국이 자극을 받아서 쏘아올린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아폴로 11호였습니다. 달에 착륙했고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망원경을 어디로 올려보냈어요? 우주로 올려보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 발사가 두 번째 사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많은 우주에서의 실험을 하고 싶어서 만든 것이 국제 우주정거장의 건설이었고요.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호가 어디를 명왕성을 최근접 통과해서 우리가 아주 몇년 전에 이 명왕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요. 달아 나 가가 되겠네요. 달아 나가 정답 3번. 입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은 우주 탐사를 위해 연구한 기술이 일상생활에 이용된 제품을 설명한 거래요.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 옳게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주 비행사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여가 장치, 정수기죠. 그리고요, 달 표면에 암석을 채취하려고 개발한 엔진과 배터리 기술이 활용되었대요. 선생님이 진공청소기 얘기했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 개념 클리어입니다. 수많은 별이 모여 있는 집단을 이것이라고 하고요.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천체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20강 완강하신 친구들 꼭 우리 개념 클리어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완강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 수업인 만큼 한 장의 사진을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요. 여기 자동차 위에 보면 여기가 태양전지 부분이거든요. 태양빛을 받으면 이 태양전지에 의해서 전기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만든 자동차예요. 즉, 이 태양전지에 빛이 들어오면 이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이 자동차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웠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들고 나서 이 자동차를 이렇게 땅에 두면 자동차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자동차를 들으면 태양빛 받아서 바퀴가 돌아는 갔어요. 근데 돌아가는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이랑 자동차를 놓고 선생님은 경쟁을 시합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예 이 바닥에서는 굴러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랑 정말 많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어떤 학생은 선생님 이거 낮 12시에 태양빛 제일 강할 때 실험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위에서 태양빛이 들어오니까 잘 굴러갈게요.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여기 바닥 너무 울퉁불퉁하잖아요. 매끈한 바닥에서 한번 실험 다시 해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상의 상태에서 딱 자동차를 놓는 순간 그때부터 굴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막 박수 치면서 자기 조별 자동차로 시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선생님 공부하는 것도 이와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겪고 우리가 보완을 하다 보니까 완벽한 자동차로 실험이 가능했죠. 과학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100점을 맞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50점도 맞아보고 또 많이 틀려보기도 하고, 그럼, 내가 여기 모르네? 아, 내가 여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걸 보완하고 또 보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과학 실력도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요, 아직 선생님으로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집에 가서도 강의를 다시 보면서 준비를 하고, 선생님의 시행착오 속에서 선생님도 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요, 20강의 단기 특강은 여기서 마치지만요, 서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선생님도 성장해서 우리 다음 강의에서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는 빛나는 별, 그리고 팽창하는 우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0강의 단기 특강을 통해서 뉴런과학 2학년 완벽히 정복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선생님의 강의는 오늘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20강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나는 왕이로소이다. 왜냐? 학교 시험 만점 왕에서 100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왕관을 쓰기 위해서 오늘 한번 고군분투해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무릉무릉무릉무릉. 왕의 행차쇼! 자, 여기 많이 보아온 상황이죠. 보겠습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과 2번 문제를 풀때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뉴스 보도를 보고 있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휴대전화 중독 위험 비율이 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쭉 올라가는 걸로 봐서 휴대전화 중독 위험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고요. 자, 이 친구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볼게요. 휴대전화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네, 사실 그래요. 선생님도 뭔가 이렇게 자료를 찾을 때요, 확실히 느낍니다. 예, 앞에서 앞에 차차차차 해가지고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는 컴퓨터 있죠? 그걸로 자료 찾을 때 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자료 찾을 때하고 달라요. 아,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휴대전화로 자료를 찾을 때는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요. 막, 이거 재밌는데? 오,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러고. 그러면서 막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자료로부터는 자꾸 멀어져. 엉뚱한 데가 있어, 나중에 보면. 아, 이게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휴대전화 중독 문제. 중독 걸렸나? 예. 중독인가? 예. 그래, 휴대전화는 편리하고 재밌지만 쉽게 중독된다는 문제가 있어. 예, 중독이 뭘까요, 여러분? 예. 아,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좀 중독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만 잡으면 그래. 이거 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중독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무언가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 중독이라는 게. 그 어떤 것에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의존해요. 왜 그랬을까? 즐거우니까. 즐거우니까 의지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 이게 너무 심해져.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 나 이거 안 해야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아, 나 지금 바쁘니까 안 돼. 아, 나 잠자야 되니까 안 돼. 나 공부하거나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하면 안 돼. 이게 조절이잖아요. 조절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 졸려도 해야 돼.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거 해야 돼. 이게 중독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내가, 아, 나 진짜 안할 거야. 하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이게 뭘까?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중독에 걸리면 무엇이든 그래. 어떤 거든. 한번 뭔가 중독이 되면 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다른 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중독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중독에, 지금 중독증이 있나? 예, 그런 증상이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중독 있죠? 요새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울걸요? 도박 중독. 도박 중독. 예? 도박이요? 막 이런. 어른들 중에 그런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예? 초등학생이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받는다고요? 막 이런 거. 아, 있어요. 도박 중독. 그다음에 약물 중독. 그렇죠? 약물 중독. 그다음에 뭐 게임 중독. 예, 이거 이 게임 중독인 친구들 많죠.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른들 중에는 쇼핑 중독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의지를 하고 의존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절이 안 돼. 끊을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게 중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2번 내용 보세요. 아, 이거 정말 심각해. 이런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린대요. 왜 알려야 될까요? 관심을 갖게 해줘야 되니까. 그쵸? 아, 이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돼. 그래야 여기서 벗어날 수도 있고, 중독에 안 걸리도록 예방까지 할수 있잖아. 그쵸? 아, 맞아.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성을 우리 글로 써볼까, 그럼? 막, 이렇게. 그랬더니 걱정을 해요. 근데 말이야, 글을 쓸때 주의해야 될게 있을 것 같아.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글을 쓸때 사용한 자를 출처를 밝혀 써야 되는 걸 주의해야 하지. 네,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시면 휴대전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자, 이것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관심을 끌기 위해 이 문제를 알려야 되겠다 판단을 했고, 알리는 방법으로 글을 결정을 했어요. 글로 써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사용한 자료 출처를 꼭 밝혀 적어야겠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자, 두 친구가 쓰려고 하는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광고일까요? 주장하는 글일까요? 설명하는 글일까요? 마음을 전하는 글일까요? 정서를 표현하는 글일까요? 예. 바로 이거죠. 문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키고, 그쵸? 휴대폰 중독이라는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킨 다음에 이것을 예방하거나 또는 문제 상황에 다다르지 않도록 해결하도록 노력해 줄수 있다면 거기에 딱 맞는 글은 주장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예, 정서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정서가 안정되어 있네. 뭐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일단 이 정서라는 것은요, 뭐랄까, 감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이라든가 또 생각, 또 느낌, 네, 뭐 이런 것들을 예, 정서라고 해요. 그래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글. 뭘까요? 그렇지. 시죠, 시.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있을 수 있는, 요즘에는 또안 쓰는 친구도 있던데, 네. 시, 일기, 글, 이런 것들이죠. 네.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는 글이면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다. 네, 생각할 수 있고요. 마음을 전하는 글, 네. 편지. 편지글이 되겠죠? 물론 이 편지글에도 정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자, 주장하는 글을 쓰면 좋은 점 가운데 그림 2의 여자아이의 말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좀 알릴 수 있을까? 라고 기특한 생각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 2에서 말한 이 여자아이의 말, 이것과 관련 있는 거.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내 주장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주장하는 글을 쓰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이 여자아이의 말.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였잖아요. 네. 자, 우리 글 쓰자. 이게 아니고. 그쵸? 글로 표현하면 어때? 이건 이제 앞에 있는 남자아이가 얘기한 거고. 일단, 이 여자아이는, 네.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할까?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글을 쓰는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글을 쓰는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 글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글의 짜임에 맞게 썼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내 생각이 글에 잘 표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두 가지. 2번과 3번이 되겠죠? 일단 계속 점검. 그러니까 잘했나? 아, 이거는 못했나? 어디 어디? 이거 수정을 할까? 뭐 이렇게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내가 생각한 그 짜임에 맞게 썼는지 파악을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가 처음에 생각한 그 주제, 이 생각이 글에 잘 표현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이죠? 글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점검할 때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질문들이 있었어요. 점검 질문들이 있었어요. 계획에 맞게 잘 했니? 오케이, 좋아. 여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세모, 나중에 한번 더 보자. 뭐 이렇게. 아, 이거 전혀 안돼 있네. 아, 이거 X. 자,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죠. 질문에 대한 답을 써주는 거예요. 잘했고, 좀 보통이고, 아, 이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질문들에 대한 자신이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글을 평가할 수 있어요. 내 글을 내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관적으로? 아니, 그 질문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질문들이거든요. 객관적이에요. 이 기준에 맞아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야. 주장하는 글은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물어봐주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어요. 그랬죠, 선생님이. 예, 이렇게 점검하면서 좋은 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내 글은 내가 예뻐 보여. 나잘 썼어. 그런데 이런 질문들, 예, 체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그 사항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내가 항상 그렇게 글을 써왔기 때문에 내 스타일에, 내 방법에 내가 너무 익숙해. 익숙하니까 문제점이 안 보여. 그런 게 있죠. 예.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 이제 지문이 나왔습니다. 예, 제시문이라고도 하죠. 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국어 공부할 때, 예, 지금 생각나서 국어 공부할 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아, 국어 시험 문제는 대충 이런 게꼭 나오더라라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이런 지문들 있죠. 또는 제시문이라고도 해요. 이런 글들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이 글의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많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문 또는 제시문에 친근하게 될 만큼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괄호가 있잖아요. 여기 뭘 넣어야 되지? 물론 예, 구조를 보고 글의 짜임을 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알 수는 있지만 이걸 여러 번 읽어본 친구는요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아 여기 어떤 내용이 있었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럼 훨씬 더이 글이 내 것이 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많이 풀수 있겠죠. 정답으로 여러분이 이게 골라서 또탁 찍을 수도 있고.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글을 여러 번 읽어봐라. 많이 읽어봐라. 이 부탁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문제 전에 제시문 먼저 읽어볼게요. 가. 둘째. 다짜고짜 둘째. 이거 뭘까? 예, 본문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거 주장하는 글 중에 본문이 벌써 나왔구나. 알수 있죠? 가. 둘째. 삐리리리리리.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어떤 이유가 나올 거야. 그렇죠?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근거가 나오겠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잖아요? 자, 그럼 근거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문해력 부족이 학습 격차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자, 여기까지. 그러면 뒤에는 무엇이 오겠다? 인용 내용이 오겠다. 자, 가져다 썼단 말이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 이제 이 짜임을 알면 다알수 있어. 예. 신비감이 없어. 다 이미 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다 알고 있어. 예. 자,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은 12.0%이다. 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인용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예, 이 인용 내용을 만든 사람이나 기관이 되겠죠. 자, 이 짜임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기회에 불평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핵심어가 뭐예요? 교육의 불평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디지털 문해력, 그러니까 디지털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든 가지고 오고 그걸 가공을 하고 이걸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하는데 이게 이런 역량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교육의 불평등으로까지 불이 번질 수 있다. 예, 이런 내용이죠. 자, 셋째 하고 또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쪽은 근거가 또 나오겠죠.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생기고 활용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왜? 이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예 정보를 얻지를 못해요. 정보의 세상인데, 지금은 정보의 세상이죠. 그런데 정보를 얻지 못해? 굉장한 우려가 염려가 되죠. 아니, 저 굉장한 우려가 이제 머릿속에 큰일이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죠. 왜? 자신이 가진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데조차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일자리, 복지와 같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까는 교육의 불평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에서 볼수 있는 불평등이에요. 즉, 앞에서는, 예, 글 가에서는 교육적인 불평등, 여기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자, 전부 다 불평등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땡땡신문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근거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자, 땡땡신문에 나온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인터뷰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 일자리, 복지, 교육과 같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에서 여기다가 광고지를 딱 붙여놓고 우리 회사에서 두 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요새는 다 인터넷에 올리죠 많이. 그런데 인터넷에 접근하기 힘든 계층은 그것조차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언제까지 서류를 내야 되고 어떤 서류 양식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그것조차가 어려운 지경이 된다면 이게 되겠느냐? 결국엔 일자리 얻는데 어려울 것이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자신의 복지도 약속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차이가 결국은 이 어떤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요. 따라서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는 어떤 이유를 대고 있었을까요? 아까 앞에서는 교육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유를 넣었다면 여기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는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 이유에 들어가겠죠. 이 글에서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 상황 뭘까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중심 문장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가. 둘째, 삐리리리.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삐리리.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생기고 활용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생기고 활용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은 이렇게, 니은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글 가와 나 가운데, 이 가와 나는 일단 본론부터 들어간 부분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글의 기호를 쓰래요. 자, 이 자료 뭘까요? 자료. 근거지요? 자, 이것이 근거 자료예요. 그런데 이 근거 자료는 무엇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 이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근거라고 했죠?
자, 그럼 이 근거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인용한 자료명이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입니다. 34.8%의 학생들이 우수로 판정을 받았고요. 미흡 12.0%의 학생은 미흡한 수준으로 판명이 됐대요. 자, 이 문해력의 차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가와 나 가운데 어떤 내용이 여기 근거 자료와 어울리게 될까요? 글가가 되겠죠. 글가. 네. 글가가 교육의 차이, 교육의 불평등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사회적인 불평등은 글나에 잘 나타나 있었었죠. 자, 여기 지금 초등학교 그러니까 교육의 불평등이죠. 자, 여기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문해력이랑 같은 말이에요. 예. 디지털 문해력. 예, 리터러시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문해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만들어낸 이 성취 수준에 대한 자료. 이것은 글가에서 근거 자료로 쓸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생각할 때 글가와 나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생각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때 머릿속에 무엇이 나와야 돼요? 아, 서론과 본론과 결론. 요게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죠? 자, 이 짜임을 생각하면서 글가와 나의 역할은 뭘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제기한다. 글을 쓴 목적을 드러낸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 설득력을 높인다. 앞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강조한다. 네, 굳이 짜임까지 생각 안 해도 정답은 사실 보입니다. 그쵸? 뭐예요?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설득력을 높인 부분이 글가와 나였다는 걸 우리 아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죠. 그런데 짜임까지 생각하면, 여기 지금 짜임을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짜임까지 생각하면 나머지 1, 2, 3, 5는 어디에 대한 내용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문제 제기한다. 이건 서론 부분이 되겠죠. 글을 쓴 목적을 드러낸다. 네, 서론 부분이 되겠죠. 나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글 쓰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것도 서론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죠. 앞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강조한다. 자, 정리, 요약 정리, 강조. 이것은 결론 부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글가에서 인용된 부분과 그 출처를 찾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일단, 글가를 가서 찾아봐야 돼. 글가를 펼쳐봐야 돼, 다시. 그런 다음, 여기에서 인용된 부분을 찾아야 해. 자, 어디를 찾느냐? 이게 실력이에요. 아, 인용된 부분 어디지? 하고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쭉 다시 이걸 눌러가면서 가면 또 어지러울 수 있어. 어지러워. 이럴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여러분 글가에서 이 부분 찾아보세요. 어디? 아이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돼. 진짜 찾아봐야지. 그래야 여러분 공부가 돼요. 자, 이 부분 찾으셨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은 12.0%이다.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용된 부분입니다. 인용 부분이에요. 여기. 이게 인용, 확실하게 인용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출처예요. 출처를 딱 밝혔어요. 아, 이거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지어낸 거 아니고,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야. 라고 당당하게 출처를 밝혔죠. 자,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즉, 미흡한 학생 비율이 12.0%다.

10%이다.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니죠. 자,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자, 이걸 찾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찾는 게. 이걸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미리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앞에 돌려서 볼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는데, 요 선생님이 가지고 오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찾았다면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인용된 부분을 찾았어요. 예. 자, 그럼 여기다 쓰시면 돼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12.0%이다. 요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면 출처는 어디예요? 바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4. 요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쓰는 건 어렵지 않고요. 요거 찾는 것이 어렵다. 요거 찾는 것 자체가 실력이다. 요걸 찾았다는 건 이미 인용된 부분과 출처를 알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인용과 표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표절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아니다. 아이고, 침해하는 거지. 인용을 할 때마다 매번 그 출처를 밝힐 필요 없을까요? 이것도 틀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물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우개 빌려줘. 또 빌려가. 빌려줘. 해야지. 여러 번 빌린다고 해서 말없이 가져가면 안 되지. 나 10원만 빌려줘. 얘기해야지. 나 10원만 또 빌려줘. 얘기해야지. 그지? 자, 매번 빌린다고 해서 그냥 모르게 돈 가져가면 돼요?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쓴 글은 절대 인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글을 나의 글에 사용하려면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정답은 4번이죠? 알맞은 설명. 절대로, 이건 아니죠? 예, 허락을 받으면 된다. 출처를 밝힌다. 예, 요거는 인용이 아니라 뭐다? 요것은 표절이죠? 표절. 절이 뭐라고 했어요? 절. 기억하시죠? 절.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은 인용의 출처를 밝히고 이용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것이니까 항상 저작자에게 허락받은 후에 사용해야지. 저작자의 이름과 자료를 만든 시기, 작품이 실린 곳 등을 써서 출처 밝히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네. 다른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것이니까 항상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해. 허락. 네, 허락받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네, 출처라도 밝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민재가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출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알맞게 연결해 볼까요? 자, 교육부 국립생태원 국가유산청이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사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국가유산청에서 가져다 쓰기 좋죠. 플라스틱을 먹은 바다 거북 포스터 국립생태원 2025년, 네, 2025년 초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표. 이것은 교육부에서 조사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라면 문제예요. 다음 주장에 알맞은 이유와 근거를 가져와 볼까요? 알맞은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해요. 왜?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증거를 대봐. 그러면 근거도 가져오실 수 있어야 돼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장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에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피타고라스 정리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개념 공부할 때 느끼셨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때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한 숫자들이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풀면 풀수록 계산 속도가 높아지고 또 정확도도 높아진다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선생님과 같이 개념책을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피타고라스 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실전책이니까 피타고라스 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더불어 우리 여러 가지 계산들, 즉 피타고라스 수를 사용한 계산도 혹은 정석대로 계산하는 방법도 다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문제들을 볼 거냐? 5번, 7번 구원픽으로 생각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정의에 입각한 문제 하나, 또 활용해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문제 하나, 이렇게 구원픽으로 살펴보면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 보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하고 그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120제곱센티미터일 때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했네요. 삼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AB의 길이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AC의 길이 똑같으니까 전체 둘레의 길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거니? 라는 생각해 보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꼭지점 A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밑변이 수직 2등분 되면서 직각삼각형이 등장하게 되죠. 그 직각삼각형이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음과 같이 삼각형 ABH로 나타나고요. 그 길이들이 8cm. 그 다음, 높이가 AH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높이만 알수 있다면 선분 AB의 길이 구해내는 거 별일 아니겠죠. 그럼 높이 어떻게 구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못 구하지. 그래서 문제에서 따로 준 정보가 있습니다. 넓이가 몇이다? 120제곱센티미터다라는 거. 요 높이 구해낼 수 있는 조건이죠. 자, 그럼 구해보자. 높이를 H cm라고 하고 식 한번 세워보면 120이라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6 곱하기 높이 H하고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2분의 1과 16 계산하면 8하고 남으니까 H는 8분의 120이다 생각할 수 있고 4로 나누면 2분의 30, 결국 높이가 15가 돼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높이가 15cm인 삼각형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고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 8cm, 높이 15cm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어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이야기니까 8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과 같아지더라 얘기할 수 있고 8의 제곱이 64, 15의 제곱이 225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이 289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289가 우리 눈에 익숙한 숫자여야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계산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289는 그렇죠. 17의 제곱이야 라는 사실 익숙하게 생각이 날 것이고 결국 선분 AB를 제곱해서 17의 제곱이 됐기 때문에 선분 AB의 길이가 17 또는 마이너스 17 생각할 수 있는데 길이가 음수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17cm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둘레의 길이 구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선분 AB의 길이가 17cm, 당연히 선분 AC의 길이도 17cm가 되면서 둘레의 길이 전체를 계산해 볼수 있겠죠. 두개 더하면 34, 34에다 16 더하니까 전체 50하고 만들어지지. 그래서 정답은 50cm라고 찾을 수 있는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복잡한 제곱의 계산들, 이걸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였다? 피타고라스 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였다. 실제로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직각삼각형들이 이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자연수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매번 보이는 숫자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서 피타고라스 수를 정리해 봤었죠. 개념책을 선생님과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그 피타고라스 수가 머릿속에 있을 텐데, 실전책에서 처음 선생님을 만난 친구들이라면 피타고라스 수가 좀 낯설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피타고라스 수. 한 번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자연수들이 세 개가 만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는 그런 값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세 개의 숫자 3, 4, 5 이거 하나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3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을 더해주면 그게 5의 제곱이 되더라라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 4, 5를 보면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직각삼각형이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지. 제일 짧은 변의 길이가 3, 그 다음 변의 길이가 4, 제일 긴 빗변의 길이가 5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이 길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25를 제곱하고 3을 제곱하고 요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다. 3, 4, 5, 아, 4구나라고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숫자들이 여러 쌍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 4, 5고요. 그 다음에 우리 5, 12, 13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방금 나타났던 8, 15, 17 같은 경우도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많이 쓰이는 숫자들이죠?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9, 40, 41도 있는데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두 배, 세 배, 네배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합니다. 무슨 말이니? 3, 4, 5를 각각 두배 하면 6과 8과 10하고 만들어지죠?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해요. 실제로 6의 제곱 36 더하기 8의 제곱 64 하면 10의 제곱 100 하고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 12, 13도 어떻게 된다 이거야? 두 배씩 해주면 10과 24와 26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10이랑 24가 있고 빗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26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 숫자들이 크니까 뭐더 이상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대표적으로 요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80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확장시켜서 3, 4, 5, 3배에서 9, 12, 15 같은 경우도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우리 피타고라스 수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신다면 물론 이 하얀색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두 배, 세배한 거다. 이런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 오른쪽 거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숫자들 기억을 해 주신다면 계산이 조금 간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쌍의 피타고라스 수가 있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들이 더 많이 있어요. 자연수의 쌍이. 하지만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들 많이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자, 2번으로 가보자. 역시나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있고 그 사각형이 하나가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랬을 때 정사각형의 넓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네요. 자, 색깔 칠해진 부분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 알아야겠죠? 그한 변의 길이를 우리 L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때? L을 제곱하면 넓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이 결국은 L의 제곱이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겠네. 그럼 L 제곱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서 구하겠죠? L이 빗변이니까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해서 L 제곱이 6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이랑 같아져 생각할 수 있고 너는 36 더하기 81 하고 쓸수 있으니까 117이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단위는 센티미터였으니까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단위 써주시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네.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 사각형의 넓이가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한 거야라는 생각했다면 L 제곱이 문제의 정답이고 그 L 제곱을 위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건요.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하는 그런 숫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곱해서 117이 되는 L 값이 자연수에는 없다는 거죠. 선생님, 그럼 유리수입니까? 분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분수에도 없어요. 나중에 중학교 3학년에 가서 배울 무리수라는 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 중학교 2학년에서 피타고라스 수가 적용되어지는 값들이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존재하고, 이 선분 AD와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분 DC의 길이, 선분 CD의 길이가 13cm로 주어져 있고요. 그 길이가 AD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AD의 길이도 13cm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때 뭘 구하래요? 선분 BD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문제에서 빗변 높이 가르쳐주고 밑변 구해라 라고 얘기했고 직각삼각형 줬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 봐야겠죠.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2의 제곱에다가 선분 BD의 길이를 제곱한 걸 더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식 정리하죠. 13 제곱하면 169, 11을 제곱하면 144. 자, 그거에다가 BD의 제곱을 더해준 게 169더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선분 BD의 제곱이 바로 25가 되면서 선분 BD의 길이가 5cm가 된다라는 결론 내려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정석이죠. 천천히 계산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 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12와 13이라는 길이를 보면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다. 뭐? 5, 12, 13. 그래, 제일 끝에 있는 제일 큰 수가 빗변일 테고 빗변이 13, 나머지 한 변이 12. 그럼 이게 짝이 뭐하고 맞아떨어져야 돼? 5하고 맞아떨어져야 된다. 5, 12, 13이 떠올랐다면 계산하지 않아도 선분 BD의 길이가 5cm다라고 써볼 수 있는 거죠. 정석대로 하는 계산, 당연히 우리 친구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쉬운 산수 계산이지만 시간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는 적극적으로 피타고라스 수를 활용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면 이런 식의 계산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게 서술형 풀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써도 감점당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4번 봅시다. 다음은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 거다. 한번 증명 과정 네모칸 채워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그림 많이 보던 그림이 보던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 직각삼각형의 직각 쪽에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아, 너 동그라미, 너 세모라고 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니까 동그라미와 직각과 나머지 한 각이 세모가 될 수밖에 없고 오른쪽에서도 세모와 직각, 그럼 나머지 한 각이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왼쪽에 작은 삼각형과 오른쪽에 중간 크기의 삼각형, 그리고 전체 커다란 삼각형이 모두 다 AA 닮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공식도 알고 있었죠. 내려오는 것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라는 생각 해볼 수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가겠지만 실제로 이 공식들이 비어있는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됐니? 자, 그래서 빠르게 저 공식들 자리 채우고 증명식 써 내려가는 경우도 충분히 이제 서술형으로 증명하는 과정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어떤 삼각형이 어떤 이유에서 닮음인지를 보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천천히 보여볼게요. 자, 보자. 처음에 각 A가 공통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어떤 두 삼각형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쓰여 있지 않아요. 대신에 각 A가 공통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세모라는 요 A라는 각 이각이 들어있는 삼각형 두 개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삼각형 ACD라는 삼각형, 각 A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요, 전체 커다란 삼각형 ABC, 이게 각 A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입니다. 물론 각 A가 세모지만 각 A라고 지정해서 공통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여기 있는 세모를 생각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노란 삼각형과 전체 커다란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생각 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 ACB가 무엇과 똑같으면서 90도냐라고 얘기했으니까 ACB 보자. ACB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커다란 삼각형에서의 직각을 얘기하고 있고 그때는 세모에서 직각에서 동그라미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에서 직각에서 동그라미로 움직이는 순서로 써주어야겠죠? ADC라는 순서로 각을 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각 ADC가 들어가는 게 맞다. 아, 1번 참이네 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 ACD하고 어떤 삼각형이 닮음이냐, 뭐 때문에 닮음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각이 세모 동그라미 직각, 세모 동그라미 직각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AA 닮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대응하는 점의 순서만 맞춰서 써주면 되겠네요. AC

D의 순서로 지금 점이 있으니까 A와 C와 D와 대응하는 점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A가 어때? ACD라는 삼각형에서 A가 세모, C는 동그라미, 그 다음은 직각이니까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삼각형에서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점 써주면 되죠. A, B, C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너는 삼각형 A, B, C라고 써주어야 아주 정확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노란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이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식을 끌어내는데 굳이 대응변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니? 그렇지 않아. 우리는 AD 곱하기 AB가 뭔지 알고 있어요. 자, AB 곱하기 AD를 생각하는 거니까 A라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 하고 만들어져 있는 게 우변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려올 때 도착하는 지점이 A여야 되니까 자, 요 길이의 제곱, 선분 AC의 제곱이 도착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거 하고 쓰여져 있는 공식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선분 AC의 제곱이 3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공식 암기하고 있다면 굳이 대응변들을 찾는 노력을 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닮음인 삼각형을 찾은 다음에 공식화 시켜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바로 BC의 제곱을 찾아보면 되겠죠. BC 어디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BC의 제곱은, 자, 내려오는 것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거 하고 만들어지니까 BD 곱하기 BA라고 쓸수 있겠네? 자, 그래서 BD 곱하기 BA. 자, BA는 있으니까 여기에 선분 BD가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맞았니? 아니, BD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잘못됐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죠.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 두 개의 공식 가지고 우리가 증명해 보고 싶은 게 뭐냐? 피타고라스 정리다. 즉, 방금 전에 AC의 제곱과 BC의 제곱에 대한 식을 만들어냈으니까 요거 두개 제곱해서 더하면 AB의 제곱이 나타나도록 식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AC의 제곱과 BC의 제곱을 더한 식으로 식을 정리해서 마지막에 선분 AB의 제곱이 나타나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AB의 제곱하고 쓰여지는 게 참이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옳지 않은 거 4번이야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중간 과정은 안 봐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답만 찾는다라고 얘기했을 땐볼 필요가 없어요. 왜? 정리에 증명하는 과정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거니까 AC 제곱 더하기 BC 제곱에서 시작했다면 당연히 빗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끝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답을 찾을 땐 그냥 이렇게 찾으면 돼요. 오늘 공부하는 거니까 중간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AC의 제곱은 AB 곱하기 AD다라는 거 이미 유도해 놓았고요. BC의 제곱은 AD 곱하기 BD다라는 거 생각했는데 AB 곱하기 AB 곱하기 공통으로 있잖아. 그래서 괄호 앞에 요거 두개 묶어내서 AB 곱하기 하고 써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괄호 안쪽에는 남아있는 선분 AD와 선분 BD가 남아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선분 AD와 선분 BD의 길이를 더하면 그게 뭡니까? 바로 선분 AB죠. 그래서 AB라는 선분의 길이에다가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곱하는 거니까 AB의 제곱이 됐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증명되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응용을 활용해서도 증명해 볼수 있다는 걸 지금 이 4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럼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PQR이라고 하고요. 그때 P 대 R의 값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준 정보는 AB 대 BC가 3대 5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AB 대 BC가 3대 5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를 3K, 너를 5K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AC라고 이야기하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는 없지만 선분 AC의 길이를 제곱한 건 구해 볼수 있을 거예요. 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3K의 전체 제곱에다가 5K의 전체 제곱 더해준 것과 같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9K제곱 더하기 25K제곱하고 쓰여져서 너는 34K제곱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요. 선분 AC의 길이에 대한 제곱의 값을 생각했는데 그 선분 AC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R이다라고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34K제곱이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즉 정사각형의 넓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넓이 R이 34K제곱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P는요. 한 변의 길이가 3K인 정사각형이니까 3K를 제곱한다면 9K제곱이 바로 P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아래쪽에 있는 Q는 어때요? 한 변의 길이가 5K다 이야기했으니까 전체 제곱해주면 25K제곱이라는 것이 바로 Q라는 넓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작은 두 개의 사각형의 넓이가 커다란 정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걸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구하라는 정답은요. P 대 R의 값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9K제곱 대 34K제곱, K제곱 다 나눠버린다면 9대 34를 정답으로 써볼 수 있는 문제가 5번이었습니다. 자, 이거 너무나 딱 정확하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실제로 이 그림 가지고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직각에서 선을 내려 그어서 이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래서 두 개의 넓이의 합이 커다란 정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결국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얘기 증명할 수 있었죠. 자, 요런 이야기들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림이니까 이 그림이 매우 그림에 매우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5번 문제였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좌우가 지금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수선의 발 내려 그으면서 합동이라는 걸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3에서 여기 왼쪽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 내려 그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점을 M이라고 얘기합시다. 또 3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 오른쪽 점에서 수선의 발 내려 그어서 우리 이 점을 N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죠. 왜? 둘다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똑같은 상태,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밑각의 크기 같아질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RHA 합동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두 개의 밑변의 길이 요거 모두 다 같아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하나의 길이 구하면 반대쪽 알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는 길이도 당연히 3cm니까 뭐 당연이다. 길이 구해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알수 있겠니? 좋아, 그럼 보자. 문제에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높이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밑변의 길이 알아야 높이 구할 수 있겠죠? 밑변 구하려고 봤더니 전혀 정보가 없어. 대신에 양쪽 좌우 대칭이니까 길이 똑같아. 라는 생각할 수 있고, 3cm 그대로 내려온다면 여기 있는 두 개의 길이를 더해서 10cm가 되어야 돼서 하나가 5cm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어때?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데. 밑변의 길이가 5cm. 빗변의 길이가 13cm인 직각삼각형의 높이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로 바뀐 거죠. 어때요? 5, 12, 13 떠올라야겠지? 169에서 25 빼면 144. 144가 12의 제곱이니까 아, 높이가 12cm구나 라는 생각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너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자, 3 더하기 13. 그리고 높이 곱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 16을 2로 나누니까 8하고 만들어지고요. 8에다가 12 곱하니까 96 제곱 센티미터라고 넓이 계산해 줄수 있겠죠.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때? 직각삼각형.

사각형 양쪽에 만들었고 그두 개가 합동이니까 밑변의 길이 똑같아. 그런데 3cm 내려오니까 5하고 5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때 5, 12, 13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벌써 오늘 6번 문제까지 풀면서 두번 등장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자, 7번 가봅시다. 자, 다음 그림에서 선분의 길이들이 전부 다 1cm로 주어져 있더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오늘의 구원픽이죠. 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 고등학교 가서도 이 그림 계속 등장할 문제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뭐 어떻게 풀 거니? 결국은 사각형의 넓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에 제곱하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선분 AE의 제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거 AE의 제곱을 구하려면요. AD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거 알면 선분 DE의 길이가 1cm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서 AE의 제곱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AD의 제곱은 뭘 가지고 구해내요? AC의 제곱 가지고 구하죠. 이거 밑변의 길이 1이니까 AC의 제곱 알면 AD의 제곱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AC의 제곱은요? 그래요. 이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천천히 하나씩 써내려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을 생각해보면 너는 AB의 제곱에 BC의 제곱 더한 거니까 3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 더하면서 아, 10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AD의 제곱을 알아야 하니까 AD의 제곱도 구해볼 건데 그게 AC의 제곱에 CD의 제곱을 더해준 거거든요. 근데 AC의 제곱이 1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10에다가 1 더한 거야. 아, 11이 AD의 제곱이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AE의 제곱을 생각해 볼 건데 그 AE의 제곱은 선분 AD의 제곱에다가 선분 DE의 제곱을 더해준 건데 AD의 제곱은 방금 11이라고 계산을 해두었고 선분 DE는 1cm라고 문제에서 준 거니까 아, 너 1의 제곱하고 쓰여진다면 이 결과적으로 12가 선분 AE의 제곱이 될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사각형이니까요. AE의 길이의 제곱한 게 바로 넓이가 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야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겠죠. 어때? 연쇄적으로 계속 피타고라스 정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 보입니까? 구하고 싶어 하는 건 AE의 제곱.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선 AD의 제곱이 필요하고, AD의 제곱 알기 위해서는 AC의 제곱이 필요하고, 그건 직각삼각형 ABC를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면 찾아낼 수 있더라라고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연쇄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계속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고등학교에서도요, 계속 눈에 보일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 잘 봐주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8번 문제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원은 늘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은 좀 특별하죠. 평범하게 회전하고 제주도 부리지만 이 공연의 스타는 평범한 돌고래가 아니죠. 와일루린을 소개합니다. 어렸을 때 구조돼 동물원으로 왔죠. 주둥이가 길고 이마가 튀어나와 있으며 우리가 봐왔던 돌고래와는 다릅니다. 사실 와일루리는 바다에 가본 적이 없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아마존강에서 삽니다. 이들은 야생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신기한 동물이죠. 그래서 무리로 만났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게다가 육지에 사는 개들처럼 행동하는 모습도 목격했죠.

함께 아마존 강돌고래를 찾으러 상류로 모험을 떠나봅시다. 우리의 모험은 브라질의 한 작은 항구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역 시장에선 이국적인 어종을 팔죠. 그런데 이곳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뭐죠 저건? 매일 아침 시장이 열리면 약 10마리의 아마존 강돌고래를 볼 수 있죠. 생선 장수들이 던져주는 먹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아하니 지난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지냈던 것 같네. 그건 현지인들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이젠 우리도 알죠. 우리의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져 봅시다. 바다 돌고래와의 첫 번째 차이점은 매우 작은 등지느러미죠. 이마는 돌출돼 있고 눈은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강돌고래는 먹이를 잡는 데 꽤 능숙하죠.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흥미롭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좋아하죠. 놀이 중일까요? 소년이 강돌고래를 붙잡죠. 강돌고래가 출발합니다.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군요. 시장 사람들은 강돌고래가 얼마 전부터 아이들과 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겠죠. 강돌고래는 몇 시간만 머물다 갑니다. 시장이 문을 닫은 후엔 거의 즉시 떠나는 거죠. 떠난 후에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린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 강돌고래를 추적하기로 했죠. 우리의 계획은 흡착판을 이용해 특수 카메라를 부착하는 겁니다. 이제 촬영합니다. 다른 강돌고래가 카메라를 알아챈 것 같군요. 또 다른 강돌고래네요. 아무래도 신경 쓰이나 봅니다. 몸에 달린 카메라가 성가신 듯 강돌고래가 빙글빙글 돌며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흔들죠. 이제 몸을 뒤집어 헤엄치면서 바위로 카메라를 털어내려 하네요. 카메라가 떨어졌군요. 강돌고래는 똑똑하죠. 우린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떠난 후 무엇을 하는지는 아직도 모르죠. 그런데 많은 수가 외딴 지역에 모여있는 게 목격됐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강은 끝없는 정글을 부비쳐 아마존으로 흘러들어가죠. 우린 아마존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에서 3,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육로는 없고 배를 타는 방법밖에 없죠. 현재는 건기라 수위가 꽤 낮은 편입니다. 지금이 강돌고래를 찾기에 가장 좋은 시기죠. 우기에는 강돌고래가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건기가 심해지면 남은 무릉덩이에 모이죠. 이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의 수색을 도왔습니다. 세드릭 길레머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강돌고래 연구자 중 한 명이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마존 강돌고래군요. 엔진 소음을 듣고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볼 수는 없었죠. 강돌고래가 한 마리 이상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자마자 재빨리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장에서와는 달리 이들은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강돌고래가 신비롭게 여겨지겠죠. 우린 기동성이 더 나은 작은 보트를 타고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1: 지민이가 파샤파샤 시를
2: 나왔는데
1: 사카나다 다분
0: 저기 있군요. 물고기가 점프합니다. 식사 시간인 것 같군요. 사냥에 나선 강돌고래가 카메라에 포착되는 일은 흔치 않죠. 이제 우리 강 아래를 볼 준비를 합니다. 물속에서 강돌고래의 사냥이 촬영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3: 이렇게 기다려요.
0: 이상하게도 카메라맨은 강돌고래가 다가오는 걸 알아채지 못했죠.
3: 으시러
4: 오사크 으시러
3: 3m 말
4: 작신
0: 저 정도 거리라면 강돌고래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3: 또 났다.
5: 야, 뭐 막그라
3: 目が開いてたか分かんない。
5: 突然だか分かんないけど何にも見えないです。 3m 超えたらもう暗黒して何にも見えない。
0: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영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수면 바로 아래는 붉으스름한 갈색이죠. 이 물엔 정글의 식물에서 나오는 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m 아래는 정말 칠흑같이 어둡네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을 켰는데도 시야가 좋지 않죠. 강돌고래가 바로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카메라맨은 더듬거리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뭐죠? 그가 깨닫기도 전에 바닥에 닿았습니다. 강돌고래인가요? 아니요, 큰 나무 조각이군요. 우리가 속은 겁니다. 물고기네요. 길이가 15cm 정도죠. 그리고 수가 많습니다. 이런 어두운 물속에선 예상 못한 일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우린 카메라에 강돌고래의 사냥 장면을 담지 못했고 강돌고래는 볼 수조차 없었죠. 이제 우리의 비밀 무기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도 기록이 가능한 특수장치죠. 이 음향 카메라는 초음파를 이용해 영상 패턴을 만듭니다.
6: 유끄리.
0: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0: 것들이.
1: 흰색의 움직이는 물체는 모두 물고기입니다. 아주 많지요. 옆에 있는 숫자는 카메라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초음파가 닿는 부분만 표시되죠. 마치 어둠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소형 카메라도 설치돼 있죠. 여기 실제 녹화된 영상을 보면 물고기는 있지만 몇 마리 되지 않지요. 음향 카메라로는 많이 보입니다.
2: 아, 기다.
0: 기다.
2: 아니, 기다.
1: 크고 날렵한 형태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0: 아,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다, 이미지요.
1: 주둥이가 길고 가슴 지느러미가 크죠. 이건 강돌고래입니다. 물고기 떼 사이를 곧장 지나가죠. 자세히 살펴보니 강돌고래가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돌아서서 물고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빨리 감기를 해보면 강돌고래 몇 마리가 물고기 떼를 둘러싸고 공격하죠. 마침내 사냥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강돌고래들은 어떻게 이렇게 탁한 물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튀어나온 이마에 있죠. 내부에는 멜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강돌고래는 신호를 보내고 돌아오는 신호를 해석해 먹이와 주변 환경의 이미지를 얻는 거죠. 이런 생물학적 음파 탐지를 반향 정유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의 음향 카메라와 같은 원리죠. 하지만 이 강돌고래는 왜 민물을 선호할까요? 돌고래는 보통 바다에 사는데요. 사실 아마존은 많은 강돌고래가 집으로 삼는 거대한 만과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지각의 변화로 만의 입구가 막혀 돌고래가 갇힌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존강이 형성됐고 초기 돌고래들은 그들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죠. 흥미롭게도 그들은 아마존에 사는 게 더 나았을 겁니다. 상어와 같은 천적은 없고 물고기는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선 돌고래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지만 바다에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죠. 우린 찾기 힘든 강돌고래를 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척 허기가 졌죠. 운 좋게도 친절한 현지인들이 신선한 저녁 재료를 기꺼이 제공해 줬습니다. 가본 맥이네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주방장은 어떻게 요리할까요? 지느러미를 잘라내는군요. 그리고 메기를 통째로 요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3: 맛있다네.
4: 이따가
3: 커치커치.
1: 겉보기와는 달리 가본 메기는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죠. 촬영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0: 오이시, 이와 오이시. 냠미사카나도 야바라카이요, 냄비가
5: 네. 아, 오이시즈네.
6: 다이스키.
1: 아마존 사람들의 축복과 함께 촬영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림처럼 완벽한 아침이 밝았죠. 수평선 너머에는 어떤 모험이 기다릴까요? 그건 곧 알게 될 겁니다. 강돌고래는 번기에도 야생에서 좀처럼 볼 수가 없는 신비한 동물이라고 들었죠. 그런데 흥분을

0: 공격을 잡았다 던지기를 반복하는 거죠. 재밌어 보이네. 이런 행동은 강돌고래를 다른 돌고래와 구별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1: 그러니까 아손대를
0: 이제 여러 마리의 강돌고래가 모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하늘에서 관찰하자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죠. 우리가 발견한 건 하나, 둘, 셋, 네 마리입니다. 게다가 왼쪽에서 두 마리가 더 다가왔죠. 여섯에서 일곱 마리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더 많은 돌고래가 나타났죠. 스무 마리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강돌고래가 모여있는 건 누구도 본 적 없겠죠.
2: Las periodas de reproducción puede ser que son porque son varios. Puede ser que es una que hay una hembra y que hay varios machos que intentan de copular.
0: 단체 데이트 중인 걸 목격한 걸까요? 수컷과 암컷은 너무 닮아서 연구원들조차도 그 차이를 즉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도 많은 강돌고래가 한 자리에 모였네요. 한 마리가 뒤집었습니다. 다른 녀석들도 차례차례 뒤집는군요. 우린 몸을 회전하는 강돌고래의 큰 덩치로 수컷임을 추정하죠. 이 강돌고래를 자세히 봐주세요. 등을 대고 누운 채로 주둥이로 물을 내리칩니다. 곧 다른 강돌고래도 같은 행동을 하죠. 이건 수컷들이 힘을 과시하는 걸까요? 연구원인 길레몬도 이런 행동은 처음 본다고 했죠.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강돌고래는 주둥이로 무언가를 들고 있죠. 약 50cm 길이의 나뭇가지입니다. 다른 강돌고래들이 다가오죠. 보트에 설치된 카메라도 그 동작을 포착했습니다. 강돌고래가 그 나뭇가지를 물고 내리쳤죠. 드론으로 찍은 영상에선 매혹적인 순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한 강돌고래가 나뭇가지를 휘두르는 강돌고래 쪽으로 접근하죠. 그 행동이
3: 아이고, 시끄리까 했다. 오, 갈등시대.
0: 두 강돌고래는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 같군요. 아마존 강돌고래의 짝짓기 의식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될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군요. 저건 뭐죠? 두 강돌고래가 무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 마리는 위에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아래에서 배를 보이며 헤엄치고 있죠.
2: Sí, eso fue claramente un apareamiento.
0: 우리 눈앞에서 특별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 Primera vez con un dron que puedo observar eso.
0: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컷들이 경쟁한 후에 짝짓기하는 강돌고래의 모습이 영상으로 기록된 건 최초입니다. 단체 데이트는 1시간 정도 후에

0: 끝났죠.
1: 황돌고래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죠.
2: 아깝죠?
1: 어른 강돌고래 한 마리와 그 앞에 작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새끼의 길이는 80cm 정도죠. 새끼는 고개를 들고 열심히 헤엄치려고 합니다. 숨 쉬는 법을 연습하는지도 모르죠. 새끼 강돌고래는 물살이 부드러운 강키스 근처에서 반복해서 시도한 후 수영에 곧 능숙해질 겁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강돌고래들은 먹이를 찾아 이곳을 떠나겠죠. 아마존 강돌고래는 정말로 눈길을 끕니다. 우린 운 좋게 처음으로 그들의 신비로운 삶을 엿볼 수 있었죠. 이들의 독특한 생김새와 행동은 바다에 사는 사촌들과는 꽤 다릅니다. 그건 강돌고래가 넓고 푸른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마존의 독특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죠.
3: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7: Thank you.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9: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8: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9: 데이비드 커버필드.
8: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9: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8: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9: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8: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9: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8: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9: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8: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9: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8: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9: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8: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9: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8: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9: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8: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9: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저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저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8: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9: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사회 공부 재밌게 열심히 해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사회, 그 중에서도요,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방법 알.

알기입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선생님이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요, 타임머신, 그러니까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기계, 특별한 기계, 이 타임머신이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때? 아니면 막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그때? 아니면 2학년 때? 돌아가고 싶은 때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선생님은요,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일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오늘이 우리 26번째 만남이잖아요. 처음 우리 친구들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친구들을 조금 더 오래 볼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요. 실제로 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이요, 이 타임머신은 없지만 정말로 이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마치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때의 그 생활 모습을 알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열심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비밀은 이 선생님의 머리띠, 초능력 머리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뒤에 있는 내용처럼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방법, 바로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과거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거든요. 어떻게 알수 있을지 이번 시간 자세히 한번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요.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찾아봅니다. 자, 한번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먼저 1번은요. 우리 집, 학교, 또 동네, 박물관, 민속촌 등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2번은요. 주변의 어른, 또 문화해설사 등에게 여쭈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에게 여쭈어 볼 수도 있고요. 또세 번째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찾고 싶은 자료를 검색해서 사진과 설명 등을 찾아볼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된 물건과 자료가 중요한 까닭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래된 물건과 자료는 이 과거의 이 생활 모습을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래된 물건과 자료를 서로 비교해 보면 이 과거의 모습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래된 물건과 자료를 이용해서 정말 어떻게 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과거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자, 먼저 오래된 물건의 쓰임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옛날 물건들이 사진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이 물건은요, 맷돌이라는 물건입니다. 맷돌. 자, 맷돌은요, 곡식을 넣어서 가루로 만드는 데 사용했던 물건이지요. 맷돌. 자, 그리고 이건 남학신입니다. 남학신은요, 높은 굽이 있어서 요즘은 장화를 신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남학신을 신기도 했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도시락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급식을 하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요,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먹을 음식을 싸서 다녔다라는 것도 이 도시락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전화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화기 자세히 볼까요? 오? 어떻게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지? 라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예, 지금은 우리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휴대전화기로 아주 가볍게 또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휴대전화가 없었던 옛날에는요, 이렇게 번호가 쓰인 다이얼을 돌려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기 보면 꼬불꼬불한 선도 있지요? 이걸 바로 유선전화기라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사진기는 사진기인데요, 필름 사진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비행기 하면 휴대전화기로 또 사진을 찍잖아요. 굉장히 가볍고 또 아주 손에 잡기 쉬운 그런 휴대하기 편한 사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크고 무거운 사진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필름이라는 것을 넣어서 사진을 찍기도 했답니다. 필름 사진기. 자, 그리고요, 여섯 번째는요, 버스 회수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은 버스를 탈때뭐 동전을 넣거나 지폐를 넣거나 또는 카드를 찍기도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런 버스 회수권이라는 게 있어서 버스를 탈때 종이로 된 버스표를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여기 보면 중고생이라고 적혀 있지요. 이것은 바로 중학생, 고등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사용했던 버스 회수권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이렇게 오래된 물건을 이용해서 알수 있는 과거의 모습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 그러니까 아, 그때는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의 발전, 생활 방식의 변화, 또 지금은 사라진 것들을 이렇게 오래된 물건으로 알 수가 있답니다. 마치 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여행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또 오래된 기록과 증언도 있습니다. 자, 먼저 사진, 그림, 일기 등은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또 구경해 보죠. 자, 첫 번째로요. 1960년대 겨울 한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 중에 하나인 한강인데요. 사진을 보니까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썰매를 타는 모습을 보고, 아, 이때는 이렇게 한강에서 썰매도 타고 놀았구나라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그림을 보고, 아, 보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었고, 이런 모자를 썼구나. 또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방에 둘러앉아서 붓과 벼루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행동과 옷차림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요. 1970년대 일기가 있습니다. 이 일기를 보면 당시 상황, 그리고 일기를 썼던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1학년 때 썼던 일기장을 보면요. 내가 지금은 어엿한 3학년이지만 옛날 내가 1학년 때는 뭐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걸 내가 쓴 일기를 보고 알수 있듯이 이렇게 일기를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도 있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건 말고도 뭐 노래 가사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증언을 통해서도 과거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오래된 기록으로 알수 있는 과거의 모습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옛 기록을 살펴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 또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진을 통해서 직접 보지 못한 옛날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또세 번째로 노래 가사에는요, 당시 사용하던 물건이나 생활 모습이 담기기도 해서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 과거의 모습을 알 수도 있지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오래된 건축물로 알수 있는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건축물을 통해서 또알수 있는 과거의 모습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초가집이 있습니다. 이 초가집은요, 옛날 신분 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이 평민들이 살던 집인데요. 양반들은 초가집 말고 기와집에 살기도 했지요. 이 초가집 사진을 통해서, 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주로 초가집이나 기와집에서 살았구나. 건축물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요,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건축물인데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 성이 있다. 그렇다면, 아, 우리 지역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구나.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성을 쌓아서 적의 침입을 막았구나라는 것을 또알수 있고요. 세 번째로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요, 물을 길어와서 사용했지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우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을 길어 먹었구나, 마셨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래된 건축물로 알수 있는 과거의 모습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지역이 어떤 곳이었고, 또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수 있고요.
두 번째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지혜,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했는지도 알 수가 있답니다. 이런 오래된 건축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때요? 이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요, 우리 개념 확인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인데요.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찾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 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요. 따라서 가위표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로, 과거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어른이나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문화 해설사에게 여쭈어 보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고요. 자, 2번은요, 우리 아까 사진으로 봤던 그 나막신과 맷돌은요, 과거, 현재 쓰이던 물건, 바로 과거에 쓰이던 물건이죠. 자, 3번은요, 옛날에 쓰여진 일기나 편지로 옛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옛날 사람들의, 아, 이렇게 살았구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지요. 생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 오래된 자료와 이름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맷돌입니다. 곡식을 넣어 가루로 만들 때 사용하던 물건은 바로 맷돌이지요. 맷돌은요, 이렇게 생긴 물건입니다. 기억으로 연결해 주고요. 자, 두 번째로 초가집입니다. 집이니까 바로 니은이겠지요. 초가집, 평민들이 살던 집. 초가집은요, 이렇게 니은으로 연결해 주면 오래된 자료와 이름을 알맞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 문제 네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실전 문제 풀어볼게요. 실전 문제 1번과 2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꿀단지 친구들 시간 여행을 할 준비가 되었나요? 자, 1번과 2번 이어지는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물건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는데요.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죠. 위에 물건들 중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이 아닌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뭘까요? 기억은요, 아까 봤던 맷돌입니다. 곡식을 넣어 가루로 만들 때 사용하던 물건, 맷돌이고요. 니은은요, 나막신이에요. 굽이 높아서 비가 올때 신던 옛날 신발입니다. 자, 디귿은요, 뭐예요? 디귿은요, 바로 빨래할 때 쓰는 물건, 세탁기인데요. 이것은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이 아니라 지금도 사용하는 현재 물건입니다. 자, 리을은요, 도시락입니다. 급식이 없을 때 이렇게 도시락에 먹을 것을 싸서 학교에서 먹기도 했지요. 따라서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이 아닌 것은 바로 세탁기, 디귿. 여기에다가 디귿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인데요. 위의 물건들 중이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니은은요, 바로 나막신이라고 했지요. 비가 올때 신던 옛날 신발, 나막신. 따라서 선택지 1번, 발에 신던 물건이다. 정답이네요. 2번, 밥을 지을 때 쓰던 물건. 3번, 동물들에게 사용되던 물건. 4번, 과거의 모습을 알수 없는 물건. 5번,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이지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볼까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듣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시간을 표현하는 말 배웠잖아요. 요즘은요,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들렸어요. 자, 2번.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짐작해 본다. 앞으로 변화될 모습. 역시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3번.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을 살펴본다. 정답이지요. 4번, 친구들의 장래희망도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이것이 장래희망이잖아요. 들렸습니다. 5번, 어른들께 어렸을 적 생활 모습을 여쭈어보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3번과
5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건 묻고 있는데요. 자, 밤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한 물건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전기가 있으니까 딱 등을 탁, 그냥 스위치만 딱, 버튼 단추만 딱 누르면 불이 켜지지만 이 전기가 없었던 옛날에는요, 바로 이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불을 붙이면요, 이 밤에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던 도구, 바로 호롱입니다. 호롱. 호롱. 이름도 예쁘지요? 호롱. 따라서 선택지 1번, 호롱. 정답이고요. 2번, 재봉틀은 바느질을 도와주는 기계예요. 3번, 물레방아는요, 이 떨어지는 물의 힘을 이용해서 바퀴를 돌려서 곡식을 찍거나 빻는 데 사용하던 도구가 바로 물레방아입니다. 다음, 무선호출기는요, 지금은 휴대전화기가 있지만 그게 없었던 옛날에는 어떤 삐삐 소리나 또 숫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신호를 주고받기도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무선호출기입니다. 5번은요,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데요. 이 카세트 테이프라는 것은요, 하나의 저장 매체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소리나 음악 같은 것들을 슉 집어넣고요. 이 카세트라는 물건에 촥 넣으면 여기서 막 소리가 촥, 음악이 촥 나오는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입니다. 정답은 호롱롱롱롱, 호롱 1번이 정답이네요. 자, 계속해서 5번 볼까요? 다음 중 주로 옛날에 볼수 있었던 집의 형태를 두 가지 고르시오 라고 있는데요. 옛날에 볼수 있었던입니다. 자, 1번은요, 높은 건물입니다. 지금 볼수 있는 것이죠? 아니고요. 2번이 바로 초가집. 정답. 3번이 바로 기와집. 정답, 양반들이 살던 집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자, 4번은요, 요즘에 볼수 있는 건물, 5번도 마찬가지, 요즘에 볼수 있는 건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초가집과 기와집, 2번과 3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보죠. 오래된 물건을 찾아볼 때 주의할 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민속촌에 갔습니다. 오래된 물건 봐야지. 그런데 전시된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될까요? 안 되지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물건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허락을 받고 정중하게 여쭤본 뒤에 허락을 받으면 만져도 되지만 그냥 가져가면 안 되겠지요. 자, 3번. 오래된 물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히, 조심히, 조심히 다룬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다음 4번은요. 물건의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되고, 역시 허락을 구하고 정중하게 여쭤보고 허락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번은요. 어르신께서 설명하시는 도중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면은 어르신이, 아이고, 저저저저 버릇없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따라서 설명을 잘 듣고 끝나시면 그 다음에 뭐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가장 알맞은 것은 바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풀어보죠. 오래된 자료들이 중요한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오래된 자료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아까 배운 내용 떠올려 보며 선택지 1번부터 살펴볼까요? 자, 먼저, 오래된 자료들을 이용해서 바로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막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은 없지만, 바로 이 오래된 자료를 이용해서, 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생활 모습도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3번,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있지요. 다음 4번, 앞으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아니죠. 이 오래된 자료를 보고, 아, 과거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전해 온 증거이구나. 알수 있는데, 여기서는 발전할 수 없는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5번,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수 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 사진 속 물건들을 통해 알수 있는
옛날 학생들의 학교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8번 문제.

풀기 전에 사진을 조금 더 구경을 해볼까요? 자, 이 사진이요. 옛날 교실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실 모습과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좀 구경을 좀 해볼까요? 자, 보니까 여기 뭐 칠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태극기도 있고요. 책상이 조금 다른 것 같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탁도 있고요. 또 여기 지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문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처음 보는 물건이 하나 있지요? 바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바로 뭐가 있나요? 어떤 큰 하나의 물건이 있지요? 바로 이 물건은요, 난로라는 물건입니다. 난로. 이 난로라는 물건은요,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 교실에 전기로 작동하는 난방 기기가 있지요. 그냥 전원 단추를 띡 누르면 따뜻한 바람이 촥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를 이용하는 난방 기구가 없었던 옛날에는요, 이런 난로를 이용했습니다. 여기다가 기름을 넣고 또는 뭐 나무 장작이나 연료를 넣고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나 열을 내게 한 하나의 난방 기구가 바로 난로이지요. 여기 보면은요, 주전자가 올려져 있지요. 또는 도시락을 올려서 물을 따뜻하게 데우거나 또 따뜻한 밥을 먹기도 했답니다. 난로. 교실의 중앙에, 교실의 한 가운데에 난로를 두면 추운 날에도 따뜻하게 공부할 수가 있었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 옛날 학생들의 학교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 한번 골라볼까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버스를 타고 다녔다. 이 사진을 보고는요, 알 수가 없고요. 자, 2번. 옛날에는 바로 이 난로로 난방을 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지요. 자, 3번은요, 옛날에는 책가방이 따로 없었다. 역시 이걸 보고 알 수는 없고요. 4번.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다. 5번. 옛날에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었다. 역시 이 사진만 봐서는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맞은 것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9번 문제 확인해 보죠. 다음 수화가 찾은 물건의 이름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수아라는 꿀단지 친구가요. 아, 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우리 집에 옛날 바구니를 한번 조사해 볼까? 바구니를 이렇게 조사하다가 이런 물건을 착 찾았습니다. 자, 이 물건의 이름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알것 같나요?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사진 속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기를 보니까 사진기가 있고요. 전화기가 있고요. 녹음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여기 렌즈가 있는 바로 사진기입니다. 사진기. 필름을 넣어서 찍으면 필름 사진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수아가 찾은 물건의 이름은 바로 사진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이 그림 속 친구 수아처럼 옛날 자료들이 우리 집에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모르죠? 우리 수아처럼 이 사진기를 발견하게 될지도요.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0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과거의 모습을 찾는 방법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 인터넷 검색, 2번 주변 어른께 여쭈어보기, 3번 박물관에 직접 찾아가보기, 4번 집에 있는 물건을 뒤져보기, 5번 동네에서 오래된 물건 찾아보기. 다 좋은 방법인데요.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 친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로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성입니다. 성.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건축물인데요. 자, 1번. 집을 엮어 지붕을 만들었다. 초가집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우리 지역이 당시 어떤 곳이었는지 알수 있다. 그래요. 우리 지역에 만약에 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옛날 우리 지역에 적들이 침입해온 곳이구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구나. 알수 있죠. 따라서 우리 지역이 당시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수 있는 것 맞습니다.

0: 일기는 개인의 생각이 담겨 있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합니다. 들렸고요. 자, 4번.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주로 먹었는지 알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사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옛날 사람들이 화장실 대신 이용한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 역시 이 건축물 사진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풀어볼까요? 오래된 물건을 소개할 때 정리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묻고 있는데요. 자, 내가 찾은 오래된 물건 소개할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요. 자, 선택지 1번입니다. 그 물건의 쓰임새, 그러니까 맷돌을 찾았다. 맷돌은 곡식을 넣어서 가루로 만들 때 사용하던 도구야. 쓰임새 알아보는 것 좋고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요. 그 물건의 미래의 모습, 미래의 모습. 지금은요, 오래된 물건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미래의 모습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지요. 3번. 그 물건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물건이 만들어진 시대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고요. 다음 4번은요, 그 물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진 재료도 정리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5번. 그 물건을 누가 주로 사용했는지, 그 물건을 사용하던 사람들도 함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은요, 그 물건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한 2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정말 아주 숨가쁘게 신나게 시간 여행을 한 기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오래된 물건을 찾아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둘, 오래된 물건, 기록 등을 소개할 때 정리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교재 속에서 답을 찾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줄 것죠? 이번 시간 끝난 뒤에 우리 친구들도요, 우리 집에서 오래된 물건을 찾아서 한번 시간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열심히 신나고 재미있게 사회 공부해 볼 테니까요. 어떤 것을 배우는지 미리 살펴보고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만나러 돌아올 테니까 우리 다음에도 함께해요. 모두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요.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넘어가서 사각형의 성질들을 공부할 겁니다. 여러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사각형이 어떤 특징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것인데, 이게 초등학교 때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배웠던 것들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 잠깐 내려놓고, 아,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요 이유들까지도 잘 파악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사각형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대충 감을 잡으셨죠? 그러면 첫 번째로 평행사변형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죠. 평행사변형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평행인 네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각형 ABCD가 존재하는데 그 사각

사각형 ABCD가 마주 보고 있는 변들끼리 서로 평행한 거예요. 그래서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하고요. 또 AB와 CD가 평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주 보는 변들끼리 각각 평행인 사각형, 이걸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마주 보는 변들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항상 마주 보는 변들에 관한 얘기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변을 서로 대하고 있는 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변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다음 마주 보고 있는 각은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지.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각이라고 불러줄 거라는 거죠. 결국 마주 보고 있는 변과 마주 보고 있는 각들에 관련된 얘기들을 평행사변형에서 계속 진행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좀 정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는 것들은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마주 보고 있는 각과 마주 보고 있는 변들 사이에 성질들이 존재할 겁니다. 기억나는 거 있죠? 그래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마주 보고 있는 변은 길이가 똑같았고요. 마주 보고 있는 각은 각의 크기가 똑같았어요. 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우리 문제 풀 때도 활용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이제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증명하면서 가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지금은 우선 정의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정의는 뭐였다? 그렇지. 마주 보고 있는 대변들이 서로 평행이다. 라는 게 평행사변형의 정의였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때? 평행이다라는 조건 활용해야죠. 여기 있는 선분 AD와 선분 BC, 평행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네 둘 이렇게 평행이니까, 아, 27도가 옮겨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 평행선이 하나의 직선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27도는 엇각으로 위치를 그대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위에 있는 삼각형 ABD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삼각형 ABD에서 세 개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라는 이야기를 활용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180도에서 115도와 27도를 빼주면 되겠네. 각 X의 크기를 생각하면 180도 빼기. 자, 두개 빼면 142도하고 만들어지죠. 결국 계산하시면 38도라는 각 X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물론 지금 이 문제를요, 이렇게 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공부하고 난 다음이고요. 지금은 그냥 정확하게 정의만 활용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문제는 풀었지만 같은 크기의 각들을 한번 표시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27도와 여기 있는 27도가 각의 크기가 똑같아진다라고 이야기했죠? 또 같은 크기의 각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각 X는 그렇지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각 X와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선분 AB와 선분 CD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주 보고 있는 각 B와 각 D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그라미와 세모 더한 거 너도 동그라미와 세모 더한 거니까 서로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지? 벌써 선생님이 평행사변형의 성질 하나를 증명을 해버린 거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바로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을 증명해 낼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할수 있겠지?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유제 2번 살펴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할 때,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지금 보시면 O라는 점이 두 개의 대각선의 교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은 AD라는 선분과 BC라는 선분이 평행이고, AB라는 선분과 DC라는 선분이 평행이다 라는 조건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평행선들이 주어져 있고, 그 평행선들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엇각 사용해 봐야겠죠. 여기 있는 32도 옮겨보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아, 네가 32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85도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삼각형이, 그렇지. 여기 85도가 삼각형 OBC의 하나의 외곽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85도가 X와 32도를 더해서 만들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각 x의 크기가 53도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살펴보자. 그 다음 y 구할 텐데, y는 위쪽에 있는 커다란 삼각형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각 y에다가 110도, 32도까지 더해주면 180도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각 y의 크기는 180도에서 142도를 빼낸 이게 바로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y의 크기도 38도하고 쉽게 구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평행이다 그러면 엇각과 동의각 활용하게 된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평행사변형과 같은 어떤 사각형들을 많이 표현하게 될 테니까 저 평행사변형 ABCD 이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평행사변형도 결국은 사각형이니까요. 사각형 ABCD 하고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삼각형을 기호로 표시했던 것처럼 이 기호 자체가 사각형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가면 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의 뜻을 가지고 문제를 두개 풀어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평행사변형의 뜻을 활용해서 성질을 증명하고 이제는 그 성질을 바로 문제 풀때 활용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제 1번, 2번 푸는 거는 조금은 빙 돌아가는 풀이었다면 이제부터 증명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조금 빠른 풀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로 봐야 될 성질은 뭐냐 하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성질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성질이죠. 자, 이두 가지 성질은 주어져 있는 이 그림 하나에서 한꺼번에 증명이 되어질 것 같아요. 자, 증명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마주보고 있는 변들이 평행이다라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 AC를 한번 연결해보죠. 그러면, 엇각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D와 BC가 평행이니까, 아, 이렇게 너 엇각이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엇각 표시해보자 이거지. 또 더불어, 그렇지. 이렇게도 엇각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주보고 있는 A라는 각, 그리고 C라는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 각 A도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각 C도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하고 만들어지니까, 아,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 똑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각 A와 각 C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그럼 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대각선 BD를 연결하면 역시 엇각을 표시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각 B와 각 D도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렇게 평행이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엇각들을 표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를 봤더니 ABC는 AC를 하나의 변으로 하고요. 세모와 동그라미를 얀 끝각으로 하는 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위에 있는 삼각형 보세요. ADC도 생각해 보면요. ADC도 하나의 변이 공유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있었던 삼각형이랑. 그러면서 양 끝각이 똑같죠. 그러니까 두 개의 삼각형이 변의 길이 하나가 똑같고요. 양 끝각이 똑같은 ASA 합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각 B와 각 D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도 할수 있고요. 또 뭐도 얘기할 수 있다?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도 할수 있겠죠.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 같아집니다. 왜 그래요? 그래요. 대응변이죠, 서로. 그러니까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대응변이 평행사변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AD가 BC와 대응변이고 AB가 CD와 대응변이니까 아, 마주보고 있는 변들끼리는 서로 길이가 같아지는구나. 또 마주보고 있는 각들끼리는 크기가 같아지는구나라는 얘기를 더불어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은 교과서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시험 문제를 풀때 진짜 활용이 많이 되어지는 성질이 어떤 거냐? 이각 A와 C가 똑같고 각 B와 각 D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확장시킨 거예요. 지금 보시면 A랑 C가 똑같으니까 A하고 C를 우리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A를 이번에 동그라미, C가 똑같으니까 동그라미. 자, B하고 D가 똑같으니까요. B를 세모, 자, D를 세모라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개 더하면 360도여야 하죠. 그럼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더하면요. 180도겠네. 그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각 A와 각 B 옆에 나란히 이웃하고 있는 각의 크기 더하면 몇도 나온다? 180도 나온다라는 거죠. 각 A 더하기 각 B의 크기의 합을 생각하면 180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A와 D도 서로 이웃하고 있는 각이죠? 그럼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 더하면 역시나 180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B 대신에 D를 쓸수 있으니까 각 A 더하기 각 D가 180도다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이야기에서 더불어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식입니다. 자, 요거 우리 책 옆에 날개 부분에 조그맣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크기가 작게 기록돼 있다고 해서 중요도가 낮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볼때 정말 많이 활용할 거니까 여러분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기록해 두시고 반드시 사용해, 문제를 풀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괜찮죠?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성질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자. 세 번째 성질은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에요. 자, 그럼 두 개의 대각선이 있어야겠죠? 대각선 두개 그려볼까요? AC라는 대각선과 BD라는 대각선을 그려봅시다.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여기 가운데 교점을 O라고 이야기했을 때 AO라는 선분의 길이와 CO라는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고요. 또 BO라는 선분의 길이와 DO라는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AO와 BO가 같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AO와 CO가 같고요. BO와 DO가 같아집니다. 자, 여기 이웃하고 있는 이렇게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각선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지 왜라는 이유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삼각형의 합동 가지고 증명을 할 건데요. 자, 이쪽에 있는 요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변끼리 길이가 똑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됐죠? 주의하실 것은 지금 현재 BO, DO의 길이가 같다, AO, CO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아직 증명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그걸 우리가 보이고 싶으니까. 됐지? 자,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 먼저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건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성질, 거기에서 당연히 성립하는 성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요. 그렇지. 엇각 활용해서 각의 크기 똑같은 거 표시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너 동그라미 하고 표시할 수 있을 거고. 자, 이각 세모라고 하면 너 세모 하고 표시할 수 있을 거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 OAB와 오른쪽 삼각형 OCD가 서로 합동이죠. ASA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니까 어떤 일 벌어져? 대응하고 있는 변끼리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OA와 OC의 길이 똑같고요. 또 OB와 OD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지. 이제 우리 평행사변형 보면요. 마주보고 있는 변끼리 길이가 똑같아. 마주보고 있는 각끼리 크기가 똑같아. 그리고 대각선은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해. 다른 표현으로는요.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대각선 AC의 한가운데 있는 점과 대각선 BD의 한가운데 있는 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그냥 성립하고 있고 문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행사변형 ABCD 읽으면 이제, 아,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평행한 거야. 라는 것보다 지금 이세 가지 성질을 떠올리시는 게 문제를 풀 때는 훨씬 유리하다 이거죠. 이세 가지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괜찮나요?
자, 이제부터 우리 유제 3번부터 문제를 풀어갈 건데, 이 풀어가는 문제들을 풀 때는요, 이 성질들을 그냥

선생님이 이웃하고 있는 각들의 합이 180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요것까지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려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럼 유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유제 3번은 증명의 네모칸 채우기 문제네요. 자, 이건 위에 있는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우리 먼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사항, 그거 생각하면서 순서 그대로 따라가셔야죠. 문제 보자. 다음은 사각형 ABCD가 평행 사변형일 때 AD하고 BC, AB하고 DC의 길이가 같음을 증명한 거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마주 보고 있는 변끼리 길이가 서로 똑같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 내용의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보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에서 아래쪽과 위쪽 삼각형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첫 번째, AB와 DC가 평행이고 또 AD와 BC가 평행이므로 각의 크기들이 같아지는 것들을 한번 써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기억 떠올려야죠. 뭘로? 엇각으로 찾았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동그라미? 그럼 너 동그라미. 너 세모? 그럼 너 세모라고 이렇게 각의 크기 똑같은 거 표시할 수 있죠. 그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보자. 각 BAC. 자, BAC라고 이야기하는 각 동그라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DCA라는 각이 같아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각 DCA가 들어가야지. 맞나? 그렇지, 맞다. 확인할 수 있겠다. 그다음 BCA라는 각은요, 보세요. BCA라는 각은 세모죠. 그럼 이쪽에 있는 세모랑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DAC라는 각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DAC라는 각이 같아진다라고 들어가야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두 개의 마주 보고 있는 변들이 각각 평행하니까 엇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성질을 활용했었죠. 그래서 이유가 들어갈 될 자리에는 엇각이기 때문에 같아진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땠어? 여기 있는 선분 AC가 공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죠. 그래서 AC가 공통이니까 두 개의 삼각형이 완벽하게 합동인데 어떤 합동?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합동이니까 ASA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SAS가 아니라 아, 네가 잘못됐구나. ASA 합동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정답은 5번이죠. 그 결국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하면 대응하고 있는 변끼리 서로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증명해 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네모칸 채우기 문제로 바꿔서 출제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니? 좀 넘어갑니다. 유제 4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각각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 그런데 숫자가 4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럼 4 가지고 알수 있는 건 뭐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같으니까 아, 이 길이가 4구나 라는 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선분 AD나 아래에 있는 선분 BC의 길이는요? 몰라, 그치? X값 구해야 알수 있겠네. 그럼 어떻게? 마주보고 있는 변끼리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방정식 만들어 보죠. 위에 있는 변 3x-10이라는 길이와 아래에 있는 x라는 것이 길이가 똑같아져야 되니까 2x가 5다라고, 2x가 10이다라고 쓸수 있고요. x가 5다라고 우리 x값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밑에 선분 BC의 길이가 5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위에 있는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5를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아, 이 길이도 5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죠. 5가 2개, 4가 2개, 둘레의 길이 생각하면 18이 둘레의 길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 이게 유제 4번이었습니다. 자, 어때?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방정식을 생각해내는 네,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할 때도 비슷한 유형이 좀 등장하기도 했었죠. 네,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가자. 유제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했네. 자, 평행사변형 보자마자 우리 머릿속에 성질들이 막다 떠올라야 돼. 그치? 마주보고 있는 변, 길이 똑같고, 각, 크기 똑같고, 더불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각의 크기, 요렇게, 요렇게 각의 크기, 엇각으로 같아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체크하자. BAC와 DAC가 같으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BAC, 세모고요.

DAC 동그라미예요. 같은가요? 아니, 달라. 달라. 자, 그다음 BCA와 DAC. BCA는요, BCA 동그라미고요. 그다음 DAC는요, DAC 동그라미예요. 아, 동그라미끼리 서로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니은은 참이네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가 합동이니라고 물어봤는데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사실 앞에서 지금 두 번이나 선생님이 설명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선분 AC가 공통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ASA 합동이라는 게 바로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너도 참이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이 바라기는 어떠냐? 매번 이걸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걸 찾고 변이 공통인 걸 생각해서 ASA 합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너네 둘 합동이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거지. 왜? 연습 때 해봤으니까 그 연습했던 것들은 이제 사고 과정을 좀 줄여서 시간을 아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 삼각형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도 서로 그렇지. 합동이겠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으냐라고 물어봤네. 각 B하고 각 C는 마주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웃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고, 각 B 더하기 각 C를 생각하면 이게 180도다라는 이야기.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 그래서 옳은 거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정답, 니은, 디귿하고 골라서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성질들을 알고 있다면 그냥 그 성질 기억을 떠올려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유제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BD 위의 점 P에서 주어져 있는 각이 90도고요. BP하고 CP의 길이가 지금 같아지도록 조건을 잡았네, 주었네요. 그리고 각 DCP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각의 크기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아, 네가 직각이야 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위쪽에 있는 PDC라고 이야기하는 각만 구해낼 수 있다면, 그럼 당연히 90도에서 동그라미 빼내면 문제에서 원하는 각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동그라미를 구하기 위해서 동그라미가 도대체 어디 있니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네. 동그라미 어디 있어? 이쪽 옆으로 옮겨가 있어라는 걸 이렇게 알수 있겠죠. 동그라미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찾기 위해서 뭐만? 그 옆에 있는 각만 찾으면 돼. 자, 근데 이 각을 찾으려고 봤더니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지금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너 90도, 나머지 두 개의 각의 크기를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45도다라는 거 얘기해 볼수 있겠네. 됐니?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아, ABC라고 이야기하는 각, 즉, 각 B의 크기만 알아낼 수 있으면 45도 빼내면 동그라미 구할 수 있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겠다. 근데 이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죠. 각 A와 각 B,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를 더하면 몇 도여야 되더라? 180도여야 되더라. 그런데 A가 60도니까 각 B의 크기가 120도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당연히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어때야 돼? 120도에서 45도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45도 빼면 75도 하고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가 75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 각의 크기 75도야.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각 DCP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90도에서 75도 빼면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DCP의 크기 15도 하고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자, 요게 유제 6번이었습니다.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 본 거고요. 문제 풀때각 A 더하기 각 B가 180도다라는 사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주 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중요하지만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라는 사실도 우리 문제 풀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제 7번 가죠.
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 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할 때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를 구해보래요. 자, 이거 간단하네요. 지금 O가 두 대각선의 교점이고요. 그렇다면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게 되고 O가 대각선들의 중점이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다. X 구하려고 X가 어디 있나 봤더니 선분 OA의 길이가 지금 X로 주어져 있네. 그럼 그건 뭐랑 똑같아야 돼? OC랑 똑같아야지. 그래서 x의 값이 7이구나라는 걸 바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y는 어떻게 될 거니 생각해 보면 OD의 길이가 OB의 길이와 같아지는데 OD는 5cm, OBD는 y cm. 그럼 y가 5의 두 배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y값은 10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뒤에 단위가 다 붙어 있으니까 x, y는 단위 생략하고 그냥 썼고요.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의 정답은 17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유제 7번은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 대각선의 교점이 대각선의 중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한번 보자. 그림의 평행사 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할 때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자, 이거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다 그려지고 있어야 돼. 하나하나 체크하자. 1번. AB하고 CD가 똑같으냐? ABCD 마주 보고 있어요. 길이 똑같죠. 그다음 AO와 BO가 똑같으니 AO와 BO 이거 똑같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었죠. 이거 항상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선생님, 왠지 같을 수도 있지 않아요? 아, 맞아.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같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는 평행사 변형에서 항상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ABO와 CDO, 자, ABO라고 이야기하는 요각, 그리고 CDO라고 이야기하는 이각, 서로 엇각으로 같아진다 생각할 수 있겠다. 자, ABC 생각해보면 ABC와 이각과 CDA, 요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 서로 대각으로 크기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3번과 4번 전부 다 참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자. 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ABO와 CDO가 합동이라는 거, 아까 우리 세 번째 성질 이야기하면서 이미 증명을 해버린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 서로 합동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요렇게 마주보는 두 삼각형도 서로 합동이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줄수 있어야 됩니다. 됐니? 이걸 매번 평행선이고 엇각의 크기가 같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명하기에는 우리한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자, 선생님, 아까 길이 똑같은데 엇각으로 요렇게 각의 크기 같고 이렇게 각의 크기 같아지면서 ASA 합동이란 얘기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예,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평행사 변형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각형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앙 유런 역사일 개념책 강의이고요. 이제 65번째 강의입니다. 본문 강의로는요, 개념책 중에 마지막, 개념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인권의 확산과 세계화,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는요, 밑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주제는요, 세계화의 의미와 전개 양상,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변화와 과제, 마지막으로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 전체적인 주제 크게 세계화라는 걸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역사 1 말고도 다른 사회 과목에서도 배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고등학교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라는 과목에서도 같은 주제가 언급돼요. 근데 이 통합사회가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제 수능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때 보게 될 텐데 그때 나오게 될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처음 이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을 배울 때 한 번에 제대로 잘 습득해 놓으면은요, 이게 몇 년 뒤에 수능까지 걱정 없을 그런 내용이 될 거거든요. 제가 차근차근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연결시켜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화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세계화란 무엇이냐? 밑에부터 봐보면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이 말 좀 풀어주면은요, 원래는 국가가

국가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작냐가 있는데 서로 간에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좀 커지는 거죠. 서로 간에 연결된 부분이 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와 국가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가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묶이는 흐름, 이런 걸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용어도 있었거든요. 지구촌이라고 하면서요.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을이다. 그만큼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묶인다. 이런 의미와 연결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가 하나의 단일한 체제로 묶이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느냐? 국가와 국가 간의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로워져야 되고요. 또 하나,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을 간다, 유럽으로 간다. 그런데 만약에 몇달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두 국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빨리 미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요, 하루가 뭐예요? 열몇 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 나오죠. 비행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예전에 배로 갈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된 거죠. 그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교통의 발달이에요. 교통이 발달하니까 예전에 걸어서만 다닐 수 있었던 그 이동할 때보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좀더 멀리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자동차보다 더 빨리 멀리 갈수 있도록 될 때, 뭐 배도 있을 테고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특히 비행기, 이런 부분의 발달로 인해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거죠. 또, 국가와 국가 간에 무언가 할 말이 있다고 해볼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 말고도요. 통신이 있겠지요. 편지를 보내는 방법들은 약간 오래 걸리는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 내가 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요. 뭔가를 알리고 싶어요. 당장 전화할 수 있죠. 그런 통신의 발달,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세계화의 큰 배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동할 수 있고 또 지금 당장 전화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메일, 컴퓨터를 통해서도 이메일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렇게 교류가 활발해진다는 건, 교류라고 하는 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사람이 또 그냥 가나요? 뭔가 물건을 가지고 가겠죠. 그 물자의 이동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물자 이동이 많아지는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그렇게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게 단일한 체계로 묶이게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세계화라고 이야기한다. 세계화라는 개념을 좀더 명확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화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라는 양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계화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려면 좀더 시간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우리 언제를 보냐면요.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할까요? 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즉,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세계적으로 큰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증시가 크게 폭락하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사건이 있었었지요. 바로 대공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이 대공황이 발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소비하는 소비력, 이제 구매력이 있겠죠. 구매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물건들이 과잉 생산되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하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 미국의 뉴딜 정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뉴딜 정책을 생각해 보면 기존에 대공황이 있기 전에 세계는요 시장 경제에 그냥 맡기는 체제였었습니다. 알아서 시장이 잘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체제에서에 맡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되고 그게 또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노동자가 해고되게 되고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게 악순환하는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일이 좀더 많아지는 거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해서 잘못되고 있는 비효율적 이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랬던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경제 대공황 이후에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되고 있던 체제 속에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1970년대에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건 석유 가격이 급격하게 크게 올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된 사건, 그걸 바로 이제 우리가 석유 파동, 제1차 석유 파동, 제2차 석유 파동 이야기하는데요. 선생님,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른 게 어떤 문제에 영향을 주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석유는요, 그냥 자동차, 뭐 비행기 이런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석유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여러 산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것들도 있죠. 그중에서도 석유화학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 석유화학 공장들이 있죠. 원유라고 하는 것들을 가공해서 다양한 데 이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니까 아주 경제가 침체되는 거죠.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니 그 물건의 가격들도 오르게 되는 거고요. 움직이는 게 어려워진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니 1970년대 이 석유 파동으로 아주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등장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었거든요. 자, 밑에 신자유주의 준비했는데요. 좀 가려져 있네요.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렇죠? 대공황이 있기 이전의 자유주의, 즉 정부가 최대한 개입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 대공황 이전을 해보면 그때가 자유주의, 그렇죠? 시장에게 맡겨라 이런 체제였다면 대공황이 끝난 이후에는 정부의 개입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차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이거 다시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이렇게 흐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어떻게 추진했느냐?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미국과 영국이고요. 또 인물도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 마가릿 대처, 총리와 관련된 대처 정부가 있고요.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이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는데, 자,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펼쳐지느냐? 이걸 암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암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정부가 개입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시장이 하게끔 둔다고 했었지요. 자, 그러면 원래 나라에서 운영하던 사업체,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좀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신자유주의라면 어떻게 할까요? 국가가 이걸 안 해야 될 테니 다시 민간 기업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게 국영 기업과 자산의 민영화 관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영 기업이라고 하는 건 나라가 운영하는 기업과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요 민간이 운영하도록 바뀌니까 국가의 개입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 국가의 개입을 줄이는 걸 우리가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국가가 사회에서 뉴딜 정책 때 떠올려 보시면 돼요. 현재 노동자들이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을 마련하기도 했었지요. 그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 복지 비용을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줄이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회 복지 비용의 축소도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이 파트는요, 지금 앞뒤 흐름을 좀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원래 자유방임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하다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위험이 있으니 이제는 정부가 개입하는 쪽으로 수정자본주의 쪽 가게 되고요. 1970년대 이후, 즉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그다음부터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넘어가더라. 순서와 흐름을 좀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세계 무역기구 결성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확대되고 있어요. 자유무역을 점차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단순히 아까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걸로 봤었지만요. 다른 나라들에도 퍼지면서 무역 간의 장벽을 좀 없애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 무역의 자유화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때 무역 간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바로 무엇이냐면 관세라고 하는 것이죠. 관세 기억하시죠? 국가와 국가 간의 교역을 할 때는 다른 나라의 물건이 그 나라로 수입될 때 일정한 세금을 붙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중상주의와 관련된 부분을 할 때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렇게 관세를 높여가지고 외국산 완제품의 수입을 막는 이런 조치도 있었죠. 그런 것들은 무역을 통제하고 막는다는 거였죠. 그러니 무역의 자유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들 간의 그런 관세를 낮추는 거, 그렇게 해서 정말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거, 이런 걸좀 추구하는 겁니다. 또 국제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기구로서 세계 무역기구를 결성합니다. 1995년에 창설된 기구예요. 목적 자체가요,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 자유무역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아까 관세를 없애는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세계

무역 기구는요, 제가 정말 학교에서 설명할 때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세계 무역 기구의 약자가 뭐냐면 WTO예요. 근데 WTO 우리 그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본적 있었을까요? 영어 약자로 이렇게 할때 WTO라고 얘기하는 기구가 총두 곳이 있거든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요. 그 하나가 세계 무역 기구고요. 똑같은 약자를 쓰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힌트 드려 볼까요? 자, 냉전 체제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냉전 체제의 형성 중에서 특히 집단 방위 체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때 자본주의 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로서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 바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가 있었지요. 그럼 그 반대쪽이에요. 공산주의 진영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방위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요.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고 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바르샤바 조약 기구. 근데 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도 영어 약자로 똑같이 WTO라고 합니다. 그러니 영어 약자만 딱 제시했을 때는 이렇게 약자로 제시했을 때는 이게 어떤 단체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한글 글자를 반드시 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영어 약자만 딱 외워가지고는 문제를 풀 때는요, 어느 기구인지 알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앞에 있는 기구명까지 기억해 달라는 거죠. 똑같이 헷갈릴 수 있는 걸로서 강조했던 겁니다. 자, 세계 무역 기구.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럼 여기에 많은 국가들이 가담해서 자유무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일 겁니다. 그럼 다 같이 자유무역 하자라고 하는 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별로 경제 발달 상황, 경제 발달 정도가 좀 다르잖아요. 선진국도 있고요. 개발도상국들도 있습니다. 또 각국의 산업에 따라 가지고 어느 나라는 공업이 발달한 국가가 있고 어떤 국가는요, 농업이 발달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무역 장벽을 없앤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유로운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세계 무역 기구에서 만약에 협상하는 거는요, 그냥 국가와 국가 간의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전 세계에 있는 합의한 이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한 여러 나라가 같이 한꺼번에 공동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각 국가만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다 다르다 보니까요, 일률적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런데도 이 국가들은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세 자유를 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중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나라들이 모두 함께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맞는 나라들끼리 이렇게 각자 각자 해보자 라고 나온 부분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다른 말로 FTA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FTA 체결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FTA는 무엇이냐면요. 국가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역에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경제통화협정인 거예요. 자, 위에 보세요. 세계무역기구에서 추진하고 하고 있는 자유무역체제 강화하는 걸이 자유무역협정에서 하고 있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국가와 국가끼리 하면서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자유무역협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부분은요, 앞서 다른 단원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세계화, 냉전체제의 전개, 형성 관련된 부분할 때 제3세계 부분이 있었고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형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서 나프타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예, 그 나프타라는 이제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걸할수 있어요. 북미 지역에 있는 뭐 캐나다, 미국 등이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걸 나타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계와 관련된 다국적 기업의 성장입니다. 자,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업이 어떤 특정 국가의 국적이 가진 게 아니라 뭔가 좀 복잡한 모습을 가진다. 라는 부분들인데 의미를 좀 보면은요, 세계 각지에 자회사나 지사 등을 두고, 자, 본사가 있으면은 본사 아래에 또 다른 어떤 자회사나 혹은 지역에 있는 지사들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상품 연구, 그다음에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더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상품 연구는 특히 대도시가 발달한 지역,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런 대도시 지역에 인재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주로 하는 거고요. 다음에 생산을 할 때는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 나라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노동력이 좀더 값싼 지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놓고요. 판매 활동은 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국가가 A국가, B국가, C국가 등등이 있다면 A국가에서는 연구를, B국가에서는 생산을, 그다음에 뭐 디자인은 C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 있죠? 그럼 이런 것들 다국적 기업인가요? 제가 지금 방송과 관련돼서 특정 회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국가들이, 그런 회사들이 다 다국적 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런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요, 국내외 활동에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원료 확보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 진출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런 것들을 벌이는 거죠. 세계화가 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 간에 이렇게 연결된 게 많아지게 되고 서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니 기업도 그런 특징을 보이면서 이렇게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아까 나온 것처럼요. 자유무역 체제가 확대되는 부분들, 다국적 기업이 확대되는 부분들,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냐? 이걸 보는 건데요. 자,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한 국가에서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고 모든 걸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각지의 공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본이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국적 기업은요,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서 다른 쪽에 둔 부분들도 있고, 또 노동력들도요, 좀더 임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국적 기업의 성장, 세계 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세계 무역기구, 아까 나와 있었죠, WTO예요, 등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도 이제는 이런 세계화로 인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단순히 둘이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국제적 분쟁, 이런 걸 해결하는 것도 역시 또 세계 무역기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세계적인 변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음은 세계적인 교류 증가입니다. 이건 세계화 자체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국가 간의, 현대 간의 상호존성이 높아진다, 교류가 많아진다, 라고 했으니 세계적인 교류가 증가할 겁니다. 그럼 교류가 증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단점부터 보면은요, 문화 획일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세계 간의 교류가 좀 적을 시기에는 각 국가들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교류가 많아지게 되면 특히 선진국이나 자신들이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의 문화를 동경하는 게좀 많아지게 되고요. 그 문화를 동경하는 걸 넘어서서 자문화를 약간 얕보는 이런 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어떤 국가 간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그런 문화를 갖게 되는 것들인 거죠. 특히 이런 문화 획일화와 관련된 부분을 대표적인 사례를 들 때는요,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혹은 옷과 관련된 부분, 특히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많이 언급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화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다라고 대표적으로 극장 가서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은 그런 스타일의 영화가 나온다. 문화 획일화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먹는 걸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반면 좀 다른 부분으로 좀 보면은요, 문화 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 형성도 하나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문화 형성과 관련된 부분은요, 역시 먹을 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먹을 걸 먹을 때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고유한 문화의 특징들이 있는데 서구 문화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진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제 뭐그 퓨전 음식 이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햄버거라고 하면은요, 당연 서구의 음식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우리 거와 관련된 뭐 불고기 버거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 융합을 통한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음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즈 같은 것들도 이런 문화 융합을 통한 사례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다음 변화 또 다른 거는요, 이주민과 난민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주민이 나타나 많아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이제 새로운 국가에 와가지고 또 정착하게 되겠죠. 그럼 그들의 문화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 원래 나라에 있었던 문화가 있고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화가 있으니 여러 문화가 공존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다문화 사회라고 하지요. 그럼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문화 간에 서로 간에 잘 융합이 되거나 이해가 되면 좋을 텐데 현재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의 그 문화와 원래 있던 문화 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 간에 사회 갈등, 문화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주민과 난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사회 문제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갈등,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는 거. 이게 바로 하나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국가 간 경제 격차 확대인데요. 남북 문제 심화. 자, 이 단어 좀 조심해 주세요. 남북 문제가 심화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즉 학생들이 보면 남북 문제 심화, 그럼 뭐가 있니? 라고 하면요. 우리 남측과 북측 간의 갈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세계화로 인한 갈등이잖아요. 이때 남북 문제는 좀 다른 거거든요. 남반구, 북은 북반구를 이야기합니다. 단어를 좀 봐볼게요. 여기서 남북 문제라고 하는 건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공업국들이 있고요. 또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이 있는데 이둘 사이에 경제적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 그런 걸 남북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 선진공업국들은 이제는 개발도상국에서 여러 원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과 북반구 지역에 있는 국가들, 특히 선진공화국과 개발도상국 간에서 물건을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는 선진공화국들은 많은 이유를 얻게 되고요. 원료를 제공했던 개발도상국은 이익을 많이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 그런 차이에서 이걸 또 지원해준다라고 하면서 선진공화국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개발도상국에 여러 가지 금전적 지원해주게 되는데 이게 또 막대한 빚을 주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측과 북측, 이 문제가 아니라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와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한 국가가 위기를 겪으면 다른 국가가 같이 연쇄적으로 그런 부작용을 걷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에는요, 예전에 1997년에 외환위기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과 연결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자료도 한번 준비했는데요. 국가별 1인당 국내 총 생산을 표시한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진한 초록색으로 갈수록 국내 총 생산이 높은 많은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주로 선진국인데, 북반구 쪽에 좀 많이 있는 거죠. 반면에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국가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적은 국가들, 개발도상국에 해당될 텐데요. 밑에 보시면 현재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 있거나 아니면은요,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이런 국가들이 좀 주황색이나 빨간색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격차들이 바로 남북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때 국가들 간에 소득의 격차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산업의 기반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공업이 중심이냐, 농업이나 원자재, 이런 쪽이 중심이냐, 이런 차이도 볼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과제를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국가 간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요, 다양한 국제기구들을 조직하고, 거기 통해서 경제 원조나 아니면은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이 산업 발전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한 돈을 지원해 준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그걸 기술을 넘겨주는 방식으로서 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돼서 경제적 원조를 무상으로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차관 등을 통해서 해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빌려주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국가에게 막대한 빚이 되는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정무역이 있는데요. 공정무역은 생산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역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커피를 생산하는 원래 원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원두를 생산하는 이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얻어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커피를 생산하는 걸요, 중간에 있는 다른 도매상이나 이런 사람한테, 중개상한테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많은 이득을 갖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커피를 판매하는 그 카페, 이런 데다 팔 때는요, 만약에 만 원, 이만 원, 이렇게 만약에 카페에다 판다라고 하면은 실제 그만큼의 이득을 이 커피 생산자들이 다못 얻는 겁니다. 한천 원? 아니면 백 원? 이 정도밖에 못 얻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하는 부분들을 파헤치고 공정하게 무역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바로 이 공정무역이라고 할수 있어요. 즉, 공정무역과 관련된 부분은 상징물도 있어서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커피나 초콜릿 등등에 많이 있으니 혹시 관심 있다면 그 페어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그 공정무역 막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사례인데요. 국제연합은요.
이제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서 갈등 조절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빈곤이나 질병 등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건 비정부 기구 활동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때는 우리가 그린피스를 언급했었고요. 현재 빈곤, 질병과 관련된 부분 잘 준비했는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공존하는 노력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세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좀 거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국가나 정부, 단체, 이렇게 해결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개개인의 노력이 함께 결부될 때, 즉,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나도 이걸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정말 이 과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활동 중인 국경 없는 의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국경 없는 의사회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고요.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 의료시설 부족 등으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는 특정 국가에 대한 유리함 이런 거 없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치료하고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는 비정부 기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세계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수업해 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수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주제다라고 강조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수강후기로 복습할 내용 제가 딱 정해봤는데, 세계화로 인한 변화, 그다음 그걸로 인한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좀더 나아간다면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핵심 문장 정리하기도 잊지 말고 꼭 정리하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직권에 대한 공부합시다 라고 해서요, 이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지각에 조금 더 집중할까요? 라고 하면서 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암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생성 과정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될 수 있었죠. 그런 이런 암석들을 이루고 있는 더 크고 작은 알갱이를 바로 광물 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 광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색, 그리고 조은색, 그 다음 연산 반응 굳기, 마지막 자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먼저 큰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가, 이거 꼭 여러분들 확인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 볼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직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지각의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풍화, 그리고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 더 크게는 이런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공부 역시 질문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아주 먼 옛날에는요, 우리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었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그걸 우리가 판게아라고 얘기하고, 현재는 이런 분포를 이루게 됐대요. 도대체 누가 이런 주장을 했을까?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요, 대륙이 움직인다고? 도대체 누가 어떤 주장을 했을까?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 당시 사람들은 이거 받아들였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같은 질문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공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요, 일단 우리 지구 지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풍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무슨 얘기했냐면, 암석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의 모습으로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화성암이 변성암이 되기도 하고요, 풍화, 침식, 운반 겪으면 퇴적물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시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지면 퇴적암 됩니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그때 등장했던 그 풍화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그 풍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풍화라고 하는 것은요, 지표에 암석이 공기 혹은 물 아니면 생물 등의 영향을 받아서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풍화라고 하면 여러분 대체로 그냥 크기가 작아지면서 뭐 쪼개지고 혹은 뭔가 나눠지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고 성분이 변하는 것도 우리가 풍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풍화를요, 그냥 단순히 크기가, 그렇죠, 작아지고 부서지고 쪼개지고 이렇게 되는 물리적 풍화가 있는 거고요. 성분이 변하는 이런 화학적 풍화도 나타나게 돼요. 그두 개를 모두 포함하는 거니까요. 공기나 물, 생물 등의 영향을 받아서 성분이 변하거나 부서지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풍화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풍화는요, 오랜 시간에 걸친 풍화 작용으로 이런 풍화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의 모습이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풍화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내일 운동회가 있어요. 아니, 학교에서 어딘가 놀러 갑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이거든요. 그러면 페트병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냉동고에 얼려요. 다음날 물 가지고 가려고 물다 꺼내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지. 부피가 빵빵해져 있거든요. 물은 아주 예외적인 물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할 때 액체가 고체가 될때 대부분의 물질들은 부피가 감소한다고 했었는데 물은 예외였죠. 아주 독특한 구조로 알기 때문에 물의 경우에는 액체가 고체가 될때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트병이 빵빵해지기도 하고요. 유리병에다가 자칫 잘못 이렇게 얼리면 유리병이 깨지기도 하는 거죠. 이거는 물이 얼음이 될때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물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물리적 풍화가 있는데요. 그거 우리 물에 의한 작용으로 한번 볼게요. 암석의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그 물이 얼게 되겠죠. 얼음이 되면 부피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암석의 틈을 더 벌리게 되겠죠. 이게 한 번의 작용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수년, 수십 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물의 작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처음엔 아주 단단한 암석, 거기에 지금 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는 거죠.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될 건데, 이 암석 역시 약간의 틈을 가지고 있겠죠. 그 안으로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아주 오랜 시간이거든요. 계속 파고들다 보면 이 암석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풍화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물의 작용으로 둘은 모두 물리적 풍화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냥 단순히 부서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성분이 변하는 것도 풍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하수의 작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녹아 있는 물이 석회암지대를 통과하게 되면 얘를 녹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네, 이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이 안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런 성분이 변하게 되고, 혹은 이런 것들을 녹이는 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 역시도 우리가 풍화다라고 불러주는 거죠. 또는 공기에 의한 작용들도 있어요. 우리가 공기 안에는 산소가 들어있죠.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성분들이 많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한 가지 예시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주 단단했던

쌓이지만 공기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녹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녹슨 철본적 있어요? 철은 아주 단단한데 녹슨 철은요, 쉽게 톡 건드려도 바스라지거든요. 아, 이렇게 성분이 변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풍화입니다라고 예를 해주시면서 여기에는 지하수의 작용 그리고 공기의 작용까지 모두 다 풍화에 해당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풍화라고 하는 것이 암석에 작용하게 되면 그때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는 토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서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암석 있죠. 이런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받아요. 그래서 잘게 부서지면 생성되는 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토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단 이 토양의 생성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런 단단한 암석이 풍화가 됩니다. 그러면 부서지게 되겠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거를 기반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풍화되면 더 작은 크기의 돌덩이 이런 걸로 돼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모질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그런 층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이 층도 풍화를 받아요. 그러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아, 암석 그 위에 더 작은 그리고 더 작은 풍화를 겪어서 순차적으로 쌓여지게 되는데 그 다음이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그럼 그 위에 또 쌓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요. 비가 오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비 때문에 녹은 물질 혹은 아주 고운 진흙 같은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요 아래층 머물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할 때맨 처음에는 A의 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화가 일어나서 더 고운 입자인 B의 층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만들어지는 것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표토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빗물에 녹은 물질 혹은 진흙이 그 아래층으로 이동하여 쌓이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바로 심토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토양의 단면을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A, B, C, D 순서로 쌓여는 있지만 생성되는 순서를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A, B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의 순서다라고 여러분이 생성되는 순서를 바르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암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오늘 공부 시작하자마자 정리했던 풍화와 연결하면서 이렇게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는 과정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형성되는 토양, 우리가 보통 흙 1cm를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얘기하면 무려 여러분 10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쉽게 훼손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고 잘 이런 토양들을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에서 어떤 변화들에 의해 또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흙, 토양을 형성시켰는가, 요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요, 그러면 시야를 완전 넓게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누구로부터 갈 거냐면, 바로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게너라고 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아주 아주 먼 옛날에는요, 바로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초대륙, 바로 판게아입니다. 요렇게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영상 볼때 정말 판게아로 모여 있던 대륙들이 분리되고 이동하면서 지금과 같은 대륙 분포를 가졌다라는 영상을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바로 그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있거든요. 이 사람은 과거에는 이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다가 오랜 시간 걸쳐서 분리됐어요. 갈라지고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거 믿으려면 베게너는 어떤 것들을 내놔야 할까요? 우리 과학에서 항상 주장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주장을 하려면 근거들, 증거들이 필요해요. 도대체 베게너는 어떤 증거들을 제시했을까? 바로 우리 이 대륙이동설의 증거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여기에 해안선을 맞춰봤어요. 지금은 분명 떨어져 있는, 해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대륙인데, 이거 요렇게 맞춰봤더니 여기에 지금 해안선의 모습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같은 대륙이었는데, 이게 분리되고 이동했기 때문에 다시 맞춰봤을 때이 해안선의 모습이 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증거로 제시하는 거죠. 또는 화석의 분포라고 하는 것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이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이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건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생물은요,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생물이에요. 근데 현재 바다를 중심에 두고 두 대륙에서 화석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건 뭐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 사이에 바다가 없었습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아, 결국에는 이 대륙이 아주 예전에는 붙어 있었고, 그때는 메소사우루스가 이동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 이두 대륙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뒤로 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하고 쭉 이동하면서, 현재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번째 화석의 분포, 화석 가지고 증거를 제시했던 거죠. 세 번째는요, 산맥의 분포예요.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산맥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예전에는 대륙들이 붙어 있었어. 하나의 대륙이었기 때문에 이런 산맥의 일치성을 보일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빙하의 흔적이거든요. 아주 지금 생각하기엔 온도가 높은 지역인데, 거기에 도대체 왜 빙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아, 예전에는 대륙들이 모여 있었고, 그때는 온도가 낮은 지역이었구나. 근데 대륙들이 분리되고 이동하니까 지금은 그 빙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대륙이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하면서 이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과학에서 주장만 할 수는 없고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거는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런 증거에 따라서 결국 대륙이 움직인다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도대체 대륙이 왜 움직여?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이 베게너가요, 대륙의 이동 증거는 제시하지만 대륙이 도대체 왜 움직이는지 그 힘의 근원을 설명 못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대륙 이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이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베게너가요, 이 힘의 근원 찾는다고 여행을, 그러니까 이제 탐사를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사, 얼어 죽게 돼요. 그 베게너가 묻혀 있는 곳을 매년 GPS로 이렇게 찍어 보게 될 때, 정말 그 위치가 변하는 걸 통해서 죽음으로 증명한 바로 대륙이동설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 베게너가 대륙이동설 주장했습니다. 증거들도 제시했어요. 그러나 힘의 근원, 힘의 원동력, 도대체 대륙이 그래서 왜 움직여? 그걸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지만, 이후에 도대체 대륙이 왜 이동하는가, 그 원동력이 밝혀짐에 따라서 더 발전된 이론으로 우리는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발전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우리는 판의 정확한 정의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직권의 층상구조 했죠.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었어요. 그때 지각은 얇으면 5km, 두꺼우면 35km. 그 다음에 멘틀은요, 그렇죠. 지표면에서 무려 2900km까지잖아요. 지각 아래에서.

표현을 씁니다. 아주 상부의 윗부분, 바로 멘틀의 상부 멘틀을 포함한 지표면에서 100km까지의 두께, 거기까지 아주 단단한 암석층을 우리가 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에 보면 여기 해양지각 나와 있고 대륙지각 나와 있죠. 멘틀은 훨씬 더 아래까지 있는데 그 멘틀 다 포함하는 거 아니고요. 바로 그렇죠. 무려 여기 딱 지각과 상부 멘틀까지만 해서 지표면에서 100km까지 여기를 우리는 바로 판이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해양 지각 그리고 대륙 지각 두께도 달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 그리고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 두께를 물어본다면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의 두께가 더 두껍다라고 하는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도대체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도대체 왜 대륙이 움직이는 것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지구를 펼쳐봤더니요. 지구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그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요. 크고 작은 판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들은요, 제각기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엄청 느리게 이동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각기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이동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어떤 판과 어떤 판은요, 서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화살표 보시면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화살표로 요렇게 나타내요. 아, 요 판은 왼쪽으로, 요 판은 오른쪽으로 가면 판과 판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멀어질 수 있구나.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발산형 경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냥 여러분들은 판이 멀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아, 어떤 판과 어떤 판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판이 제각기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어딘가에서는 멀어지겠지만 어딘가에서는 판과 판이 가까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수렴연 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셨죠? 또 어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판과 판이 어긋나기만 해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면서 어긋나는 경계, 우리는 그것을 보존형 경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아, 지구를 봤더니 지구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판은 제각기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판과 판이 멀어질 수 있어요. 발산형 경계. 판과 판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수렴연 경계. 판과 판이 어긋날 수 있어요. 보존형 경계. 아, 이런 판에 경계가 생기는 곳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죠? 땅과 땅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땅과 땅이 여러분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땅과 땅이 부딪힙니다. 당연히 땅이 흔들리겠죠. 혹은 땅과 땅이 멀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멀어지게 되면 밑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게 되죠? 지하 깊은 곳에 있었던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분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활동 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화산 활동 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 있습니다. 우리 일본 있고 우리나라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지진, 화산 활동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화산 활동도 빈번하고 지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는요,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안쪽에 있지만 지금 일본이 분포한 곳을 보면 판과 판의 경계에 저로서 지금 경계에 분포하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 지진이 빈번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판의 경계에 가까운 거죠.

따라서 더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세계지도 딱 펼쳐놓고요.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을 점으로 막 찍는 거예요. 점으로 찍어서 딱 나타냈더니,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이렇게 뭔가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띠 모양으로 나타나네. 우리는 그것을 화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화산대 요 모습,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살짝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 뭐 공부했냐면, 그렇지. 아, 이 지구라고 하는 게 크고 작은 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판의 경계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요런 모습이잖아요. 요 모습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화산대 보면, 아, 정말 이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 많이 일어나니까 판의 경계와 화산대 거의 일치하는구나라는 걸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렇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세계지도 딱 펼쳐놓고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점으로 막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나요? 지금 보니까 요렇게, 정말 띠의 모습으로 요렇게 나타나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그 판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그대로 한번 우리가 포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맨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살펴봤던 화산대 그 그림이고요. 그 다음은 지진대예요. 그리고 나서 판의 경계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이 사진을 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정말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모두 다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더라. 물론 100%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닌 지역에서도 화산 활동 지진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나 자주 발생하는 지역, 그것이 바로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땅과 땅이 멀어집니다. 판과 판이 멀어지는 거죠. 판과 판이 가까워집니다. 혹은 판과 판이 스쳐가요.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지진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산 활동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런 화산 활동 지진 많이 일어나는, 특별히 우리가 불의고리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태평양 부근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요, 정말 많은 이 화산 활동이 정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불의고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우리 처음에 공부했던 풍화 있죠. 그 풍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풍화, 화학적 풍화까지 챙겨주셔야 돼요. 성분이 변하는 것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암석이라고 하는 것이 풍화를 겪으면서, 아,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게 되는데, 토양의 생성 과정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주장들을 했는가?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 그 주장한 내용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주장할 때 주장만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증거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증거 4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설명이 가능한지 증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증거는 제시했지만 베게너가 제시하지 못했던 게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힘의 근원이에요. 어떻게 도대체 대륙이 이동합니까? 이거 설명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힘의 근원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그것들이 발전돼서 결국 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이어갔던 거죠. 판의 정확한 정의 보시면서, 아, 지구라고 하는 거 봤더니 크고 작은 판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근데 이런 판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판의 경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요. 근데 여러분 막상 평가 보려고 하면 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떨리지 말라고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청심환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에 살펴봤던 화산대 지진대거든요. 이런 화산대의 분포, 지진대의 분포는 대체로 이것과 일치했었어요. 그 원리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도대체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여러분 열심히 고민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어를 넣어주세요. 단어 넣어주시고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오늘은 우리 또 새로운 과목이죠? 사회로 다시 만났어요. 사회 첫 번째 대단원 제목은 우리나라 국토여행이거든요. 사회 과목과 같은 경우에는 큰 대단원 안에 작은 소단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대단원 첫 번째 핵심 정리 부분과 확인 문제 같이 만나볼 거고요. 첫 번째 소단원에 해당하는 단원평가 1회와 2회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소단원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형의 종류들에 대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같이 정리하고 문제풀이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해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102쪽을 보면요. 우리 첫 번째 대단원, 그 중에서도 소단원 첫 번째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키워드 중심으로 조금 빠르게 우리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념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형의 종류예요. 그 전에 우리나라 국토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그 부분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국토는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다라고 나왔죠.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다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 5학년 사회에서는 방위로 표현을 해요.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다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말 큰 특징은 북쪽이 대륙과 이어져 있고 나머지 동쪽, 서쪽, 남쪽은 바다와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반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한반도라고 불리고 있죠. 따라서 지형이라고 하면 땅의 생김새예요. 땅지, 모양, 형자를 써서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산지, 하천, 평야, 해안, 섬 이렇게 다섯 가지의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씩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산지죠. 산지라고 하면 산이 모여있는 지형이에요. 우리나라 국토는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평한 땅이 아니라 높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북동쪽에 높고 험한 산지가 모여 있고요. 남서쪽에는 낮은 산지 혹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우리 국토는 따라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다. 네 글자로 동고서저의 지형이다 라고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 지형은 하천이 나와요. 하천이라고 하면 바다랑은 달라요. 우리 땅 위에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들을 우리가 하천이라고 부릅니다. 큰 하천은 주로 어디서 시작해서?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방금 직전에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의 산지가 주로 북쪽 혹은 동쪽에 모여 있거든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동쪽에서 서쪽 혹은 남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천의 상류는 물살이 빠르고요. 골짜기가 발달되어 있고 하천의 하류에는 넓은 평야가 발달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이에요. 해안이라고 하면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북쪽을 제외한 서쪽, 동쪽, 남쪽이 바다와 맞닿아 있죠. 따라서 우리는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각각의 특징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동해안 먼저 살펴볼게요. 동해안은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다라는 특징이 중요해요. 단조롭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서해안, 남해안이랑 비교해봤을 때 동해안은 비교적 울퉁불퉁한 게 좀 적죠. 그리고 동해안은 넓은 모래사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찐득찐득한 진흙보다 고운 모래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서해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해안이랑은 다르게 이 해안선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해안선이 복잡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 서해안은 갯벌이 넓게 발달한다. 서해안 하면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바로 갯벌입니다. 넓은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남해안도 마찬가지로 서해안이랑 비슷하게 이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고 남해안은 또 중요한 게 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늘, 다, 섬도, 바다, 해자를 써서 남해안은 다도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 세 가지 해안의 특징들을 각각 나누어서 기억을 꼭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 소단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돼요. 우리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쭉 독도 교육을 통해서 이미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했는데 너무나도 중요해서 5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독도의 위치부터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이 바로 독도예요. 그리고 주변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죠.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km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행정구역상으로는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서술형으로 가끔 쓰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암기를 해두면 좋겠어요. 자, 이 독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역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독도는 동해의 한가운데에 위치해서 그 주변으로 배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하늘에서는 비행기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녀요. 그 말을 해상교통과 항공교통의 중심이다라고 정리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군사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막는 기지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기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작전도 세우고 또 감시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경제적 가치. 이것도 아주 아주 중요해요. 사실 오늘날에는 이 경제적 가치 때문에 일본이 계속해서 이 독도를 탐내고 있거든요. 독도 앞바다에는 해양 심층수라고 하는 굉장히 깨끗한 물, 영양소가 풍부한 깨끗한 물, 해양 심층수가 있고 그 다음 가스 하이드레이트

트라고 불리는 청정 에너지원이 많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이 그 이유로 아주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 독도를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생태 환경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희귀 동식물들이 우리 독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우리나라의 역사 자료를 통해서 이 독도가 과거로부터 우리나라 영토임을 아주 명백하게 증명하는 증거 자료들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지리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놓은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책 안에 보면 울릉도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섬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세종대왕 때 편찬됐던 이 책인데 아주 오래 전부터 이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신증동국 여지 승람이라고 하는 지리서 안에 들어있는 팔도총도라는 지도예요. 지도 이름. 이 지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현재 남아있는 지도 중에서 우산도, 즉 독도가 표시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거든요. 우산도는 과거에 독도를 부르던 말이었어요. 자, 그 다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고 하는데,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 고종 황제께서 내리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명령 내용을 보면, 울릉도에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 석도, 즉, 독도를 규정한다. 즉, 울릉군수가 독도까지 같이 관리합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역사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 자료를 통해서도 이 독도가 과거로부터 우리나라 영토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삼국 접양 지도예요. 일본인의 지리학자가 직접 그린 지도거든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독도를 우리나라와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두고 거기에 더불어서 조선의 것입니다라고 옆에 적어두기까지 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태정관 지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 태정관이 무엇이냐면 일본의 아주 높은 행정기관이에요. 그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내린 명령인데, 그 명령의 내용이 울릉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와 관련 없는 곳입니다라고 써놨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일본의 자료뿐만 아니라 연합국, 즉 미국이나 영국, 소련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인정한 기록으로 남겨둔 그런 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다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이고요. 일본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들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을 그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서부터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어요. 먼저 이사부 장군이죠. 우산국을 정벌해서 독도를 신라의 영토로 편입을 시키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 안용복은 조선시대 노비 출신의 어부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일본에 직접 가서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라고 고함을 치고 문서로까지 기록을 남겨두셨던 분입니다. 자, 그다음 심흥택은 대한제국 시기에 울릉 군수예요. 일본이 계속해서 몰래몰래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정부에 보고를 올리셨던 그런 분입니다. 네 번째로 최종덕님은 독도를 아주아주 아주 사랑하셨던 독도의 1호 주민이고요. 홍순칠 대장님은 울릉도 청년들과 함께 독도 의용 수비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목숨 걸고 독도를 위해서 직접 총을 들고 싸우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반크라는 거예요. 사이버 외교 사절단이라고 하죠. 온라인 상에 이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을 찾아내서 그걸 바르게 수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몇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5번. 다음 질문과 대답을 보고 우리나라 해안 중에 어느 곳인지 쓰세요라고 했어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각각의 특징들을 외워두는 거. 이번 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해안선이 단조로운가요? 예, 그랬어요. 해안선이 단순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울퉁불퉁하지 않고. 섬이 많은가요? 아니요. 다도해라고 불리나요?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자, 어디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은 섬이 많지 않고요.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게 이루어져 있죠.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단원평가 문제풀이 하러 바로 가볼게요. 네, 단원평가 우리 친구들 미리 문제 다 풀고 채점하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다양한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고 합니다. 맞죠? 2번,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틀렸죠? 왜? 그렇죠. 우리나라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3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생김새는 대부분 비슷하다? 아니죠. 제각각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4번, 바다나 하천 등 물에 둘러싸인 지형을 평야라고 한다. 아니죠. 물에 둘러싸여 있는 지형은 우리가 한 글자로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 우리나라 지형은 산지, 평야, 해안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산지, 평야, 해안 뿐만 아니라 하천도 있고 섬도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 2번, 다음 빈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지형 중에 이것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갯벌이나 염전, 김 양식장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힌트는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 두 글자로 해안이라고 하죠. 해안에 보면 갯벌도 있고요. 우리가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염전도 있고, 김을 직접 기르는 김 양식장도 볼 수가 있어요. 3번. 다음 여행지에서 볼수 있는 지형을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1일차에는 등산로를 따라 걷습니다. 자, 등산을 보면 떠오르는 지형이 무엇이죠? 그렇죠. 산지가 되겠죠. 산지. 그다음 2일차에는 모래사장에서 해수욕도 하고 횟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모래사장이다라는 말을 보면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해안이죠. 그 다음 3번. 넓게 펼쳐진 논에서 벼가 자랍니다. 벼 농사를 짓는 곳은 평야가 되겠죠. 평야. 그 다음 4일차. 계곡에서 래프팅을 즐깁니다. 자, 이렇게 크고 작은 물줄기들은 우리가 하천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산지, 해안, 평야, 사천. 하천, 산지, 해안, 평야, 하천. 5번에 정답이 있었네요. 5번. 4번. 다음 대화에서 설명하는 지형은 무엇일까요? 빗물이나 지하수가 모여서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우리나라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이 있어. 정답은? 그렇죠. 하천이 되겠죠. 4번에 하천입니다. 바다랑은 다르게 우리 땅 위에 흐르는 어떤 계곡도 될수 있고, 이렇게 큰 강과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자, 5번. 다음 사진에서 볼수 있는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산지죠. 산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에 바다나 하천으로 둘러싸인 땅이다. 벌써 정답이 여기 있죠. 1번은 섬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답은 1번.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2번. 우리나라의 북쪽과 동쪽에 발달되어 있다. 맞고요. 3번에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 이상 70%를 차지하죠. 4번. 높은 산 봉우리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은 산 내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5번. 위 사진의 지형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그렇죠. 자, 여기, 산지는 북쪽과 동쪽에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토를 쭉 반으로 잘라서 옆에서 보면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땅의 높이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남해안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남해안이 나왔어요. 우리 아까 그림에서 남해안에 대한 설명 봤었죠.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기억. 해안선이 단조롭다. 해안선이 단조로운 건 동해안이죠. 니은. 크고 작은 섬이 많아서 다도해라고 불린다. 이게 바로 남해안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디귿. 벼 농사를 짓기에 유리하고 도시가 발달한다. 이것은 해안이

아니죠. 이것은 평야에 대한 설명이죠. 어린 친구들,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가능해요. 2번. 자, 7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우리나라의 하천은 무엇일까요? 어떤 하천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태백산맥에서 시작돼서 경상도를 지나고 남쪽으로 흘러서 남해와 만납니다. 자, 우리나라 하천을 보면요. 대부분이 서해안으로 흘러가요. 보이죠?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거. 자, 근데 그 중에 하나, 남해안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그렇죠. 여기. 낙동강을 보면 남해안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태백산맥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5번에 있는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위 지도를 보고 하천에 대해 잘못 설명한 학생을 고르고 잘못 설명한 내용을 바르게 고쳐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위 지도는 방금 앞서 살펴봤던 바로 이 지도예요. 자, 봅시다. 예준이, 우리나라 하천이 흐르는 방향은 산지의 분포와 관련이 있어. 맞나요? 맞습니다. 왜냐? 산지는 땅의 높이가 높죠. 하천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산지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윤지, 맞아. 모든 하천은 동쪽에서 시작돼서 서쪽으로 흘러. 틀렸죠. 왜? 그렇죠.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어요. 아까 낙동강 남쪽으로 흘러갔죠. 따라서 우리 정답은 윤지고 틀린 이유는 우리나라 하천이 서쪽 또는 남쪽으로도 흐르기 때문이에요. 사라, 하천의 하류에는 평야가 발달해.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9번. 바다나 하천에 둘러싸인 사진과 같은 지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 보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여기 땅이 있고 사방이 다 물로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물로 사방이 둘러싸인 지형을 우리는 한 글자로 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섬들의 이름을 보면 보통 무슨 무슨 도라는 말이 붙거든요. 섬 도자를 써서 그래요. 비양도라고 하는 이 섬은요, 제주도 근처에 있는 작고 예쁜 그런 섬입니다. 10번에서 11번,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료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국토 모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대표적인 산맥, 굉장히 크고 높은 그런 산맥들의 지점토를 붙이고 있죠. 땅의 높이가 높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자, 그럼 10번 문제에서 위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을 보기에 있는 낱말을 사용해서 한 가지 쓰세요라고 했죠. 자, 이 낱말, 동쪽이라는 말, 그리고 서쪽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해서 우리나라 지형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아까 이 활동이 지금 산맥의 지점토를 붙여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쭉 반으로 나눴을 때 동쪽이 더 높고 서쪽은 낮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글로 정리하면 단순하게 우리나라는 동쪽이 서쪽보다 높다라고 적어도 되고요. 조금 자세하게 우리나라의 산지는 주로 북쪽과 동쪽에 위치하고 따라서 하천은 주로 서쪽과 남쪽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라고 정리해도 훌륭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11번, 위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를 두 가지 고르세요. 자, 아까 앞서서 했던 우리 국토 지형 만들기,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산맥이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죠. 평야의 형성 과정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하천이 흐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지형별 땅의 높이, 산맥은 땅의 높이가 높고 그리고 평야는 땅의 높이가 낮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강수량이나 평균 기온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 1번과 3번. 12번, 우리 국토 여행 계획과 관련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우리 국토에는 다양한 지형과 관련된 관광지가 많죠. 2번, 여행할 곳의 날씨와 지형에 알맞은 옷차림과 준비물을 갖춰야겠죠. 3번, 여행지마다 하나의 지형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한다. 자, 우리 여행지에 가서 바다만 볼 수 있고 산만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바다도 볼 수 있고 또 뒤돌면 산도 있고 그렇죠? 평야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형을 같이 볼 수 있어요. 틀린 것은 3번이고요. 4번에 우리 국토 여행 계획을 세우며 아름다운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여행할 곳의 지형을 조사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 관광 안내 지도 찾아보기 등이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우리 이렇게 해서 단원평가 1회 문제 모두 마쳤고요. 2회 문제도 바로 만나볼게요. 1번, 우리 국토에서 볼 수 있는 지형과 생활 모습이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골라보세요. 산지에서 양식장을 볼 수 없죠. 산지에서 파도를 이용한 서핑 체험 할 수 없고요. 평야에서 경사와 물살을 이용한 래프팅 체험 할 수 없죠. 4번에 하천에서 댐을 활용한 전기 생산 및 홍수와 가뭄 대비.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우리는 댐을 하천의 상류 부분에 주로 만들어요. 강한 물살을 가둬서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고 또 전기를 생산해내는 역할도 합니다. 정답 4번이고 해안에서 어떤 목장을 체험할 수는 없지요. 자, 2번 볼게요. 서진이와 희온이가 설명하는 지형의 기호와 이름이 알맞게 짝지어진 거. 자, 여기 보면 산지고 나는 평야예요. 자, 그럼 아래에 설명 읽어봅시다. 서진이, 주로 우리나라의 서쪽과 남쪽에 있어. 그렇죠. 평야가 되겠죠.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도시를 만들기도 해. 따라서 나, 평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3번, 우리 국토에서 가나 두 지형이 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번에는 하천의 흐름과 관련 지어 쓰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산지고 평야죠. 하천은 땅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주로 여기 산지 북쪽과 동쪽에서 시작해서 남쪽과 서쪽으로 흘러가고 하천의 하류, 즉 하천이 거의 다 흘러가서 가장 끝에 도달했을 때 넓은 평야가 펼쳐집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 국토에서 산지는 주로 북쪽과 동쪽에 위치해서 하천은 그 반대인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가고 하천의 하류에 이렇게 넓은 평야가 생깁니다. 우리 하천이 다 흘러가면 퇴적물이 가장 아래에 쌓이잖아요. 그 퇴적물이 넓게 쌓인 지역이 바로 평야가 되는 겁니다. 4번 볼게요. 하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천이라고 하면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곳 해안이죠.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는 산지죠. 바다나 강물에 둘러싸인 땅은 섬이고요. 땅 위로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 이게 바로 하천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역은 평야고 니은은 산지예요. 기역보다 니은의 도시가 많이 발달한다.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기역 니은에 사는 사람들의 수는 비슷할 것이다. 아닙니다. 기역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지요. 3번, 니은은 물이 풍부해서 벼농사를 짓기에 유리하다. 아니죠. 4번에 고랭지 농업은 기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생활 모습이다. 고랭지 농업은 이렇게 땅의 높이가 높은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산지에서 볼 수 있어요. 5번, 기역은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생겼고, 그렇죠. 그 다음 니은은 하천의 흐르는 방향에 영향을 준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니은은 영향을 주고 기역은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 맞습니다. 5번. 자, 6번. 우리나라 해안 지형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남해안은 크고 작은 섬이 많고요. 서해안은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죠. 동해안은 모래사장이 많아서 해수욕장을 볼 수 있고요. 동해안은 서해안에 비해 해안선이 복잡한가요? 아니죠. 오히려 더 단순하죠. 서해안은 만과 반도가 많아서 해안선이 복잡하다.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지 안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고 반도는 육지가 물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많으면 울퉁불퉁하겠죠. 7번. 우리나라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산지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아니죠. 산지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은, 하천의 하류 주변엔 평야가 있고 도시가 발달되었다. 디귿, 갯벌은 평평하고 진흙으로 되어 있으며 평야에 속한다. 평야가 아니라 해안에 속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의 니은만 가능합니다. 자, 8번.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한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리나, 하천에서 래프팅 등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어. 산지는 스키장 휴양림으로 활용되고 있어. 맞죠? 갯벌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다. 아니죠. 갯벌에 있는 물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벼농사

지울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보니 경관이 독특하고 아름다워. 지역마다 생활 모습이 달라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어. 맞죠? 자, 9번. 주호네 가족의 국토 여행 계획을 보고 기억이 어떤 지형인지 쓰세요. 자, 기억에 들어갈 지형. 숲속이라는 키워드. 땡땡 봉, 봉우리라는 키워드. 트레킹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폭포.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이 산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위 지도를 보고 잘못 설명한 학생은 누구일까요? 지안이는 하천의 흐름이 우리나라 산지의 높이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맞죠? 그럼 우리나라 하천은 산지 쪽으로 흐르겠네? 아니죠. 평야 쪽으로 흐르겠죠. 유찬이,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잖아. 지도의 초록색 부분에 평야가 위치해 있어. 그렇죠. 초록색이 육지의 높이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 다음. 영산강의 끝에는 나주평야가 있네. 그곳에서 생산된 쌀을 먹어본 적이 있어. 자, 영산강이 여기 있고 끝에 나주평야가 있지요. 자, 따라서 틀린 설명은 세희입니다. 자, 11번. 지형의 높낮이와 관련지어 기억에 들어갈 평야의 의미를 쓰세요. 자, 초록색이라는 거 육지의 높이가 낮다라는 거죠. 낮고 평평한 곳이다라고 정리할게요. 12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우리나라 하천은 주로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가죠. 따라서 서쪽과 남쪽에 평야가 발달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모두 풀어봤어요. 마지막으로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우리 국토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많은 문제 푸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소단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그런 경우가 있어. 걱정이 앞서다 보니 막상 해야 될 일, 정작 해야 될 일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바로 회피, 주저와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학교에서 교재실을 독후감을 모집한다고 해.
2: 어? 나도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
1: 그래? 잘됐다. 우리도 독후감을 내자.
2: 혹시나 내 글의 수준이 다른 친구들 것보다 낮아서 교집 편집위원들이 흉을 보면 어떡하지?
1: 도전 자체도 의미 있잖아. 그리고 네 것이 뽑힐 수도 있고.
2: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을래. 괜히 기대했다가 흉만 잡힐까 싫어. 이 정도 그리면 나도 쓸 수 있는데 응모해볼걸.
0: 오늘의 속담,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하여야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재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계획대로 진행해야 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학, 황순원. 38선 접경의 북쪽 고향마을로 돌아온 치안대원 성삼은 포승줄에 묶인 채 잡혀있는 청년을 목격한다. 성삼은 그 청년이 자신의 어릴 적 단짝 친구였던 덕재임을 알아보고 놀란다. 덕재는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냈다는 죄목으로 붙잡힌 것이다. 성삼은 자신이 직접 청단까지 호송하겠다고 자원하여 그를 데리고 마을을 벗어난다. 얼마 후 성삼은 덕재와 함께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고 혹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서리하다가 들켰을 때 덕재가 자신에게 밤을 나눠주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진다. 성삼의 추궁에 덕재는 자신이 빈농의 자식이자 근농꾼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직책을 맡았을 뿐이며 아픈 아버지와 농사일 때문에

0: 때문에 피난을 가지 못했다고 털어놓는다. 덕재가 꼬맹이와 결혼하여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자 성삼은 덕재의 처지에 공감하며 적대감을 허물게 된다. 학대가 있는 벌판에 이르자 두 사람은 과거 어른들 몰래 학을 잡아 놀다가 사냥꾼이 온다는 소문에 학을 살려주었던 일을 회상한다. 성삼은 갑자기 포승줄을 풀어주며
1: 학 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
0: 라고 말한다. 결국 성삼이 학을 쫓는 척하며 덕재를 탈출시켜 준 것이다. 치안대원인 성삼이에게 사상범으로 잡혀온 친구 덕재를 풀어주는 일은 정말이지 구더기가 들끓는 것처럼 두렵고 껄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호송인물을 어기고 중범죄자나 다름없는 친구를 놓아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성삼이 역시 처벌을 받는 커다란 불이익을 피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성삼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글까라는 속담처럼 눈앞의 두려움 때문에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에게 있어 장 담그기란 이념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순수한 우정을 되살리는 일이었겠죠. 친구의 목숨을 살리는 일은 치안대원으로서 겪을지도 모를 곤란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꼭 해야만 하는 사람의 도리이자 진한 맛이 우러나는 삶의 본질이었던 셈입니다.
2: 오늘의 속담,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글까였소. 다소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할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작은 걱정 때문에 큰일을 포기할 순 없는 것이지요. 속담의 교훈을 잘 음미하고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보면 좋겠어.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시험 주제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주변 공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 실험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직접 관찰하고 이를 통해 자기장의 성질을 이해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코일 실험 장치, 직류 전원 장치, 그리고 스위치를 집게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닫아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코일 주위에 철가루가 배열되는 모습을 관찰하여 그립니다. 철가루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자기력선을 따라 배열되므로 철가루의 모양을 통해 자기장의 형태와 분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일 내부와 외부에서 배열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해보세요.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아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나침반의 N극 바늘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관찰하여 그립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만들어낸 자기장이 나침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며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중심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추론해 봅시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다음 과정 3을 반복합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 바늘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봅시다. 전원 장치를 조절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를 과정 3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류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결과 그림을 함께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먼저 그림 가를 보면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철가루 배열이 막대자석 주위의 자기장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일 내부에서의 철가루 배열은 거의 직선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일 내부에서는 일정한 방향의 자기장, 즉 직선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나와 다는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놓아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주위의 나침반의 바늘 N극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보고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도 함께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를 통해서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전류의 세기가 커질수록 나침반의 바늘도 더 크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전류의 세기가 커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은요. 네, 우리가 자주 방문했던 곳이죠. 바로 Animal Island, 동물의 섬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이 문어에 대한 한 지문을 읽어볼 텐데요. 문어는요, 바닷속에 굉장히 똑똑한 변신가라고 합니다. 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어의 생존 전략에 대한 글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지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워크북에 단어 함께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함께 적어볼게요. Octopus, 문어. Beak, 부리. Sharp, 날카로운. Shoot, 쏘다. Parrot, 앵무새. Arm, 팔. Hard, 딱딱한. Hold, 잡다, 쥐다. Hide, 숨다. Enemy, 천적. Bite, 물다. Shell, 조개껍데기. Escape, 도망치다, 피하다. Hole, 구멍. Lastly, 마지막으로. Fight, 싸우다. Tightly, 세게. Skin, 피부. 자, 오늘의 지문과 관련된 단어를 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준비됐으면 지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An octopus. 오늘의 주인공 문어죠. 문어는 has many ways.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대요. 또 어떤 방법이냐면 of escaping from its enemies. 자, enemy라고 하면 아까 우리 천적,

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봤죠. enemies, 그것에 적들로부터 모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escaping, 피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대요. 자, 지금 보면 ways of라고 한다면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of는 전치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동사 ing 형태의 동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escape, 피하다, 탈출하다라는 뜻인데요. ing가 붙어서 many ways of escaping, 피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자, 첫째, 이제 첫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first, 첫째, it can hide well. 그것은 무엇을 할수 있다? 그렇죠. hide는 숨다예요. 앞에 나오는 can이라는 조동사랑 합쳐져서 그것은 잘 숨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숨는지 한번 볼게요. An octopus, 문어는요, is able to. 자, is able to. 이거 중요한 표현이니까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볼게요. 자, be able to라고 하면 무엇을 할수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to 뒤에는요, 반드시 동사가 어떻게? 그렇지. 원형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형태다. 자, 그럼 문어는 무엇을 할수 있다는 걸까요? is able to change.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the color of its skin. 그것의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대요. 자, 지금 여기서 it는 그 문어를 나타내는 거죠. 문어의 skin. 문어의 피부가 되는 겁니다. 아, 문어는 자신의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구나. So, 그래서 its body, 그것의 몸은요, looks like rocks and sand. 자, 여기서 look like라고 하면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죠. 뭐뭐처럼 보이다. 자, 뭐처럼 보이냐면요, rocks, 바위와 and sand, 모래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어가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요, 바위처럼 색깔을 변신시켜가지고 이렇게 숨는다라는 거고요. 모래가 있으면 모래처럼 피부의 색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second, 둘째. An octopus shoots black ink. 자, 여기서 shoot이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 쏘다라는 의미로 봤는데요. 무엇을 쏜다? black ink. 먹물이에요, 먹물. 그렇죠. 우리 문어가 먹물을 쏜다라는 건잘 알고 있었죠. 먹물을 쏩니다. 누구에게? At its enemies. 그것의 적들에게 먹물을 쏜대요. Then, 그러면, its enemies. 그것의 적들은요. cannot see or smell anything.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 cannot에 not, 그리고 anything이 문장 앞에서 같이 쓰이면요.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아무것도 뭐뭐 않다라는 부정문이 돼요. 자, 한번 요거 하이라이트 쳐볼까? 자, not이라는 부정어와 anything이 함께 쓰이면요. 아무것도 뭐뭐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cannot see or smell anything. 아무것도 볼수 없고요. 또 smell, 냄새를 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먹물만 싸서 방해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볼 수도 없고 또 냄새도 맡지 못하는 네, 그런 굉장히 강력한 생존 전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첫 번째 문어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피부색을 바꿔서 잘 숨을 수 있다. 자, 둘째는요. 그렇지. 먹물을 싸서 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Lastly,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은 어떤 능력일까요? It uses its eight arms. 그것은 그 8개의 팔. 그쵸? 팔이 8개래요. 8개의 팔과 and its beak. 그것의 부리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언제요? When it fights. 그것이 싸울 때요. 자, 지금 여기서 beak. 부리는 새한테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어의 입이 부리처럼 생겼다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도 몰랐는데요. 그래서 불이라고 한대요. 자, 지금 보면은 어떻게 싸울 때 문어가 공격을 하죠? 그렇지. 그것에 8개의 팔과 그리고 부리를 이용을 해서 적과 싸운다. 자, it holds its enemies tightly. tightly라고 하면 세게죠. 그것은 자신의 적을 세게 붙잡습니다. and 그리고 bite, 물다란 뜻이에요. bites them, 그들을 물어요. 무엇으로? With its strong beak, 그것의 강한 부리를 가지고 문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with라는 전치사는요,

그러면 B는요? B도 무너져. 그것이 싸울 때 이러한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it도 마찬가지로 문어가 되고요. C의 it은요? 이것도 문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적을 붙잡고요. 세게 붙잡고요. 그들을 뭅니다. 무엇으로? With its strong beak. 그것의 강한 부리로요. 자, 그 다음에 D번에 its beak. 그것의 불이죠. 그럼 여기서 누구의 불인 거야? 그치, 문어의 불인 거지. 그래서 D번에 it도 문어를 지칭하는 말인 거예요. 그쵸?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Its beak, 그것의 부리는요, is hard. 자, 여기서 hard는 우리가 아까 단어장에서 봤던 딱딱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자, 그 부리는 딱딱합니다. And sharp. Sharp는 그렇죠. 날카롭다라는 거죠. 날카로워요. 자, 뭐처럼? Like a parrot. 자, parrot은 앵무새예요. 앵무새. Parrots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앵무새의 것이 되는 거죠. 앵무새의 것처럼 딱딱하고 날카롭습니다. 즉, 앵무새의 부리처럼 딱딱하고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D번에 그것의 beak. 그쵸. 문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볼까? It can even, 그것은 심지어, make a hole in a shell. 자, 구멍을 만들 수 있어요. 어디에? In a shell이라고 하면 조개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심지어 조개 껍데기에 구멍을 낼 수도 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이번에 it이, 문어가 아닌가요? 싶을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앞 문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그것의 부리는, 딱딱하고 날카로워요. 그것은 심지어, 그치, make a hole in a shell. 구멍을 만들 수도 있다. 자, 그럼 여기 마지막에 it은요, 사실 its beak, 문어의 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A부터 D까지는요, 다 문어라는, 문어를 지칭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이는, 아, 문어가 아니고 무엇이다? its beak, 그것의 부리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을 수 있는데요. 다른 것은 2번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자, 지금 문어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봤는데요. 문어가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가진 줄 몰랐는데 정말 엄청난 능력자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컴프리헨션 책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굉장히 귀여운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 중 문어가 천적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볼까? 자, 우리가 이 그림을 해독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요. 무엇을 내뿜고 있죠? Black ink. 저 먹물을 내뿜고 있어요. 어때요? 이거는? 그렇지. 문어가 할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였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네, 2번은 바위가 있는데 문어가 무슨 색깔이야? 지금 바위처럼 회색으로 변했네. 어때요? 문어는요, 자신의 피부의 색을 바꿀 수 있다라 그랬어요. 주변의 색처럼. 그쵸? 자, 할수 있는 행동이다. 자, 4번 한번 가볼까? 4번? 4번은 사실 2번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모래예요, 모래. 그치? 모래가 있을 때 문어는 모래처럼 색을 바꿀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 4번도 언급이 됐구나. 자, 마지막 5번 볼까요? 자, 문어는 8개의 팔을 가지고, 그치? 적을 붙잡고 뭐 한다? 부리로 문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 그림입니다. 적을 붙잡고 있죠? 자, 그럼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자, 3번은요, 어떤 그림이냐면, 자신의 팔을 자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지만 문어는 자신의 팔을 자르고 도망간다라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3번이 언급되지 않았죠. 이 체크 표시가 조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워볼게요. 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윗글에서 찾아 완성하시오. What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When an octopus shoots black ink at its enemies. 뭐할 때요? 문어가 먹물을 적들에게 뿜을 때, 쏠 때, 네,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An octopus shoots black ink at its enemies. 문어는 무엇을 한다? 그렇죠. 적들에게 바로 먹물을 쏜다. Then, 그러면, its enemies. 그 적들은요. Cannot see or smell anything. 아무것도 볼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They, 그들은 이 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They cannot. 그들은 할수 없어요. 무엇을? See, 볼수 없고요. Or smell, 냄새도 맡을 수 없다.

anything. 자, 그래서 여기서 not 그리고 anything이 문장에서 함께 쓰이면요. 아무것도 뭐뭐 없다. 아무것도 뭐뭐 할수 없다. 라는 부정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한번 가서 위글의 밑줄 친 A에서 E 중 가리키는 것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데,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한번 찾아봤어요. A는 무엇을 가리킨다? 그렇지. The octopus. 문어를 가리킨다. 문어는요, uses its eight arms and its beak when it fights. 그것이 싸울 때 8개의 팔과 부리를 사용한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see it. 그것은 적을 붙잡는다. 여기서 it도 그렇지. 문어를 의미하는 거죠. 자, 적을 붙잡고요. 세게 붙잡고 뭅니다. With its strong beak. 그것의 강한 부리로. 자, 그 다음에 its beak. 그것의 부리는 이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뒤에 its도 그렇지. 문어의 부리라고 해서 문어를 지칭하는 말이 되죠. 자, 그러면 다른 것은요. 2번이었습니다. 2번의 it은 무엇이라고요? 앞 문장에 나온 Its beak. 그것의 부리이다. 자, 그래서 다 문어를 나타내지만 마지막에 it만 그것의 부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다른 것은 네, 5번이 되겠네요. 자, 4번 한번 가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A. An blank doesn't like you and wants to harm you. 자, 빈칸에 이것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And 그리고 wants to harm you. harm이라고 하면 해치다란 뜻이야. 당신을 해치고 싶어해요. 네, 좀 슬픈 말이지만 누굴까요? 적이 되겠죠. 내 친구는 아니겠고 적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해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들어갈 말은 enemy, 적 또는 천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B번. Be careful. 조심해라. The knife. 칼이죠. 그 칼은 빈칸이다. 자, 우리가 봤던 단어 중에 날카로운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날카로운은 네, sharp가 되죠. The knife is sharp. 그 칼은 날카로워. 조심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comprehension check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이제 영작 훈련을 해봐야겠죠? 우리 워크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7쪽이고요. B번의 1번부터 볼게요. 문어는 그것의 적으로부터 피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An octopus has many ways. 자,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 어떠한 방법이라고 할때 우리 전치사 of가 뒤에 나온다라는 거 체크했죠. 그래서 of 그다음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ing가 붙는 동명사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of escaping. 자, 무엇으로부터 피하는? 그렇지. From its enemies. 그것의 적으로부터 피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자, 2번. 문어는요, 그것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다. An octopus. 자, 그 다음에 뭐뭐 할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be able to 라는 표현을 봤죠. 자, be able to는요, 뒤에 동사가 원형으로 나와야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an octopus is able to. 그 다음에 바꾸다, change가 나오죠. Change the color. 자, 색을 바꿀 수 있는데요. 어떤 색? 그렇지. 그것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다. An octopus is able to change the color of its ski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번. 자, then, 그러면 its enemies. 그것의 적들은요. 어떤 것도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자, 어떤 것도 모말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자, 부정어 not과 anything이 함께 문장에서 쓰이면 아무것도 뭐뭐 않다라고 해석된다라는 걸 봤었죠. 자, 그러면요. 뭐뭐 할수 없다. cannot이 먼저 나옵니다. cannot see or smell. 냄새를 맡을 수 없다. anything. Then its enemies cannot see or smell anything.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4번 볼게요. 그것은 그것의 적들을 세게 잡아요. It holds its enemies tightly. 자, 여기까지는 잘 적혀 있네요. And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쓸까? 강한 부리로 그들을 문다. 자, 그럼 일단 그들을 문다라고 써볼게요. And bites them. 그리고 뭐뭐로 무엇을 가지고라는 의미로 전치사 with가 나왔죠. With its strong beak. 그것의 강한 부리를 가지고. 그것의 강한 부리.

0: 소리로 그들을 문다. 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5번 문장 볼게요. 자, it can even. 그것은 심지어 뭐할수 있다? 구멍을 낼수 있다. 자, 구멍을 내다. Make a hole. 어디예요? 조개 껍데기에도죠. In a shell. It can even make a hole in a shell. 자, 이렇게 우리 5가지의 영작 훈련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 문제 열심히 풀어서 오늘의 키를 획득하셨습니다. 바로 be able to라는 표현인데요.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때 비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 그리고 시제에 맞춰서 적절한 비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예문 한번 정리해 볼게요. An octopus is able to change the color of its skin. 문어는 무엇을 할수 있다? 그곳의 피부의 색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Be able to 뒤에는요. 그렇지. 동사가 어떻게 나온다? 원형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탐험을 했다라는 것도 인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인증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탐험을 끝낸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리딩 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리딩 파워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글의 주제는요, 바로 벌새입니다. 여러분, 벌새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교재에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 새가 바로 벌새입니다. 자, 우리 오늘 벌새에 관한 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지문을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괄호 안에 A, B, C, D, E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아, 무슨 문제 나오겠다? 주어진 문장을 글의 흐름에 맞게 넣는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교재 1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살펴보면요. 우리 글의 흐름으로 보아 A부터 E 중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Thus, 따라서죠, 따라서. They are smart enough. 그들은 충분히 똑똑하다고 해요. 근데 뭐 할 정도로, 우리 enough to 하면 뭐뭐 할 만큼,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한 거냐면 remember every flower they have visited. 그들이 방문했던, 그들이 가봤던 그런 모든 꽃을 기억할 만큼 이 벌새들이 똑똑하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될지, 벌새의 똑똑함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보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본문 독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Hummingbirds are the smallest birds in the world 라고 했습니다. 자, 벌새예요, hummingbirds. 자, hummingbirds가요, the smallest죠? 우리 small 하면 작은인데 뒤에 최상급 EST를 붙여주었습니다. 가장 작은 이런 뜻이 되겠네요. 세상에서 벌새가 가장 작은 새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Among the 320 hummingbird species라고 했죠. species라는 건 종이에요. 종류할 때 종이에요. 그래서 320개의 벌새 종 중에서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Some are so small that they can even get caught.

Hot, tiny spider web.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 나와서 쌤이랑 구문 포커스 짚어볼 텐데요. 바로 so, 그리고 that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so that 구문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So that 하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so와 that 사이에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가 나옵니다. 예를 한번 쉬운 걸로 들어볼게요. I'm so hungry that I can't eat three hamburgers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뭐할수 있대요? 햄버거를 3개 먹을 수 있대요. 지금 so와 that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해석했거든요. 자, 그러면 본문에선 어떻게 쓰였는지 볼까요? 그 몇몇은 너무 작아서 뭐할수 있다? They can even get caught. 잡힐 수도 있대요. 그쵸? 어디에? In a spider web. 거미줄에. 자, 그러니까 거미줄에 잡힐 만큼 크기가 작다는 것인데요. 새가 거미줄에 잡힐 정도면 얼마나 작겠어요. 그쵸? 계속 보겠습니다. Which is bigger than them? 이니까 그들보다, 그것들보다 더큰 크기의 거미줄에는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Although they are small in size. 자, 여러분, 접속사 although 기억나세요? 비록, 뭐뭐, 하지만,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벌새가 사이즈, 크기는 작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The proportion of their brain to their body weight is the largest in the bird kingdom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비동사 앞까지가 주어가 되겠는데요. 주어가 깁니다. proportion이라고 하면 비중이에요. The proportion of their brain이니까 뇌의 비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뇌의 비중이냐면 그들의 몸무게에 대한. 몸무게에 비한 뇌의 비중이 가장 크대요. 어디서? 새 왕국에서. 그러니까 새들 중에서 몸무게 대비 뇌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뇌의 비중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볼게요. Hummingbirds got their name from the humming sound. 자, 그러니까 이 벌새들은요, 그들의 이름을, 즉, 벌새라는 이름을 humming sound에서 얻었대요. humming sound 하면 흥얼거리는 것도 되지만 윙윙거리다. 뭐 벌새에게는 윙윙거리는 소리 정도가 되겠죠. 윙윙거리는 소리에서 그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They make with their wings when they fly. 그들이 날때 날개를 가지고 만드는 그 소리에서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The humming sound라는 이 명사를 뒤에 있는 문장이 꾸며주고 있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이 앞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관계 대명사는요, 목적격인 경우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가볼게요. Each species has a different humming sound. 자, 여기까지 끊어보면요. 각각의 종은 가지고 있어요. 다른 humming sound, 즉 윙윙거리는 소리도 종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And it is determined by the number of times they flap their wings입니다. 자, determine이라고 하면요, 결정하다인데 여기서는 과거분사 나와 있고 또 앞에 비동사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수동태가 쓰인 겁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횟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자, 어떤 횟수냐면 they flap their wings. flap은 날개를 퍼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퍼덕거리는 그 횟수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One interesting fact.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that 이하라는 것입니다. They are the only birds that can fly backwards라고 했어요. 그들이, 즉 벌새들이 유일한 새라는 사실이 흥미롭대요. That can fly backwards니까 뒤로죠. 뒤로 날수 있는 그런 유일한 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벌새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는데요. 우리 바로 comprehension check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위글의 흐름으로 모아 A부터 E 중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고 하였고요. 자, 글의 연결 관계를 잘 파악을 해 주어야겠죠. 우리 주어진 문장 어떤 내용이었어요? 똑똑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누가? 벌새가. 벌새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그들이 방문한 꽃을 기억할 만큼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을 보니까 연결어 does가 나와 있어요. 얘는 따라서거든요. 자, 이 점을 잘 참고하면서 우리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몸의 크기가 작다, 이런 데에서 나오면 될까요? 그보다는 몸무게에 비해서 뇌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과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할 만큼 똑똑하다라고 이어지면 자연스러워요. 뇌가 몸무게에 비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똑똑해라고 이어지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3번 C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2번 가볼까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1번을 보시면 Some hummingbirds are smaller than a spider web 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벌새들은요, smaller than, 뭐뭐보다 더 작다, 이런 뜻이죠? A spider web은 거미줄이죠. 거미줄보다 더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자신들보다 더큰 거미줄에 잡힐 때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할게요. 2번을 보면, hummingbirds were named after the sound they make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name after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뭐에 뭐뭐를 따서 이름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선 수동태로 쓰였으니까요.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죠. 벌새들의 이름이 지어졌다. 무엇을 따서 만들어진 거래요? After the sound they make. 그들이 만드는 소리를 따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역시 해당 내용 본문에 있었죠. 3번을 보면 Hummingbirds make a humming sound. 자, 벌새들은요, humming sound, 윙윙거리는 소리를 낸다고 해요. When they flap their wings. 자, flap their wings는 뭔가 날개를 퍼덕이는 거였죠. 날개를 퍼덕일 때 이러한 소리를 낸다라고 했는데 역시 맞습니다. 자, 4번 볼게요. The humming sound is the same for every species라고 했어요. The same이니까 같다는 거예요. 모든 종에 다 똑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맞아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힌트를 드리면요. Each species has a different humming soun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종은 다른 윙윙거리는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the same이라고 하면 들리겠죠. 일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5번을 보시면 Hummingbirds can fly not only forwards but also backwards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구문 포커스에서 다루었던 not only 그리고 but also가 나오고 있어요.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인데요. 벌새들은 앞으로뿐만 아니라 뒤로도 날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맞는 내용이죠. 맨 마지막 문장에 뒤로 날수 있는 유일한 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내용이고 우리는 정답 4번으로 골라줄게요.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가 되겠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The little baby lost his balance라고 했습니다. 자, 균형을 잃은 거예요. 누가? 작은 아기가, 어린 아기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fell 빈칸이라고 하였네요. 넘어졌다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 다음 문장도 읽고 힌트를 좀 얻어볼게요. Watch out. Watch out 하면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조심해. Take a step 빈칸. 한 걸음 물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물러설 때는 뒤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뒤로라는 의미의 backwards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도 아기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fall backwards, take a step backwards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4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A 보시면 You should eat nuts or almonds to keep your 빈칸 healthy 인데요. 자, 우리 이러한 견과류들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보통 하죠? 무엇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견과류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brain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B를 보시면 The baby eagles pin their wings hard to stay in the air 이라고 했습니다. Eagle 하면 독수리죠. 새끼 독수리들이 빈칸합니다. 그들의 날개를. 자, 우리 날개를 하면 바로 생각나는 동작 있죠? 퍼덕거리다. flap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열심히 퍼덕거리는 거예요. 공중에 떠있기 위해서, 추락하지 않고 떠있기 위해서 열심히 퍼덕거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교재 117쪽이고요. 우리 워크북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를 보시면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라고 했고요. 먼저 hummingbird인데 벌새예요. 그리고 species 하면 종입니다. 다음으로 spider web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거미줄 혹은 집입니다. web이 그물 같은 거예요. 망. 근데 spider web이니까 거미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또 proportion 하게 되면요. 비중이란 뜻입니다. 이어서 brain 하면 뭐예요? 뇌죠. 다음으로 weight인데요. weight는 무게 또는 몸무게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어서 kingdom입니다. kingdom 하면 왕국이란 뜻이고요. 다음으로 wing 하면 새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etermine 하게 되면요.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flap. flap은 뭐였죠? 날개를 모아다, 퍼덕거리다. 그리고 fact는요. 사실이죠. backwards 나와 있습니다. 우리 back 하면 뒤쪽이잖아요. 그래서 backwards 하면 뒤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among 하면 뭘까요? 여러 개 중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interesting 하면 흥미로운 이런 뜻이죠. 그래서 one interesting fact 하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단어 정리해 보았고요. 중요한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작 훈련 볼게요. 괄호 안에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1번을 보면 벌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이다 라고 했고요. 우리 최상급을 쓸 때는 보통 항상 더랑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the smallest birds in the world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the smallest birds in the world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몇몇은 너무 작아서 심지어 큰 거미줄에 잡힐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some are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 표현 기억나실까요? 바로 so 그리고 that 구문입니다. 그래서 so small that 하면 너무 작아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잡힐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they can even get caught in a big spider web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작아서 그들은 심지어 잡힐 수도 있다. 큰 거미줄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다음 3번인데요. 그들은 그들이 방문한 모든 곳을 기억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대요. 그러면 충분히 똑똑하다. They are smart enough. 충분히 똑똑하다. 근데 뭐할 정도로 할때 우리 to 부정사 써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to remember 가져올게요. To remember every flower they have visited.

그들이 방문한 그런 모든 곳을 기억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종은 다른 윙윙거리는 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각각의 종은 each species가 되겠습니다. 이게 각각의 종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동사 나와줘야 하는데요. 동사는 누가 있어요? has가 있습니다. 그래서 each species has 다른 윙윙거리는 소리, a different humming sound 이렇게 되겠죠? 자, 5번입니다.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은 뒤로 날수 있는 유일한 새라는 것이다. One interesting fact is they are the only birds. 그들이 유일한 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뒤로 날수 있는 that can fly backwards.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뒤에 있는 수식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작 훈련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so that 구문이 중요해서 쌤이 구문 포커스에 넣어 두었거든요. 자, 그러면 복습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간 레벨 3를 함께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힘차게 오늘 30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예습 필수로 꼭 해주시고,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벌써 30번째 강의를 함께하는 요 시점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예전에는 잘 되지 않았던 독해 문제들도 잘 풀려야 되고요. 그리고 해석들도 좀잘 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나무도 잘 해결이 되고 또 숲도 좀볼수 있고 두 가지가 좀다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아직도 부족한 내용들은 나머지 시간에 또 열심히 채워가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 독해 힘이 되어줄 리딩 파워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to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 그리고 요 구문은 항상 이제 가운데에 형용사나 부사가 아무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법에 맞는 거.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가 만약에 형용사를 받는 동사면 뭐 형용사고 얘가 부사랑 같이 쓰이면 부사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to 구문이 나왔을 때 나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 방금 봤듯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도가 지나쳐서 결국은 그렇게 할수 없음을 나타내는 부정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정어구의 표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구문이 아마 우리 독해에도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잠시 후에 또 투투 나올 때 자세히 해석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바로 독해 들어가 볼 건데, 아, 오늘은 좀 특이하게 뭔가 대화문의 형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DJ와 그리고 닥터 브라운 해서 이제 브라운 박사님을 모시고서 라디오의 어떤 게스트로 모셨겠죠. 그래서 이 라디오 부스 안에서 서로 대화하는 뭐 인터뷰 형식의 글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먼저 라디오 DJ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Today, Dr. Brown is here to talk about health problems. 오늘 브라운 박사님이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Welcome, Doctor.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랬더니 브라운 박사가 Thank you for inviting me.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영어로는 Thank you.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다이고, 그 다음에 왜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유를 뒤에 붙일 때, 우리 말에서는 뭐뭐 해주셔서,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for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유를 나타낼 수 있고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는 동명사의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Thank you for inviting me.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고. 자, 그랬더니 이제 DJ 말이 좀 길게 이어져요. 우리가 또이 라디오에서의 특징이 뭐죠? 라디오 들어보셨죠? 그러면 뭔가 사연을 읽어주잖아요. 그 사연에 대해서 시청자의, 청취자의 사연에 대해서 전문가와 같이 해결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DJ가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보통 라디오의 어떤 묘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연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사연인지 읽어보죠. A 16-year-old girl sent us an email. 야, 6살 소녀가요, 저희에게 메일을 한통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여기에서 16살짜리 소녀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years가 아니에요. 원래는 난 16살이야. 그러면 뭐, I'm a 16 years old, 16 years라고 하죠. I'm 16 years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는 뒤에 girl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준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자, 그럴 때는 S를 붙이면 안 된다. 됐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요 소녀가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과거 동사로 나와 있고, She has been under a lot of stress due to finals. 자, 근데 그 소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요 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단어 묶어서요. 여러분들이 요게 조금 익숙할 수도 있어요. Because of. 자, of 반드시 들어갑니다. Because of. 그러면 뭐, 무슨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둘다 이제 to? 이거 전치사 to예요. 얘도 of도 전치사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은 반드시 이제 명사. 아, 명사가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명사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소녀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finals. 그럼 이제 기말고사를 말해요. 그쵸? 기말고사 때문에요. So, 자, comma so, 그래서죠. 그래서 she started to have late night snacks. 그녀가 야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 요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have는 이제 is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snack이 원래 간식 같은 걸다 snack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간식이냐면 밤늦게 먹는 snack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는 야식이라고 하죠. 그쵸? 야식을 영어로 late night snack이라고 하는구나. 아, 표현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Now she cannot sleep without eating at night. 자, 이제 그녀는 밤에 먹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완전 습관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밤에 야식을 반드시 먹어야만 잠이 오는 거야. 정말 안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without 하면 뭐뭐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ithout eating at night, 밤에 먹는 것 없이 그랬으니까 먹지 않고서는 잠을 못 자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In the morning, she feels too full to eat. 자, 이거 나왔죠? to 용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해석해 볼 거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지 못하다입니다. 자, 아침에는 그녀가 너무 배불러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밤에 너무 먹고 자서 배가 아직 차있어. 그러니까 아침에는 오히려 너무 배불러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종종 breakfast를 skip 합니다. 즉, 거른다는 거지. 그치? 아침 식사를 거르고요. 동사원. 그리고 먹어요. 동사 투. 이 regularly 불규칙하게 through the day.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 원래는 regularly가 규칙적으로라는 뜻인데요. 앞에 IR을 한번더 붙임으로써 이제 반이어가 되는 겁니다. irregularly. 그러면 이제 불규칙적으로라고 이제 반이어로 잘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브라운박스의 의견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Many people suffer from this syndrome called night eating syndrome. 많은 사람들이 이 night eating syndrome, 야식증이라고 불리우는 이 증후군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 suffer from은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치사까지 같이 기억하라 그랬고, 뭐뭐로부터 고통을 받다. 뭐뭐로 고통을 받다라고 해석을 하죠. 신드롬은 증후군. 근데 이게 뭐라고 불리는 증후군이냐? 그거 분사죠. Night eating syndrome. 야식증이라고 불리는 증후군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People with a lot of stress usually have this problem. 주로 스트레스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이런 해석이 되겠고요. 자, 주어인데요. With a lot of stress 이렇게 묶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점을 이런 해석입니다. Eating at night is bad, not only because you gain weight, but because you cannot sleep well. 자, 그리고 밤에 먹는 거, 즉 야식을 먹는 것은 나빠요. 그러면서 not only 보이나요? Not only, 원래는 이제 but also 구조인데요. 자, also는 생략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죠?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해석이죠. A뿐만 아니라 B도 뭐 이런 해석이고 보통 이제 not only but also 뒤에 구조는 같이 가요. 자, 여기서도 because가 있고 여기에도 becaus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때문만이 아니라 B 때문에라도 야식은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유를 두 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you gain weight. 이게 뭐예요? 체중이 증가하는 거죠? 살이 찌기 때문 뿐만 아니라 but because you cannot sleep well. 여러분이 잠도 잘잘수 없기 때문에 밤에 먹는 것은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eating, 동명사라서 이제 단수 is가 나와 있는 거 한번 구조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DJ가 말해요. Then what solutions can you offer? 자,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우리 본문은 끝이 났거든요. 뭔가 이제 박사의 해결책은 우리가 들어볼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offer 하면 제안, 제공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해결책을 그러면 우리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위글의 마지막 질문. 방금 봤어요.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해 줄래?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일단 우리 방금 본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그래도 어떤 대답이 가장 적절할지를 한번 추론해 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1번은 You should eat snacks. 넌 간식을 먹어야 돼. 이거 절대 아니겠죠. 2번은 You should exercise at night. 밤에 운동을 해야 돼. 아, 이런 것도 좀 전혀 근거가 없어요. 뭔가 운동이 나올 만한 근거가 별로 없었고, 특히나 밤에요. 그쵸? 3번은 You should eat just before bedtime. 자기 전에만 먹어야 돼요? 이게 안 좋은 건데, 그쵸? 4번은 You should skip breakfast as often as possible. 이 전부 다안 좋은 조언이잖아. 그쵸? 가능한 한 자주란 뜻입니다. 가능한 한 자주, 아침을 걸러야 해. 아닙니다. 그쵸? 아침은 먹어야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You should eat regularly. 규칙적으로 좀 먹고. And avoid eating at night. 야식은 피해야지. 그쵸?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사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말로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Who usually goes through? 자, goes라면 겪다란 뜻이에요. 겪다. So, night eating syndrome. 이 야식증을 주로 누가 겪나요? 라는 뜻이고요. 우리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People with a lot of stress. 그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쓰면 되니까. 그렇게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빈칸에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써주시면 되겠네요. Can you tell me why eating at night is bad? 그쵸? 야식을 먹는 것이 왜 나쁜지 말해줄래요? 라고 되어 있고요. 아, 우리 요거 마지막 의사의 말에서 요거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라도 나빠. 아, 이렇게 not only but also의 구조였던 거, 그 부분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죠. 너가 체중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잠을 잘못 자기 때문에 그건 나빠. 아,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옮겨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문제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서 써보는 문제이죠. 자, A 문장은 because of work problems. 자, because of가 due to와 같다 그랬죠. 뭐뭐 때문에.

수잔이란 뜻으로 뒤에 이제 명사 나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수잔은 is losing her hair. 머리가 막 빠지고 있어요, 요즘에. 탈모 증상이 생긴 거죠. She's under a lot of stress.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you shouldn't 빈칸 breakfast. It's not good for your health. 자, 우리 문장에서 이제 아침 식사를 걸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 이제 거르다라고 할 때,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skip이라는 동사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워크북으로 파워업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봤었던 단어들이지만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번은 어렵지 않고요. stress. 그다음에 요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because of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of와 to가 전부 다 전치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명사의 품사가 들어가야 된다. 주어 동사 오면 안 됩니다. 동사도 안 되고요. 명사가 들어가서 명사 때문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skip은 거르다란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regularly가 규칙적으로인데요. 앞에 IR 붙여서 irregularly 그러면 불규칙적으로라는 부사 표현이 되고, 자, 그다음에 이것도 다시 한번 suffer from 하면 뭐뭐로 고통을 받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gain이 얻다예요. 얻다, 획득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weight, 몸무게를 얻는 거니까요. 몸무게가 늘다, 체중이 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offer 하면 제시하다, avoid 하면 이제 피하다라는 각각의 동사뜻이었습니다. 자, 영작훈련으로 넘어와서요. 우리 1번은 풀어보시고 2번 한번 배열해 볼게요. 그녀는 기말고사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She has been, 그러니까 has been, 현재 완료를 써서 하고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뉘앙스를 좀 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has been 어떤 상태이냐면, under stress, 스트레스 아래 있는 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아래 있다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has been under stress. 근데 그게 뭐 때문인 거야? due to 붙이고 지금 명사 쓰면 된다 그랬죠. due to finals. 자, 요거 넣어야 되겠죠? 많은 스트레스니까 under a lot of stress 이렇게 넣어주시고. 뭐 때문에? due to finals. 자, 그래서 이 a lot of가 많은이란 뜻으로 반드시 뒤에 명사를 꾸며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순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4번은 그녀는 너무 배가 불러서, 너무 뭐뭐해서, 먹을 수 없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라고 할때 우리가 오늘의 또 리딩 파워포인트로도 봤었던 to 용법을 활용해서 빈칸을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주어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배불러서 먹을 수가 없어요. 동사가 필요해, 일단은. 주어 다음에. 이게 동사죠? 포만감을 느끼는 거야. 그치? 너무 심하게. 자, 그 다음에 to, o 두 개짜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 넣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She feels too full to eat. 이렇게 쓰면, 너무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often skips breakfast. 종종 아침 식사를 거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어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people을 먼저 쓰고요, 영어로는. 그 다음, 전치사 쓰고요. 근데 뭘 가진 사람이냐면, a lot of stress. 이렇게 쓰면 되겠죠. People with a lot of stress.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번 나왔어요, 오늘. A lot of.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해석은 많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의 완강 미션은 오늘의 파워업이기도 했고요. 우리 문제에서도 만나봤고, 영작에서도 만나봤었던 이 투투 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근데 요 구조를 잘 써야 돼요. 일단 요거 앞에는 주어 동사가 먼저 옵니다. 그쵸? 이렇게 주어 동사가 먼저 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투가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쵸? 얘는 투부 정사. 이렇게 이어질 텐데,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형용사나 부사가. 근데 이것도 아무거나 가끔

그러면 뭐 형용사 쓰고 싶으면 형용사. 나는 오늘 부사가 더 쓰고 싶은데? 그럼 부사. 이렇게 쓰는 게 절대 아니고, 동사를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앞에는 동사를 보는 거야. 그 만약에 이 동사가 비동사 같은 거? 아니면 뭐 감각동사? 이형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형용사가 답일 테고, 일반 동사는 우리가 부사랑 짝꿍이잖아요. 자, 일반 동사일 때 부사가 들어가는 것이다. 아, 요 법칙을 적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친구들은 게시판에 남겨주면 쌤이 직접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완강 미션도 꼭 달성해 주시고, 쌤과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D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싹 실력이 플러스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은쌤입니다. 와,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이 드디어 6학년 1학기 만점 왕싹 플러스 마지막 수업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선생님 믿고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 칭찬하고 고맙다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쌤이 잘 보고 있습니다.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수강 후기 게시판 보면서 혼자 키득키득하고 좋아하고 그런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마지막까지 또 끝까지 잘 달려보자고요. 마지막 단어는 직육면체 부피와 겉넓이 계산이 좀 많은 그런 단원이었잖아요. 연습장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북투에 있는 단원평가로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무엇일까, 나의 단점을 찾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공부해 보자고요. 1번부터 갈게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요, 이 마지막 단원평가가 문제 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 제고풀 때 그 예전처럼 20문제는 뭐 40분을 체크해서 했다면은 지금 문제가 열몇 문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다음과 같이 쌓아 직육면체를 만들었대요. 직육면체의 부피가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한 개의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니까 그럼 얘는 몇 개로 쌓았냐만 알아보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쌓기나무 개수 셀 때 몇 개씩 몇 줄 몇 층 이렇게 셌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세 개, 그 다음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네 줄, 그 다음 1층, 2층, 3층, 4층, 4층으로 쌓았다. 그럼 3, 4, 12, 여기에 4배를 하니까 48, 48개로 쌓았구나. 그러면 부피는요, 48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48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개수 셀 때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자, 이번에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건 가와 나 중에서 부피가 더 큰 물건의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계산만 잘해서 비교해 보자고요. 물건 보세요. 우리 필통, 그 다음에 티슈가 어때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이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생겼구나. 그러면 가의 부피를 구해볼까? 가로 5, 세로 20, 높이 4. 이게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하고 똑같았다라는 원리 기억하고 있죠? 그럼 계산해 보면 5 곱하기 20은 100에다가 4배를 했으니까 403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요. 나 한번 구해볼까요? 나는 가로 15cm, 세로 10, 높이 5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나중에 10배를 하는 게좀 편하겠죠? 그래서 쌤은요, 15하고 5를 먼저 곱해볼게요. 5, 25, 5에다가 2를 더해서 75니까 여기에 10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750, 3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딱 몇이다라고 구했으니 어느 쪽이 더 큰지 비교할 수 있겠네요. 400과 750 비교하면 750이 더 크잖아요. 아하, 그러니 나의 부피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네, 단위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거. 자, 방법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3번으로 갈까요? 자, 3번은 지금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 물이 들어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에 똑같은 쇠구슬 6개를 완전히 잠기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물의 높이가 6cm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쇠구슬. 한 개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 그랬네요. 아니, 한 개만 넣었다면 그냥 높아진 높이만큼 부피를 구하면 되는데, 6개를 넣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쇠구슬 6개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6cm 높아졌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높아지기 전은 한 이쯤 됐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요, 높아지기 전에 물의 높이 안 나왔고요. 높아진 후에 높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전후의 높이 몰라도 됩니다. 바로 얼마나 높아졌는지 예를 들어 이 길이를 6cm라고 한다면 가로가 25cm, 세로가 16cm, 높이가 6cm인 직육면체 모양. 이 부피가 바로 더 넣은 쇠구슬 6개의 부피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쇠구슬 6개의 부피를 구해보자고요. 선생님, 요거 앞에서도 비슷한 유형 나왔었는데, 우리 몸 이렇게 욕조에 집어넣었을 때 물이 넘쳐흐르는 게 들어간 부피만큼 넘쳐흐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가득 물을 채우지 않았으니까 넘쳐흐르진 않았지만 높이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간 부분이 넣은 물건의 부피라고 알면 되는 거죠. 6개 넣었으니까 6개의 부피는, 자, 직육면체 부피 구합니다. 가로 25cm, 세로 16cm, 그 다음에 높이 6. 요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25 곱하기 16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연습장 필요합니다. 5, 6, 30, 2, 6, 12에다가 25. 그럼 얼마? 400이 되겠어요. 400에다가 곱하기 6을 하면요. 4, 6, 24. 2400. 3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제 6개의 부피를 통해 1개의 부피를 구하자고요. 쇠구슬 6개가 다 부피가 똑같잖아요. 여기 똑같은 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쇠구슬 1개의 부피는 그냥 6개의 부피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네, 나누기 6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개의 부피 2400 나누기 6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얼마? 네, 400이 되겠네요. 그래서 4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어요. 자, 정답은 400.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른쪽 직육면체의 부피는 120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 직육면체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어. 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가로, 세로 다 나와 있고, 우리에게 높이를 구하래요, 거꾸로. 그럼 높이를 이제 네모 센티미터라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식을 세울 거거든요. 이세 길이를 곱하면 12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네모를 거꾸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식 세워보죠. 가로 5 곱하기 세로 높이 계산하면 120. 여기서 네모는

하나하나 한 문제 한 문제 다 복습하고 따라온 친구들은 이 단원 평가 정말 다 맞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갈게요. 주윤이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7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는데, 주윤이가 만든 상자의 부피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면, 정육면체의 부피도 구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가로, 세로 높이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같잖아요. 그러니 가로, 세로 높이가 다한 모서리의 길이라고 보면, 한 모서리의 길이를 몇번 곱하면 된다? 세번 곱하면 된다. 가로도 7, 세로도 7, 높이도 7이기 때문이에요. 계산해 보죠. 77에 49, 여기에 7배를 해볼게요. 9, 7, 63, 4, 7, 28에다가 6을 더하면 34. 자, 그래서 부피니까 3제곱센티미터 단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43 3제곱센티미터가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정육면체의 가와 직육면체의 나의 부피가 같다라고 나왔네요. 그럴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정육면체 부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 알죠? 이 문제는 이 부피가 뭐야?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몇인데 이때 높이를 구해봐. 라는 거는 우리 앞에 문제에서 풀어봤습니다. 몇 번에서 풀어봤었나요? 네, 4번에서 풀어봤었나요? 근데 그 문제에서 살짝 포장이 더된 거예요. 부피가 얼마야? 라고 친절하게 주어지지 않고 얘랑 부피가 같으니까 자, 정육면체 부피부터 구해봐. 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가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니까 이 6cm를 몇 번? 3번 곱하자고요. 6, 6에 36, 여기에 6배를 하면 6, 6에 36, 3, 6, 18이니까 216 3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가로가 3cm, 세로가 8cm, 높이가 네모센티미터라고 한다면 3 곱하기, 자, 이건 나의 부피, 8 곱하기 네모 또한 마찬가지로 216이다라는 식이 나오겠죠? 물론 3제곱센티미터 단위를 써주면. 자, 여기서는 3 곱하기 8을 먼저 계산하면 이제 24가 되니까 24 곱하기 네모가 216이다. 그럼 여기에서 네모를 구하는 방법은 216 나누기 24를 계산하면 되겠네. 좋아. 자, 24의 10배는 240이니까 그보다는 부족하고 24의 몇 배? 9배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계산해 볼까요? 24 곱하기 9. 4, 9, 36. 2, 9, 18. 어머머. 딱 맞네. 딱 맞아. 아, 그래서 9가 되겠다. 따라서 나 직육면체의 높이가 9cm, 네모 안에는 9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육면체, 정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해 봤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우리 부피가 여러 표현으로 돼 있는데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단위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 부피에 대한 단위, 우리 1세제곱미터, 1세제곱센티미터 배웠잖아요. 서로 단위를 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죠. 1세제곱미터가 더큰 단위였어요. 이만한 상자쯤 된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이 안에는 바로 한 손톱 정도 되는 이 작은 정육면체를 몇 개를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자, 1m는 100cm가 되니까, 가로 100개, 세로 100줄, 높이 100층, 그래서 100만 개를 채울 수 있다. 즉, 100만 3제곱cm와 같은 부피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얘가 이제 딱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저장돼 있어야 되겠죠? 이것만 알면 우리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려면은 단위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뭘로 통일할까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럼 쌤은 아무래도 3제곱센티미터는 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3제곱미터로 통일시켜보자. 얘는 이미 9.7제곱미터니까 그냥 놔둬도 되고, 패스.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자, 100만 분의 1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바꾸는 거는 0, 6개를 싹 없애면 되는 거죠.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하! 36 세제곱미터가 되겠구나. 좋아. 그 다음에 디귿. 이것도 세제곱센티미터니까 바꿔볼까요? 자, 100만 분의 1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만 없앨까요? 그러면 얘는 이제 825니까 여기다가 100. 그러니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 자리 한번더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8.25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좋아. 자, 리을은 세제곱미터로 나왔으니까 이제 비교하자. 부피가 큰 거예요? 아니요, 작은 거부터 하거든요. 수 비교해서 가장 작은 수, 8.25. 단위 빼고 쓸게요. 그 다음, 9.7. 그 다음, 10. 그 다음, 36 순서가 되겠네요. 그러면 8.25가 나온 건 디귿이니까 디귿. 9.7은 기어. 10은 리을. 그 다음에 니은 이 순서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큰 순서다라고 했으면 반대로 써야 되니까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 꼼꼼히 읽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으로 갈게요. 이번에는요, 하나의 직육면체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단위도 모두 주어졌어요. 자, 지금 이렇게 단위도 미터, 길이도 주어졌죠?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세제곱미터하고 세제곱센티미터로 각각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네요. 그럼 처음에 그냥 주어진 길이대로 편하게 세제곱미터로 구해보도록 하죠. 자, 부피 구하는 방법이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터 계산을 좀 해보면 8 곱하기 3 곱하기 4. 그러니 계산할까요? 8, 3, 24. 여기다 똑같이 곱하기 4를 하면 4, 4, 16, 2, 4, 8, 96 세제곱미터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얘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그냥 100만 배를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각각의 모서리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바꾼 다음에 센티미터로 구해도 돼요. 뭐가 편할까요? 아니 굳이 바꿔서 800 곱하기 300 곱하기 400 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되게 헷갈리겠죠.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그냥 수가 작은 미터로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꿔주는 게 편하겠어요. 자, 따라서 96 세제곱미터가 되겠고, 100만 배 합니다. 100만 배 하면 0이 몇 개? 6개 붙습니다. 자, 개수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9600만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답해주면 되겠네요. 좋아요. 이렇게 같은 부피라도 단위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 챙겨보고요. 그 다음 9번은 소수령 문제네요. 자, 오른쪽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를 여러 개 쌓아서 만든 또큰 정육면체가 있어요. 이곳의 부피가 3375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작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 부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떤 방법이 더 쉬운지 한번 골라줄래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이것이 전체 부피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이한 모서리의 길이를, 얘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하면,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 그러니까 방법 1.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가 3375가 됩니다. 라는 식에서 이 네모를 구하면 이것이 작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세모센티미터라고 했을 때이 세모를 세번 더한 게 네모니까요. 네모를 통해 세모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네모를 통해서 세모를 구하는 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일단 얘가 몇개 부피냐?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정육면체 세 개씩 세줄 3층이니까, 27개의 부피가 337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기 때문에 한 개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개의 부피는 이 세모를 세번 곱해서 한 개의 부피가 나오니까 그를 통해 세모를 구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큰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지 않고 바로 이 작은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편해요? 네, 둘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내가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 줄게요. 뭘로 할까? 쌤은요, 일단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큰 정육면체는 작은 정육면체가 몇 개냐? 3개씩 3개.

줄 3층으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27개를 쌓아 큰 정육면체. 자, 작은 정육면체 27개를 쌓아 큰 정육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작은 정육면체 한 개의 부피. 작은 정육면체 한 개의 부피는 전체 27개의 부피 3375 나누기 27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계산해 볼까요? 연습장 필요하겠어요? 여기다가 이 방법 지우고 해 볼게요. 3375 나누기 27 계산합니다. 먼저 34만에는 27이 한번 들어가니까 27이 되겠고요. 7에다가 6. 그 다음에 67 안에는 몇번 들어가요? 두번 들어가겠네요. 27 곱하기 2는 54가 되겠고요. 5, 3.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135 안에는 27이 한 다섯 번. 그러면 7, 5, 35, 5, 20. 아, 딱 맞네, 딱 맞네. 그래서 125. 그 다음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하. 따라서 작은 정육면체. 자, 작은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우리 여기 맞춰가지고 세모센티미터라고 해볼까요? 뭐 네모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세모를 이렇게 세번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25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마트에서 많이 풀었던 식이죠? 끝자리가 5예요, 1의 자리가. 그러면 5일 가능성이 커요. 5, 5, 25. 25 곱하기 5가 125가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모가 5가 됩니다. 즉, 따라서 작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5cm가 된다라는 결론 내려주고요. 정답은 5cm가 답이 되겠어요. 쌤은 이렇게 두 번째 방법,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두 번째 방법으로 했지만, 여러분은 첫 번째 방법으로 해도 되겠어요. 두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전체 개수가 27개다라는 식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개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도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는 것. 자, 꼭 필요한 부분 체크해 줬으니까, 여러분은 1번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좋아요. 우리 서수령도 거뜬히 도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직육면체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잘못 설명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세 친구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일단 직육면체는 가로 7cm, 세로 5cm, 높이가 9cm니까 해정이부터 보면 직육면체의 6면의 넓이를 모두 더해서 구했어.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7 곱하기 5, 7 곱하기 9, 5 곱하기 9, 이렇게. 근데 얘네가 똑같은 게한 쌍씩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5, 7 곱하기 9, 5 곱하기 9 이렇게 계산했다. 네, 방법 제대로 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쵸? 다해.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의 합으로 구했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밑면을 이렇게 7 곱하기 5, 35라고 보면 위아래 두 개에다가 자, 이것이 옆면인데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아요. 그러면 7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5니까, 여러분, 7 더하기예요. 더하기로 바꿀게요. 7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5는 24죠. 어머, 10이라고 했네. 아니, 가로하고 세로만 더했네. 삐, 여기서 틀렸습니다. 이 자리에 24가 와야 맞아요. 아이고, 다혜가 잘못 얘기했구나. 찾았고요. 우리 승하기. 합동이면이 세 쌍이니까 서로 다른 세 면의 넓이를 더한 뒤두 배를 했어. 7 곱하기 5, 7 곱하기 9, 5 곱하기 9 이렇게 더한 다음 두 배를 한게 맞습니다. 아하, 따라서 잘못 설명한 친구는 우리 다 해가 되겠다. 둘레에서 미처 다 더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집어낼 수 있겠죠? 좋아요. 자, 11번. 이제 우리 10번을 통해서 방법 3개를 다 한번 훑어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겉넓이 구할 수 있어요.
11번에

직육면체 가와 나의 겉넓이에 차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세요라고 그랬으니까 각각 겉넓이 구해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할까? 자, 그러니까 세면의 넓이를 구합시다. 아래 있는 면은 9, 4, 36. 옆에 있는 면은 7, 4, 28. 앞에 있는 면, 여기는 9, 7, 63. 그런 다음 두 배를 해보죠. 자, 그럼 계산하면은 36 더하기 28 계산할까요? 그럼 64가 되겠고, 여기에 63을 더하면 127이에요. 127에 두 배를 하면 7, 24, 5, 2, 254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어요. 그 다음, 나아가죠. 나는 여러분, 정육면체입니다. 한 면의 넓이가 25에다가 6배를 하면 150제곱 센티미터가 되잖아요. 이제 차를 구해보자. 큰 수, 254에서 150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네. 그럼 104로 계산이 되겠고, 따라서 겉넓이는 104제곱 센티미터만큼 차이가 납니다.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정육면체 겉넓이,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 이게 부피랑 헷갈리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자, 12번은 전계도가 나왔는데, 전계도를 접어 만든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372제곱센티미터래요. 부피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위아래 있는 면을 밑면이라고 하면, 가로 세로가 10과 3cm고, 높이를 네모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겉넓이 구하는 식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2에다가 옆넓이. 자, 그러면 이제 이 길입니다. 둘레는 10 더하기 3 더하기 10 더하기 3이니까 26. 여기다 높이 네모. 이것이 372가 되는구나. 맞아요. 그러면 30에 2배니까 60에다가 26 곱하기 네모가 372라면 26 곱하기 네모는 372에서 60을 뺀 312가 되겠다. 따라서 네모를 구하는 방법 312 나누기 26을 계산하면요.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네모 안이 12가 됐어요. 높이가 12cm니까 이제 부피 구할 수 있겠죠?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갑니다. 10 곱하기 3 곱하기 12 계산하면 얘네들 먼저 하면 36이니까 10배 하면 360. 아하! 따라서 정답은 360 세제곱 센티미터다라는 거예요. 겉넓이를 통해 높이 구하고 높이를 통해서 부피까지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가죠. 직육면체 모양의 카스텔라를 똑같이 네 조각으로 잘랐어요. 네 조각의 넓이의 합은 처음 카스텔라의 넓이보다 얼만큼 늘어났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두부로 문제했던 거 기억나요? 먼저 우리가 잘랐을 때 각각의 겉넓이 구할 필요 없고요. 늘어난 것만, 그러니까 속에 어떤 면이 더 생겼는지만 보면 되는데, 보세요.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요런 직사각형이 양쪽으로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8 곱하기 4. 8 곱하기 4인 면이 두 개에다가, 또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으로 잘랐을 때 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면이니까, 얘도 8 곱하기 4죠? 그럼 8 곱하기 4가 보세요. 이렇게 자르니까 이쪽으로 딱두 개. 여기랑 여기 양쪽 얘도 두 개의 면. 총네 개의 면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면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8, 4, 32에 두 배니까 64, 64. 그래서 128로 계산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겉넓이 굳이 구할 필요 없다. 그냥 늘어나는 것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오른쪽 직육면체 부피가 나왔는데요. 이 직육면체 겉넓이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높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해보죠. 높이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부피 구하는 방법 9 곱하기 7 곱하기 네모가 756입니다. 그럼 63 곱하기 네모가 756이니까 네모는요. 756 나누기 63. 그래서 12가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겉넓이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밑면 9, 7, 63의 2배. 그 다음에 9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7 계산하면 얼마예요?
32. 여기에 높이 12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계산 126 더하기 요 계산해 보세요. 그럼 510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510 제곱 센티미터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서술형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퀴즈 플러스 문제 한입 듣다. 우리 카스텔라 네 조각 잘랐을 때 우리 이 문제 살짝 응용했으니까 마지막 문제만큼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자, 여러분 진짜 1학기가 끝났네요.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또 쌤은요, 이 강의가 끝났지만 우리 게시판에서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쌤은 항상 우리 친구들 응원하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고생 많았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10번째 시간인데요. 이 단원 체험한 일을 글로 써요.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봤고요. 기행문도 읽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여전,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는 기행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 볼 거거든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나! 질문이 뭐였나요? 바로 기행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였죠. 선생님이요, 시간 날 때마다 이 수강후기 게시판에 어떤 친구들이 글을 올리나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맞춰주었습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그리 어렵지 않았죠. 기행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 내용은 그래요. 여정, 견문, 감상이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요, 그냥 여정, 견문, 감상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정은 무엇이고 견문은 무엇이고 감상은 무엇이에요 까지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정은 무엇이에요? 여정? 그래요. 어떤 다녀온 장소를 여정이라고 하고요. 견문은 뭐예요? 견문? 보고 들은 것을 견문, 감상은요,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감상이라고 하죠. 그래요. 우리 기행문에는요, 이렇게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지금 함께 읽어볼 이 맛과 멋의 고장, 전주라는 글에도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여정이 있고 감상이 있고 견문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인지 잘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평소 가보고 싶었던 전주로 가족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났다. 전주는 한옥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전주로 간다. 전주를 선택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하늘은 맑고 햇볕이 따뜻해 여행하기 좋은 날씨였대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도착한 전주역은 한옥 지붕을 얹은 모습이었다.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불릴만한 도시 나왔다. 전주역 앞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 들러 전주 여행지도와 전주 음식지도 안내 자료를 받은 뒤 여행을 시작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는 먼저 경기전을 찾았다. 자, 여정이 나옵니다. 먼저 경기전이라는 곳을 갔다는 거죠.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궁궐이라는 뜻의 경기전에서는 이런 이성계의 어진을 볼 수 있었다. 견문 나오고 있습니다. 어진은 왕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뭐라고 해라는 건 어디서 들었던 거겠죠. 역시 견문이고요. 한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큰 그림 앞에 서니 저절로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 이건 뭐예요? 감상이죠? 나의 생각과 느낌이니까 말이죠. 이곳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전주를 조선 왕조의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뭐 생각 역시 감상입니다. 자, 32번부터 한번 보죠. 글쓴이가 여행지로 전주를 고른 까닭으로 알맞은 것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글 속에서 한옥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번 맛있는 음식이 많다라는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하나 골라주고요. 다음은 5번 한옥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 문제인데요. 가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선택지 1번부터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교통편입니다. 기차 여행을 떠났다 나와 있고요. 함께 가는 사람, 가족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3번 여행에 대한 기대.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막 설레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행하는 데 걸린 기간은 따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뭐 며칠이 걸렸는지 말이죠. 5번 출발할 때 날씨와 기분, 하늘은 맑고 햇볕이 따뜻해 여행하기 좋은 날씨였다 나와 있죠. 따라서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은 바로 4번이라고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4번 문제인데요. 나에 나타난 여정 견문 감상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기행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 내용, 바로 여정, 견문, 감상이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우리는 먼저 경기전을 찾았다, 어디를 갔다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여정이죠.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자, 견문은요,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궁궐이라는 뜻의 경기전에서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볼수 있었다라는 뭐 견문이 나오죠. 따라서 견문은 디귿, 감상은요, 한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큰 그림 앞에 서니 저절로 경건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생각과 느낌이 나옵니다. 따라서 감상은 니은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다음으로 우리는 한옥마을을 구경했다. 전주 한옥마을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 양식으로 지어진 700여 채의 한옥을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어디서? 전주 한옥마을이요. 뭐뭐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 이것도 어디서 들은 견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고즈넉한 검정 기와와 석가래를 바라보며 한옥을 지을 때 지붕을 이렇게 지탱하는 나무를 석가래라고 합니다. 골목골목을 걷다 보니 시대를 거슬러 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건 뭘까요? 여정일까요? 견문일까요? 감상일까요? 그래요. 느낌이니까 감상이겠죠? 전주 음식지도에서 소개한 향토 전통 음식점을 찾아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맛보았는데, 맛있겠다. 좋은 식재료와 음식 솜씨를 느낄 수 있었다. 역시 느낌과 생각, 감상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목대에 갔대요. 역시 여정이고요. 벼룩나무꽃이 이렇게 분홍빛을 내고 있었다. 화사하게 물드는 것 같았다. 생각과 느낌이죠. 벼룩나무꽃은 100일 동안 피어 있다고 해서 벼룩나무꽃이라고 불리는 만큼 개화 기간이 길어 개화라는 것은요. 어떤 풀이나 나무의 꽃이 활짝 피는 것을 개화라고 합니다. 한여름에도 긴 꽃구경을 할수 있다고 한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어둠을 밝히는 색색의 조명으로 아름답게 빛나던 전주의 풍경은 지금까지 아름다웠나 봐요. 머릿속에 떠오른다라는 역시 생각과 느낌, 감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는 예성곽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이 함께 있는 것이죠.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녀와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 글쓴이는요,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여행하게 된다면 전주를 한옥으로 된 숙소에서 하루를 묵으며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3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글쓴이가 전주를 여행하면서 다닌 곳을 차례대로 빈칸에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글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한옥마을을 구경했다. 전주 한옥마을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목대에 올랐다라고 여정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전주역을 지나 경기전을 지나 이렇게 전주 한옥 마을 그 다음으로 적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오목대에 올랐다. 오목대까지 이렇게 여정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빈칸에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은 전주 한옥마을, 2번이 오목대이고요. 자, 계속해서 36번 문제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에는요, 석가래도 있고요, 향토도 있고요, 명소, 개와 공존이 있습니다. 향토는 뭐예요? 어떤 시골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명소는 유명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자, 1번부터 보죠. 과로 음식 축제에 가보니 고장마다 독특한 음식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축제긴 한데 어디 음식 축제? 향토 음식 축제에 가보니 그 고장마다 독특한 음식이 있었다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은 향토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2번은요, 이 바닷가는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건 그만큼 유명한 거잖아요.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따라서 명소, 인기가 많은 장소가 되었다. 명소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3번, 경복궁 앞에 높은 건물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뭐하고 있다? 두 가지 성질이 함께 있는 것, 공존입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공존이라고 골라 적어주면 1번은 향토, 2번은 명소, 3번은 공존이라고 각각 골라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3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3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글쓴이가 여행을 다녀온 뒤 계획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다음에 전주를 또 여행하게 된다면 그 앞에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라고 돼 있죠. 자, 문제에서 여행을 다녀온 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 그 뒤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글을 잘 보고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자, 한 문장으로 적어 주세요.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자, 3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 이것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기행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는 기행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 건데요. 자, 먼저 계획을 해야 합니다. 계획하기가 먼저인데요. 뭘 계획하는지 알아야 되겠지요. 자, 기행문을 쓸 때는요. 먼저 이런 걸 계획해 봅니다. 그러니까 기행문으로 쓰고 싶은 어떤 여행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정한 이유,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가족과 함께 떠난 서울 궁궐 여행을 쓰고 싶다라고 정해 보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가족과 함께 한복을 빌려 입고 조선시대 대표 궁궐들을 돌아본 것이 아주 흥미로운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떠올리면서 어떤 걸 쓸지 정해 보는 것이 바로 계획하기 단계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개요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개요라고 하면 어떤 글의 구조에 맞게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인데요. 처음에는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보면 여행을 떠난 이유, 그리고 그 기대, 또 출발할 때 어떤 날씨였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그리고 여행지의 이름, 함께 가는 사람은 누군지, 교통편 같은 것들이 바로 처음에 들어가면 좋아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직접 궁궐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 여행지를 택해서 가기로 했다.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가운데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배운 것처럼 여정, 견문, 감상에 따라 정리를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여정으로 나는 어디에 갔다? 경복궁에 갔다. 견문, 거기서 뭘 보고 들었는지, 수문장 교대식을 봤다. 그리고 난뭘 느꼈는지 감상. 전통 복장을 입은 수문장이 둥둥둥 북소리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런 나의 느낌까지 가운데 부분에 잘 적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끝에는요, 여행하고 난 뒤에 어떤 전체적인 느낌 같은 걸 적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여행에서 배운 것, 다짐한 것, 더 알고 싶은 것, 또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 같은 걸 적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한복을 입고 가족과 함께 궁궐을 거닐었던 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 또 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와 같은 어떤 나의 다짐, 뭐 생각, 이런 것들을 끝에다가 잘 적어주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하기 단계. 그 중에서도 개요로 정리하기 단계이고요. 다음은요, 개요로 잘 정리했다면 글로 쓰면 됩니다. 어떻게? 여정의 흐름에 따라 견문과 감상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는 거죠. 뭐에 따라? 여정의 흐름에 따라 말입니다. 자, 계획하기와 글쓰기 단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3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행문을 쓰기 위해 떠올릴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은요, 내가 왜 떠나게 되었는지 동기. 2번, 자신이 고른 여행 경험. 3번, 여행지에서 느꼈던 감정. 4번, 여행지에서 보거나 들은 것 견문 필요하죠? 그런데 5번, 가보고 싶은 새로운 여행지는요, 이미 갔다 와서 쓰는 기행문을 쓸때 떠올릴 내용으로 알맞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기행문을 쓸때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방금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요, 뭐가 들어가나요? 바로 여행한 목적. 내가 왜 여행하는지, 떠나기 전에 나의 마음은 어땠는지, 뭐 누구랑 가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내 기분은 어땠는지, 이런 걸 쓰는 것이 바로 처음 부분이죠. 처음과 디귿을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자, 가운데는요, 본격적으로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게 쓰는 것입니다. 가운데는 기억으로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자, 끝에는요, 전체적인 감상과 더 알고 싶은 점, 뭐, 나의 다짐, 계획,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되니까, 끝은 바로 니은으로 잘 연결해주면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는요, 중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행문이 무엇인지 아는지도 중요하지만요, 이 글을 쓸 때, 글의 구조, 처음, 가운데, 끝에, 그 구조에 맞게 각각의 내용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혹시 이 문제 헷갈린다거나 틀렸다면 꼭 다시 한번 잘 확인해주면 좋겠습니다. 39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을 쓰고 난 뒤에 끝일까요? 아니죠. 바로 수정하기와 점검하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자, 글을 쓴 뒤에는요, 고쳐 씁니다. 수정을 하는데요, 그냥 막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 말이죠. 예를 들어, 여행지를 방문한 차례대로 글을 썼는지, 알맞은 시간 표현을 활용해 글을 썼는지, 글의 짜임에 맞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또,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는지, 여행 목적이 잘 드러나게 썼는지, 하나씩 따져가며 다시 한번 쭉 보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과거 표현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

한다면 고차 쓰는 거죠. 여정에 너무 치우쳐 있는데 견문이랑 감상이 부족해. 다시 고차 쓰는 거죠. 이런 기준에 맞게 말이죠. 자, 다음은요, 점검도 해봅니다. 쓰기 과정, 예를 들면, 글쓰기, 뭐, 계획하기, 이런 단계에서 점검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보완하고 싶은 점, 여정 견문 감상을 한 문단씩 따로 썼다면, 수정할 방법으로 여정에 따라 견문과 감상이 어우러지게 잘 드러나게 수정하고요. 또는요, 계획하기에서 기행문의 내용이 보고 들은 것으로 치우쳐 있다면 여행하면서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것이 함께 드러나도록 이런 식으로 또 점검하면서 글의 내용을 수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점검하기입니다. 자, 40번 문제 보죠. 기행문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한번 하나씩 볼까요? 여행 목적이 드러나게 쓴다. 좋아요. 2번, 처음, 가운데, 끝에 구조로 쓰죠? 좋습니다. 3번, 여행지를 방문한 차례대로 글을 쓴다. 맞고요. 4번, 여정을 중심으로 견문과 감상을 고루 써야 돼요. 너무 한 군데만 치우치지 않고요. 여정, 견문, 감상을 고루고루 잘 드러나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5번은요, 여행을 준비하며 조사했던 자료의 내용만 정리해 쓰나요? 자, 문제를 풀 때요, 선택지에서 반드시, 뭐, 꼭, 뭐, 이것만, 이런 말이 나오면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사했던 자료의 내용만 정리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행을 가서 보고 들은 것,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을 함께 써야 하죠. 따라서 5번이 알맞지 않다.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인데요. 밑줄 친 부분 가운데 기행문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날, 그리고 굽이굽이 위험했다.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기행문의 특징, 기행문이 무엇이에요? 기행문이 뭐죠? 기행문?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을 기행문이라고 하고요. 세 가지 내용 뭐라고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여정, 다녀온 장소, 견문,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감상, 생각과 느낌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행문은요, 내가 여행을 가서, 뭘 했고, 뭘 봤고, 뭘 들었는지, 또 갔다 와서는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이번 단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잘 떠올리며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 중에, 다음 날, 굽이굽이 위험했다 중에 시간 표현은 바로 다음 날이 되겠죠. 다음 날 나는 뭘 했고, 어디를 갔는지,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바로 기행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으로 다음 날잘 적어주면 이렇게 41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42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고쳐 쓰기 기준을 한 가지 만들어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봤던 기준 중에 하나를 한번 적어보죠. 선생님은요, 여정 견문 감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 테니 우리 친구들도 참고해서 한 가지만 만들어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정 견문 여정 견문 감상이 골고루 잘글 속에 어우러져 있는가? 있는가? 이렇게 기준을 한 가지 만들어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자, 4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 볼까요? 통영에 다녀와서라는 역시 또 기행문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긴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이번엔 통영으로 여행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고요. 왜 여행 프로그램을 보며 통영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글의 처음 부분에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가 나와 있고요. 이제 가운데 부분에는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야 되겠지요. 보니까 먼저 여기 갔대요. 통영

0: 성 동피랑 벽화 마을에 갔대요. 자, 동피랑은 어떤 뜻이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던 동피랑이 이런 노력으로 이렇게 재탄생했다고 한다. 보고 들은 것 아름답게 느껴졌다. 감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딜 갔대요? 먼저 동피랑 벽화 마을을 갔고, 다음으로는 바로 통영의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통영 중앙 전통시장에 도착했다. 여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뭘 봤는지, 또뭘 먹었는지, 뭘 느꼈는지도 잘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보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어딜 갔대요?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올라 드넓게 펼쳐진 남해를 구경했대요. 미륵산에 갔다고 나와 있네요. 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나와 있고요. 보석 같은 섬들로 수놓아진 쪽빛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통영의 바다 풍경과 맛있는 음식 덕분에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전체적인 느낌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는 다양한 문화 예술 축제 행사에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함께 밝히고 있네요. 자, 43번 문제는요. 이 글과 같이 여행한 경험을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게 쓴 글을 쉽네요. 바로 기행문이라고 하죠. 기행문 세 글자 잘 적어주면 되고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44번 문제는요. 이 글을 읽고 알수 없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선택지 1번. 동피랑에 가면 벽화를 볼수 있다. 2번. 미륵산에 오르면 남해를 볼수 있다라고 했고요. 3번. 동피랑은 동쪽에 있는 비탈이라는 뜻이다. 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4번. 동피랑은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된 지역이라고 했나요? 옛 동포로를 복원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던 동피랑이 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역사가 녹아있는 골목으로 재탄생했다라고 했지요.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노력으로 재탄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철거된 지역이다라고 한 4번이 알수 없는 내용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번 문제인데요. 글쓴이가 여행하면서 다닌 곳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 차례대로 빈칸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처음에 나온 것은 뭐, 무엇이었나요? 바로 동피랑이었죠? 동피랑. 동피랑 처음에 적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통영 중앙 전통시장에 들렀고요. 마지막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바로 미륵산에 갔기 때문에 세 번째 미륵산 적어주면 첫 번째는 동피랑 또는 동피랑 벽화 마을, 두 번째는 통영중앙전통시장, 세 번째는 미륵산 차례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46번 문제인데요. 기역부터 미음까지 가운데 글쓴이가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이 나타난 문장을 무엇입니까? 문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은 견문이잖아요. 견문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볼까요? 이러이런 골목으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니은 아름답게 느껴졌다. 감상이고요. 디귿 역시 느껴졌다. 감상이고요. 리을 기분이 들었다. 감상이고요. 미음 추억을 남길 수 있었어. 역시 감상이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기억이 견문이구나.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46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헤어지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해보고 가자고요. 자, 수강국의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자, 지금 계속해서 기행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친구들이 기행문을 쓴다면 어디를 다녀온 기행문을 쓰고 싶나요? 지금까지 여행을 다녀왔던 곳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아, 나는 그 여행지를 한번 기행문으로 쓰고 싶다.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어디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말이죠. 나는 여기를 기행문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유까지 함께 잘 써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글을 올리는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봤던 문제 중에 조금 헷갈리는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모두 안녕!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오늘은요, 사회 단원평가 내용을 만나보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우리 1단원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입니다. 자,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나라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산업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에요. 우리 오늘은 일단은 핵심 정리 내용 만나보고요. 그 뒤쪽에 있는 수행평가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볼게요. 모두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우리 1단원 핵심 정리 먼저 시작합니다.

1단원 핵심 정리입니다. 일단 첫 번째예요. 바로 분단의 영향이죠. 여러분, 분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맞아요. 분단은요, 이 분자가 한자로 나눌 분자이거든요. 여러분, 분수할 때 쓰는 그 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져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분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분단의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분단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분단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자, 한번 볼게요. 우리 8.15 광복 이후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정부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자, 이 분단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 상황이 더욱더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져서 서로 완전히 떨어진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분단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 1950년에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70년이 훨씬 더 넘게 지났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산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산가족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 어떤 고통일까요? 그렇죠. 가족들과 서로 떨어져 살게 되는 그런 고통 말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남북 간 모두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방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우리가 국방비라고 불러요. 우리만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또한 아주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사용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돈들이 국방비에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되게 됩니다. 혹시 진짜 전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다음 남북 간의 언어와 문화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그래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북한 사람들에겐 처음 듣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북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 우리에겐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관의 사이까지도 생기게 될수 있겠구나. 자, 그럼 선생님이 간단한 북한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여러분. 북한말로 곽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무엇일까요? 곽밥은 바로 도시락입니다. 자, 그 다음. 과일 단물은 우리나라 말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주스입니다. 어때요?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좀 다르죠?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어의 차이까지도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 분단과 관련된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려는 우리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단과 관련된 장소 어디가 있었을까요? 일단 우리 첫 번째로 여기 보이는 이 사진 보이죠? 바로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자, 판문점은요,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래요. 자,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전쟁을 잠시 멈추자라는 그런 합의를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공동경비구역 또는 JSA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세요. 남북이 협력하고 교류하는 장소로 이용하거나 또는 평화를 기원하는 각종 문화 행사를 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판문점에서는요, 남한과 북한의 최고 정상들이 만나서 함께 회담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은 남북한이 협력하고 교류하는 장소로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장소는요,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는요, 영어로 Demilitarized Zone 이렇게 불리는데요. 앞에 있는 글자 몇 개를 따서 DMZ라고도 부릅니다. DMZ, 즉 비무장지대는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군사시설이나 군인을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요, 바로 여기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바로 비무장지대예요. 자, 얼마나 넓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요, 군사 분계선이라는 이 선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 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각각 2km씩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전부 다 비무장지대거든요. 자, 이 공간에는 어떠한 군사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없고 그대로 우리가 휴전협정을 한 이후로 그대로 방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생태계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주변에 박물관, 공원 등을 만들고 문화행사를 열어 평화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으로 만나볼 장소는 바로 임진각이에요, 여러분. 임진각은요, 실향민들을 위해 임진강변에 만들어진 평화관광지입니다. 전적비, 파괴된 다리, 멈춰선 기차, 망배단 등이 있어서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잘 보여주는 장소가 되겠죠. 또 전시관, 기념관, 평화 곤돌라, 평화놀이 공원 등을 조성해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로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분단과 관련 있는 장소를 우리 평화의 장소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장소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우리 판문점, 그리고 비무장지대, 임진각까지 봤어요. 좀이 밖에도 어떤 장소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월정리역, 그다음 승일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단과 관련된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고 있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생겼으니까 결국 우리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남북한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함께 발표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진 보이죠? 이것이 바로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장면인데요. 남한과 북한에 동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1990년대에는요. 남북 화해 그리고 평화 교류와 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합의서의 이름이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됩니다. 자, 정확한 연도는요, 1991년이에요. 이러한 노력들이 정치적 노력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2000년대에 들어서는 또 다른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2007년, 그리고 2018년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자, 남북 정상이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까지 남북 정상회담은요, 2000년, 2007년, 2018년 총 3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치적 노력이고요. 자, 이번에는 남북한이 어떤 경제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볼게요. 먼저 개성공단을 운영했었습니다. 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서 공단을 운영을 했어요.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단지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경의선과 동의선 철도를 복원해서 남북 교류를 늘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이것도 경제적인 노력입니다.

는 바로 정부 또는 시민 단체의 노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일단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이해를 해야 해요. 동아시아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서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고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겠구나. 필요성을 아는 것 중요하고요.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려는 마음 필요하죠. 그 다음,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캠페인에 참여한다거나,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 또는 평화가 정착된 후, 남북 어린이 간 편지 교류 등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 민주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민주화를 위한 노력, 우리 크게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은 196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승만 정부는요,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그 다음까지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3월 15일, 1960년 3월 15일에 부정선거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투표함 바꿔치기라던가 또는 3인, 5인, 9인을 묶어서 함께 투표를 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하게 되니까 전국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것에 반대를 하면서 부정선거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점점 대학 교수들까지도 또 초등학생들까지도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아,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4.19 혁명이었죠. 그 다음, 우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1980년에 일어난 일이죠. 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전두환과 군인 세력들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전두환과 군인 세력이 비상계엄을 확대하니까 시민들은 여기에 반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시민들을 탄압하게 됐죠. 이때 전라남도 광주, 그러니까 현재의 광주광역시에서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폭력적으로 이 시위를,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탄압을 하게 되면서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작 9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게 됐고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많은 사람들이 계엄군에 맞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엄군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이렇게 진압이 되게 되고요. 이어지는 6월 민주항쟁, 바로 1987년에 일어난 일까지 살펴봐야겠네요. 전두환 정부는요,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탄압하게 됩니다. 자, 학생들과 시민들은요, 독재에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 시위가 굉장히 컸어요. 전국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이제 안 되겠다.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면서 우리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6월 민주항쟁에 커다란 기폭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자, 6.29 민주화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만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대통령 직선제라는 말을 꼭 생각해야 해요.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어 국민의 정치 참여가 늘어났고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도 반영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또이 밖에도 시민 사이의 성장으로 노동, 교육, 환경, 인권 등의 분야에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 바로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자, 산업 발달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간단하게 떠올릴 수 있냐면요. 바로 산업화를 떠올릴 수 있어요. 아, 산업화 과정을 알아보자. 1950년대에는요, 외국의 원조로, 그러니까 외국의 도움으로 밀가루, 설탕, 면직물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삼백산업이라고 불러요. 1960년대에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발,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경공업에서 경은 한자로 가벼울 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무게가 가벼운 물건들을 생산하는 산업이 되겠죠. 1970년대에는 철

화학,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많은 돈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요, 정밀기계, 그 다음 전자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고요, 자동차, 텔레비전 등을 수출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반도체,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관련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000년대 이후로는 로봇, 신소재, 우주항공, 생명공학 같은 첨단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 밖에도 의료, 문화예술 같은 서비스 산업 또한 발달하게 됩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산업화로 어떤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아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196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게 되면서 사람들이 살 만한 집이 필요해졌어요.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업이 점점 발달할수록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수 있도록 커다란 도로가 필요해졌어요. 경부고속국도가 1970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 다음, 1980년대에는 컬러 텔레비전,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게 되고요. 1988년에는 자동차 등록 대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200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PC가 보급되게 되고요. 2004년에는 고속철도가 개통되게 되면서, 자, 하루 만에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산업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서 살 곳이 부족해지기도 하고요. 일하는 곳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힘듦을 겪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경제적인 격차, 그러니까 빈부차도 점점 커지게 되고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서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장시간 노동, 긴 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그에 비해서 낮은 임금, 적은 돈을 받게 되니까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 이런 환경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단원 핵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었죠? 이제 관련 있는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묻겠습니다. 분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틀린 것에 가위표 하세요. 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찾아봅니다. 6.25 전쟁으로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 시작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6.25 전쟁은요, 분단이 굳어지게 된 계기이지만 시작된 것은 바로 8월 15일 광복 이후죠. 자, 분단으로 남북한 모두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 2025년 남한에서 지출한 국방비는요, 무려 6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분단으로 남북한의 언어와 생활, 언어와 문화는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요? 아니죠. 우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가위표. 정답, 이렇게 액, 가위표, 동그라미표,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이것은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말은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래요.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판문점에서는 평화를 기원하는 각종 문화 행사도 열리고요.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3번. 자, 이것은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군사시설이나 군인을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역이래요. 자, 군사시설이나 군인을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역. 바로 비무장지대죠. 비무장지대. 또는 뭐라고도 부를까요? 그렇죠. 바로 DMZ라고도 부릅니다. 자, 둘다 맞습니다. 4번에서 5번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를 볼게요. 기역, 개성공단 운영, 니은, 결의말 큰사정, 공동편찬, 디귿, 남북예술단 합동공연 실시, 리을, 평화 통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참여. 자, 4번. 정부가 경제적 분야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기울인 노력입니다. 라고 했죠. 자, 경제적 분야래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그렇죠. 바로 기업 개성공단 운영이 해당이 되죠. 자,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을 모두 모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 바로 경제적인 분야의 협력이 되겠습니다. 5번. 평화 통일을 위해 어린이들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들이 할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개성공단 운영 안 되고요. 결의말 큰사전 편찬 어렵죠. 남북예술단 합동공연 실시 어렵죠. 자, 그런데 평화통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린이들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을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6번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과 그에 대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6월 민주항쟁, 4.19 혁명, 5월 5.18 민주화 운동을 오른쪽에 있는 설명과 알맞게 이어보도록 할게요.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은 그렇죠. 1960년에 일어난 4.19 혁명이 됩니다. 계엄군에 맞서 전라남도 광주 시민들이 저항한 것? 이것은 1980년에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국민의 저항에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된 이것은 1987년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에 어울리는 설명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이것이 시행되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이 실시되게 되었나요? 그렇죠.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한다, 직접 선출한다. 그래서 직선제죠. 바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직선제 말고 간접적인 선거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건 간선제라고 불러요. 8번에서부터 9번, 다음을 읽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970년대 들어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경공업 또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자, 모두가 무게가 무겁거나 또는 화학공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바로 중화학공업이고요. 9번, 2000년대 이후에는 로봇, 신소재, 우주항공, 생명공학 같은 첨단산업 또는 서비스산업과 라고 했어요. 로봇, 신소재, 우주항공, 생명공학은요? 모두 다 첨단산업이죠. 의료, 문화예술 같은 첨단산업 아니고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네요. 10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이것으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도시에는 주택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고 농촌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무엇? 그렇죠. 바로 산업화로 인해 산업화.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산업화라고 불렀죠. 이렇게 확인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 만나볼게요. 수행평가 문제 1번부터 3번은 여기 보이는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는 판문점, 나는 비무장지대, 다는 개성공단 운영, 라는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과 관련 있는 사진입니다. 1번, 장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각각 쓰시오. 먼저 가는 판문점이에요. 자, 판문점에 대한 설명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다. 이렇게 써주면 아주 간단하고요. 그 다음 나, 비무장지대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선생님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게요.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군사시설이나 군인을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꼭 똑같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번, 가와 나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려는 노력을 각각 쓰시오. 자, 어떻게 평화의 장소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먼저 가는 판문점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공연 등의 문화행사가 열린다라고 했죠. 그 다음 비무장지대 즉 DMZ는 그 주변을 생태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썼으면 모두 정답이에요. 3번 다와라에 나타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각각 쓰시오라고 합니다. 다는 개성공단 운영 그리고 라는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이죠. 먼저 다는요, 남북한이 함께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개성공단을 운영하였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바로 경제적인 노력입니다. 다음 라는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하며 통일에 대한 희망을 전하였다. 바로 문화적인 노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4번에서부터 5번,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가, 나, 다 각각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4.19 혁명과 관련 있는 사진입니다. 4번, 가에서 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죠?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그리고 4.19 혁명은요, 196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럼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쓰자면 바로 4.19 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으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가에서 다중,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맞섰던 사건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계엄군에 맞섰대요. 시민군을 만들었다? 그렇죠.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거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 되겠죠. 그러면 기호 쓰라고 했으니까 나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6번에서부터 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왼쪽 가는요, 우리나라의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생산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잘 보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공업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나는요, 자동차 산업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차량을 수출하거나 또는 만들어서 완성해놓고 이렇게 다른 고객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대기해놓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6번, 가 그래프를 보고 우리나라 산업의 발달 과정의 변화를 쓰시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경공업의 비율은 줄어들고, 그 다음 중화공업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었죠? 우리나라 산업의 비중이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공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꼭 똑같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그럼 과연 언제 경공업보다 중화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을까? 언제일까? 보니까요, 1982년에 처음으로 중화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공업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 7번, 나를 바탕으로 산업화가 변화시킨 생활모습의 성과와 문제점을 나누어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성과, 자, 어떤 점이 좋아졌을까요? 그 다음 문제점, 어떤 점이 안 좋아졌을까요?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 성과라고 한다면 좋은 점이에요. 자, 어떤 점이 좋아졌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동하기 편리해졌겠죠. 물건을 나르기 쉬워졌겠죠. 그럼 문제점은 뭘까요? 그렇죠.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 또 환경도 안 좋아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매연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도로가 너무너무 막혀요. 교통 체증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게요.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자동차로 여러 곳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먼저 성과를 씁니다. 그 다음 반면 대기가스 등의 공해와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문제점을 아래쪽에 나누어서 써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수행평가 문제 서술형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보고 사진을 잘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바로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평가 단단 퀴즈입니다.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군사시설이나 군인을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역을 우리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호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사회 1단원 내용 만나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사회 1단원 단원평가의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우리는 5단원 마음을 짐작해요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죠? 그래요, 바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자. 그럼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강아지 돌보기라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읽어볼 거냐면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마음을 짐작하면서. 그럼 우리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전거 타기 성공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기억하죠? 그러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본다고요. 그래서 소영이가 아빠와 함께 자전거 연습을 하기 위해 놀이터를 갔구나.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지? 아빠와 함께 소영이가 열심히 자전거 연습을 했었지?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와, 드디어 소영이가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네. 이렇게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인물의 말, 행동을 살펴볼 차례죠. 인물의 말과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짐작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영이가 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는 소영이가 신기하고 기쁜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가 자전거 타기가 힘들었지만 열심히 자전거 타기 연습을 했어요. 이 행동을 통해서 소영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이겠구나, 인내하는 마음이겠구나,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만나볼 이 글을 읽을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고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글 교과서 90쪽에 있는 교재 90쪽에 있는 강아지 돌보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주일만 우리 콩이 좀 잘 돌봐줘. 휴대전화 너머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콩이는 할머니께서 키우시는 강아지예요.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나시게 되어 그동안 우리 집에서 콩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야호! 할머니 댁에서만 볼 수 있었던 콩이를 우리 집에서 돌보게 된다니!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주영아, 할머니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돌봐주자. 엄마 말씀에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콩이가 나를 잘 따라줄지 걱정도 되었어요. 여러분, 설레는 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근거리다, 들뜨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볼게요. 아,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누구에게서? 할머니에게서. 일주일만 우리 콩이 좀 잘 돌봐줘. 아, 내가 할머니 댁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내가 좋아하던 콩이가 우리 집에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됐대요. 그러면 이때 인물의 마음 한번 짐작해 볼까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봐야 한다. 자, 일단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나는 엄마 말씀에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이 글에 나는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요, 바로

설레는 마음이었겠죠. 설레는 마음.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는 나의 설레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콩이가 나를 잘 따라줄지 걱정도 되었어요. 걱정되는 마음도 동시에 들었네요. 9번. 주영이가 할머니께서 키우시는 강아지를 돌보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주영이가 할머니께서 키우시는 강아지를 왜 돌보게 되었을까요? 그래, 우리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나시게 되어서 그동안 우리 집에서 콩이를 돌보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할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아니요. 할머니 댁이 공사를 하게 되어서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콩이가 주영이를 잘 따라주어서도 아니고요. 주영이가 콩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도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셔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나시게 되어서. 그러니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문제를 풀 때에는요, 여러분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글로 다시 돌아가서 정답이 있는 곳에 밑줄을 그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 10번이에요.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 낱말을 찾아 세 글자로 쓰세요. 자,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요. 바로 설레는 마음이에요. 설레는 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린다 라는 의미예요. 설레는 마음. 우리 비슷한 낱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 들뜨는 마음. 이렇게 비슷한 낱말들도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11번 중요한 문제예요. 콩이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영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자, 1번부터 3번 한번 볼게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휴대전화 너머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말씀에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호! 할머니 댁에서만 볼수 있었던 콩이를 우리 집에서 돌보게 된다니.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주영이의 어떤 마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설레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할머니 댁에서나 볼수 있었는데, 얼마나 설레겠어요, 콩이를 본다니. 자, 그랬더니, 엄마께서, 주영아, 할머니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돌봐주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설레는 마음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통해서 주영이의 설레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주영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맞은 것,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엄마 말씀에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가지를 찾아주면 되겠죠. 휴대전화 너머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부분만으로는 주영이의 마음을 짐작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휴대전화 너머로 할머니께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맞지 않아요. 12번. 기억을 통해 알수 있는 주영이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기억을 먼저 찾아보아야겠네요. 기억. 한편으로는 콩이가 나를 잘 따라줄지 걱정도 되었어요. 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주영이가 설레는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 그렇죠. 걱정되는 마음이겠구나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우울한 마음. 콩이가 날잘 따라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벌써 우울할 필요는 없겠죠. 흐뭇한 마음. 콩이가 날잘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흐뭇할까요? 흐뭇하진 않아요.
걱정되는 마음? 정답 여기 있었죠. 나는 콩이를 좋아하는데 콩이가 나를 잘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콩이랑 산책하기도 힘들고 콩이랑 재미있게 놀기 어려울 텐데. 걱정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만족스러운 마음이요? 날잘 따라줄지 몰라요. 잘 따라줄지 안 따라줄지 잘 모르니까 만족스러운 마음은 아니죠. 따라서 주영이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글 읽을 때에도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읽어볼게요. 며칠 뒤, 콩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콩이는 조금 낯선 눈치였어요. 낯선이라고 하는 건 뭔가 전에 본 기억이 없어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눈치라는 건 속으로 생각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낯선 눈치라는 건요, 뭔가 익숙하지 않아 하는 게 티가 나는 거죠. 콩이가 조금 낯설어 한다는 건 콩이가, 아, 이 장소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망설이고 있구나,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콩이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가장 먼저 콩이가 좋아한다는 간식을 주기로 했어요. 간식을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밀자 콩이가 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손바닥 냄새도 맡고 내 주변을 돌면서 살폈어요. 한참을 서성이던 콩이는 마음이 놓였는지 그제야 간식을 먹었어요. 서성이던이라는 건한 곳에 서 있지 않고 주위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참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간식을 들고 있는 주영이에게 오지 않고 왔다 갔다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 뒤로 콩이는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셨어요. 엄마, 콩이가 우리 집에 적응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콩이가 드디어 주영이네 집에 왔어요. 그래서 주영이는 콩이와 친해지고 싶었죠? 무얼 주기로 했나요? 바로 간식을 주기로 했죠. 그런데 콩이가 바로 와서 받아 먹은 게 아니라 서성이다가 망설이다가 와서 간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시네요. 주영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는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엄마, 콩이가 우리 집에 적응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주영이, 즉, 나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나요? 아, 뭔가 안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심하는 마음. 원래는 조금 주영이는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콩이랑 나랑 잘못 지내게 되면 어떡하지? 콩이가 밥도 잘안 먹고 잘안 놀면 어떡하지? 물도 안 마시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마음이 이만큼 가득이었는데 간식을 한번 주고 나니까 좀 친해져서 이제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신대요. 주영이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저녁이 되자 콩이는 장난감 공을 물고 나에게 다가왔어요. 나는 장난감 공을 콩이 앞으로 살짝 던져주었어요. 콩이는 신났는지 점점 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콩이와 꽤 친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콩이와 내가 함께 놀이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인물이 마음에 드러난 부분 찾을 수 있나요? 그래요. 나는 장난감 공을 콩이 앞으로 살짝 던져주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주영이의 어떤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콩이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콩이의 마음도 짐작할 수 있는 콩이의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행동이었나요? 콩이는 신났는지 점점 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꼬리를 이렇게 열심히 흔드는 행동은 신이 나거나 반가울 때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콩이의 마음, 신나는 마음이라는 것도 짐작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세요. 자, 13번 문제 한번 만나봅니다. 주영이가 콩이와 친해지기 위해서 한 가장 먼저 한 일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을까? 콩이의 이름을 불러주었나요? 콩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었나요? 장난감 공을 갖고 콩이와 놀았나요? 가장 먼저 한 방법은요, 바로 간식을 준 것이었어요. 간식을 주면서 콩이랑 친해진 다음에 나중에 공놀이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을 찾아라. 2번, 콩이가 좋아하는 간식 주기에 동그라미표를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답잘 찾았나요? 자, 그 다음 14번 볼게요. 콩이가 간식을 먹기 전에 한 행동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콩이가 간식을 먹긴 먹었는데요. 바로 먹은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 간식을 손바닥 위에 놓고 내밀었어요.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 다음에 콩이는 손바닥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내 주변을 돌면서 살폈죠. 그 다음 한참을 서성이다가 드디어 간식을 먹게 되었죠. 그러면 콩이가 간식을 먹기 전에 한 행동 두 가지를 고르라면 첫 번째, 손바닥 냄새 맡기. 두 번째, 주영이의 주변을 돌면서 살피기.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네요. 1번 볼게요.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신 행동,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아니죠?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나요? 간식을 먹기 전에 한 행동은 아니에요. 3번, 주영이 주변을 돌면서 살폈나요? 네, 그렇죠. 주영이의 주변을 돌면서 살폈어요. 4번,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나요? 아니요.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5번, 주영이의 손바닥 냄새를 맡았나요? 그렇죠. 손바닥 냄새를 먼저 맡았으니까 5번도 콩이가 간식을 먹기 전에 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3번, 5번이 되겠죠. 15번이에요. 이 글에서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번호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1, 2, 3번 한번 읽어보고 일이 일어난 차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콩이는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셨습니다. 2번, 주영이는 콩이와 공을 주고받으면서 친해졌습니다. 3번, 주영이는 콩이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일까요? 그래요. 제일 먼저 주영이는 콩이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방법을 생각했죠? 콩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간식을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줬죠. 그랬더니 서성이더니 콩이가 와서 간식을 받아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콩이가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시게 되었죠. 두 번째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이제 주영이와 콩이는요, 함께 공을 주고받는 공놀이를 하면서 놀게 됩니다. 그래서 친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차례대로 번호를 쓰라라고 하면 2번, 3번, 1번. 이렇게 번호를 차례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16번 중요한 문제예요. 기억에서 디귿 중에서 다음과 같은 주영이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아래에 준비해 두었어요. 기억, 가장 먼저 콩이가 좋아한다는 간식을 주기로 했어요. 니은, 엄마, 콩이가 우리 집에 적응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디귿, 나는 장난감 공을 콩이 앞으로 살짝 던져 주었어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보기와 같은 주영이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자, 보기. 걱정을 내려놓고 안심하는 마음이에요. 안심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자고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주영이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나요? 아, 콩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기로 했어요. 친해지고 싶은 마음. 친해지고 싶은 마음. 마음. 그 다음, 니은.
콩이가 우리 집에 적응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 안심하는 마음. 하는 마음이죠. 디귿. 나는 장난감 공을 콩이 앞으로 살짝 던져주었어요. 이것도 역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바로 니은이 됩니다. 니은이 걱정을 내려놓고 안심하는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네요. 다음 4번 글 한번 볼게요. 다음 날 아침 엄마와 함께 콩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콩이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나는 콩이와 발을 맞추며 함께 걸었어요. 엄마는 나와 콩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셨죠. 나는 콩이와 정말로 친구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 산책을 하는 콩이와 주영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인물의 마음 한번 짐작해 볼게요. 여기에서 콩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 있었는데 혹시 찾아봤나요? 그래요. 공원에 도착하자 콩이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콩이의 어떤 마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콩이가 꼬리를 막 흔들었어요. 신나는 마음 또는 설레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다음 5번이에요. 5번에 있는 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새 콩이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나는 아침부터 너무 슬펐어요. 엄마,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콩이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현관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콩이를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척 아쉬웠지만 콩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작별 인사라고 하는 건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또는 그 인사 자체를 작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었어요. 정말 특별한 일주일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우리 콩이가 집에서 지내는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 다음 할머니께서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는데요. 그래서 콩이하고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죠. 그럼 여기에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말과 행동 살펴볼까요? 자, 엄마,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주영이의 어떤 마음을 예상할 수 있나요? 주영이의 마음? 그렇죠. 바로 아쉬운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아쉬운 마음. 헤어지려니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슬프기도 해요. 슬픈 마음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콩이가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현관문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이것은 콩이의 어떤 마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콩이의 반가운 마음. 누구를 봐서? 할머니를 봐서. 반가운 마음.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콩이를 잘 돌봐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할머니의 어떤 마음도 짐작할 수 있나요? 할머니의 고마운 마음도 짐작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마음까지도 짐작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강아지 돌보기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먼저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콩이를 돌봐달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주영이는 콩이와 친해지기 위해 콩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함께 공놀이를 하기도 했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할머니께서 돌아오셔서 콩이와 헤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강아지 돌보기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보세요. 문제 만나볼게요. 17번. 주영이가 콩이와 한 일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주영이는 콩이와 무엇을 했을까요? 산책하기를 했을까요? 네, 집 근처를 산책했다라고 했으니까 1번. 콩이와 한일 맞습니다. 2번 물놀이하기? 물놀이를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3번, 다른 강의.

0: 강아지와 놀기도 역시 나와 있지 않았죠. 그러면 정답 1번에만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8번 중요한 문제예요. 기억과 니은에서 주영이와 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한 것. 주영이와 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어디 있었는지 다시 살펴봐야겠죠? 기억. 엄마,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주영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쉬운 마음, 슬픈 마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니은,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콩이를 잘 돌봐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할머니의 어떤 마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그래요. 이 부분으로는 할머니의 고마운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주영이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주일이 정말 짧은 것 같아요. 이것은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과 어울립니다. 그 다음, 할머니께서는 일주일 동안 콩이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고마운 마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19번이에요. 이글 전체에서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알맞게 기호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가나 다라. 우리 이 문장을 읽어보고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한번 순서를 정해볼게요. 제일 먼저 라는 제일 처음 일어난 일이라는 것 이미 나와 있어요. 가 할머니께서 돌아오셔서 콩이와 헤어졌습니다. 나 콩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다, 주영이는 콩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함께 공놀이를 했습니다. 라,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콩이를 돌봐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라죠.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콩이를 돌봐달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주영이가 콩이와 친해지기 위해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함께 친해졌어요. 그래서 공놀이까지 했죠? 다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 콩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니 다 다음에는 나가 와야 합니다. 마지막, 할머니께서 돌아오셔서 콩이와 헤어진 일은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죠? 이렇게 다, 나, 가 순서대로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순서 잘 찾아보았죠? 여러분을 만짜망 나라로 데려갈 만짜망 퀴즈입니다. 주영이의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콩이를 잘 돌봐준 주영이에게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기역, 미음, 이응.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 톡톡에 선생님이 정답을 올려넣을게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국어 공부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5단원 마음을 짐작해요 내용 알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국어 3단원 새롭게 들어가는 날인데요. 우리 3단원의 제목 보면서 3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생각해 볼게요. 자, 3단원의 제목은 절차를 지키며 토론해요입니다. 자, 우리는 3단원에서 토론을 해볼 거예요. 자, 토론이 무엇일까요? 토론이라는 것은요.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설득하고 서로를 이제 반박하는 경쟁적 의사소통, 경쟁적 말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토론을 하는 까닭은요,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토론을 할 때에는요, 절차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와 규칙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단원에서 토론의 절차를 알아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토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주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이유와 근거를 드는데 이 이유와 근거를 타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와 근거를 말할 때 타당하게 제안하는 방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토론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에서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에는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자가 있습니다. 사회자. 자, 사회자는요, 토론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따가 토론 대본 보면 더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토론자가 나와요. 자, 토론자는요, 찬성 측 토론자, 반대 측 토론자이지요. 자신들의 주장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토론자. 자, 그리고 토론의 그 과정을 다 지켜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하는 판정단이 나옵니다. 판정단.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토론할 때 어떤 친구는 사회자, 어떤 친구는 토론자, 어떤 친구는 판정단으로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토론의 절차를 조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장 펼치기입니다. 자, 말 그대로 찬성 측, 반대 측 토론자가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주장하고,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론하기 단계입니다. 자, 주장 펼치기 단계에서 나의 주장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의 주장을 잘 경청하고 잘 듣고 허점, 부족한 점, 그리고 잘못된 점을 찾아서 이 반론하기 단계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자, 이게 반론하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장 다지기예요. 자, 다진다, 더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즉, 나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판정단이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순서로 가는데요. 우리가 이 순서를 토론 대본을 읽어보면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토론의 대본 주제는요. 누리소통망 SNS는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누리소통망 SNS 해본 적 있죠? 스마트폰 이용해서 친구들과 SNS로 소통할 수 있는데요. 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우정을 쌓는데? 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찬성편인 것이고,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반대측인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가 토론 주제를 정할 때는요. 이처럼 어떤 주제가 찬과 반으로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게다가 그 갈라짐이 나뉘는 것이 비슷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주제 어때요? 환경은 보호해야 한다. 자, 그럼 찬반으로 나뉠 수는 있죠.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자, 이것은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뉘지 않기 때문에 토론 주제로 적합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찬반으로 나뉠 수 있고 비슷하게 숫자가 갈릴 수 있는 이런 주제는 토론 주제로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누리소통망 SNS는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주제의 토론을 함께 보도록 하면서 토론의 절차를 이해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주장 펼치기 단계입니다. 자, 사회자가 시작해요. 지금부터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제 소개하면서 토론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저는 토론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입니다. 자, 찬성 측부터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장 펼치기 할때 누구부터? 찬성 측부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찬성 측. 자,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찬성 측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 친구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그렇죠. 이유죠. 자,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잖아요. 자, 2024년 전국 초등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근거라고 합니다. 근거.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요, 이유와 근거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유와 근거는 달라요. 자, 이유라는 것은요, 주장을 하는 까닭.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유이고요. 근거는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그것을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 2024년 전국 초등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이게 근거예요. 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누리소통망 이용률은 2023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누리소통망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소통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이유가 되겠죠?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할 수 있고 더 많은 친구들과 쉽게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주장에 대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주장 펼치기 단계에서는요, 나의 주장,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토론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토론 주제가 뭐예요?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토론 주제였죠. 자, 그럼 2번입니다. 주장 펼치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회자가요. 주제를 설명하고 토론 시작을 알렸어요. 자, 그리고 주장 펼치기 단계에서는 무슨 측이? 찬성 측이 먼저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론하기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요. 찬성 측 주장 펼치기가 가장 먼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측이 주장을 펼칠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찬성 측 주장 다지기는 이제 더 뒤에 나오는 단계이고, 찬성 측 주장에 대한 질문하기, 이것은 이제 반론하기 단계 얘기하는 겁니다.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찬성 측에서 제시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친구들, 선생님이 근거란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근거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2024년 전국 초등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이게 근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누리소통망 이용률은 2023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자, 이 본문 보고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반대 측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 펼치기 할 때는 찬성 측 먼저 주장을 펼치고 그 다음에 반대 측이에요. 자,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이어서 반대측이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측.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장이죠, 지금. 이것이 주장입니다. 반대측의 주장.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은 가상이 아닌 현실 세계입니다. 그런데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주로 소통하다 보면 실제 대화 기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되겠어요?

대해서는 즉각 대답할 필요가 없죠. 자, 메시지 확인하고, 아, 조금 있다가 답변해야겠다 할 수도 있고요. 또, 할 말이 없을 때, 뭐라고 하지? 할 말이 없을 때, 애매할 때 그냥 그림말 같은 거 이렇게 보내잖아요. 하지만 전화에서는 즉각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그림말 사용할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때문에 이전 SNS를 많이 이용을 하면 이렇게 전화로 소통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대화 기술이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누리소통망에 의존하여 소통하다 보면 사람과 실제로 대화하는 방법에는 오히려 미숙해져서 반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죠?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얘기해 준 겁니다. 자, 맥락 이해 가지요? 자, 이제 반대측도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아쉬운 점 있어요. 자, 지금 근거 자료로 한 교육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또 어디에서 언제 말했는지 약간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잖아요. 따라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사회자 볼게요. 이제 3분간 협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토론자들은 상대 측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단계를 예고하면서 3분 동안 협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반론하기 단계에서 잘하려면, 토론을 잘하려면, 나의 주장도 이렇게 조리 있게 잘 말해야 되겠지만, 상대 측의 주장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허점을 찾을 수 있고, 잘못된 점을 찾아서 나의 말하기를 더 논리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 주장 펼치기 단계를 한번더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 펼치기 단계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찬성 측이 먼저 주장을 펼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 측이 주장을 펼칩니다. 자, 여기에서 토론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사회자는요,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토론의 주제와 토론의 순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4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 반대 측의 주장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여기에서 주장이 뭐였어요? 지금 여기가 주장이었죠? 기역이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한 교육 전문가의 말, 이거 근거죠. 자, 그리고 디귿은 이제 이유죠. 왜 친구들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하는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디귿은. 자, 그러면 5번입니다. 자, 반대 측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무엇을 근거로 제시했죠? 한 교육 전문가의 말. 자, 1번.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됐나? 이건 찬성 측 주장이죠. 2번. 누리소통망을 잘 활용하면 학습에 도움이 된다? 자, 이것은 찬성 측에서 말할 만한 내용이죠. 지금 반대 측. 지금 우정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건 좀 학습에 도움이 된다니까 또 토론 주제와는 좀 벗어난 내용인 것 같고요. 자, 3번. 가상세계에서 소통을 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자, 이런 얘기 안 했고요. 4번. 최근 친구와 전화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것이 한 교육 전문가의 말이었죠? 자, 5번. 누리소통망을 통해 사람과 실제로 대화하는 소통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아니요. 누리소통망으로 소통을 하면서 실제 대화 기술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나윤이. 서로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어? 맞아요. 지금 친구들끼리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론은 공식적인 말하기이기 때문에 높임말을 사용해야 돼요. 찬영이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을 때 즉각 말하고 있어? 즉각 말하나요? 아니죠. 순서가 있어요. 말차례가 있단 말이에요. 말차례를 지켜서 말해야 되겠죠? 자, 잘못 말했습니다. 희우, 주장과 함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주장 이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찬영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반론하기 단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론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상대 측이 펼친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나 궁금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답하는 반론하기 시간입니다. 자, 지금 반론하기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사회자가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반대측이 반론과 질문을 하고 이것에 대해 그 다음에 찬성 측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자, 친구들, 아까 주장 펼치기에서는요, 찬성 측이 먼저 주장을 펼쳤죠. 자, 그런데 반론하기에서는요, 이제 반대 측이 찬성 측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반론에 대해 찬성 측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한번 볼게요. 반대 측. 자, 찬성 측은 누리 소통망이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찬성 측의 주장인 거죠. 자, 하지만 이제 반론을 펼치죠.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사용하는 대화방에서 언어폭력이 일어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 있다, 언어폭력 문제 있다라고 지금 그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찬성 측이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자, 찬성 측 답변.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물론, 누리 소통망을 사용하다 보면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갈등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누리 소통망에서만 갈등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 보는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 친구들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좀 시선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관점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7번입니다. 반대 측이 제기한 반론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 기호 쓰시오. 자, 반론.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런 거 얘기했죠. 자, 가. 여러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다툼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자, 이것은 반대 측이 제기한 반론에 대해 찬성 측이 답변한 내용이었죠. 자, 나 누리 소통망 사용으로 친구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반론으로 제시한 내용이고요. 여러 명이 사용하는 대화방에서 언어폭력이 일어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자, 따라서 기호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다 적어줄게요. 자, 이어서 8번입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기역은 뭐예요? 찬성 측이 반대 측의 반론에 대해 답변하는 거죠? 찬성 측의 답변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어서 9번입니다. 반론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쓸게요. 자, 가. 양측이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건 주장 펼치기죠. 아니고요. 나. 양측이 주장을,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는 거는요. 이따 할 주장 다지기 단계입니다. 자, 타. 상대 측의 주장과 근거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지적하고 그에 대해 답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반론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호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라고 적어 줄게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이 무엇을 펼까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반대 측이 찬성 측 주장에 대해 반론을 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찬성 측이 반대 측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펴야죠. 자, 그리고 반대 측이 이 반론에 대해 뭐 해야 돼요? 답변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찬성 측. 반대 측은 누리 소통망이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반대 측의 주장이었죠? 자,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 교육 전문가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 교육 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어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네요. 신뢰성이 떨어진대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요청했더니 반대 측 답변 볼게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가 인용한 교육 전문가는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본 경험이 있고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해서 조금 아쉽네요. 구체적인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편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니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되네요. 자, 이 부분은 약간 예의에서 벗어난 부분입니다. 지금 상대편의 이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잖아요. 자, 이렇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약간 예의에 어긋났어요. 자, 이렇게 지금 반론이 끝났습니다.

사회자 양쪽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쪽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과 근거를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그 다음 단계가 뭐다? 주장 다지기다. 준비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반론하기 단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반론할 때는요, 먼저 반대측이 찬성 측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찬성 측이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 찬성 측이 반대 측 주장을 듣고 반론을 하고 이제 반대 측이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를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토론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론하기 단계 한번 읽어볼게요. 상대 측 주장의 이유나 근거에서 허점을 지적하는 반론을 하는 거예요. 궁금한 점도 질문하고, 또 반론에 답변할 때에는 상대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히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반론했는데 그거 타당하지 않아. 라고 이제 답변할 때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0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찬성 측이 무엇을 펴고, 그렇죠. 반론을 펴고, 반대 측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11번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왜 반대 측이 제시한 근거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였는지 쓰시오. 자, 찬성 측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한 교육 전문가의 말이라고 했는데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이죠. 교육 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반대 측의 답변 내용에 대한 생각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 답변 부분. 자, 준호, 답변할 때 말하는 태도가 조금 예의 없게 느껴져? 맞아요. 우리 편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니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되네요. 자, 이거 찬성 측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서영, 찬성 측의 반론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객관적인 자료 제시 안 했고요. 태경이, 반대 측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시한 게 아니라서, 그쵸. 그냥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고, 학생들을 본 경험이 많은 전문가예요. 이거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아니죠. 자, 설득력이 떨어져 맞습니다. 자,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서영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주장 다지기 단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주장 다지기 단계입니다. 찬성 측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리소통망은 초등학생에게 일상을 함께하는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미래 세계를 살아갈 우리에게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유해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을 강조했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 측이 발언해 주세요. 반대 측,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일을 방해합니다. 자, 주장이죠. 물론 다소 장점이 있더라도 이를 적절히 제어하며 현명하게 이용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는 아직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딪히는 세계가 가상이 아닌 실제 세계인 만큼 우리는 친구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우정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회자, 네, 양쪽의 주장 모두 잘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게 주장 다지기 단계예요. 자, 이렇게 주장 다지기 단계에서는요,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우리 측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반론들, 나왔던 반론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측 주장을 강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일을 방해한다? 이거는 반대 측이고요.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일을 도와준다? 찬성이겠죠. 자, 14번입니다. 찬성 측 이유에는 찬, 반대 측의 이유에는 반이라고 쓰시오. 자, 실제 세계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우정을 쌓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 자, 실제 세계에서 그러면 이제 반대 측이죠. 자, 그리고 2번. 미래 세계를 살아갈 우리에게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대화와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건 찬성이죠. 자, 우리 다 글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15번입니다. 주장 다지기 단계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양측이 주장과 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맞아요. 양측이 주장과 근거를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맞고요. 상대 주장의 문제점이나 허점을 찾아 말하는 건 반론하기 단계이죠. 자, 따라서 가,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판정하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판정하기입니다. 자, 판정단 말씀해 주십시오. 자, 판정단이

0: 찬성 측과 반대측이 모두 적극적인 태도로 주장을 잘 펼쳐주었습니다. 특히 반론하기 부분에서 찬성 측이 반대측 자료의 신뢰성을 지적한 점과 반대측이 누리소통만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친구 간 다툼과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짚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잘한 점 얘기했고요. 판정단 2. 저희 판정단에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첫째, 주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자, 이게 기준이에요. 둘째,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는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판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반론하기 단계에서 상대편 근거의 허점을 발견하여 적절한 반론을 제기한 찬성 측의 토론이 조금 더 설득력 있었다고 판정합니다. 자, 이렇게 판정을 해준 겁니다. 자, 판정할 때는요, 판정 기준을 이렇게 밝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 마무리하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으로 누리소통망 활용이 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토론의 목적이지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자는요, 객관적 태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판정하기 단계 볼게요. 판정단은요, 판정의 기준을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또 양측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정하는 것이고요. 사회자는 토론이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판정단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겠죠? 이 기준에 따라 판정은 달라질 수 있고, 판정단의 판단이 타당한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6번. 판정단의 판정 기준 두 가지. 자, 첫째, 둘째 나왔죠? 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주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자,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는지. 17번입니다. 찬성 측의 토론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정한 까닭은 무엇이었죠? 자, 판정단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2번이 되었죠? 자, 18번입니다. 판정하기 단계에서 사회자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판정하기 단계에서 토론의 시작을 알려요? 마무리인데요. 양측의 발언권을 줘요? 판정하기 단계에서는 양측이 발언하지 않아요. 이제 판정단이 얘기하는 거죠. 자, 토론의 규칙을 알려주는 건 이제 판정하기 단계는 아니죠. 자, 토론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게 맞습니다. 자, 판정단의 결과가 타당한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회자는.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오늘은 토론의 절차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상대 측 주장의 이유나 근거에서 허점을 지적하고 그 주장에 대해 타당하지 않음을 밝히며 대응하는 토론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꼭 기억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재미있는 공부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 아, 또 열심히 달려왔죠.
0: That's right. 네. 자,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공항과 유모차라고 해서 지난번에 파트 1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제가 베이비카라 그래가지고. 아,
0: 그렇죠. 예. 그 스트롤러 가지고 이제 가는데 뭔가 게이트까지 갈 수 있는 뭐 서비스 얘기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0: 자, 그것에 이제 파트 2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유모차, 유아차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보여주네요. 요것도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 유모차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나요?
2: I'm here to assist you. Have you
1: help
2: got a
1: me, help
2: question?
1: me, help
2: I
1: me.
2: can help you, yes, sure.
1: This baby car, baby car, baby baby seat car, you know? Oh, you know.
2: Babies, no, that's a stroller.
1: 그거. Stroller, bring in the airplane, bring, take this. Take
2: Oh, you're
1: stroller?
2: asking, can you?
1: Yes. Understand?
2: I do.
1: Okay. 이거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딱 접히거든요.
2: It's
1: 이렇게 접혀요.
2: broken.
1: No, broken, no. This is, folding. Folding.
2: Folding. Okay,
1: Folding
2: foldable.
1: stroller. Yes.
2: Ah, okay.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오바?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Overhead?
2: 예, overhead bin.
1: 오버헤드 빈.
2: Yeah, you don't have to check it.
1: You don't have to check.
2: You don't have to check it.
1: Check it.
2: You don't have to. You can just take it on the plane.
1: Only my body and.
2: Stroller on the plane. You don't have to check it in.
1: Okay, I see.
2: Okay.
1: Okay, thank you.
0: 아이고, 결국에는 말안 통해서 그 현장에서 중고로 파셨다고 딴 분한테. 아, 그렇군요.
1: 급하게
0: 유모차를.
1: 올렸는데도
0: 네.
1: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 있어
0: 사연 또
1: 하시더라고요.
0: 올리셨군요.
1: 올렸어요.
0: 안 됩니다. 우리 소통을 해서, 아, 이거 비행기 가지고 탈수 있냐, 뭐 접이식이다. 이거 단어 몇 개만 해결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 그쵸.
0: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Cheer.
3: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4: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dialogue.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나요? 라고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 Can I take this stroller? 여기서 끊어도 사실 완벽한 문장 같아요.
0: 오.
1: 근데
0: 어디예요?
1: on the 비행기. 그래서 비행기니까
0: 네.
1: on the plane 할게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정답. Perfect.
1: 와우.
0: 비행기란 단어가 나오게 됐죠.
1: 네.
0: 사실은 이거는 예전에도 그런 거한적 있었어요. 뭐이 water bottle 가지고 타도
1: 네.
0: 되냐라든가 다른 것으로 했는데 stroller만 바꾼 거죠. 그렇죠? 요거로만 바꾸게 됐는데요. 자, 아무튼 plane 비행기고요. 이거 이제는 여러분들 please. Alright. 얘는 암기를 할 만하죠.
1: 저
0: 그렇죠?
1: 이제 기억해요.
0: 네.
1: 네.
0: 특히나 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거 그렇고 뭐 이거는 뭐 나이 상관없이 다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1: 그쵸.
0: Stroller, 유모차.

0: 유화차가 되겠고요. 읽을 때 여기 TR mom 이렇게 되면 얘가 T하고 R하고 충돌을 하면서 치읓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롤러가 아니라 입모양을 좀 모으면서 stroller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 갑니다. Stroller. Stroller.
1: Stroller. Stroller.
0: There you go. So stroller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탈 수 있냐. So 여기서 나오는 패턴 우리 또 복습 겸 가야 됩니다.
1: 네.
0: Right. So take something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로다가? On the plane. 이렇게 얹어놓는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ake something on the plane. 가지고 타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라이터 같은 거 있는데 오. 이거를 가지고 타야 되는지
1: 예.
0: 혹은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수트케이스에 넣어야 되는지
1: 네.
0: 실제로 그런 규정 같은 거를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1: 요즘에 또 보조 배터리를 절대로
0: 그러니까요.
1: 그 짐칸에 올리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0: 그래서 예. 내가 게스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쵸?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1: 규정을 잘 모를 때는
0: 그렇죠.
1: 네, 무조건 확답을 받아야지 안심이에요.
0: 이게 불이 날 것 같은, 화재를 발생시킬 것 같은 거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1: 그렇죠.
0: So,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라이터를 가지고 탈 수 있나요? 그 비행기에? 어떨까요?
1: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0: 그렇죠.
1: Oh.
0: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무슨 뭐 battery on the plane?
1: Oh.
0: 이렇게 또 이런 좀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물어봐줘야 돼요.
1: 그렇죠.
0: 자, how about this? 당신은 그거를 가지고 탈 수 있어요, 비행기에.
1: You can take that.
0: Take it.
1: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0: That's it?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이러면은
1: yes.
0: OK를 받은 거예요. Right? Okay. So, 명사가 뭐가 됐든 간에, 뭐 이게 됐든 간에 아니면 이런 대명사가 됐든 간에 take 한다는 건 가지고 타는 겁니다.
1: Yes.
0: 이 경우에서는.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1: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0: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1: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0: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이번엔 stroller입니다.
1: 네.
0: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1: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0: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 Yes.
0: 아, 근데 이게요. 접이식 유모차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접혀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 네.
0: 왜냐면은 그게 아무래도 그 위에 보면은 짐칸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1: 확인을
0: 대해서
1: 해야
0: 또
1: 되거든요.
0: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1: It's a foldable stroller. 지난번에 살짝 언급 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0: yes,
1: 쓰는
0: did.
1: 거군요. It like this. 아, 이거는 접힌다. 그러면 접힌다라는 동사.
0: 네.
1: 그죠?
0: 근데 다행히도 앞에서 나름 힌트가 나왔어요.
1: 그쵸? 이 foldable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0: That's right.
1: It 우리 fold잖아요.
0: 오호. 오.
1: Fold. 와.
0: 이시니까요?
1: Yeah.
0: Okay. Alright. 자, 최근에 에러가 되게 많았거든요.
1: 승기
0: 씨가. 근데.
1: 한 번은 못 맞춘 적 많아요.
0: 계속 요즘에 틀리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래야 네. 되는 거니까.
1: 그쵸, 그쵸.
0: So, it's a foldable stroller.
1: 음?
0: It folds like this. Perfect.
1: 오...
0: Very nice.
1: 네.
0: 우리 왜 예전에 이불 개고, 뭐, 옷 개고, 그러니까 이불은 아니고, 옷 같은 거 갠다라고 할 때, fold를 썼잖아요.
1: 맞아요.
0: Right? Folding, 뭐, the clothes, 이런 식으로. So, fold는요, 접는 것도 되고요. 그 자체가 접히는 것도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수동태로 쓰고 이럴 필요가 없이요. fold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So, 그거는 이렇게 접어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접혀요. 이렇게 되는 거죠. Fold. There you go. 자, 그리고 foldable. 저번에 한번 제가 언급했었죠, 진짜.
1: 네.
0: 그래서 이 단어, 그냥 stroller가 아니라 foldable stroller이다. 한 거는 얘는 보세요. fold 뒤에 able 나왔죠.
1: 접을 수 있는
0: 네.
1: 유모차.
0: able이라는 게 붙어버리면요. 그거는 네. 할 수 있는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접힐 수 있는.
1: 오.
0: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많은 단어들이 그런 좀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1: 네.
0: So 이게 의역이 되면서 접이식인 이렇게 되겠죠. Foldable stroller.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단어 말고도요. collapsible 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1: collapsible.
0: 조금 단어가 어렵기는 한데 뭔가가 collapse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 collapse? collapse, what is it?
0: 이거는
1: 네.
0: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다,
1: 아~
0: 붕괴되다, 혹은 이렇게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1: 예.
0: 그것도 collapse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stroller가 있으면 이렇게 주저앉듯이 접히는 거 있죠.
1: 아, 이것도 지난번에 살짝 얘기해 주셨어요.
0: Did I? 네. I did. Oh, okay, okay. So 이 두 개 다, 돌아가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foldable, collapsible. 어떤 거를 써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 그리고 여기 지금

0: It's a foldable stroller and it falls 하고 나서 마지막에
1: Like this.
0: Like this. 자,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1: 네.
0: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직접 보여줘야죠.
0: 네. 그래서 제가 예문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자, 이거 동사 오면 이거예요. 이해되나요? 아, 쉽지 않아요.
1: 약간 둥그름 잡는 것 같아요.
0: 네. 예. 그래서 뭔가 예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접힌다고는 했는데 뭐 물론 웬만한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1: 그렇죠.
0: 정확하게 어떻게 접히는지 보여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1: 그래서 글로 읽는 것보다 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해가 빨라요.
0: Of course. 예. 그래서 이 like this의 힘은 저는 세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녀가 있는데
1: 네.
0: 아이한테 예를 들어 뭔가를 보여줄 때는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쳐준다면 그 행동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주면 그 영어가 같이 흡수가 되거든요.
1: 아, 맞아요.
0: Right? 뭐 예를 들어서 뭐 move your hand like this 이렇게 그러면
1: 네.
0: like this, 아, move your hand가 이런 식의 움직임은 구나. 그래서
1: 네.
0: 언어도 같이 들어와요.
1: 완전 흡수되죠.
0: Right.
1: 네.
0: 그래서 like this, 이렇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너의 팔들을 이렇게 움직여.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 강사님이
1: 네.
0: 당신의 팔들을 움직이세요. 이렇게.
1: Move your arms like this.
0: 그렇죠. Move your arms like this.
1: Yeah.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넘어지다라고 할 때 무슨 down이죠?
1: Fall down.
0: 그러면 과거형은?
1: Fell down.
0: 한번 해볼게요. 야, 그녀가 이렇게 넘어졌어.
1: She fell down like this.
0: Like this. 그렇죠. 그러면 예. 상대방이 비주얼이 확 오겠죠.
1: 그렇죠.
0: 너무나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Move your arms like this.
1: Move your arms like this.
0: She fell down like this.
1: She fell down like this.
0: All right. 본문도요.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1: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0: Alright, 자 다음 볼게요.
1: 네.
0: 아마 머리 위 선반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접힌 걸 보여주면
1: 네.
0: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사이즈를 보고 아 이거는 사실 위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뭐 들어가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겠죠.
1: 그죠, 그죠. It should fit in the.
0: 자, it should fit.
1: 그거는 fit 할 거예요. Fit.
0: Okay.
1: Fit 해요. 머리 위 선반에 in the 선반 on the head 겠네요.
0: 이거 선반. 어디 말하는 줄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타면
1: 짐칸이에요.
0: Right. 툭 하면 슝
1: 네.
0: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근데 선반이니까
0: 한 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1: 그래요?
0: 정말 지금 선반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상반이죠?
1: 설마 shelf. shelf. shelf인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shelf. shelf on the head. 네. 머리 위. 머리 위 선반.
0: Good idea.
1: Yeah.
0: 자, 만약에 shelf가 이제 선반이라는 뜻 맞기는 한데
1: 네.
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위에 이렇게 선반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고 다른 느낌. 이러고 다른 느낌이 있어서.
1: 아, 진짜요?
0: 네, 네. 그거는 아니고요.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어머머머머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0: Right. 이거는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그 인플라이트 아나운스먼트 그죠? 기내 방송문에서 영어로 100% 듣습니다.
1: 아, 그래요?
0: Right. Overhead가 머리 위에라는 뜻이고요. bin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 통, 깡통 뭐 아니면 이런 수납 공간을 얘기를
1: 네.
0: 해요.
1: 하긴 오는 바로 위죠.
0: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1: Overhead
0: 맞겠네요. 무거울 거예요.
1: 네. 네.
0: So overhead bin이라고 하는 게 머리 위 선반 짐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1: 네.
0: 자, 우리가 뭔가가 어딘가에 맞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된다.
1: 오케이,
0: okay, so fit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예요.
1: 네.
0: 근데 그 뒤에다 in을 추가하세요.
1: Fit in.
0: 아하. Something fits in somewhere. 그럼 뭔가 그 안에 딱 fit한다.
1: 아하.
0: 네, 맞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예를 들어서 그 상자, 그 카트의 안에 맞을 거야. 맞아, 이렇게 할게요.
1: 맞아.
0: 아, 맞았다. 자, hold on, hold on. Fit의 과거형이 뭔지 아세요?
1: Fit.
0: Yes.

0: fit은 과거도 fit이에요. 그래서
1: 네.
0: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음?
0: fitted 뭐 fat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1: 네.
0: fit.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 상자는 그 카트에 맞았다.
1: The box fit in the cart.
0: 그렇죠. The box fit in the cart.
1: 음흠.
0: 자, 이번에는 얘도 활용해볼게요.
1: 네.
0: 아, 그거 아마 맞을 거예요. 어디에? 그 트렁크에.
1: It should fit in the trunk.
0: 그렇죠. It should fit in the trunk. 트렁크 맞아서 들어갈 거다. 거기
1: 네.
0: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이것도 중고 거래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그 차에 실리나요? 트렁크에 들어가나요?
0: 오우.
1: Yeah, it should fit in the trunk.
0: Yes, yes. 우리가 뭐 해외 가가지고 택시를 탈 때도 많으니까.
1: 네.
0: 자, 읽어볼게요. The box fit in the cart.
1: The box fit in the cart.
0: It should fit in the trunk.
1: It should fit in the trunk.
0: Very, very nice. 아, 참고로 여기 나온 조동사 should는요.
1: 네.
0: 아마 뭐뭐 할 거예요.
1: 어허.
0: 이런 식으로 경험상, right? Yes. 경험상 내가 좀 잘 알고 말할 때, 아마 뭐뭐 할 거예요. It should 이런 식으로, right?
1: 그죠, 그죠.
0: 뭐 예를 들어서, yeah, it should work. 아마 그거 될 거야. Yeah, he should be here soon. 아, 걔 아마 곧 여기 올 거야.
1: 올 거야.
0: 좀 내가 알고 얘기를 할 때,
1: 어허.
0: 그쵸, 경험상. 그래서 여기서도 이분이 공항에서 워낙 오래 일했으니까,
1: 그쵸.
0: yeah,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연기가 가야 돼요. 그래, 아, 내가 좀 안다라는 느낌의 should구나.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0: Okay, we have only one more sentence left. 수화물로 붙이실 필요 없어요.
1: 그쵸.
0: 얘기를 합니다.
1: 수화물로 붙이게 되면은 아이를 이제 그 공항 내에서는 계속 걸어 다니게 해야 되니까 또 붙일 때 짐도 많은데 애도 들어야 돼서 힘들더라고요.
0: 근데 또 수화물로 붙이면 이게 또 부서질 수도 있고
1: 약간 파손 위험이 조금 있죠.
0: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뭐 어디 케이스나 아니면은 뭐 박스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1: 그럴 수가 없죠.
0: 그쵸, 그쵸. 예.
1: You don't have to.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요. 수화물로 붙일 필요. 그쵸. 그러면 to.
0: 이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1: 그래요?
0: 네.
1: 아, 수화물로.
0: 지금 보세요. 수화물로 붙이다.
1: 그죠?
0: 이게 영어로 뭐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1: 예.
0: 뭐 직접 풀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Try.
1: 짐으로. 해보세요. 짐으로 가는 거. 그러면은 이 수화물로 붙이는 게 태그를 달게 되잖아요. 그러면 태그를 써볼까요? 칸이 너무 좁으니까. 태그.
0: Tag it. 오케이. 간단하게 해봤는데 자, 이거는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할 수도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1: 뭐야.
0: 왜? 비행기 타러 가면은 거기서 체크하는 거 있죠.
1: 그쵸.
0: 네. 그거를 수화물 붙이다잖아요, 사실은.
1: 맞아요.
0: 거기 왜 서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티켓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붙이는 거니까.
1: 그쵸, 그쵸.
0: 그 행위를 체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이나 뭔가를, 이제 붙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체크를 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체크인이라고 쓰시는데,
1: 네.
0: 그거는 이제.
1: 호텔에서.
0: 그렇죠.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자체가 체크인해서 티켓을 받거나,
1: 네.
0: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수화물을 붙인다라고 할 때는. 책을 동사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다, 뭐 기본적으로는 확인하다,
1: 네.
0: 그리고 수화물을 붙이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가 맞겠죠. Check.
1: Check.
0: Alright.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가방들 있잖아. 그거 어떻게 붙였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붙이다가 이제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 Check니까.
0: 그렇죠. 넌 너의 가방들을 붙였니?
1: 과거예요, 근데. Did you check your luggages? Baggages?
0: Bags. 왜냐? Luggage도 짐 되는데 걔는 그렇게 하려면 그냥 luggage하고 끝내야지 luggage란 말은 없습니다. Luggage, baggage는 셀 수 없는 단어예요.
1: 아, 그래요?
0: So, 만약 셀 수 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bags. Right? Hey, did you check your bags?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너 그거 했니? 이렇게 한다든가. 자, how about this? 나 벌써 내 여행 가방 붙였어. 자, 여행 가방 우리 보통 뭐예요? 막 옷 넣는 가방.
1: 수트케이스.
0: 예. Yeah. 그러면 나 벌써 내 수트케이스 붙였어?
1: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0: That's it.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이건 확인한다가 아니라 이게 붙이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단어 check 별거 아닌데
1: 우와.
0: 얘를 모르잖아요. 그럼 잠깐만, send?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아예 아니면 태그.
1: 태그 잘, 붙여야 되니까 뭘 붙여 스탬프까지 갈 수 있어요.
0: 맞아요. 예. 뭐 attach 뭐 난리 납니다.
1: 여러 가지 갑니다.
0: That's right. 그래서 이게 적당한 동사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Did you check your bags?
1: Did you check your bags?
0: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1: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0: 근데 여기서 네. 수화물을 꼭 붙여야 된대요?
1: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대요.
0: 안 그래도 된대요.
1: 네.
0: 그거 어떤 덩어리에서 알 수 있어요?
1: Do not have to.
0: You don't have to do it, right?
1: 네.
0: So, don't have to 라고 하는 문법 패턴이죠.
1: 네.
0: 얘는 모르면 아예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1: 해석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죠.
0: That's right.
1: 네네.
0: So, you don't have to do something. 아니면 뭐 주어가 뭐 3인칭 단수면 don't가 아니라 doesn't.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뒤에 네. 행동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불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불로 해도 된다 이런 느낌?
1: Yes. You don't have to pay now.
0: 오,
1: 나 진짜 네이티브 같죠? You don't have to pay now.
0: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문장이죠?
1: 맞아요.
0: 나중에 내고 싶은 거.
1: 신난다.
0: 그렇죠. You don't have to pay now. How about this?
1: 네.
0: 자, 주어를 3인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단수로.
1: 네.
0: 그녀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녀가 어떤 뭐 VIP 패스 같은 걸 산 거예요.
1: 네, so 네,
0: 그녀는
1: 네.
0: 기다릴 필요 없어요.
1: Yeah, she doesn't have to have to wait.
0: Wait, 그죠? She doesn't have to wait.
1: Mm-hmm.
0: Yes, yes.
1: Oh-ho.
0: 주어 바꿔보면서 연습도 하고요.
1: 네.
0: 약간 여유가 된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 Didn't have to.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낭독해보겠습니다. 상상하면서.
1: 네.
0: Oh, you don't have to pay now.
1: You don't have to pay now.
0: Oh, she doesn't have to wait.
1: Oh, she doesn't have to wait.
0: 어허. 자, 그리고 체크할 필요 없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Oh, you don't have to check it.
1: Oh, you don't have to check it.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You don't have to check it.
0: Al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1: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0: On the plane?
1: Mm-hmm.
0: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접혀요.
1: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0: Like this. Mm-hmm. Like this 중요합니다.
1: 네.
0: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You don't have to check it.
0: 알라이트 레이디스 앤 제네맨 이병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1: 네.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보시죠.
0: 오케이. 자, 첫 번째는요.
1: 네.
0: Take something on the plane. 이거는 stroller뿐만이 아니라 공항에서 너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꼭 아셔야 됩니다. 보고 하셔도 돼요.
1: 네.
0: 자, 그거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있어요. 당신은 그거를 take 해도 돼요. 그 비행기에.
1: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0: On the plane.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Like this.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제가 이 유모차 가져가도 돼요? 그 비행기에?
1: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0: On the plane.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이 라이터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1: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0: There you go.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0: Oh, 좋아요.
1: Yep.
0: 자, 다음은요. Like this.
1: Mm-hmm.
0: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하죠.
1: Like this. 이게 조금 약간.
0: 아, 죄송해요. 손을 이렇게 씻는 거란다. Like this.
1: Like this. Like

0: 어때요? 예.
1: I like that.
0: 좀
1: I like
0: 더
1: that.
0: 역동적으로.
1: 오케이.
0: 예.
1: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이렇게 접혀요. 그거 이렇게 접혀요.
0: It folds like this.
1: Like this. 자, 두 번째. 걔는, 그녀는
0: 네.
1: 이렇게 넘어졌어.
0: Oh, she fell down like this.
1: 그렇죠. She fell down like this. Fall down이 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0: 네.
1: 주저앉은 느낌이랄까? 오케이. 자, 세 번째.
0: 네.
1: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를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0: 그죠?
1: 두 팔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0: 자, move your arms like this.
1: Like this.
0: 예.
1: 이렇게요. 좋습니다.
0: 그쵸?
1: 자, 읽어볼게요. It falls like this. She fell down like this. Move your arms like this.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다
0: 네.
1: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3: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1: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해 볼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해결.
0: Oh,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Yeah, yeah.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4: Oh,
0: yeah.
4: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0: Wow, okay, thank
4: Take
0: you.
4: It. Yeah, no problem.
0: 가자, 우리 애기.
1: 한 주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0: 또 이게 금요일이라고 엄청
1: 네.
0: 열심히들 해주시네요.
1: I know, I know.
0: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husband barely smiles.
1: Yes. S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0: 네.
1: Barely는 거의 아닌 건데 주어 동사 매칭하는 거에 영향 안 줍니다.
0: 네.
1: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Take 명사. On the plane. 이렇게 하게 돼서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0: 네.
1: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0: 어허.
1: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여러 번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오케이.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조금씩 리뷰도 해주는 센스 아시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See you every day.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The math.
1: The math.
0: The month.
1: The month.
0: The half.
1: The half.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T 소리가 나는 알파벳 T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F F F Good job! 친구들, 지난 시간에 단어 앞에 F 소리 나는 것들을 배웠어요. 오늘은 단어 끝에 F 소리 나는 것들을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목욕, bath예요. 여기 끝에 F 소리 들리나요? 우리가 욕조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아주 따뜻하게 목욕을 하죠. 목욕, 영어로 bath. bath. bath. Good job. F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치약, teeth예요. 여기도 끝에 F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음식을 씹어 먹기 위해 꼭 필요한 치약, 영어로 teeth. teeth. teeth.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F로 끝날까요? 아, 나방, moth가 있었네요. 나비랑 되게 비슷한 곤충이에요. 나방, 영어로 moth. moth. moth. 발음이 너무 좋네요. F로 끝나는 단어 또 배워볼게요. 바로 수학, math예요. 끝에 F 소리 들렸나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모든 게 수학이에요. 수학, 영어로 math. math. math. Excellent! F로 끝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월, month예요. 끝에 F 소리 들렸나요? 1년에는 12달이 있어요. 월, 영어로 month. month. month. Very good! F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길, path예요. 우리가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작은 길이 있죠. 길, 영어로 path. path. path. Great job! 와우! 이렇게 F 소리로 끝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T 소리 나는 알파벳 T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Very good! 신기한 F 소리가 나요. 친구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F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F로 끝나는 것들을 한번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따뜻하게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 영어로 뭐였죠?
1: Bath.
2: That's right, bath. 끝에 F 소리 들렸죠? 그럼 로건이가 목욕, bath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Bath. Bath. Bath.
2: Excellent. 이 다음 단어도 F로 끝나는데요. 음식

0: 오늘 씹어먹기 위해 꼭 필요한 치아 영어로 뭐였죠? That's right, teeth. 우리 로건이도 teeth 한번 보여줄까요? 네, 아주 잘했어요. 여기 봐요. 이 사람은 teeth가 없네요.
1: He's a baby.
0: He's a baby. 아기였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teeth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럼 로건이가 그린 teeth 한번 볼까요? 짠! 와, teeth가 이렇게 많이 났네요. 고마워요. 그럼 치아, teeth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Teeth, teeth, teeth.
0: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th로 끝날까요? 아, 나비랑 비슷하게 생긴 곤충, 나방. 영어로 뭐였죠?
1: Month.
0: That's right, moth. 여기 끝에 th 소리 들렸나요?
1: Just a month.
0: 자, 그럼 우리 moth 세번 발음해 볼게요.
1: Moth. Moth. Moth.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th로 끝났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영어로 뭐였죠?
1: Math.
0: That's right, math. 끝에 th 소리 들렸죠? Logan, do you like math?
1: No.
0: Really? math 안 좋아해요? 써니는 math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럼 써니가 math 문제를 줄 테니까 로건이가 한번 풀어봐요. 6 plus 2. 6 더하기 2는 뭘까요?
1: That's easy.
0: That's easy? 쉬워요? 오, that's correct. 아주 잘하는데요. 자, 그럼 수학, math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Fifth math, fifth math,
0: Very good. th로 끝나는 또 다음 단어는 월인데요. Logan, 월 영어로 뭐예요?
1: month.
0: That's right, month. 여기 끝에 th 소리 들렸죠? 그럼 month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Months, months,
0: Excellent. th로 끝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공원 가면 아주 작은 길이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했죠? That's right. path. 여기도 끝에 th로 끝나네요. 그럼 로건이가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볼 거예요. 자, 한번 알파벳을 붙여보세요. p 소리 나는 알파벳 뭘까요?
1: Can I just do it by myself?
0: 야! 소리 어떤 알파벳이죠? Good job. 그리고 오늘 배운 소리 th. 네, 역시 우리 로건이 너무 잘하네요. 그럼 길 path 다시 발음해 볼게요. Great job! We did it! Wow, very good!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TH. Teeth.
0: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th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th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친구들 왔어. 이모, 이 리더기 고장났잖아. 어떡해. 이게 고장나면은 사람들이 책 구매할 때 이모가 계산을 못 해주거든. 이거 소리가 안 나. 어떡해. 이거 참 오래됐지. 문어책방 초창기부터 함께한 물건이니까. 그래서 너무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걸 어째? 그래도 고쳐 써야지. 고쳐 쓰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 자, 이모가 이 리더기를 고쳐볼게요. 일단, 조금 정신 차리게 이제 자극을 좀 주자. 정신 차리세요! 리더기 씨! 정신 차려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조이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또, 꽉꽉꽉. 될까, 될까? 소리가 난다! 희미하게 난다! 들어봐! 이 정도면 되지. 계산할 때 문제 없어요. 얘들아, 고쳐 쓰기는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고쳐서 오래 쓰면은 지구 환경도 지키는 거지. 너희들 지금 국어 시간에 글쓰기 공부하잖아. 글을 고쳐 쓰기 할 때도 훨씬 훌륭한 글이 나올 수가 있다고. 명심해, 알았지? 자, 어쨌든 오늘 이모가 책 추천해 줄게. 우리 친구들은 오늘은 어떤 책을 읽고 싶어요? 응? 고쳐쓰기 과정의 내용을 포함한 책을 추천해 달라고? 고쳐쓰기의 과정이라? 아! 우리 지난 시간에 읽다가 만책 있잖아. 그책 뭐였지? 바로바로. 맞아! 마음쓰기. 이 이야기 속 인물이 친구에게 편지를 쓸 건데, 고쳐쓰기를 계속한대. 고쳐쓰기 하면서 좋은 글쓰기가 어떤 글쓰기인지 너희들도 잘 생각해봐, 알았지?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재미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마음쓰기라는 이야기,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첫 부분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자, 우리 어떤 부분까지 읽었죠? 이 이야기 속, 나가 누나에게 고민 상담을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무릎으로 지우의 책상을 쳤어요. 자, 그 결과 지우 책상에서 필통이 떨어졌는데 자, 필통 안에 있던 색연필, 그리고 그 색연필에 달려있던 장신구가 두동강이 났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 나는 지우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쭈뼛쭈뼛거리고 주섬주섬 주워 담다가 애매하게 정리한 필통을 지우 책상에 놓고 종이 쳐서 자리로 돌아왔죠. 자, 이제 뒷부분을 우리가 읽을 건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 읽으면서 이 친구의 쓰기 과정을 함께 되돌아볼 겁니다. 함께 되돌아보고 이 친구가 고쳐쓰기 하는 과정도 지켜보면서 우리가 좋은 글쓰기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친구들 교재 156쪽이고요. 이야기 이어서 읽겠습니다. 5교시 내내 수업에 집중이 안 되었다. 아마도 지유와의 일이 걸려서 수업에 집중이 안된 것이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 글을 써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자. 미안한 마음을 담은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쓴대요. 이렇게 결심한 나는 네모난 쪽지를 꺼내서 지유에게 전할 말을 썼다. 그리고 지우의 책상 위에 던지듯 쪽지를 올려놓고 집으로 후다닥 달려왔다. 자,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네요. 지우야, 미안. 자, 친구들, 우리 5단원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글, 마음을 나타내는 글 어떻게 적는지 공부했죠? 자, 이렇게만 적으면 됩니까? 선생님이 마음을 표현하는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진정성 있는 글을 적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사람도 쓰고, 이 글을 쓴 사람도 적고, 또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느낌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도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적어주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렇게 적어야 하는데, 지금 이 친구는요, 지우야, 받는 사람, 미안. 마음만 딱 전했어요. 미안. 자, 그럼 이 쪽지를 받고 지우의 마음이 풀릴까요? 속상했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까요? 아니죠. 너무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요, 쪽지를 직접 전해주지도 않고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고 후다닥 빠르게 집으로 달려왔대요. 자, 이런 행동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친구는 성격이 조금 소심한 것 같아요. 지우의 얼굴을 직접 보고 전해주기가 부끄럽고 창피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누나에게 들려주었을 때, 누나가 처음으로 내게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잠깐! 정말로 그렇게만 써서 줬어? 자, 왜 이렇게 누나가 말했죠? 맞아요. 편지가, 쪽지가 너무 성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응, 이것도 간신히 겨우 써서 준 거야. 수업 끝나고 가방 챙기면서 잽싸게 지우 책상에다가 놓았거든? 역시 직접 전해줄 걸 그랬나? 자, 이 친구는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편지의 내용이 이제 성의가 없어서 그게 문제인데, 지금 이 친구는 직접 전해줄 걸 그랬나? 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닌데. 자, 그럼 여기까지 글 읽었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3번입니다. 내가 한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1번, 지우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쪽지를 전했나요? 아니죠. 그냥 쪽지만 전했죠. 그것도 책상 위에 놓고 왔습니다. 2번, 지우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고 쪽지를 썼다. 맞습니다. 3번, 지우에게 미안하다고 쓴 쪽지를 준 것을 후회했다. 자, 그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 보고 줄걸 그랬나? 그러니까 직접 전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 거죠? 쪽지 준 것을 후회한 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억에서 알수 있는 나의 성격을 바르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은 이 문장입니다. 지우의 책상 위에 던지듯 쪽지를 올려놓고 집으로 후다닥 달려왔어요. 자, 이 문장에서 나의 성격을 알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수민. 쪽지를 던지고 후다닥 달려온 걸 보니 성급한 성격인 것 같아? 맞아요. 자, 후다닥은요. 굉장히 빠르게 달려온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후다닥 빠르게 달려온 것을 보니 성급한 성격인 것 같아요. 성질이 급한 것 같습니다. 자, 유나. 직접 전해주지 못하고 책상에 두고 온걸 보니 소심한 것 같아. 맞아요. 뭔가 지우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었나 보죠. 자, 진석. 쪽지를 직접 책상에 올려두고 온걸 보니 꼼꼼한 성격인 것 같아. 자, 꼼꼼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동과 이 성격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알맞지 않게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진석. 자, 이렇게 34번 문제 풀어 보았고요. 이어서 35번입니다. 누나가 니은처럼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누나가 이렇게 말했죠. 잠깐. 정말로 그렇게만 써서 줬어? 자, 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친구의 쪽지가 너무 성의 없었기 때문에, 대충 썼기 때문에. 자, 1번, 쪽지를 너무 간단하게 써서 이것이 정답이죠. 2번, 미안하다는 말을 쓰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말은 썼어요. 지우야, 미안. 이렇게 썼잖아요. 3번, 쪽지에 관련 없는 내용만 써서, 자, 관련 없는 내용을 쓴건 아니죠. 4번, 쪽지를 직접 전해주지 않아서, 물론 이 친구가 직접 전해주지 않았지만 누나가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직접 전해주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쪽지가 너무 내용이 간단해서죠. 자, 5번. 쪽지의 내용이 쓸데없이 길어서? 아니요. 쓸데없이 짧았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6번입니다. 글 가에 포함된 내용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글 가. 지우에게 준 쪽지인데요. 지우야,

위한 지유야 뭐예요? 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 그쵸? 자, 그리고 미안은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의 마음. 자, 그러면 쓴 사람은 없고요. 있었던 일도 적혀 있지 않아요. 자, 받는 사람 적혀 있죠? 나의 다짐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적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 미안 적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포함된 내용 두 가지는 3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36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야기 이어서 읽어볼게요. 누나가 말합니다. 야, 최석빈, 직접 주든 놓고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정말 저두 글자로 내 마음이 잘 전해졌다고 생각해? 우리는 드디어 이 이야기 속 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나의 이름이 뭐예요? 최석빈입니다. 석빈이군요. 자, 누나가 석빈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직접 주든 놓고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정말 저두 글자로 너의 마음이 지우에게 잘 전해졌다고 생각해? 자, 이두 글자가 무슨 글자죠? 미안이라는 글자입니다. 미안만 딱 말하면 너의 마음이 지우에게 잘 전해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석빈이가 그럼 미안하니까 미안하다고 썼지. 자, 누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그래, 내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야지. 미안하니까 미안으로 끝이 아니야. 머릿속으로 계획을 좀 세우면서 쓰라고. 편지를 한편 쓴다고 생각해봐. 자, 누나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 어떤 조언을 해줬어요? 일단 첫 번째,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그래, 너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라. 이런 조언을 했어요. 자, 가닿다, 우리 친구들 익숙한 낱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가닿다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가닿다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 말은요, 가서 닿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전해지다, 이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에게, 지유에게 너의 마음이 가닿을 만큼, 전해질 만큼, 그래, 네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야지 이겁니다. 자, 이게 누나의 조언 첫 번째예요. 미안하니까 미안으로 끝이 아니다. 너의 생각을 자세히 적어서 그 마음이 지유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좀 세우면서 써라. 그러니까 글쓰기 전에 글쓰기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두 가지의 조언을 한 거죠. 자, 머릿속으로 할때 친구들 시옷받침 있습니다. 머리속으로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시옷받침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합니다. 자, 누나의 조언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랬더니 석빈이가 좋아, 알았어. 누나의 말대로 써볼게. 자, 누나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누나의 조언대로 나는 곧바로 글쓰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누나가 앞에서 글쓰기 계획 세우라고 조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석빈이가 글을 쓰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누나에게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래,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도 밝혀야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하게 써야겠어. 자, 지금 석빈이 글쓰기 계획에 들어간 내용이 뭐예요? 일단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밝히겠대요. 그러니까 글쓰기 계획에 쓴 사람, 받는 사람을 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쓴다고 지금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좋은 글을 쓸지 궁금한데 그것은 잠시 후에 읽을게요. 자, 우리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7번입니다. 누나가 기억처럼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 이 부분이네요. 정말로 저두 글자로 내 마음이 잘 전해졌다고 생각해. 자, 이렇게 말한 까닭이 뭐예요? 그래요. 너의 쪽지는 지유에게 너의 마음이 잘 전달된 쪽지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1번. 쪽지를 읽을 사람을 쓰지 않아서 읽을 사람은 썼어요. 지우야, 미안 이렇게 썼잖아요. 아니고 2번. 쪽지를 누가 썼는지 밝히지 않아서 물론 쪽지에 누가 썼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누나가 이렇게 말한 건 이것 때문은 아니죠. 3번. 쪽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써서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안 썼고요.
4번 쪽지에 전하려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마음은 드러났어요. 미안이라고. 근데 그 마음이 잘 전해지게 쓰지 않은 거죠. 5번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생각이 담기지 않아서 이게 정답이죠. 자, 누나의 조언에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8번입니다. 니은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은 조언입니다. 바꾸어 쓰려면 말의 뜻이 비슷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충고, 반대, 무시, 거부, 칭찬 중에서 조언과 비슷한 말은 무엇인가요? 바로 충고입니다. 충고. 누나의 조언대로, 누나의 충고대로 정답은 1번이죠. 자, 조언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하는 말을 조언이라고 합니다. 자, 충고가 조언이랑 비슷한 말은 맞는데요. 약간 느낌은 달라요. 선생님이 느꼈을 때는 충고가요. 약간 더 강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지적하는 느낌이 충고가 더 강해요. 자, 그런데 조언이랑 충고는 비슷한 말이라는 거. 따라서 이 문제에서 충고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누나의 조언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누나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누나의 조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조언을 해 주었는데요. 자, 두 가지 크게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글에 너의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라. 이게 첫 번째 조언이죠. 자, 그리고 글을 쓸 때는 뭐 해라? 계획을 좀 세워라. 자,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내용 적을게요.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글에 내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야 한다. 자, 이 조언을 적을게요. 친구들은 원하는 거 한 가지 골라서 적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40번입니다. 디귿의 석빈이의 글쓰기 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이제 석빈이가 누나의 조언을 따라 글쓰기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자, 글쓰기 계획에 어떤 내용 들어갔어요? 자, 석빈이가 생각한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밝히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쓰겠다. 자, 그래서 1번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밝히겠다. 맞죠? 2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쓰겠다. 맞습니다. 자, 3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자세히 쓰겠다. 자,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자, 4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자, 이어서 이야기 읽을게요. 자, 선생님이 석빈이가 도대체 어떻게 글을 고칠지 궁금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나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자, 아래처럼 글을 써서 누나에게 쪼르르 달려갔다. 글을 다 읽은 듯한 누나는 지그시 내 두 눈을 바라보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그시 석빈이의 눈을 바라보았대요. 나는 감격에 휩싸인 누나가 휘몰아치는 고민으로 헝클어진 내 머리를 더욱 흐트러뜨리며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다. 자, 석빈이가요, 이 글을 쓰면서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나 봐요. 아주 휘몰아치는 고민을 한 탓에 머리가 더 헝클어졌대요. 자, 그런데 석빈이의 예상은요, 기대는요, 이 글을 보고 누나가 헝클어진 내 머리를 아우 잘했어 흐트러뜨리면서 칭찬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런데 누나의 행동을 봅시다. 누나는요 지그시 석빈이의 두 눈을 바라보았어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친구들 지그시라는 낱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공부를 했냐면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글에서 나왔던 낱말입니다. 자, 그때 어떤 뜻이라고 했냐면 손에 약간 힘을 주어서 누르는 모양을 지그시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지그시는요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입니다.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 그러니까 누나가 석빈이의 두 눈을 바라보는데 조용히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본 거예요. 친구들, 집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우더르니 여러분들을 지그시 바라본 적 있나요? 자, 어떤 상황에서 어른들이 지그시 친구들을 바라보나요? 자, 한번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나는 석빈이야. 쓴 사람을 밝혔네요. 어제 쉬는 시간에 내가 내 필통을 실수로 떨어뜨렸어. 있었던 일을 말했죠. 자, 기억에 비어 있는데 어떤 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요. 마음을 나타내는 말 들어가야 되겠죠. 미안이라는 말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쉬는 시간에 내가 내 필통을 실수로 떨어뜨렸어. 미안. 그건 준영이가 쫓아오는 바람에 그런 거지. 처음부터 내 필통을 건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자기 잘못에 대한 까닭을 이야기하네요. 내 필통이 책상 바깥으로 아슬아슬하게 나와 있었거든.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유가 애초에 필통을 책상 바깥에 둔게 잘못이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자, 친구들, 이 편지를 받으면 지유의 마음이 풀릴까요?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뭐야?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야? 뭐야? 왜 변명만 해? 그러니까 내가 필통을 책상 바깥으로 둔 것도 조금은 잘못 있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것 같죠? 지금 석빈이가 좋은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쵸? 자, 그러면 41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누나의 평가도 우리 뒤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석빈이가 한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지유에게 다시 편지를 썼죠. 1번. 지유가 석빈이에게 쓴 글을 읽었다. 아니고요. 2번. 글을 다시 써서 누나에게 가져갔다. 맞습니다. 3번. 누나의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석빈이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나가 석빈이의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본 것이죠. 자, 42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마음을 나타내는 말 들어가야 되겠죠? 미안. 지금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1번. 미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글 나에서 알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글 나는요, 석빈이가 지유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1번 쓴 사람 있었습니다. 석빈이야. 받는 사람? 자, 받는 사람은 또안 적었네요. 지유에게 이런 말은 안 적었어요. 3번 앞으로의 다짐 적지 않았죠. 자, 4번. 어제 있었던 일 적었습니다. 어제 쉬는 시간에 내가 내 필통을 실수로 떨어뜨렸어. 있었던 일 적었죠. 자, 5번. 내가 실수한 까닭 적었죠. 그건 준영이가 쫓아오는 바람에 그런 거지. 처음부터 너의 필통을 건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야. 자, 실수한 까닭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알수 있는 내용은 1번, 4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44번입니다. 글 나를 읽은 지유의 마음과 그 까닭을 상상해 쓰시오. 자, 글 나는 어떤 글입니까? 석빈이의 변명으로 가득 찬 글입니다. 자, 지유의 마음 어떠할까요?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지유의 마음을 상상해서 적습니다. 석빈이가 자신의 잘못을 말하기보다 변명만 늘어놓아서 지유가 속상할 것 같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럼 이어서 누나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는 만세를 하듯 종이를, 그러니까 석빈이가 쓴그 편지겠죠. 종이를 위로 확 날려버렸다. 그러고는 내 말랑한 볼살을 눈물이 쏙 나도록 두 손가락으로 확 꼬집었다. 아이고, 석빈아, 너 이걸 읽은 지유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기는 한 거야. 자, 잘쓴 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저 내 변명으로만 가득 찬 글이잖아.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누나의 말을 들은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속마음이 뭐였을까요? 변명하고 싶었던 마음이죠. 자,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 얼마 전 복도에서 뛰다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부터 말했다가, 그러니까 변명부터 했다가, 더 크게 혼난 일이 떠올랐다. 비슷한 일이 또 있었네요. 고마워, 누나. 제대로 다시 써볼게. 석빈이가요, 자기의 쓰기를 반성을 하고 다시 고쳐 쓰기로 다짐을 먹습니다. 다시 어떻게 고쳐 쓸까요? 이번에는 잘 고쳐 쓰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석빈이가 처음에 지우에게 주었던 쪽지와 고쳐 쓰기 한이나 글을 비교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글 가와 글 나의 같은 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 미안, 미안 이런 말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 있다.
같은 점이고요. 또 같은 점은 이 글을 쓴 사람과 이 글을 받는

읽는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글쓴이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같습니다. 그리고 미안이나 미안해와 같은 사과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같아요. 자, 그런데 다른 점은 어떤 점이 다르지요? 나 글은 뭐예요?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이제 글쓴이를 밝혔습니다. 나는 석빈이야. 이렇게 글쓴이를 밝혔죠. 그리고 나에서는 실수로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자기 잘못에 대한 까닭을 얘기하고 있죠. 변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5번. 석빈이가 쓴 글에 대한 누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누나의 의견 뭐예요? 이건 변명으로 가득 찬 글이다라고 했죠. 있었던 일을 잘 표현했다 아니고요. 전하려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아닙니다. 쓴 사람의 변명만 가득 찬 글이다라고 했어요. 자,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일이 일어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는 아닙니다. 자, 46번입니다.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 변명이라는 낱말과 꾸중이라는 낱말 앞에서 읽었죠. 어떤 뜻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음. 꾸중이죠. 두 번째, 이해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혀서 말하는 거. 이게 뭐예요? 변명입니다. 나의 실수에 대한 이유, 까닭을 말하는 거, 변명. 자, 47번입니다. 기억, 속내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의 속내는 속마음이죠. 어떤 속내예요? 석빈이의 속내. 그래요. 변명하고 싶었던 속내. 내가 그렇게 일부러 한 것은 아니야.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자, 선린이. 석빈이는 지우의 마음을 잘 헤아린 것 같아? 자, 그런 속내 아니죠? 재아, 석빈이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싫었던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싫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준 쪽지에서도 지우야 미안이라는 마음을 표현했죠. 형진, 석빈이는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 그런 속내 맞습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형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48번 문제입니다. 누나의 말을 듣고 석빈이가 한 일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누나의 말을 듣고 석빈이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래요. 다시 지우에게 글을 잘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자, 1번. 선생님께 잘못한 일을 변명하다가 꾸중을 들었다? 아니고요. 2번. 지우에게 편지를 제대로 다시 쓰겠다고 결심했다. 맞죠? 3번, 자신이 쓴 글을 지우에게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4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문어 이모님께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마음쓰기 이야기 잘 읽었어요. 지금 석빈이가 고쳐쓰기를 하고 있는데, 고쳐쓰기 할때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지 알아볼까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그리고 고쳐쓰기를 할 때는 읽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글을 써야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반드시 기억해요. 그러면 이 문제 풀어서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줘.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을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석빈이의 이것도 알아보았지.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문어책방에서 만나서 더 재미있는 국어 공부하자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장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계를 만나는 말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통과 관련된 다섯 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호텔에 차근차근 세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말해요. 네, 이번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5개 사진 가져와 봤는데요. 5개 사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사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진 이제 교통수단인 건 아니고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가기 위한 정해진 길이나 또 어떤 교통수단의 노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네, 길, 노선, 영어로는 route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route. 한 번 더. route.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문장 속에 route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 노선은 도심으로 가요. 이렇게 말할 때 this bus rout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수단 에 해당하는 그 노선, 버스 노선이라든지 지하철 노선 같은 것들 그럴 때 우리 route 쓰는 거거든요. So this bus route goes to the city center. 네, city center는 도심이겠죠. city center, 도심으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아는 단어 하나 나오지 않았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통체증, traffic jam이죠. 넣어서 문장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we chose a different 네, route to avoid traffic jam. 네, 교통체증 차가 막히는 거잖아요. 피하기 위해서 다른 노선, 다른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좀 어둡고요. 지하에 있고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타고 갈 수 있는 이 교통수단은요. 도시 속에서 지하를 달리는 전철 시스템입니다. 지하철이죠. 영어로는 subway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해볼게요. subway. 한 번 더. subway. 네, 잘하셨어요. subway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그녀는 매일 지하철로 학교에 가요. 그럴 때 she takes the subway to school every d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이 붐볐어요. 네, 사람이 많고 붐비는 거 crowded 지난 시간 예문에서도 나왔었는데요. The subway was crowde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The subway was crowded during rush hou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사진과 함께 subway 단어 기억해 두시고 네, 또 다른 교통수단 만나봅니다. 이 노란 색깔 자동차 이거 뭔가요? 네, 돈을 내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교통수단입니다. 택시죠. 택시, 우리도 택시라고 부르는데 철자와 함께 살펴볼게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택시. 한번 더. 택시.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호텔까지 택시를 탔어요. We took a taxi to the hotel.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예문 봅니다. 택시 기사님이 우리의 짐을 도와주셨어요. 할 때 the taxi driver helped us with our bags. 네, 짐을 도와주셨다는 거 우리 짐을 이제 옮기고 옮겨주시는 것을 도와주셨다. 이럴 때 우리 help us with our bags 이 표현 쓸 수 있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네,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건 무슨 교통수단이죠? 네, 레일 위를 달리며 많은 사람이나 짐을 운반하는 교통수단. 사람들이 탈 수도 있고 또 짐을 운반할 때도 쓸 수가 있지요. 기차인데요. 영어로는 trai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train. 한 번 더. train.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기차는 제 시간에 역을 떠났어요. 이럴 때 The train left the station on time 이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 교통수단과 관련된 station 여기 있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녀는 기차 안에서 책 읽는 것을 즐겨요. She enjoys reading books on the trai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차 안을요. 우리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on the train이라고 표현하는 거 잘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게 뭐죠? 네, 엔진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
비행기죠. 영어로는

airplane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airplane. 한번 더. airplane. 잘하셨습니다. 문장 만나볼게요.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어요. 착륙하는 거 우리가 land라고 하거든요. So the airplane landed safely.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비행기를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 It was my first time flying on an airplane.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행기에 올라탄 거 on an airplane. 이렇게 표현하죠. 아까 on the train도 있었고요. On an airplane까지 우리 표현 같이 문장 속에 어떻게 쓰는지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 가지 교통수단과 관련된 단어들 공부해봤는데요. 사진과 함께 보면서 복습하고 퀴즈 풀고 올게요. Quick review 시간입니다. 사진과 오늘 배운 다섯 개 단어들 매치해서 보면서 암기해주세요.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이게 뭐죠? 네. 이것은 제 시간에 역을 떠났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 영어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train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번에는 기차 아니고요. 지하로 갑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여러분, 크게 외쳐주세요. 잘하셨어요. 정답, subway입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길, 노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여러분, 크게 외쳐주세요. 길, 노선, route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통수단, subway, taxi, train, airplane 공부했고요. 그리고 길과 노선을 나타내는 말, route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사진과 함께 보면서 단어 잘 암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미션, 문장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를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교통수단 얘기하고, something is my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 이유도 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the subway is my favorite because it is fast and convenient. 전 지하철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빠르고 편리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어 보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우리 교통과 관련된 다섯 개 단어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의 단어 공부하면서 우리 영어 포텐 채워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 강좌의 절반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너무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10강 동아시아와 인도 지역 질서 변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수업의 나침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전근대 중국 지역 질서 변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전근대의 마지막 왕조라고 부르는 명나라와 청나라에 대해서 배울 건데, 특히 청나라 같은 경우는 만리장성 북쪽에서 온 이민족이거든요. 그들이 중국 이제 전역을 지배하면서 어떠한 통치체제를 활용했는가, 사용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청나라의 정치 부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전근대 일본 지역 질서 변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근대로 가기 전에 일본은 중국과 한국과는 좀 다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독특한 형태로 근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사정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막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막부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게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에도 막부 때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근대 인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마지막 왕조라고 부르는 국가는 무굴 제국입니다. 무굴 제국은 이때까지 있었던 국가와는 다르게 종교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종교, 힌두교와 불교 이런 게 있었는데 다른 종교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를 바탕으로 인도 전역 어떻게 지배했는지 그 정치체제의 변화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근대로 가기 전 마지막 정치체제, 왕조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동아시아와 인도의 역사는 근대 직전까지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의 한컷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기쁜 마음과 함께 한컷 그림 준비해봤는데, 근대라고 하는 우리가 시대적 구분선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서양 열강들이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전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근대로 가기 전에 이 이전 시대를 전근대라고 하거든요. 전근대에서 근대로 뛰어가는 국가로서 중국에는 청나라가 있고요. 인도에는 무굴 제국이 있습니다. 이 두 국가가 근대로 가기 전에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는가, 통치체제의 변화가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이거를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수탈, 그 연결을 지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중국사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 원나라가 만리장성 북쪽에 있었던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이제 만리장성 남쪽으로 내려와서 중국 전역을 지배하면서 원나라라고 하는 국가를 건설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몽골 제일주의 바탕으로 중국인들을 좀 차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중국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란 중에 홍건적의 난이 대표적입니다. 이 홍건적의 난이 워낙 거세게 발생했기 때문에 원나라가 만리장성 북쪽으로 도망가게 되거든요. 우리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그 이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나라 말에 홍건적의 난 출신이었던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건국했던 나라가 바로 명나라입니다. 이 명나라가 좀 독특한 점이 뭐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중국 왕조들은 화북 지역이 중심지였습니다. 장안이라든지 러양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물론 동진이라든지 남송 같은 나라는 강남이 중심지였지만 이거는 쫓겨나서 어쩔 수 없었죠. 근데 반면에 명나라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강남 지역이었던 난징을 중심지로 합니다. 이 난징은 한자로 바꾸면 남경이라는 뜻이거든요. 베이징은 북경이라는 뜻이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남쪽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강남 지역, 난징을 수도로 건국했던 나라가 명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황제로 등극했던 홍무제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홍무제의 정책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무제는 이제 몇 가지의 정책의 방향성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자. 두 번째는 몽골족의 지배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한족의 그런 질서를 회복하자.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중앙집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재상 제도를 폐지합니다. 재상은 황제 밑에서 이제 그런 업무들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육부를 황제 직속으로 편입하면서 황제가 모든 힘을 독재하는 황제 독재 체제를 확립하게 됐던 것이죠. 지방에서는요, 이갑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농민들을 이와 갑으로 이제 합치면서 110포를 이갑이라고 하는 이제 구성 요소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거기서 세금 알아서 모아서 알아서 바쳐라 라고 하는 좀 지방 자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갑제고요. 세 번째는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을 정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말 혼란 때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됐을 테니까 그런 걸 다시 정비하면서 재정 수입을 증대하고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한족 전통 문화를 부흥하려고 합니다. 몽골족에 의해서 그런 한족 전통 문화가 좀 흐트러졌다라고 판단한 거죠. 대표적으로 육류라고 하는 걸 반포합니다. 육류는 여섯 개의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이 깨달음의 내용이 유교적인 통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백성들한테도 유교라고 하는 그 통치 이념을 좀 전파하려고 했던 것이죠. 유교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효도해라. 윗사람을 공경하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자손을 잘 교육하라.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내용들이 다 유교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유교에서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역할에 맞게끔 행동하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왕이면 왕으로서, 신하면 신하로서, 뭐 이런 식으로 각자에 맞는 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안정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홍무제가 죽고 나서 이제 그걸 계승했던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 사이에서 또 영락제라고 하는 황제가 베이징을 좀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그 황족이었거든요. 근데 영락제가 반란을 통해서 황제 자리에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락제는 중심지가 홍무제의 강남과 다르게 북쪽 화북 지역의 베이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중앙 집권을 하면서 자금성이라고 하는 걸 건설했고 베이징으로 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중심지였던 명나라가 영락제가 집권하면서 다시 베이징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베이징은 지금까지도 중국의 수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 영락제의 특징 중 하나가 대외 팽창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베트남을 정복했고, 이제 그리고 만리장성 북쪽에 여전히 원나라의 잔존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공격하면서 명나라의 그런 통치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던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정화의 함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환관인데, 함대를 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 해안까지 진출하면서 명나라 황제한테 조공 바쳐라 라고 돌아다녔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군세가 거대하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명나라 황제한테 굴복해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외 진출의 계기를 마련했고 중국 문화가 확산됩니다. 자, 중국의 관점에서는 성리학이 발전되면서 어떤 게 더 중요해졌냐면 중화 사상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주변 국가는 이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공질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거를 단순히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저 멀리 있는 국가들까지 조공질서에 편입하면서 명나라의 강력함을 보여줬던 것이죠. 정화의 항해를 한번 보면은 일단 수도가 베이징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이제 그 바닷길에서 중심 항구라고 할 수 있는 치안조우가 있습니다. 이 치안조우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대가 신항로 개척 때 나오는 배에 비해서 몇 배가 컸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명나라도 멸망의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관리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적들의 침입이 좀 많았습니다. 몽골족의 침입이 특히 많았고요. 특히 이때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임진왜란의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에서 우리 중국 원정할 건데 조선아 길 좀 내줘 라고 하게 됐단 말이죠. 조선이 나 길 못 내줘 라고 하면서 발발했던 전쟁인데, 이때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함락 멸망당하게 되면

일본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이 악화됐고요.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던 것이죠. 이때 이자성의 농민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명나라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틈에 타서 성장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만주족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옛날에는 여진족이라 불렀습니다. 이 만주족의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합니다. 임진왜란을 틈타서 조선과 명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특히 홍타이지 때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청나라가 됐던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후금의 금나라가 우리가 송나라 때 배웠던 그 금나라예요. 여진족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나라로 만들었다가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의 주력 부대가 팔기군이라고 하는 부대인데 이 팔기군이 이자성의 농민군을 무찌르고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수도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명나라는 후금과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내부 분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됐고 청나라가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중국을 지배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나라의 발전을 보면 청나라는 강의제, 옹정제, 걸룽제라고 하는 3대 성군 시기가 있습니다. 3명 다 굉장히 정치도 잘했고 되게 청나라가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130여 년 동안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영토를 엄청 확장했는데 명나라 때에 비해서 그 영역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일단 몽골, 칭하이, 신장, 티베트, 타이완 등 오늘날 중국 영토 대부분을 확보했던 시기가 바로 이 청나라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나 그랬지만 몽골 때도 그랬지만 소수의 이 이민족들이 다수의 중국인들을 다스리는 통치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몽골인들 같은 경우는 몽골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통치를 했었죠. 청나라 어떻게 통치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강압책과 해유책을 번갈아 썼습니다. 강압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한족에게, 즉 중국 사람들한테 변발과 호복을 강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발은 이제 그 여진족 쪽에, 유목민족의 전통적인 머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약간 앞머리랑 그 윗머리가 좀 정수리 쪽 머리를 좀 미른 그런 머리를 의미하는데 이 변발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호복, 그들이 입고 있는 복장도 강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 때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중국인들도 변발을 하고 이런 호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화 사상을 탄압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화 사상은 중국인들이 중심이 되는 건데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이민족들, 즉 만주족도 이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 중화 사상이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면 청나라 입장에서 통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중화 사상을 탄압하고 그들에 맞게끔 변형하면서 새롭게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국 지식인들이 청나라 왕조를 비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킵니다. 자, 이렇게 강압책만 하면 언제나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회유책도 함께 진행을 했다라는 게 청나라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제를 지속합니다. 이 중국인들이 공부해서 관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과거제를 지속했고요. 명나라의 이제 지방에 있었던 지배층이었던 신사층의 특권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이제 시스템 내로 들어오게끔 계속 만들었던 것이고요. 한족 학자를 동원해서 사고전서라고 하는 완전 집대성한 책도 만들고요. 중요 관직에는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했습니다. 언제나 가장 큰 불만인 거는 그 제국을 통치할 때 피지배 민족들을 배제한다는 거 있거든요. 몽골 제국처럼. 자, 근데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한족도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하면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족들이 자연스럽게, 청나라? 또 생각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을지도? 막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통치 방법은 청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일단 회유책부터 보겠습니다. 중요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했고요. 유학 교육을 장려하고 과거제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강압책을 통해서 우리 청나라 무서운 나라야 이것도 같이 보여줬거든요. 한족의 중화 사상을 탄압하고 청왕조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습니다. 약간 마스크로 입을 가린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한족에게 만주족의 풍습인 변발과 호복을 강요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머리가 이제 변발이라고 하는 이제 유목민족의 전통 머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명청시대의 경제와 문화 부분 보면 경제에서

창장강 하류 지방을 중심으로 상품 작물을 재배하고 외래 작물들이 보급됩니다. 상공업 쪽에서는 면직물, 견직물, 도자기 등의 생산이 증가되었고요. 대외교역에서는 유럽에서 중국 물품의 인기가 엄청 높아집니다. 특히 차와 도자기, 비단과 같은 물품들이 정말 귀족의 사치품으로서 인기가 엄청 많아지게 돼요. 그 시대를 말하는 학풍의 이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이 물품의 대금으로 대량의 은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은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고,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은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서 중국에 괴롭히는 그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은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나라 후기 때는 바다로 나갈 수 있게 해금 정책을 완화하고, 청나라 때에는 공행무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제 상인들을 중심으로 무역을 했던 공행무역이 중심되었습니다. 사회와 문화 측면에서는 신사층,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들, 지방간을 도와서 향촌 질서를 유지하는 신사층이 있었고요. 학문으로는 양명학과 고증학이 발달했습니다. 서민 문화, 즉 서민들을 중심으로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삼국지연이, 우리가 흔히 아는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홍유몽 등의 중국의 대표적인 서민 문학 소설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금도 읽으면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외교류를 보면 서양 상인과 선교사가 방문하고요. 크리스트교 포교가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 왕조는 이거를 좀 박해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대포제조법, 천문학 역법, 수학 지리학 등이 전래됐고, 명나라 말기에는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고녀 만국 전도 및 천주실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서양의 문화가 중국으로 많이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자, 유학의 발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춘추전국 시대 때는 공자와 맹자의 유가, 고대 유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한나라 때는 동중서를 중심으로 훈고학이 발전했고, 송나라 때는 성리학, 명나라 때는 양명학,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했습니다. 유학의 약간 학문의 발전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녀 만국 전도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세계 지도입니다. 이전에는 좀 중국을 많이 부각시켜서 했는데, 이제 좀 지금의 세계 지도와 비슷한 형태로 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줄친 항해를 실시한 왕조에서 볼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제의 명령을 받은 정화는 함대를 이끌고 1405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항해에 나섰다. 정화가 한번 항해할 때마다 수백 척 내외의 선박과 대규모의 선원이 동원되었다. 명나라에서 나온다면 정화의 항해가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1번. 황제에게 조공하는 사신, 이게 정답이겠죠. 오경정인은 당나라고요. 분석행위로 탄압하는 유생, 진나라고요. 산치대탑을 건설을 명령하는 왕,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 한건적의 난을 피해 이동하는 호족, 후한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중국 왕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면서 흐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나라가 상나라였죠. 상나라는 신권 정치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전했던 나라가 주나라였습니다. 주나라에서는 봉건제를 바탕으로 통치체제 정비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고, 이 봉건제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연관계가 흩어지게 된댔죠. 그러면서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 중국사의 혼란 시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혼란을 극복했던 왕조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에서는 진시황의 통치체제 정비가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근데 곧 멸망을 해요. 법가를 바탕으로 너무 가혹하게 통치했기 때문에. 그 뒤에 등장하는 한나라 때는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나라의 군현제를 이제 좀 섞은 믹스한 군국제, 그리고 한무제 때는 군현제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또 혼란 시기가 이제 신나라, 왕망이 건국했던 신나라가 등장하면서 혼란스러웠고, 다시 호족들을 중심으로 후한을 건국하게 됩니다. 후한이 쭉잘 나가다가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으로 혼란스러워지게 됐고, 이 혼란 시대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를 극복했던 나라가 수나라고요. 곧 멸망하고 당나라로 발전하게 됐죠. 당나라 때는 안사의 난과 항소의 난으로 인해서 절도사의 세력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고, 이 혼란 때문에 5대 10국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혼란을 극복했던 나라가 송나라였고요. 이 송나라 때는 요나라라고 하는 거란족이 주된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나라가 성장하게 되면서 송나라의 중심지를 빼앗기게 되는데, 남송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남송까지 멸망시켰던 나라가 몽골 제국에서 나왔던 원나라입니다.

그 일본에 있던 모든 이제 힘을 가장 강한 체제, 가장 강한 세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쇼군이 머물고 있었던 지역을 막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가마쿠라라고 하는 지금의 도쿄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막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수립하면서 만들어졌던 이제 일본사의 첫 막부라고 볼수 있고요. 이 막부가 몽골이 침략하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한국사로 치면은 왜구의 침략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일본이 혼란스러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런 혼란을 극복했던 시기가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교토라고 하는 지역 근처에서 성장했던 막부인데, 이때는 이제 일본이 좀 안정되게 되면서 조선과 외교 사절 교환하고 명나라와 조공 무역을 전개하면서 동아시아가 좀 안정적인 시기로 돌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15세기 후반부터 100여 년 동안 부사들이 다툼을 벌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전국시대라고 하는 건데,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만화라든지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혼란 시기를 통일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임진왜란에 관련된 뭐 영화를 보신 친구들은 좀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면서 좀 많은 부사들이 너무 힘이 강하니까 이거를 좀 외부로 세력을 돌려야겠다, 넘겨야겠다 하면서 명나라 정복을 하자라고 이제 부사들을 꼬드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침략하면서 야, 우리 명나라 공격할 거니까 길좀 내줘. 조선은 싫은데? 라고 하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처음에는 일본이 좀 우세했다가 조선에서 뭐 이순신 장군님이라든지 여러 의병들, 승병 등의 활약으로 인해서 조선과 명나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이제 전국시대 혼란을 수습했던 도요토미 정권이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의 밑에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에도의 막부를 건설하면서 에도 막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에도 막부는 중앙 집권적 봉건제를 수립하게 됐는데, 산킨 코타이 제도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좀 복잡한데 좀 간단하게 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본에는 왕이 있습니다. 천황이라고 부르는 왕이 있고요. 그 막부를 다스리는 쇼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막부 정권이라는 건 천황보다 쇼군이 더 힘이, 실질적인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천황은 있지만 쇼군이 실질적으로 일본을 대표하고 많은 정책들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전에 가마쿠라 막부랑 무로마치 막부 때는 조금 비슷비슷했거든요. 천황도 여전히 힘이 강했어요. 근데 에도 막부 때부터는 이 쇼군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 천황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이제 쇼군을 중심으로 그런 봉건제를 수립하게 되는데, 지방에 있었던 영주가 일정한 기간마다 수도였던 이제 막부가 있었던 에도로 올라오게 하는 산킨 코타이 제도가 실시됐던 거죠. 자, 산킨 코타이 제도 보면은 지방에 있었던 영주가 에도 막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로망이라든지 상공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에도 막부의 경제와 사회 부분을 보면 존인 문화, 경제가 발달하고 대도시가 등장하면서 존인이라고 하는 도시 상공업자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일본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는 가부키와 우키요에라고 하는 그림체가 유행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좀 대외교류는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크리스트교 금지했고요. 사무역을 통제하면서 막부를 중심으로 교역하는 것만을 인정했습니다. 조선 통신사 등을 통해서 조선과 교류했고요. 중국인 네덜란드인에게 나가사키의 일부를 개항하면서 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서양의 문물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이후에는 국학이 발달했고요. 자, 이 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원외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였다. 그러고 에도 막부가 열렸다. 그 사이에는 무로마치 막부와 전국시대 통일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요약하기 위해서 흐름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야마토 정권과 나라 시대는 선진 문화가 유행했고요. 헤이안 시대 때는 국풍 문화가 유행하면서 견당사 파견 중단됐습니다. 그러고 무사 정권으로 넘어와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로 이어지게 되면서 일본 정근대가 완성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인도로 한번 가볼 겁니다. 인도에서는 바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 침입하면서 건국을 했습니다. 약간 외부에서 온, 또 이것도 일종의 이민족이죠. 이 바브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몽골 제국,

파키스탄과 그다음에 다음 강의 때 배운 티무르 제국이라고 서아시아에 만들어진 국가 있거든요. 중앙아시아와 그 국가의 티무르 그두자그그 집안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몽골 제국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침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름도 몽골이라는 뜻에서 무굴 제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브 황제, 두 명의 황제가 중요합니다. 일단 아크바르 황제부터 살펴볼게요. 인도 북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무굴 제국이 이슬람교 제국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비이슬람교도에게 거두던 지지아를 폐지하고요. 이슬람교 믿지 않아도 힌두교도에게 간직을 수여하는 등의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화합을 좀 추진했습니다. 좀 관용적으로 통치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뒤를 이었던 아우랑제브 황제 때는 최대 영토를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을 통해서 힌두교와 뭐 여러 종교들의 불만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세태도 보면 이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차별을 받고 있었던 비이슬람교가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이때 영국을 포함한 여러 유럽 세력들이 인도에 침투하면서 쇠퇴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바부르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아크바르 황제 때는 북인도, 아우랑제브 황제 때는 거의 중국 인도 전역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게 고점이었던 거죠, 인도에. 그때부터 이제 하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굴 제국의 문화 부분 볼 건데, 일단 종교적으로 시크교라고 하는 게 발전합니다. 이 시크교의 특징은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특징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인간 평등, 카스트 부정이라고 하는 불교와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의 그런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종의 힌두교에 대한, 힌두교 이슬람교에 대한 좀 종교 개혁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는 힌디어, 페르시아어, 아랍어를 혼합하는 우르두어를 사용했고요.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타지마할이 있습니다. 인도 하면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그리고 무굴 회화라고 하는 게 발달하면서 회화도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무굴 제국이 시험에 나온다면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브 황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가왕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17세기 후반 가는 인도 남부 대부분을 정복하며 제국의 최대 영토를 차지했지만, 선대 황제와 달리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여 백성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했다. 아우랑제브 황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답은 1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도사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리아인들이 침입하면서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를 활용했고요. 그 브라만교가 이제 카스트제가 이제 신분제 차별을 많이 하니까 불교에서는 이거를 비판하면서 성장했고, 마우리아 왕조는, 그리고 쿠샨 왕조는 이 불교를 후원하면서 성장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굽타 왕조는 이제 그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하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다시 발전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 이후에 무굴 제국으로 인해서 이제 이슬람교가 인도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사찰 음식 그 인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사찰 음식은 1700년을 이어져 내려온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 또 절약 정신, 절제 정신 이런 걸 구현해낸 우리의 고유 음식 문화이고요. 지난해에 국가 무형유산으로도 등록이 됐습니다. 사찰 음식계를 대표하는 사찰이 바로 진관사인데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유명인사들이 백악관의 수석 셰프, 미국 전직 대통령 영부인, 벨기에 여왕, 리처드 기어 같은 유명인사들이 찾아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진관사의 큰 어른이시고 사찰 음식 명장이신 개호 스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찰 음식 대중적 인기가 날로 높아져가는 걸 몸으로 느끼시죠?
1: 네.
0: 왜 그렇게 인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세요?
1: 사찰 음식은요, 자연의 음식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이선이라고 먹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음식으로서 안 되면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찰 음식은 자연 밥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 요새 바쁘다 해가지고 음식을 많이 인스턴트도 먹고 여러 가지 먹는데 사찰 음식을 드시면 편안하고 예, 아주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수행의 일환이죠?
1: 네, 수행의 일환.
0: 불교에서는 네. 사찰 음식을 만드는 것도 먹는 네. 것도 수행의 일환이라고 가르치죠?
1: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행자가 절에 들어와서 가는 곳이 공양간입니다. 그 공양간에서 제일 처음에 음식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혜로워져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그 공양을 지으면은 자비스러워지고. 네. 자꾸 이렇게 먹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비와 지혜가 깃들어진 음식이 그 사찰 음식이고요. 그래서 수행자가 처음 가는 곳이 공양간인데 만드는 것도 수행이고 먹는 것도 수행이고 마무리하는 과정도 다 수행이라고 봅니다.
0: 네. 그 뭐 템플스테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일반 대중들이 가서 하면은
1: 네네.
0: 깨끗이 다 먹고 그럼요. 마지막에 물 부어서 싹 깨끗이 씻고 이 과정을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것의 의미가 뭔가요?
1: 바로 공양이라 그러는데요.
0: 그렇죠.
1: 이 바로라는 거는 우리가 바리떼라는 말 있죠. 바로라는 건 그릇이란 뜻이에요. 바로는. 그리고 공양이라는 건 먹는 건데 바로 공양을 할 때는 저희들이 마을에서는 편안하게 막 말씀을 많이 하지만 저희들은 묵언 작법을 합니다.
0: 맞아요.
1: 묵언으로 조용히 드시면서 스님네들이 이제 평등 공양이라 그래요. 똑같이 일식 삼천입니다. 가지수가 한 다섯 가지인데 저희들은 김치 이런 거는 숫자에 안 들어가고 그냥 뭐 시금치 마늘을 무친다든지 두부를 졸인다든지 콩장을 올려가지고 먹으면서 위에 어른들이 이렇게 드시면은 똑같이 밑에 사람까지 같이 드시고 그리고 바루가 사합인데 첫째 바루는 공양을 담고 둘째는 국을 담고 셋째는 청수물이라서 설거지하는 물입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네 번째는 반찬을 담는데
0: 예.
1: 이걸 먹으면서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다 하는데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요 아기들이 불이 나서 활랗 타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 점도 안 남기고 깨끗하게 먹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천수물을 거두러 가는데 설거지 물을 하잖아요. 설거지 고춧가루가 이렇게 묻으면은 밖에서 있는 물을 다 나누어 먹습니다. 아기들이 죽는 것보다 우리가 그 물을 갖다 나눠서 드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그 쌀 한 톨의 소중함.
1: 네. 네.
0: 그렇죠.
1: 일미가 칠근이라 그럽니다. 한 알에.

0: 무게가 그래서 우리가
1: 7근?
0: 그런 공덕이 있다는 얘기예요.
1: 7근의 땀과 노력이
0: 네네.
1: 들어갔다.
0: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양을 합니다. 네, 그만큼 전략의 정신도 있어야 되고 그 고춧가루 하나도 버리면 안 되고 다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공양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찰 음식의 특징이라면 뭐 일단 뭐 육류나 뭐 이런 살생하는
0: 그렇죠.
1: 그런 건 전혀
0: 네,
1: 없는
0: 예.
1: 거고.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또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0: 아, 삼덕이 있습니다.
1: 삼덕. 예. 네.
0: 청정 유연 엿법이라 하거든요. 청정이라는 거는 맑음이에요. 그리고 유연하다는 건 부드럽게 익힐 거는 익히고 삶을 건 삶고 엿법하다는 건 법답게 해야 되는데 재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마음가짐도 청정해야 된다.
1: 청정,
0: 유연,
1: 유연,
0: 엿법.
1: 법이라는 거 어떤 법을 말하는
0: 어떤
1: 겁니까?
0: 여기서의 법이라는 건 제대로 갖추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식초가 들어가면 설탕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무나물을 무치면은 생채를 무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단 걸 조금 넣어야 되고
1: 오.
0: 생강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1: 아하.
0: 그러니까 법답게 들어가는 모습을 엿법이라 그러는데
1: 네.
0: 근데 우리는 위가 불교인데 모습이 불교여야 되는데 함부로 왜 성격이 막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재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마음도 맑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 좋은 사람이 음식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칼, 물, 불이잖아요.
1: 예.
0: 똑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1: 음흠.
0: 그렇듯이 칼도 수술하기 위해서 집도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지만 살인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1: 예.
0: 그리고 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조급해서 자꾸 불을 세게 하면은 음식이 답니다.
1: 하죠.
0: 그러니까 조리법이 아주 적정하게 잘해야 되는 게 그게 음식의 요점입니다.
1: 네.
0: 적당하게. 그래서 아. 우리는 적당이란 말을 어른 스님들이 옛날에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할 때 옛날 어머님들은 뭐 이렇게 무게를 제사하지 않잖아요. 눈대중, 손대중이라 이제는.
1: 맞습니다.
0: 눈의 온도, 손의 온도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걸 대중에 해서 하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1: 근데 그게 법대로 다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0: 그렇죠. 옛날에.
1: 눈대중,
0: 제가 만든 게 아니고
1: 그러니까.
0: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1: 네. 네. 그리고 사찰 음식에서는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우선 오신채가 뭐죠?
0: 파.
1: 파.
0: 마늘. 부추.
1: 부추.
0: 양파.
1: 양파.
0: 달래.
1: 달래.
0: 봄 되면 마을 사람들은 달래장을 찢어 먹고 달래 간장을 만들어 먹잖아요.
1: 그렇죠.
0: 저희들은 악취가 나니까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1: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마늘, 파, 달래 다 냄새가 심한 것들이네요.
0: 그렇죠. 예. 근데 저희들은 세속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음식 가르칠 때 먹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적당히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내가 먹을 만큼만 드시라 그러지 그것도 먹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1: 아, 수행자들은 네. 이 냄새가 심하고 이런 것들이 수행에 네. 도움이 안 된다.
0: 사분율에 먹지 말라 그랬거든. 익혀서 먹는 거하고 센 거 먹는 거하고 승질 많이 부리고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사찰 음식을 대표하는 사찰이 징반사다라고 그랬는데
0: 네네.
1: 그건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0: 저희들은 1700년 전부터 이렇게 불교가 내려왔잖아요. 저희들은 수륙제를 지내면서 수륙제 그거는 물과 육지의 모든 영혼들을 달래주고 산 사람은 행복하고 돌아가신 분은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낼 때 진설하는 음식의 나름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사찰 음식이 되고 그 음식이 또 큰 스님들에 공양하게 되니까 음식이 그렇게 발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례 음식에서.
1: 아, 근데 뭐 전국에 큰 사찰들 많은데
0: 네네.
1: 그런 사찰도 나름 뭐 자기 나름의 음식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있는데요.
1: 근데 특히 진관사가 유명한 이유가
0: 네,
1: 뭡니까?
0: 왜냐면 태조 이성계께서 진관사에 오셔가지고 수륙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을 때 거기는 58칸, 3층 58칸이었었어요. 근데 1층, 2층, 3층에는 쭉 장신애들이 저기 하고 마지막 3층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제사 지낼 수 있게. 그래서 춘추로 한 번씩 제사 지내는 사찰이 진관사다. 그리고 또 조포사를 역할을 했잖아요. 두부 만드는 사찰.
1: 두부?
0: 네. 두부가 저희

0: 애들이 이제 해가지고 진상을 해요.
1: 왕한테?
0: 네네. 네. 그런데 이 세서 그 사람들이 산의 진미를 다 마시는데 왕족들은 빨리 돌아가는데 왜 사찰에서는 이렇게 오래 사는가? 예, 예. 장문화가 또 발달됐잖아요.
1: 그렇죠.
0: 콩. 그러니까 그 두부의 밥상의 보약이 두부고 밥상의 눈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1: 네.
0: 간장입니다.
1: 어.
0: 눈이 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상차림 할 때 간장을 놓잖아요. 가운데다가.
1: 네, 네.
0: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간장을 이렇게 한번 먹으면서 음식을 드시면은 식감도 있고 그게 편안하니까 그렇게 드십니다.
1: 네.
0: 콩의 성정은요. 저희들이 콩이라는 게 그 단백질의 보고잖아요. 그래서 콩을 많이 재배하는데 원래 콩이 세 쪽 나거든요. 그러면은 스님네들이 수행을 잘하면은 콩이 네 알이 나옵니다.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허. 수행 잘한다고.
1: 예.
0: 그런 제석천에 콩이 있고 또 저희들은 포중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 포중이라는 거는 보안제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1463년도 신숙주가 지은 책이에요.
1: 네.
0: 보안제집이라는 책에 그 신숙주가 지은 책에 거기 일암당 학정 스님이 시승이었었어요. 그전에는 진관사 주지심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명 스님이 그만두고 성명 스님이 주지심인데 이 학정 스님이 그 유학자들을 모아서 진관사 계곡에서 시회를 열었습니다. 시회를 열 때 그 주지스님이 두부 포증을 했어요.
1: 호증.
0: 두부찜이라 그럽니다.
1: 두부찜을?
0: 네, 찜을 했는데 그 두부가 주 재료예요. 두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갈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두부를 으깨가지고 쪄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이라 그러지.
1: 소금
0: 넣고 까만 깨, 흑임자 깨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또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으깨가지고 거기다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복복자도 만들고 해피도 서양 사람들이 오면 해피라는 글씨를 써가지고 만드는데
1: 두부찜 위에다가 그 글씨를 이렇게
0: 네, 씁니다. 그래 복복자를 쓰면은 이 복복자의 의미가 일구전시예요. 한일자.
1: 아, 그 한자를 파자에 보면
0: 네, 파자에 한일자고
1: 입구자가 있고 네, 앞전자가 있고
0: 네, 보일시자 있잖아요.
1: 보일시자가 있고
0: 입구자를 두 번 씁니다. 명사로 쓸 때는 입이라 그러고 동사를 하는 때는 먹는다.
1: 먹는다.
0: 한 입으로 먹을 밭만 보이면 행복하다.
1: 한 입으로 먹을 밭만 보이면
0: 행복하다.
1: 그렇죠.
0: 그 행복의 의미가 큰 게 행복한 게 아니고
1: 예, 예.
0: 내 가까운 곳에 행복은 느끼는 자의 몫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진관사 그러면 두부겠네요.
0: 네네.
1: 대표 두부. 음식이.
0: 네, 두부.
1: 오.
0: 그래서 저는 두부 장아찌도 아주 좋아요.
1: 두부 장아찌?
0: 예, 장아찌를 두부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번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거를 바짝 구워가지고
1: 구워서?
0: 네. 간장물을 끓여가지고 건고추 있잖아요. 그거 넣고 버섯 좀 넣어가지고 버섯 끓여가지고 거기다 퍼가지고 먹으면은 장아찌가 기가 막힙니다.
1: 어, 처음 들어봤어요.
0: 네. 그런 음식이 아주 정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맛입니다.
1: 조선시대 임금께 네. 진상하던 두부 만들던 곳이니까
0: 네네.
1: 두부를 가지고
0: 네.
1: 응용을 해서
0: 그럼요.
1: 아주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는군요.
0: 두부찜도 되고 두부 뭐 조림도 되고 또 두부 또 그 오색 두부도 조림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 반찬이라는 건요 제가 그래도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응용이에요.
1: 네, 네.
0: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혜롭다.
1: 네.
0: 잘하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1: 진관사면 네. 가장 첫 번째 대표 음식이 두부고
0: 두부.
1: 네. 두 번째 대표 음식은 또 뭡니까?
0: 두 번째는 콩국수.
1: 콩국수.
0: 네, 네. 서리태 콩국수라 그러는데요. 이 콩을 강화도 콩이 해풍을 맞아서 아주 맛있습니다. 그걸 살짝 삶아가지고 껍질을 벗기면 포르무리합니다. 거기다가 잔 넣고 그 뭐를 넣냐면 볶은 깨를 넣어가지고 같이 갈아가지고 걸러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아주 언제 한번 오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1: 말씀만 들어도 군침이
0: 네.
1: 돕니다.
0: 네, 그래서
1: 예.
0: 그 오바마 부주방장인 샘 그 분이 오셔가지고
1: 예예예 예, 예.
0: 예, 저한테
1: 샘 카스
0: 네 샘 카스가 오셨는데
1: 수석 셰프였어요.
0: 네 수석 셰프인데요. 그 영부인이 오바마의 영부인이 자연적인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고 밭의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진간사에 가서 이제 저런 걸 좀 배워서 했는데, 제가 그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걸 이제 콩국수를 밀대에다 밀어가지고, 밀대라 그래.
1: 예, 예.
0: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하는데, 그분도 너무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썰어가지고
1: 국수가루 가락을 만드는 거죠.
0: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판에다가
1: 예, 예.
0: 옛날에는 왜 안동국수라고 하듯이 저희 절집에서도 큰 널판지에다가 밀대로 밀어가지고 콩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썰어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서리태 콩국수를 넣으면 기가 막힌데, 거기다가
1: 네.
0: 뭐를 넣으면 오이채를 썰어요.
1: 오, 예.
0: 그리고 또 빨간 홍고추를 끝물이 조그맣게 세 개 이렇게 넣고 서리태 이제 아니 그 흑임자 깨 있잖아요. 그걸 조금 넣어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는 여름 콩국수입니다. 아,
1: 예.
0: 네.
1: 두부도 콩이 원료고.
0: 그렇죠.
1: 콩국수도 콩이 네. 원료고.
0: 하늘이 준 선물이 콩이라 그러잖아요.
1: 그래서
0: 최수청 씨도 공부 잘하면은 콩을 세 알 안 주고 네 알 주신다 그러잖아요. 네.
1: 아니 그리고
0: 네.
1: 그 살생을 금해서 육류를 섭취 안 하기 때문에
0: 네네.
1: 콩이 단백질 아닙니까?
0: 그렇죠.
1: 어찌 보면 수행자들한테는 네. 필수 음식이죠.
0: 네. 그래도 저희들은 또 에너지 충족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좀 이 탄수화물은 물론 탄수화물로 밥을 먹지만은 좀 이렇게 기름질 할 때 이렇게 할 때는 전을 부쳐 먹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전이냐면 상추 부리떼전이라고 상추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밑에 이제 줄기가
1: 줄기,
0: 으깨웠어요.
1: 줄기.
0: 그거를 빼서 톡톡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그걸 이제 밀가루에다 묻혀가지고 전 부쳐가지고 먹으면 그게 상추 부리떼전이라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1: 상추 줄기전이군요.
0: 부리떼. 예. 줄기인데 그걸 부리떼라 그래요. 절에서는. 그리고 저희들은 뭐 이렇게 무도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저희들은 살리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무도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지치레기 남잖아요.
1: 예.
0: 그 무말랭이를 또 만들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말랭 해가지고 이만큼씩 이제 묻히면은 또 저는 또 그런 게 고춧가루가 묻어야 되는데 또 그게 잘 안 묻더라고요. 그게 몸에 밴 그게 적인가 봐요.
1: 무말랭이 묻히려면은 고춧가루에다 이렇게
0: 네네.
1: 막 비벼야 되는데
0: 네.
1: 그래도 옷소매 안 묻는다?
0: 네.
1: 어.
0: 그게 몰입해서
1: 예, 예.
0: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부처님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절에 왔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력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니까 이 또 사찰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 개를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졸리면은 자고 뭐 이렇게 배고프면 밥 먹듯이
1: 예.
0: 일심삼매 일심이 돼가지고 일과 법이 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면은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1: 알겠습니다. 네. 두부, 콩국수
0: 네.
1: 그다음 또 세 번째 대표 음식 우리 진관사 음식 좀 소개 좀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0: 네, 저 깻잎 배무침이라고 있어요.
1: 깻잎 배무침.
0: 네. 깻잎을 생깻잎을 우리가 장아찌를 지내서 뭐 간장에다 조리기도 하지만은 저희들은 깻잎 배무침에서 배를 가릅니다.
1: 과일
0: 갈아요.
1: 배요?
0: 네, 먹는 배.
1: 거기다가
0: 뭐를 넣냐면은 저기 매실청 있잖아요.
1: 예, 예.
0: 그걸 좀 넣고 그리고 홍고추, 청고추를 조금씩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가지고 먹을 때 고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무치면은 그게 또 깔끔하고 그렇게 맛있어요.
1: 아니 그 배하고 매실청까지 들어가면 달콤할 것이고,
0: 네.
1: 기름이 들어가니까 또 고소할 것이고,
0: 고소하고
1: 그 깻잎 특유의 또 향이 날
0: 네.
1: 것이고,
0: 그러니까 색향미가 다 어우러지는 거죠.
1: 그러네요.
0: 색깔도 보일 수 있고 향기도 맡을 수 있고 맛도 좋고 그래서 색향미라 그럽니다.
1: 네. 네. 무궁무진하네요.
0: 무궁무진해요.
1: 만드실 줄 아는 음식의 종류, 개수가 뭐 수백 가지 되겠어요?
0: 네, 수백 가지예요. 저는 그냥 제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아, 이 재료는 뭘 해야 되겠다. 저는 대중스님 애들이 막 힘들어 하잖아요. 아, 오늘은 냉면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냉면을 바로 즉석에 삶아가지고 다른 거 안 넣고 거기다가 배 좀 갈고 참기름 넣고 그리고 와사비를 이렇게
1: 고추냉이 갈아가지고
0: 네, 고추냉이를 직접 갈아요.
1: 예예 예, 예. 예.
0: 그래 갈아가지고 거기다 그걸 조금 넣고 참기름 넣어서 바로 비벼서 먹으면은 그래서 오늘 해주신님이 냉면 공양한다면 스님네들이 20명이 다 와서 그렇게 잘 드셔요.
1: 네, 네.
0: 저는 그걸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서 이렇게

0: 이렇게 그리는 것도 하나의 한이심이 납니다.
1: 냉면인데 와 고추냉이와 기름이 참기름이 들어간다. 이것도 특별한 조합이 일반 냉면집에서는 없는
0: 네,
1: 거예요.
0: 없는 거죠. 거의들은 그 물을, 저희들은 채소를 쓰는데, 채소를 뭘로 하면 버섯물로 해요. 근데 비빔냉면은 채소물이 잘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무도 지치르기 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건고추 넣고 버섯 넣고 채소물을
1: 네.
0: 육수를 안 하고 저는 채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된장찌개 할 때나 국 끓일 때나. 그 저는 항상 뜨거운 물을 이렇게 삼투작용이라 해가지고 뭘 볶잖아요.
1: 네.
0: 볶으면은, 잘못 볶으면은 기름이 둥둥둥 뜨는데
1: 네.
0: 저는 절대로 기름이 안 뜹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게 포한 국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그러면 음식은 맛으로 먹잖아요.
1: 그리고 진관사에는 장독대에 항아리가 500개가 있다고요?
0: 네, 500개가 있습니다.
1: 와, 그 500개에는 다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0: 네, 그러기도 하고 여름에 그걸 저장할 때 단지다 넣으면은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비법이에요. 장에도 다섯 가지 덕이 있잖아요. 빈내를 제거하고 암 예방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 조갈증 날때물 타가지고 먹으면은 그게 또 뭐라 그러나
1: 갈증을
0: 예
1: 해소하고,
0: 갈증 해소할 수 있고 또 음식과 같이 하면 비린내도 제거해요. 그래서 된장을 많이 풀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된장국을 잘 먹으면 건강해져요.
1: 아, 그렇죠.
0: 피부도 고와지고.
1: 네. 그리고 그렇게 발효된 그런 장 문화라는 거야말로 우리 한국 음식의 고유의
0: 그럼요.
1: 특징
0: 그러니까
1: 아닙니까?
0: 그게 유해 물질이 아니라 유익균이 들어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몸을 갖다가 잘 해주고
1: 네.
0: 그래서 그게 건강한 음식입니다.

0: 아까 그 미국 백악관의 수석 셰프 왔다 간 이야기 하셨고 네네. 유명한 배우 리처드 기어는 와서 뭐 하고 갔어요?
1: 그분은 제 날짜에 온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뒷날 왔어요.
0: 아, 예고된 날에 안 오고?
1: 예고된 날은 못 왔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붙으니까.
0: 기자들도 오고 막 그러니까.
1: 난리 나니까 이분이 뒷날 몰래 왔어요.
0: 그 다음날?
1: 가죽 부가를 좋아했어요.
0: 가죽?
1: 가죽, 참가죽이라고.
0: 가죽 나무를 할 때?
1: 네네.
0: 예, 예, 예.
1: 예, 참가죽, 참가죽을 그 튀기는 게 있거든요. 참가죽은 봄에 이제 이게 굉장히 영양가가 있습니다. 약간 마늘 냄새가 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하는데 적당히 먹으면 맛있고 이거를 쪄서 하지 말고 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찹쌀풀 쓰잖아요. 찹쌀풀 쓸 때 찹쌀풀 쓰고 나서 생 가루를 조금 넣으면 이렇게 잘 부풀어 납니다. 그게 비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튀겨가지고 하는데 그걸 너무 잘 먹더라고요.
0: 가죽나물 튀김?
1: 네네. 네. 그래서 그 튀김을 좋아하고 네. 한 서너 시간 있다가고 나한전에 가서 이제 명상하고 앉아서 명상하고.
0: 원래 선 문화에 좀 관심이 있다고 네네. 그래요, 그 배우가. 네.
1: 그 칠성각 가서 기도하고.
0: 그래서 또 열심히. 뭐 벨기에 여왕, 태국, 부탄 공주 이런 사람들은 와서.
1: 벨기에 여왕은요. 그 학생들의 그 공부하는 과정, 명상 이런 걸 하는데 처음에는요,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왔냐니까 인터넷에 진관사가 제일 잘 돼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아, 뭐 같이 뭐 옆에 있지도 말라, 뭐 하지도 말라, 자꾸 그렇게 많이 듣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콩 갈면서 드브를 만드는데, 콩을 한번 갈아봅시다 해서 제가.
0: 맷돌.
1: 네, 맷돌질을. 제가 맷돌질. 몸도 가까이 가지 말고 옆에도 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콩을 한번 갈아봅시다. 드부를 만드는데 맷돌로 갈아야지 이 콩이 맛있습니다. 예. 드부가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같이 하고.
0: 같이 이렇게 돌렸어요?
1: 네. 그리고 갈 때는 바로 공양. 바로를 이렇게 하나 선물하고 제가 또 가사, 우리들 있는 법복 가사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예, 예. 너무 좋아해요. 예. 다 오셨던 분들은 감동하고 갑니다.
0: 뭐 어떤 점에서 제일 감동한다고 그래요? 맛있어서 일단 우선?
1: 아니 그것보다도 본인들이 한의심을 내니까 아, 오길 너무 잘했다. 인터넷에 왔지만 이런 사찰 음식을 우리가 언제 먹어보느냐. 그러면서 음식도 맛있다 그러고 네, 네. 다 골고루 잡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때 제가 한의심이 또 났습니다.
0: 그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학교에는 사찰 음식 스케줄 코스가 네네. 따로 이제 또 신설됐대요.
1: 네네. 그분이 2023년도에 왔는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봄볕이 고요함 속에 이 음식이 마음을 만든다. 그래서 써드렸습니다. 제가
0: 네네.
1: 너무 좋죠.
0: 예.
1: 봄볕에 깃든 고요함 속에 이 음식이 마음을 만든다.
0: 마음을 만들죠.
1: 그러니까 마음을 만들어서. 좋은 마음인데 일체가 유심조라 그러잖아요. 다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마음. 저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다, 맞다, 옳다.
0: 예.
1: 마지막 다 맛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살아가는데 네. 성공 케이스입니다.
0: 네.
1: 남을 비방하고 자꾸 이렇게 헐뜯으면은 평생 그렇게 떴는 생각만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마음 갖고 좋은 생각 내면은 항상 되고 그리고 밝아지고
0: 예, 예.
1: 몸도 마음도 밝아져요. 몸의 주인은 마음이지만 마음의 스승은 몸이다.
0: 몸과 마음이 하나죠.
1: 예, 하나예요. 불가분의 그렇죠. 관계라 그러잖아요.
0: 네, 네.
1: 그냥 마음을 함부로 서투르 하면 돼요. 우리가 몸은 자연이고 밥은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래서 마음을 담은 자연 음식이 사찰 음식에 아주 우리가 자연스럽될 최고 칭찬이 자연이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자연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는
0: 돌고 도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0: 네.
1: 잘 순환이 잘 돼가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도 왜 밝아지냐면 좋은 생각을 내니까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0: 얼굴에 저절로 드러나죠.
1: 그렇죠. 모든 게.
0: 네. 네. 그 프랑스 그 요리 학교 같은 데서는 네. 이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장도 담그나요, 이제?
1: 담그려고 그 스님 애들 초청해가지고 담그는 것도 배우는가 보더라고요.
0: 네.
1: 저는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0: 아, 왜요?
1: 멀미를 많이 합니다. 차 멀미 때문에.
0: 아,
1: 네.
0: 그러시구나. 네. 다른 스님들이 가서 가르쳐주고 그러는군요.
1: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재료도 자연스럽지만은 모든 게 한이심이 난다고 아주 찬탄을 하고 가셨어요, 그분도. 네.
0: 작년 6월에 사찰 음식 대축제, 네. 그 뭐 2만 명이 몰렸다면서요.
1: 네네. 참 이틀 동안 했는데 2만 명이 나왔어요.
0: 그래서 2만 명 같고. 네, 특히 그래서, 그 20, 3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1: 왔어요. 네, 젊은이 많이 왔는데, 저는 제가 포증을 해가지고 접시다 요만큼. 아까 뭐 어떤 그 성명심 중에서 이루라는, 홍이루라는 스님이 일곱 그릇을 먹었다는데, 요런, 그리고 조그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0: 아까 포등 설명해 주신 게 두부로 한 그거만
1: 네네 포등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그만큼씩 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더 달라 그래서 그리고 또 뒷날은 김밥을 했는데
0: 김밥?
1: 네 오색 김밥인데 저희들은 햄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청항 적백이잖아요. 청색은 미나리 아니면 시금치 삶아가지고 묻혀서 하면 청색이고
0: 그렇죠.
1: 항은 두부를 찢어가지고 노랗게 두부? 하니까 예 두부를 찢어가지고 하니까 노랗고 항이고 적은 당근 있잖아요.
0: 당근
1: 당근 썰으니까 빨간색이고 하얀은 밥이니까 그리고 검은 거는 김이잖아요.
0: 네네.
1: 그게 오색 김밥인데 그것도 너무 맛있다 그러고 사람들이
0: 일반적인 김밥에 당근이나 시금치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넣는데 역시 두부. 여기도 두부가 들어가는
1: 네, 두부가 게 두부가 또 굉장히 또 그게 또 일순이잖아요.
0: 네, 네.
1: 두부는 단백질의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의 보약이 두부라 그럽니다. 아까 간장 간을 네, 맞춘다 했던 네. 장이
0: 네. 우리 스님께서는 식생활에 있어서 네. 삼소를
1: 네,
0: 삼소. 강조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삼소가 뭡니까?
1: 적게 먹는데 탐심을 내지 않고 적당히 먹는다.
0: 적당히 조금
1: 네,
0: 먹어라.
1: 조금 먹고 그리고 소식한다. 육식 이런 게 아니고 채소로 먹으니까 소식이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드니까 미소를
0: 지으며.
1: 네. 그게 많이 웃으면은 일로고 일소일소라 가잖아.
0: 네. 네.
1: 한번 화내면은 늙어지고 한번 웃으면 젊어진다. 그래서 일로 일소일소 그런 그렇죠,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웃으면은 내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네. 삼소 운동이에요.
0: 적게 먹고 채소를 먹고 네. 웃으며 먹어라.
1: 네. 많이 웃으면서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서
0: 네.
1: 그래서 식구들하고 좋은 음식 내면 음이온이 생겨가지고 음식이 맛있어진다 그래요.
0: 맞아요.
1: 기분 나쁜 사람하고 보면 체하잖아요.
0: 아유, 맞아요.
1: 막히니까.
0: 자, 우리나라 네. 사찰 음식이 이제 전통 인정받는 명장분이 모두 여섯 분이 계십니다.
1: 네네.
0: 그 다른 명장분들하고도 다들 잘 아시죠?
1: 네, 그렇죠.
0: 그런데 특히 스님만의 어떤 나만의 어떤 음식 비법이랄까 정신이랄까 그런 건 뭡니까?
1: 우리 저는 최고 스님. 양념은 마음이다.
0: 음?
1: 최고 양념이 마음이다.
0: 마음이다.
1: 약처럼 생각하는 게 변해서 양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좋은 사람이 음식도 잘한다. 저는 그걸 가르쳐요. 강조하고. 저는 그래요. 교육원에서 90년도에 제가 운문사에서 83년도 가서 95년도에 13년 강의했거든요. 그때 거기 해주신 명성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60대에 한갑 하갑 논총을 했는데 500인분의 밥을 제가 그냥 동시에 다 했어요.
0: 학감, 500인분?
1: 네. 학감 살면서. 그리고 그 왜 저기 다담상이라 그럽니다.
0: 다담상?
1: 찻상이라 해서 왜 차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예. 다담상이라 그래요.
0: 예.
1: 그 상을 딱 한 300개 준비해가지고 동시에 먹을 수 있게 하니까 지금도 그 명성 스님이 살아계시거든요. 97세예요. 근데 그렇게 고마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게 또 다 마음에서 나오는
1: 네네.
0: 거다?
1: 네. 예. 그리고 언젠가는 스승의 날인데 제가 이제 수업하고 나오니까 스님 애들이 오늘 스승의 날인데 뭐 음식을 해야 되는데 스님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금방 나와가지고 제가 유부밥이 있잖아요. 유부를 거기다가 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유부밥이니까 저기 되고 또 탕수육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포고버섯 가지고 튀겨가지고 거기다 이제 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잘 공양을 해서 드리고 또 잡채 같은 거 하니까 이게 뭐 다 되는 거지.
0: 네.
1: 그래서
0: 손이 아주 빠르신가 봐요.
1: 저는 한 30번에 30가지 반찬을 할 수 있어요.
0: 아.
1: 제가 행자 생활 때 그렇게 익혔어요. 한 1년 6개월을
0: 예.
1: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업장이 다 소멸되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 몇 살 때 출가하셨어요?
1: 19살 때요.
0: 출가한 지게 된 계기는 뭡니까?
1: 제가요, 모태신앙인데요. 저희 부친 친구가 사찰을 이제 지어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총무원장 스님도 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거기 가서 놀고 뛰어놀았어요.
0: 아버님 친구분이 스님이셨구나.
1: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식구들이 다 이렇게 절에를 가게 네, 됐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아유 부모님이 그렇게 다녀도 뭐 떡이라든지 뭐 이런 가져오면은 항림차 나와서 싫어서 느낌에 제발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큰 스님이 탄흑 큰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셔요. 예. 그 큰 스님이 오셔서 그 절이 적으니까 무코국장에서 반야신경 강의를 하는데 색저식은 공죽시색이라는 말에 제가 눈이 뜨이더라고요. 아, 공이 그대로 색이고 색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아, 반야신경의 그 심오한 뜻을 그때서 처음 알아가지고.
0: 고등학교 1학년 때?
1: 네네.
0: 그때 그럼 아, 나 출가해야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1: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나는 스님 돼야 되겠다. 그게 너무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왜 자기 자아상을 그리잖아요. 예. 저의 자아상은 스님이에요.
0: 그러니까
1: 깜짝 놀래요 친구들이.
0: 이미 결심을 하신 거네.
1: 네네.
0: 고등학교 때 반야신경에서 나 이제 결심이 되고.
1: 네네.
0: 그런데 그 뭐 여고생들도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원래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0: 원래 네. 그러셨어요?
1: 네. 그래서 저는 조림새를 제가 도시락을 3개 싸가지고 갑니다. 왜 싸가냐면 저는 왜 먹어도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2시간 끝나면 밥을 먹어야 돼요.
0: 네.
1: 그리고
0: 근데 그 도시락을 직접 싸셨어요?
1: 네. 그리고 반찬을 직접 해요. 그래서 싸가지고 가면은 한 도시락은 반찬인데 저희 친구들이 다 저한테로 와요.
0: 그렇겠죠.
1: 그 정림 시간에는 또 뭐를 먹냐면 소금빵하고 밥빵하고 두 개씩 먹어요. 왜 그게 두 개씩 되냐면은 편지 써달라면 제가 또 편지를 글씨를 쓰니까 편지를 잘

0: 잘 써줘요.
1: 오.
0: 문장을 하면은 그 고마움으로 빵을 사줘요. 그래
1: 하하하.
0: 빵도 먹고 또 5시쯤 되면 또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1: 네.
0: 그럼 도시락 하나를 또 먹어요.
1: 그래서 세계가 필요하군요.
0: 네. 그래서 많이 먹으면
1: 근데
0: 편해요.
1: 아무튼 그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음식 하는 걸 좋아하셨고
0: 네네.
1: 잘하셨다는 거잖아요.
0: 네.
1: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0: 모친이 잘합니다.
1: 어머니가 음식을
0: 네.
1: 잘하세요?
0: 저희 외조모도 잘하고. 저희들은 외가는 마산이거든요.
1: 예.
0: 그래가지고 조그만 서당을 하다 보니까 외할머니가 음식 잘하고 모친이 잘하는데 그때 당시에 마산서 저희들 강원도 살때 참가죽을 고추장에 발라가지고 보내주면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그걸 썰어서 자반으로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친이 또 음식을 잘하다 보니까 한 200포기씩 김장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럼 오시는 사람들마다 다 나눠주고 그 큰스님들도 오셔서 저희 보사님이 열무김치를 잘 닮아요. 김치를 잘 담그다 보니까 스님네들도 오셔서 대접을 잘하고 그랬습니다.
1: 그러면 그 출가하셔서
0: 네.
1: 수행하시면서
0: 네.
1: 이큰 스님들한테 이쁨을 받으셨겠어요? 음식 잘한다고.
0: 제가 많이 해드렸죠.
1: 글쎄.
0: 큰스님네, 역대 큰스님네들 다 해드렸으니까.
1: 그러니까.
0: 예. 724인도 졸업하고 와가지고 한 10년간은 음식 그렇게 했습니다.
1: 아주 타고났다, 이런 평을 들으셨겠네요.
0: 뭐 잘한다고 하니까.
1: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절 음식이라고 하는 건 자연이다. 그리고
0: 네.
1: 자연을 상징하는 건 계절 아닙니까?
0: 네네.
1: 계절마다 제철 재료로 만드는 음식
0: 음식을 먹어야
1: 아니겠어요?
0: 된다.
1: 그죠?
0: 네.
1: 좀,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처럼 뭘 먹어야 됩니까?
0: 봄철에는요, 냉이, 두루, 엄나무 나물이라 해서요.
1: 예, 엄나물.
0: 그 엄나무도 두릅의 자식이에요. 엄나무가 개두릅이라 그러잖아요. 그 개두릅은 우리가 귀신 쫓는 그 나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걸 갖다가 엄나무를 걸쳐 놓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그 나물이 저기 몸에 좋아요. 관절에 좋아요.
1: 냉이, 두릅,
0: 네.
1: 엄나물,
0: 쑥.
1: 쑥.
0: 쑥쑥
1: 그렇죠.
0: 자란다 쑥이에요.
1: 빼놓을 수 없죠.
0: 네. 그래서 그 히로시마에 그 원자 폭탄이 원폭이 떨어졌을 때
1: 네.
0: 다른 채소는 다 죽는데 쑥만 생식력이 강해가지고
1: 살았어요.
0: 네, 살아가지고 쑥쑥 자란다 쑥.
1: 맞아요.
0: 그래서 봄에는 쑥개떡도 하고
1: 예.
0: 쑥버무리라 해가지고 쌀가루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1: 떡
0: 또 네네
1: 비슷하게. 예.
0: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쑥국도 끓여 먹고
1: 예.
0: 콩가루를 저희들은 생콩가루를 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 끓이면 또 그게 그렇게 구수해요.
1: 냉이, 두릅,
0: 네.
1: 엄나물, 쑥.
0: 그리고 원추리라고 있잖아요.
1: 원추리, 예.
0: 원추리는 망우초라 그래요. 근심을 잇는 나물인데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산하고 적당히 이렇게 삶아가지고
1: 예.
0: 이렇게 먹으면은
1: 하긴, 뭐, 봄에는 온갖 나물들이 다
0: 봄의 약은
1: 자라니까.
0: 다 보약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 다음, 여름철에는요.
0: 여름철에는 뭐 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깻잎이라든지 그런 걸 먹고 춘생, 하장, 추수동장이라 하잖아요.
1: 춘생,
0: 예.
1: 하장,
0: 예. 추수동장.
1: 추수,
0: 예. 동장. 겨울에는 저장하고, 가을에는 거둬들이고,
1: 거두드리고, 여름에는 자라나고,
0: 자라나고, 봄에는 씨 뿌리고. 그래서
1: 예.
0: 춘생, 하장, 추수동장 그래요. 추나추동이
1: 맞아요,
0: 뚜렷한,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계절 음식일 수밖에 없어요.
1: 여름철은 오이나 뭐
0: 네.
1: 깻잎이나 이런
0: 네네.
1: 거. 가을철에는 뭐 곡식이 다 자라니까.
0: 잘하는데도, 그런 뿌리 음식, 우엉이라든지 연근이라든지 그 조림새를 해 먹고, 겨울에는 또 저장해가지고 먹고. 그래서,
1: 겨울에는 새롭게 나오는 거는 없으니.
0: 없어도 무가 보약이라 하잖아. 무가 동산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를 저희들은 썰어가지고 무전을 해 먹고,
1: 예.
0: 또 무왁자지라 그래가지고 조림도 해 먹고, 배추도 배추전하고, 배추를 또 찜을 하기도 하고. 아, 무궁무진해요, 음식은. 그래서 지혜로 음식 잘하면 지혜로워진다잖아요.
1: 근데 진관사에는 체험 프로그램에 끊임없이 많은 대중들이 와서 배우 가고 그러죠? 뭐 여러 번 오시는 분들도 있죠?
0: 네, 그렇죠. 여러분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주 와요.
1: 그죠?
0: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먹어도 배의 포만감 있지만 정신적인 포만감은 안 되잖아요.
1: 이제
0: 그러다
1: 사찰
0: 보니까 네,
1: 음식은
0: 그래서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1: 네.
0: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열의 밥은 감로의 맛이니 자비로 익힌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감로의 밥이라고 하는 것도 감로의 밥,

0: 향적의 맛, 재호의 맛이 삼승이지만 똑같은 입니다. 그래서 한 맛이다. 한 맛이 최고의 맛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1: 우리 스님 입에서는 그냥 저절로 이 버버가 줄줄줄줄줄
0: 아니, 그냥
1: 나오는 것
0: 제가
1: 같습니다.
0: 한게
1: 알겠어요.
0: 그렇게 또
1: 네.
0: 되더라고요. 예, 몰입하니까.
1: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다투 먹고 평화롭고 그런 걸 저는 추구하고 싶고,
1: 네.
0: 이 음식을 드시면 다 다툼이 없는 세상. 사실은 전쟁도 땅 뺏기 운동이잖아요.
1: 아이고.
0: 욕심이 꽉 차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기아에 지금도 굶는 사람이 많아요. 쓰레기가 산재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우공양의 절약정신, 그리고 평등공양, 그리고 육식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양, 화합된 공양, 단합된 공양,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익힐 수 있는 절약의 공간. 물도요, 설거지하면요, 몇 바퀘스가 드는데, 저희들은 요만한 물에다가 할수 있어요.
1: 그걸로 내 그릇 다
0: 네, 그렇게
1: 닦지
0: 다 닦고
1: 않습니까?
0: 쓰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공양 정신을 널리 널리 많은
0: 네, 많은
1: 사람들한테
0: 사람에게, 예.
1: 알려주시는 그런 큰 스님 되시길
0: 아유,
1: 바라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스님.

네. 사찰 음식, 그 맑은 마음으로 맑은 정신을 먹는 그 자체가 수행인 그런 음식 문화,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비닐 제조 공장은 아예 멈춰섰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급등했는데요.
1: 공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의 70번째 만남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70번 만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생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데요. 자, 우리 오늘 이 개념책 강의의 마지막 내용 살펴볼 텐데, 오늘 내용도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마지막 내용까지 우리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두어 봅시다. 자, 우리 오늘도 이 매체 자료 분석하기의 내용 살펴볼 텐데요. 관련해서 여러 광고들 보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함께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광고나 홍보물 분석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세 개의 광고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 광고를 분석을 해보게 될 텐데,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까지 이 매체 자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이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 자료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재구성된 현실을 드러내는데, 이 의도라고 하는 것에는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이 반영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광고나 홍보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작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제작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광고나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이 광고나 홍보물에 반영된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 광고나 홍보물이 매체 자료이기 때문에 시각적 요소 또는 청각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인쇄 광고이기 때문에 시각적 요소들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각적 요소들의 효과,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광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딱 봤을 때 우리 보여지는 이미지부터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집중을 해보면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그렇죠. 펭귄과 아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펭귄과 아이 사이에? 그렇죠. 유리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동물과 만나는 공간,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동물원이라고 일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아, 아이가 동물원에 가서 펭귄을 보고 있나 보다. 그럼 이거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아,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권리를 좀 보호해주자는 내용일까? 또는 뭐 이런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자는 내용일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광고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고를 자세히 보니까 유리창에 문구가 쓰여져 있거든요. 자, 유리창에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멸종 위기 중 한국인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어머, 그래서 놀래서 보니까 유리창에 문구가 쓰여진 방향이 누가 읽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읽도록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방향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멸종 위기 종 한국인을 누가 읽는 거예요? 그렇죠. 펭귄이. 아, 그럼 지금 아이가 펭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펭귄이 아이를 보고 있네? 아, 이 아이가 멸종 위기 종 한국인이라고 펭귄이 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의 제시 방식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문구들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아래에 굉장히 작게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크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어떤 색깔로 제시되어 있나요?
그렇죠. 노란색 글자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노란색, 빨강색, 이런 색들은 언제 씁니까? 그렇죠. 경고할 때. 그래서 여러분 도로 다닐 때도 표지판 같은 경우에 경고하거나 주의해라 라고 하는 내용의 문구들은 노란색이나 빨강색으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구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 색깔을 의도적으로 노란색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위기 1급이래요. 근데 멸종 위기래요. 자, 멸종이 뭐냐면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지는 것을 멸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멸종할 수도 있대요. 자, 그럼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지 우리 대충 짐작이 되시죠? 자, 아래에 바로 그 사회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이 광고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 우리 사회의 사회상, 뭐구나. 그렇죠. 저출생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UN 인구포럼에서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고 있죠. 자, 다음은 2023년 행정안전통계연보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출생률 0.7명대, 매달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또 다시 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구가 뭐냐면

더 늦기 전에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어린 아이죠. 그래서 이 광고에서는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이 예상 수용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즉 감성적으로 설득하고자 의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 제시된 광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 그렇죠. 저출생 문제이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자라고 설득하는 것이 이 광고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익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미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고요. 작게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바다거북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거북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처럼 헤엄을 칩니다. 뒤를 보니까 무언가가 쫓고 있는데 이 쫓고 있는 대상 뭡니까? 그렇죠. 비닐봉지인데 그 모양이 마치 뭐처럼 그려져 있는 거예요. 바다거북을 잡아먹는 거대한 물고기처럼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비닐봉지의 크기를 실제보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크게 그려내고 있죠.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떤 의도를 드러내려고? 그렇죠. 비닐봉지의 위협이 바다거북에게 그만큼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실 재현 방식, 이 비닐봉지를 거대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거북이 느끼는 위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문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쓰여진 문구는 이거예요. 인간이 만든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 자, 이 교란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하게 함.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생태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누가 만들었대요? 인간이 만들었대요. 자, 즉,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만든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 뭡니까? 그렇죠. 비닐봉지와 같은 플라스틱 물품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한국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58만 6,500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 소비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양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를 하고 있죠. 이것도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이것을 받아들이는 예상 수용자로 하여금 이렇게나 많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즉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의도로 제시가 된 거겠죠. 한국 연안에서 죽은 바다거북 34마리 중 28마리에서 플라스틱 조각 1280개가 발견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한국 연안이라고 하는 가까이에 있는 육지와 면한 즉 가까이에 붙어 있는 죽은 바다거북 34마리 중에서 28마리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는데 그 플라스틱 조각의 개수가 1280여 개나 되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이 광고에 제시된 우리 사회상 무엇입니까? 그렇죠. 플라스틱 소비량이 너무 많고 그것이 자연에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닐봉지를 아주 크게 표시하는 이와 같은 이미지의 선택으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익 광고가 되겠네요. 자, 다음 다 공익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광고도 우리 이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이곳이 어디지? 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공간은 어디일까요?
어디를 보면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게시판에 붙어 있는 그림들이나 또는 아래에 이 서랍장에 들어있는 물품들을 보면 장난감이고요.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공간 어디구나. 그렇죠. 어린이집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어린이집이 바깥에 비해서 어떻게 그려져 있나요? 빛이. 그렇죠. 적어요. 즉, 어둡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바깥과 대비해서 훨씬 더 어둡게 그려내고 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중간에 가운데에 서서 우리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집 한가운데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죠. 표지판이 놓여져 있어요. 자, 이 표지판 원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도로에 있어야 할 표지판이 지금 어린이집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이집 한가운데에 어떤 표지판이 세워져 있냐면 어린이 보호라고 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이 보호 표지판이 도로에 서 있는 건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도로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어린이집은 원래 어린이가 보호되고 있는 공간, 즉 안전한 공간이라고 인식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 한가운데에 어린이 보호라고 하는 표지판을 세워둔 거죠. 자, 그러면 이 광고는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린이집도 어린이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될수 있구나. 아, 언제 어디서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의도적인 선택. 보이시죠? 이 표지판이라고 하는 도로에 서 있어야 하는 이 표지판을 의도적으로 어린이집 한가운데 선택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읽어내 주셔야겠죠. 자, 이 광고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지금 문구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문구의 색깔을 한번 보실래요? 그렇죠. 대한민국 모든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제시되면서 어떤 색깔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렇죠. 빨간 색깔. 자, 우리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란색과 빨간색은 모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죠. 경고의 의미, 주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에서도 이 문구를 제시할 때 의도적으로 빨간색이라고 하는 색깔을 선택을 한 거죠. 자, 대한민국 모든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위험한 공간인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에서도 우리는 어린이를 보호해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린이 교통사고 11,000여 건인데 그보다 더 많은 아동학대 27,000여 건. 그래서 지금 2022년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 세 개의 광고 모두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이 예상 수용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아이들이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그 교통사고보다 어떤 사건의 발생 건수가 더 많아요? 그렇죠.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더 많아요. 그쵸? 자, 그 내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영된 사회상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이 광고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곳은 도로 위뿐만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곳. 즉, 위험하다고 생각한 도로이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어린이를 지켜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어린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다시 한번 살피면서 혹시 학대되는 어린이는 없는지 주의 깊게 세심하게 살펴봅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익 광고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공익 광고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 매체 자료의 의도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아이가 펭귄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에 따라서 우리 동물원 가면 우리가 펭귄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유리에 쓰인 멸종 위기 중 한국인이라고 하는 내용과 글씨의 방향을 보면 알고 보니 누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렇죠. 펭귄이 아이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 자료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지의 모양을 마치 뭐처럼 표현했어요. 그렇죠. 아주 거대한 물고기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물고기가 바다 거북을 위협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 그래서 이 비닐봉지가 바다 거북에게 아주 아주 거대한 위협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실내 특히 어디? 그렇죠. 어린이집에 위치시켜서 어떤 곳에서든 아동학대를 멈추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 나, 다 각각의 매체 자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미지를 선택하여 제시하였는가, 문구를 제시하였는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플러스텍 강에 제시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나다의 현실 재현 방식인데요. 제작자의 의도와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가나다 각각 우리 제작자의 의도와 현실 재현 방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제작자의 의도는 무엇에 대해 알리는 것? 그렇죠.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결을 촉구하자고 알리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연간 0.7명대에 불과한 저출생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현실 재현 방식으로 펭귄이 아이를 보는 방향에 쓰인 멸종 위기 중 한국인이라고 하는 문구를 배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광고의 문구로 더 늦기 전에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를 삽입을 함으로써 예상 수용자들의 이 설득을 노리고 있는 거죠. 감성적인 설득의 방법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제작자의 의도가 뭐냐면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 플라스틱이 누구에게는 위협이 될수 있다. 그렇죠. 바다 생물의 삶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작자의 의도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재현 방식으로 바다 거북을 위협하는 큰 물고기를 비닐봉지로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는 제작자의 의도가 도로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재현했냐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실내 공간에 세워진 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에 이미지를 선택해서 제시를 했고 문구로 대한민국 모든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 재현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가는 나, 다와 달리 사진과 동영상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매체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을 활용하기는 했지만 동영상 활용했나요? 그렇죠. 동영상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내용 되겠고요. 나는 가, 다와 달리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일 양식의 매체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서 그림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문자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단일 양식의 매체 자료 아니고요. 단은 가, 나와 달리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결합한 영상 매체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나다 모두 인쇄 자료이죠. 그래서 영상 매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청각적 요소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자, 가, 나는 다와 달리 글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일 양식의 매체 자료이다라고 했는데, 가, 나 모두 글뿐만 아니라 그림 자료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가, 나, 다는 모두 이미지와 문자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한 매체 자료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지와 문자가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가와 나의 제작자의 의도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데

돼요. 기역. 얼핏 보면 아이가 펭귄을 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게 하되 유리창에 쓰인 문구의 내용과 방향을 보고 사실은 멸종 위기종이 펭귄이 아니라 아이였음을 드러내 반전을 꾀해야겠어. 제작자의 의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화자를 펭귄으로 설정하여 더 늦기 전에 우리를 지켜주세요라는 문구를 넣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겠어라고 했는데 화자가 펭귄이면 이때 우리가 펭귄을 지켜주세요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더 늦기 전에 우리를 지켜주세요의 화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어린이죠. 펭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네요. 자, 나 볼게요. 디귿. 검은 비닐봉지가 바다거북을 삼키려는 것 같은 이미지를 통해 문제 상황을 보여줘야겠어. 그래서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물고기의 모습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맞고요. 인간이 만든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하는 문구를 통해 문제 상황을 발생시킨 주체가 인간임을 강조함으로써 해결의 필요성을 전달해야겠어라고 하면서 여기에 인간이 만든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고 이것은 책임을 인간에게 묻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절한 것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기역, 디귿, 리을 골라주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의 현실 재현 방식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다 광고 기억나시죠? 1번. 어린이를 위협하는 문제의 원인을 시각화해 경각심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광고를 보시면 어린이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이 광고에서는 어린이를 위협하는 문제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장난감 교구장과 그림 등을 통해 어린이가 생활하는 공간임을 드러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장난감 교구장이 다 놓여 있고, 그리고 게시판에 보면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나 만든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가 생활하는 공간임을 드러내고 있는 건 맞고요. 도로에서 볼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실내에 선택하여 배치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로에서 볼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실내에 선택해서 배치한 것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빨강색을 사용하여 메시지 전달이 더잘 되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빨간색 사용한 것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문구에 보시면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빨간색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통해 예상 수용자에게 요청하고자 한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이 문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예상 수용자에게 요청하는, 부탁하는 내용의 발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보기의 홍보물과 가에 반영된 사회상의 차이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가는 아까 봤습니다. 자, 이 가는 펭귄이 아이를 보고 있는, 즉, 멸종 위기종인 한국인을 보고 있는 장면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 그렇죠.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저출생이라고 하는 사회상을 담은 광고였거든요. 자, 이 사회상과 보기의 홍보물에 반영된 사회상을 비교해보라라는 거죠. 차이점을 찾아보라라는 거죠. 자, 그럼 보기에 한번 보시니까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현재의 사회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사회상이 제시가 되고 있죠. 자, 먼저 우리 위에 문구, 딸, 아들 구별 말고 라고 하는 문구를 보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딸과 아들을 구별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아이를 선호했다. 그렇죠. 남자 아이를 선호했다라고 하는 이 남아 선호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 아래에 보시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둘만. 이에요. 만이라고 하는 건 제한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둘만 낳은 게 아니라 더 많이 낳았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았던 게 문제여서
둘만 낳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출생 문제와는 확연히 다른 문제를 다루고

0: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상의 차이점을 찾았는데 이것을 조건에 맞게 제시를 해야 돼요. 자, 보기에 따라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와 가의 멸종 위기 중 한국인에 주목하여 비교하래요. 자, 우리 문제점 찾았고요. 보기에는 어떠어떠한 사회상이, 가에는 어떠어떠한 사회상이 반영되었다의 형식을 활용하여 한 문장으로 쓰래요. 자, 그러면 보기에는 어떤 사회상이? 그렇죠. 남아를 선호하고 아이를 많이 낳았던. 그렇죠. 그러니까 둘 만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던 당대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고, 가에는 어떤 문제가? 그렇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와 가에 반영된 이 사회상을 여러분이 잘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된 형식에 맞춰서 잘쓸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서술형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간에 뉴런 공유 활동인데요. 우리 70번의 만남 동안 아주 많은 내용을 배웠고 아주 긴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자, 이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소감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선생님의 수강후기 게시판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70번의 수업을 빠짐없이 들었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뭐든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강까지 완강했다고 선생님에게 자랑하는 내용도 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수업하느라 아주아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경험을 표현해요. 네, 이 강의에 대해서 우리 단원 확인 평가 여기로 이제 우리 들어갑니다. 그럼 지난 시간까지 쭉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 공기템. 그동안에 공기템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원인과 결과가 있었어요. 그쵸? 원인과 결과가 무엇이었더라? 짜잔. 요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 빨래집게처럼 뭔가가 막 일어나고 있어. 예를 들어서,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줬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죠. 그 박씨를 타니까, 흥부가 부자가 될수 있었대요.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을 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놀부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면 그 결과 일어나는 것이 결과다. 말이 똑같네. 자, 어떤 일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 일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라고 했었습니다. 거꾸로 어떤 일의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쵸? 자, 그 다음, 이어주는 말 배웠습니다. 이어주는 말은 뭐다? 어떤 문장과 문장이 있어요. 오? 연결이 잘안 되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다? 이어주는

말이다. 이때에 이어주는 말이 사이에 딱 들어가죠?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이어주는 말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여기 이어주는 말.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 대표적으로 그래서가 있었어요. 원인,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야. 그쵸? 반대로 결과가 먼저 나왔다면 결과가 이래. 왜냐하면 원인이 이러니까. 뭐 이렇게. 자, 이어주는 말 배웠었습니다. 또 감각적인 표현도 배웠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 기관들. 눈, 귀, 코, 입. 그리고 여기 촉각까지. 이런 감각 기관으로 받아들인 어떤 정보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할 때 우리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원 확인 평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가족과 주말 농장에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글로 썼죠. 가족과 주말 농장에 가는 아침이었고요. 그때의 모습은 땅이 일단 젖어 있었고요.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주 사실을 잘 표현했죠? 밤 사이 비가 왔기 때문이었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볼수 있죠? 결과, 땅이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어. 이것이 결과였죠. 결과. 이런 결과는 왜 일어났다고요? 그 원인이 밤사이 비가 왔기 때문이었다고요. 이게 원인입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만약에 이어주는 말을 넣는다면, 왜냐하면이 적절하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땅이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다? 왜냐하면, 밤사이 비가 왔기 때문이지.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어주는 말이었고요. 농장에 도착하니 상추와 방울토마토가 부쩍 자라 있었다. 잡초를 뽑고 지지대를 세웠다. 지지대가 뭐라고요? 지지.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잘 받쳐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뭐 가느다란 나무를 꽂아준다거나 철사를 꽂아준다거나 해놓고 옆에 이렇게 식물들이 네,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옆에 이제 끈으로 딱 묶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지지대죠. 그때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와, 얼마나 멋있을까? 그죠? 여기 농장에 도착했어요. 막 잡초 뽑고 막 지지대 세워주고 일을 하고 있는데 허리를 탁 펴니까 구름 사이로 햇살이 촥 비치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멋있었겠다. 햇살에 얼굴이 간지러웠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자, 햇살이 비쳤는데, 그 햇살에 얼굴이 간지러웠대요. 이게 실제로는 어떤 것이었다고? 햇살이 촥 비쳐. 약간 뜨거운 기가, 따뜻한 기가 얼굴에 탁 스며들겠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간질간질간질. 이렇게 표현했어요. 햇살이 얼굴에 비추었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간질간질간지러웠다. 이건 뭘까요? 감각적 표현이죠. 예, 간지럽다라는 건 촉각이잖아요. 그쵸? 아, 간지러워. 이게 촉각이잖아요. 예, 이런 촉각을 이용한 표현. 바로 감각적 표현이 되겠고요. 비에 젖은 흙냄새가 고소했다. 고소했다가 뭐예요? 깨가 들어가서 그런가 고소해. 냄새가 고소해. 뭐 이렇게 고소하다. 이거 뭐예요? 후각이죠. 또는 미각도 되겠죠. 근데 냄새가 고소했다 그랬으니까 후각이겠다. 그쵸? 코로 냄새 맡는 코. 예, 코로 이렇게. 예, 아이, 자꾸 그리네. 코털을 그리면 이상한데? 자, 햇살이 얼굴에 간지러웠다. 이건 뭐예요? 촉각. 예, 촉각이죠. 아, 촉각도 써줄게요. 네,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읽어야 머릿속에 저장이 잘 되니까. 맑게 갠 고마운 날씨 덕분에 주말 농장에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다. 다녀올 수 있었어.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어. 이게 결과야. 그치요? 왜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어? 원인은 맑게 갠 고마운 날씨 덕분이죠.
말개겐 고마워.

좋은 날씨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즐겁게 주말 농장에 다녀올 수 있어서 이것은 바로 원인. 앞부분에는 결과가 먼저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왔는데 여기는 원인이 나오고 그 뒤에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글에서 경험을 더 실감나게 만든 표현. 자, 더 실감나게 만든 표현, 이거 뭘까요? 바로 감각적 표현이죠. 감각적 표현 찾아봐.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 모르면 안 되죠? 나 감각적 표현은 아는데 더 실감나게 나는 표현이 뭔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죠. 감각적 표현을 왜 쓴다고? 그 경험을 조금 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실감이 뭐라고? 실제로 내가 겪는 것 같아. 실제로 내가 그걸 만지는 것 같아. 내가 보는 것 같아. 내가 냄새 맡는 것 같아. 이게 실감이라고 했죠? 어우, 실감나는 영화.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감각적 표현 두 가지 찾아보세요. 빗물이 고여 있었다. 햇살에 얼굴이 간지러웠다. 비에 젖은 흙냄새가 고소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기억의 까닭. 주말 농장에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다. 자, 이 까닭은 뭐라고요? 날씨가 맑게 갠 덕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까닭, 까닭을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원인 찾아봐. 네. 맑게 갠 날씨 덕분이지. 자, 요게 3번이죠? 다음 그림 보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여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번호를 쓰세요. 1, 2, 3, 4 볼게요. 자, 무엇이었죠? 오빠 미안해. 하고 자동차 그렸어요. 왜? 자동차 망가뜨렸거든. 누가? 수연이가. 오빠 자동차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제 자동차 만든 거 망가뜨리는 장면이 나오네요. 안 돼!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미 늦었지? 내가 아끼는 장난감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화가 났어. 화가 나서 말을 붙여도 말도 안 해. 그래서 이 친구 어때요? 미안해. 이런 거죠. 어우, 착한 친구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게 아니라 미안해. 그래서 이제 편지 써서 오빠가 그래. 내가 널 용서하마.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손도 잡아줬으니까 이 친구도 얼굴이 환하게 폈죠. 여러분들 이렇게 용서해주면 좋고 또 하나.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이 오빠가 용서해줬고요. 자, 그러면 먼저 3번. 그 다음에 말도 안할 거야. 뭐 이거.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지.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자,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고요. 어제 학교를 마치고 서준이 지상이와 집앞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했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숙제야. 숙제가 있는 날이라서 처음에는 조금만 놀자 이랬는데 어찌나 재미있는지 우리는 야, 10분만 더 하자. 야, 5분만 더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10번도 넘게 그런 분이야. 10분만 더 하자. 10분 곱하기 10번 하면 10번. 얼마라고? 100분. 100분이면 얼마야? 1시간. 60분. 뭐 어쨌든 보통 이러잖아요. 그쵸? 10분도 넘게 그랬으니까 대략 2시간 더 논 거야. 생각한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야 숙제하지 못한 것이 아뿔싸 생각이 났죠. 그래서 걱정했어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예, 아이고, 나 2시간이나 더 놀았네. 숙제가 많은데 이렇게. 그래서 급히, 불이 나케는 무슨 뜻? 급히 이런 뜻이죠. 집으로 돌아와 숙제를 했어요. 예상보다 분량이 많았어요. 숙제가 그래서 빨리 끝나지 않았어요. 잘한다. 자, 아까 조금만 일찍 들어올 걸 후회했어요. 나는 하품을 참으면 하품 참는 거죠. 아우, 졸린데 아직 자면 안 돼. 이렇게 겨우 숙제를 마치고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자,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서준이 지상이와 술래잡기 했어. 숙제가 있다는 사실 전혀 몰랐어. 거짓말이지. 학교를 마치고 집앞 놀이터에서 놀았어.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지. 집에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고 잠들었지 뭐야? 자, 그래서 2번. 예,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계속 놀았어. 이거죠. 자, 기억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 글쓴이에게 생기게 될 일을 상상해서 써보세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니까 콕 집어서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밤이 늦어서 잠자리에 들었어. 그래서 다음날 늦게 일어났지 뭐야?

커피 지각했어.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상상이니까, 우리 엄마가 꼭 깨워주던데요. 뭐 이런 거. 여기다 써도 되죠. 다음날 늦게 늦잠을 잘 뻔했는데 어머니께서 깨워주셔서 다행히 지각은 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뭐 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또 답해보죠. 지민이는 새 모자를 쓰고 친구들과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새 모자라는 거. 네. 자, 지민이가 연못 위 다리를 건널 때, 어머, 이때야. 그러면서 바람이 휙 하고 세게 불었다는 거죠. 어떻게? 휙 하고. 그 바람에,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가서 연못 한가운데에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연못이 너무 넓어서 모자를 주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민이는 모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휘잉 하고 세게 불었어요. 그 바람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뜻이죠. 예. 자, 이렇게. 아, 그래서 말이에요. 모자가 날아갔는데요. 하필이면 연못 한가운데 툭 떨어졌지 뭐예요? 자, 연못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뭐 돌로 뭘 쌓든지 뭐 어쨌든 뭐 이랬겠죠. 뭐 이렇게 뭐 여기다가 뭐 식물도 심고 못 들어가게 여기에 모자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모자가 가운데 하필이면 딱 있어. 그러면 여기 지민이가 우리의 지민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 모자를 가져가야 되겠어 하고 첨벙첨벙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모자를 주울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가 나오죠. 원인. 새 모자를 쓰고 놀러 갔어. 그런데 하필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모자가 날아갔네. 그런데 연못 한가운데 툭 떨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그 결과, 지민이는 모자를 주울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 이런 순서가 되겠죠? 지민이가 경험한 일은 동그라미하고 경험하지 않은 일은 X표. 언니에게 물려받은 모자 썼어. 아니죠. 새 모자예요. 친구들과 공원으로 나들이 갔어. 맞아. 연못이 너무 넓어서 모자를 주울 수가 없어서. 이것도 맞죠? 예. 한가운데 너무 넓은 그 연못에 한가운데 탁 떨어져서 모자를 가져올 수 없었다. 그것도 새 모자인데. 얼마나 속상했을까? 뭐 이런 거. 자, 기억의 원인이 되는 일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가서 연못 한가운데에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의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원인이 되는 것을 쓰라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급하게 읽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쉽지? 그러면서 여기다 결과를 쓰는 친구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원인이 되는 일을 쓰라고 했어요. 연못 한가운데 툭 떨어졌어요. 원인이 뭐예요? 지민이가 던져봐서? 아니죠. 무엇 때문에? 하필 그때. 이때다! 그러고 바람이 온 거지. 그쵸? 바람이 세게 불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건 휘잉 하고, 요거보다는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물론, 휘잉 하고 쓰면 조금 더 정확하게 쓸수 있게 되겠죠. 지민이가 경험한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대요?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자, 정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정리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 이 중에서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볼게요. 지민이가 모자를 줍지 못했어. 이게 뭐예요? 결과죠. 자, 줍지 못했다는 이 결과가 먼저 나오고요. 자, 여기 이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했기 때문이야. 자, 왜냐하면 이어주는 말 나오죠. 왜냐하면은 앞에 결과가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오게 되는 이어주는 말 맞죠? 왜? 자, 여기 항상 질문. 왜? 이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줍지 못했어. 왜? 왜냐하면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으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원인을 먼저 말하고 결과를 나중에 말했다. 아닌데. 결과를 먼저 말하고 원인을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쵸?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 되고요. 왜냐하면이라는 이어주는 말. 요게 이어주는 말이라고 했죠. 이어주는 말로 연결해서 말했다. 이것도 맞죠? 자, 이건 맞는 말. 지민이에게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했네. 그치? 예.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다는 그 원인이 지민이가 모자를 줍지 못했던 결과를 낳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

나를 잘 드러나게 말했기 때문에 알맞은 것은 나와 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재밌죠? 자, 경험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경험했어요. 자, 이렇게 경험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어. 이 모종이 뭐죠? 어린 식물이죠? 네. 여러분, 어린이처럼, 예, 어린 식물을 모종이라고 해요.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 사왔다? 정성껏 물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꿨어.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지 뭐야? 자, 이렇게. 자,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정리해 나가고 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정답이에요.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알맞은 말에 각각 동그라미 표해 볼까요? 니은 여기 있어요. 디귿에 무엇이 되는 일일까? 정석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꿨어. 왜?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으니까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니은은, 아, 여기 기억이네요. 예, 디귿을 봐야죠. 기억 볼게 아니라 디귿을 봐야죠. 니은은, 자, 물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며 가꿨더니 디귿.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네. 뭐 이렇게. 그러면 니은은 디귿의 원인이 되겠고요. 디귿은 거꾸로, 디귿은 니은의 결과가 되겠죠.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네. 그 원인은 지지대도 세워주고 가꿨기 때문이죠. 예, 원인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원인 그리고 결과 이렇게 놓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니은은 디귿의 원인이 되고 디귿은 니은의 결과가 된다. 근데요, 이 문제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뭐지? 뭐지 이거? 원인이지? 아니야, 결과인가? 뭐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말이 헷갈려. 디귿은 니은의 이 말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아주 꿀팁이 하나 있어요. 필요 없는 말 지워보는 거야. 지워. 국어 문제 풀때 지워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자, 보세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워봐. 한번 지워볼까? 이렇게. 니은은 원인일까, 결과일까? 골라봐요. 자, 이두 가지 중에서. 니은은 원인이 되죠. 뒤에 것의 원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원인이야. 이 두 개만 본다면. 두 개만 본다면. 자, 그리고 디귿은, 그랬으니까 이건 필요 없어. 디귿은 뒤에 있죠? 그러니까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지워보세요. 아유, 지우니까 또, 무엇이었지? 그럴 사람 있을까봐 이렇게 지워줄게요. 예. 이렇게 지워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한번 지워보세요. 그럼 조금 더잘 보여요. 원인, 결과. 그다음, 디귿이 원인이 돼요. 자, 이것이 원인이 돼요.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쓰세요. 자. 주렁주렁 열렸네. 방울토마토를 수확해서, 그러니까 다 따다가 가족과 어떻게 한다? 단짝에 놀였어요. 이거 말고, 네. 뭐 함께 먹었다. 뭐 이렇게 쓸수 있죠. 예를 들면. 자,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뭘까요? 어떤 일에, 아까는 여기가 결과였잖아요. 그쵸? 여기가 원인이었고,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였는데, 이 결과가 다른 일에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가 결과고. 그쵸? 그런 거죠? 원인과 결과였어요. 근데 이 결과가 사실은 다른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리을의 원인은 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다. 원인 뒤에 결과 붙고, 근데 이 결과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 결과 자체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아. 그죠? 그래서 빨래 집게가 계속 이어가듯이 이야기가 꼬리를 물며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자, 9와 10을 보고 알수 있는 사실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이 말은, 그러니까 9번 문제의 정답, 뭐 10번 문제의 정답, 뭐 이런 문제들을 보고, 알수 있는 사실 뭘까요? 어떤 일의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인이 될수 있어. 착 나왔네요. 그래서 수인. 어떤 일의 결과가 다른 일의

방울토마토를 보고, 아, 꼭내 동생 같아. 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 요, 볼이라고 안 해. 볼따구니라 그래. 뭐가 생각나요? 아주 그냥 통통, 예, 통통한 요 볼. 볼을 갖고 있는, 네. 볼을 갖고 있는 내 동생이 생각나는 거죠. 얼마나 이뻐. 그쵸? 탱글탱글해. 볼이 너무 예뻐. 뭐 이런 거. 바구니 안 가득 재잘재잘 까르륵 방울토마토가 막 떠드는 것 같고 그중에 막 미끄러지려는 놈 하나 딱 잡아서 한 입에 쏙 넣어서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빨 사이로 새빨간 해님이 터진다. 새빨간 해님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방울토마토죠. 이슬이 터진다. 이 안에 즙이 확 터진다는 거.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고?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 절대 입을 안 벌린다. 그래서 팍 튀기니까. 입을 꼭 다물고, 씹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시로 쓸때 감각적 표현을 사용했어요. 재잘재잘 까르륵, 이렇게. 그러면 어떤 점이 좋다고요? 더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좋다. 그때의 기억을 더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시를 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잘 느껴진다. 그치? 실감나고 생생하니까 읽는 사람이 야, 이글쓴 사람의 이 생각이 잘 느껴지네. 그런 생각 될수 있고요.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어렵지 않지. 감각적 표현을 생각해 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니에요. 재밌으니까 쭉쭉 잘 읽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 나, 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가 이 시를 쓰기 위해 떠올린 경험은 뭘까요? 방울토마토를 닮아 탱글탱글한 동생의 볼을 꼬집었던 경험. 아유, 어쩜 이런 생각을? 예. 방울토마토가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방울토마토 하나를 집어먹었던 경험. 바로 이 경험을 가지고 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일기를 쓸 때, 그래서, 나 오늘 방울토마토 먹었는데, 그 일을 써야겠다. 이래도 되지만, 내가 겪었던 이 방울토마토 먹었던 이 경험을 시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시로 써봐야지 해서 아까 그 시처럼 써도 일기가 돼요. 예, 아주 멋진 시가 되는 거죠. 감각적 표현이 들어간. 그래서 여기 2번. 시에서 쓰인 감각적 표현이 어떤 경험이나 느낌을 표현한 것인지 찾아서 선으로 이어볼게요. 자, 탱글탱글에서부터 달콤한 이슬. 방울토마토의 맛, 어디 있을까요? 달콤한 이슬, 요거죠? 달콤하대. 그쵸? 바구니가 가득 담겨 있는 방울토마토의 모습, 뭘까요? 재잘재잘 까르르 하고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 방울토마토가 모여 있어서. 방울토마토의 빨간 겉모양, 새빨간 해님. 과일 속이 꽉찬 방울토마토의 표면, 예, 탱글탱글. 꼭 동생, 볼따구니 같이. 네, 그렇게. 이 시에서 가장 인상 깊은 감각적 표현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이건 제일 인상 깊은 거야? 라고 정해주지 않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요,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가 탱글탱글해. 이 표현이요. 예. 네, 저도 그래요. 예. 네, 그냥 너무 예쁘죠?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둥근 그 모습을 탱글탱글한 볼로 표현했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정답이 아니고, 그냥 예시예요. 예.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은 표현을 골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여기에다가, 정말 내 동생 같아서요. 뭐, 이래도 됩니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시로 쓴 뒤에 느낌을 살려 낭송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몸짓으로 표현하면 좋다고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빠르기가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시에 어울리는 빠르기와 리듬감을 생각해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 다 써주면 되고요. 자,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는데 할머니께서 뭉개구름처럼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셨어요. 감각적 표현이죠? 그리고 감자전도 만들어 주셨고요. 감자 뻗기를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아서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에 하얗고 뽀얀 감자 반죽을 예, 손바닥만한 크기로 둥글게 올리셨어요. 이거 다 감각적 표현이죠? 치 소리가 나요. 이것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노릇노릇 이것도 감각적이죠. 감자전이 파삭하게 익을수록 고소한 냄새가 부엌들을 가득 채웠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할머니와 감자전을 먹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큰 사랑을 느꼈다. 이런 내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어울리는 거 뭐예요? 네, 바로 이거죠. 할머니의 사랑이 들어간 이 제목이 어울리겠죠.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자, 빈칸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할머니께서 오셨지요. 그리고 할머니가 감자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자전 먹었고, 만들어서요. 입안에서 살살 녹게 먹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자,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 감각적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건 뭘까요? 바로 미음이죠. 미음. 왜? 할머니와 감자전을 먹었다. 그게 다예요. 예. 뭔가 생생한, 실감나는 표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뭉게구름처럼, 그 다음에 뜨겁게 달구어진 하얗고 뽀얀 고소한 냄새, 그냥 냄새가 아니라 고소한 냄새, 뭐 이런 것들 다 감각적 표현이 들어갔고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글로 쓰면 자신이 쓴 글을 점검을 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알맞은 내용 두 가지. 책을 읽은 까닭을 썼는지 확인한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했는지 확인한다. 경험한 일이 드러났는지 확인한다. 상상한 일을 길게 표현했는지 확인한다. 행과 예언을 구분해서 썼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2번과 경험한 일이 잘 드러났는지 확인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기문입니다.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건 뭘까요? 길쭉길쭉 노란 기차? 과일의 한 종류인 바나나? 바나나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네. 바나나의 모양 잘 생각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김주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슬라브 나라들 중 체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같은 서슬라브 문화권에 속하는 폴란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폴란드 하면 대부분 동유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럽 지도에서 보면 중부유럽에 가깝습니다. 유럽의 평원이란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폴란드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오랜 세월 주위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18세기 말에는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분할 통치하면서 123년간 지도상에서 사라지기도 했었죠. 그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냉전 시기 내내 소련의 간섭을 받으며 폴란드는 참으로 박복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을 꾸준히 배출해냈죠. 특히 과학과 예술에서의 성과가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노벨문학상 수상자만 5을 보유한 문학 강국입니다.

이 다섯 명 외에도 폴란드의 민족 시인이라 추앙받는 아담 미츠키에비치, 폴란드 국민이 사랑하는 풍자 작가 무로제크, 모더니즘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비톨트 곰브로비치, 폴란드의 카프카라 불리는 브루노 슐츠, 유럽 SF 문학의 선구자인 스타니스와프 렘 등도 모두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들입니다. 또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 피아노의 시인 쇼팽 등 걸출한 과학자와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입니다. 바르샤바는 쇼팽의 도시이자 피아니스트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일단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의 꿈의 무대인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열리는 도시죠. 바르샤바에서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 대회는 오로지 피아노 분야에서 쇼팽의 곡으로만 치러진다는 점에서 다른 콩쿠르와는 차별되는 고유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데다 때로 1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만큼 수상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동안 마르타 아르헤리치, 마우리치오 폴리니, 당타이손 등 세계적인 거장과 스타 연주자들이 이 콩쿠르를 통해 배출됐고요.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당당히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바르샤바를 영화 피아니스트의 도시로 기억하는데요.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내내 바르샤바라는 한 도시가 겪었던 파란만장한 비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특히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충격적인 폐허 장면은 실제로 나치군이 도시의 85% 이상을 파괴해버린 잔혹한 사건을 화면 속에 담아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작은 마을도 아니고 한 나라의 수도였던 바르샤바가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된 데에는 바르샤바 봉기의 여파가 컸습니다. 1944년 여름, 바르샤바는 종전의 조짐을 감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나치 독일의 패배는 시간 문제였죠. 조금만 기다리면 그토록 열망하던 자유를 얻으리라 생각해 바르샤바 시민들은 은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을 내쫓은 뒤에는 소련군이 바르샤바를 지배할 거란 우울한 전망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련군보다 먼저 나치를 치고 폴란드인의 손으로 독립을 일으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당시 런던에 있던 폴란드 망명정부는 바르샤바의 레지스탕스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저항군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영화 바르샤바 1944는 바로 이 바르샤바 봉기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패배를 참신한 감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영화에서도 그리고 있듯이 바르샤바 봉기는 철저한 준비 끝에 시작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조국 해방의 뜨거운 의지로 똘똘 뭉친 저항군들이 기세좋게 독일군에게 한 방을 먹이기도 했으나 곧 전열을 가다듬은 독일군에게는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봉기가 시작되면 힘을 보태주리라 믿었던 소련군 역시 비스와강 저편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죠. 이렇게 아무런 외부의 도움 없이 폴란드 시민은 두 달간 철저하게 고립된 채 투쟁을 이어나갔고 장렬하게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저항군과 시민들이 죽어나갔고 도시의 주요 시설과 건물의 피해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군은 전차와 다이너마이트, 화염 방사기까지 총동원해 이미 무너진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 바르샤바를 두고 폴란드 국민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옛 수도인 크라쿠프로 수도를 옮길 것인가, 아니면 망가진 바르샤바를 복구할 것인가.

폴란드 국민들은 후자를 선택했고 예전의 사진과 기록들을 참고해 벽돌 한 장, 창틀 하나까지 모두 전쟁종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바르샤바는 시민들의 끈기와 의지 그리고 애정으로 다시 예전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되찾았고 1980년에는 바르샤바 역사지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바르샤바란 도시는 다른 유럽의 수도들처럼 몇백 년을 이어온 유구한 전통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바의 도시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면서 건물 설명이나 표지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시의 벽돌 하나, 간판 하나에도 아픈 역사의 흔적과 기억이 서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를 딛고 일어선 시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서남쪽에 위치한 브로츠와프는 난쟁이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브로츠와프 시내 어디를 가든 귀여운 난쟁이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 난쟁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난쟁이, 핸드폰으로 통화 중인 난쟁이 등 하나하나의 개성과 매력이 뚜렷하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구석구석 숨어있는 난쟁이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이 도시의 마스코트가 된 난쟁이들은 폴란드가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던 1980년대에 지하에서 활동하던 저항조직의 낙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도시 곳곳에 붙여진 공산당의 공고문과 사회주의 표어 위에 난쟁이 그림을 덧붙임으로써 공개적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뒤 폴란드 정부는 그들의 저항을 기념하기 위해 도시 한쪽에 상징적인 난쟁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뜨겁자 아예 본격적으로 시내 곳곳에 난쟁이 동상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이미 수백 개가 넘는 난쟁이들이 도시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조금씩 그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브로츠와프를 난쟁이의 도시로 기억하지만 사실 이곳은 거인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대 연극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연극계의 거인 예르지 그로토프스키가 전설적인 연극 활동을 펼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로토프스키는 현대 연극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이자 연출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0세기 들어 사진과 영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연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교한 기술력과 화려한 스펙터클로 무장한 사진과 영화 앞에서 연극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화두가 떠올랐고 수많은 연출가, 배우, 작가들이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연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는 결국 연극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로토프스키가 이곳 브로츠와프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실험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로토프스키가 이 질문의 답을 새롭게 찾아내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연극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지를 확인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그로토프스키는 의상, 무대장치, 음악, 조명 등이 다 없어도 연극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배우와 관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야말로 연극의 본질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이 그로토프스키의 유명한 이론인 가난한 연극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질만 남은 순수한 연극을 가난한 연극이라 이름 붙였고 이를 실제 작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로토프스키와 단원들이 치열하게 탐구하고 실험했던 현장이 바로 이곳 브로츠와프에 위치한 연극 실험실입니다. 연극 실험실이라는 명칭만 봐도 이곳이 일반적인 극장이나 연습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실험의 초점은 주로 배우와 연기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의상, 분장, 조명을 최소화한 그의 연극에서는 무엇보다 배우의 몸과 움직임,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래서 연극 실험실 배우들은 이곳에서 매우 엄격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1984년 연극 실험실이 해체된 후 이 공간은 여러 변화를 거쳐 현재는 그로토프스키 연구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연극 실험의 현장이었던 이곳은 현재 연구소 산하의 소규모 극장과 아카이브, 열람실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로톱스키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가 많아서 연극 전공자에게는 가슴 뛰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로톱스키의 전설이 남아있는 곳이라 그런지 브로츠와프는 유난히 극장이 많습니다. 기차역에서 구도심까지 걸어가는 짧은 길에서만 10개가 넘는 극장 건물을 볼수 있고요. 이 도시 출신의 명배우 저택을 개조한 극장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광장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 붙어 있는 색색의 연극 포스터가 시선을 끕니다. 또 시내 중심부에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다가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매우 연극적인 청동 군상도 있습니다. 귀엽고 장난스런 난쟁이 동상과는 달리 매우 어둡고 슬픈 표정의 이 군상은 익명의 행인 기념비란 이름의 조각 작품입니다. 1980년대 폴란드 계엄령 기간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시민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땅으로 꺼져가는 사람들은 군에 체포되거나 한밤중에 실종되어 찾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사람들은 자유를 찾은 시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귀여운 난쟁이들과 그로톱스키의 치열한 흔적 및 그의 후예들이 활약하는 극장들, 그리고 이렇게 연극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리 예술에 이르기까지 브로츠와프는 확실히 거인의 도시이자 연극의 도시라 할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영화 강국이기도 한데요. 1948년 설립된 우츠 영화학교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학교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안제이 바이다를 필두로 폴란드 영화학파가 출연했고, 정치적 해빙기 속에서 전쟁이나 사회 문제를 담은 다큐멘터리, 극영화, 민족의식을 담은 영화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뒤를 이어 크지시토프, 키에슬롭스키, 안제이 줄랍스키 등 폴란드를 넘어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린 명감독들이 등장했고요. 이들의 힘입어 폴란드 영화가 명성을 떨치면서 많은 영화학도들이 우츠 영화학교로 유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키에슬롭스키의 10개,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그리고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레드 연작이 대표적이고요. 제2강에서 소개했던 미스터 존스의 감독 아그네츠카 홀란드 역시 이들의 후배 세대로 강인하고 단단한 폴란드 영화의 계보를 이어온 인물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파벨 파블리콥스키의 이다와 콜드워 등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폴란드 영화의 맥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 폴란드 영화사의 거장 안제이 바이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6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바이다는 자유노조의 결성 과정을 그린 철의 사나이를 비롯 수십 편의 영화를 통해 폴란드의 역사와 정치, 사회에 대해 발언해 왔으며, 영화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헌신한 폴란드 영화의 대부입니다. 그는 14살 때 카틴숲 학살로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훗날 바이다는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던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카틴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당시 폴란드를 침략한 나치의 소행이라 생각했고 소련은 공식적으로 이 학살은 독일군이 저질렀으며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카틴숲 학살 사건은 소련의 엔카베데, 스탈린의 비밀경찰 부대가 저지른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학살은 스탈린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카틴숲 학살 70주년을 맞은 2010년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정부 관리들과 함께 카틴숲 추모 행사에 가는 길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폴란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됩니다. 안제이 바이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카틴숲의 비극을 그리면서도 감정에 젖어들기보다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매우 담담하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려냈는데요. 그 절제된 시선이 오히려 더 묵직한 슬픔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폴란드의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등 수많은 예술 작품들은 이처럼 슬픈 역사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곧 저항이라는 믿음, 그것이 폴란드 예술을 오늘까지 살아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슬라브권의 나라인 폴란드의 역사와 예술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와 종교의 모자이크 남슬라브로 이동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이제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에 대한 걱정을 제가 싹 다 걷어가고요. 영어 실력을 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걷어가고 싹 드리는 따라만 오면은 영어가 즐거워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나도 이 정도 책은 읽을 수 있네. 내 실력이 올라갔네. 하다 보니까 문법이나 어휘력도 넓어졌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볼 것이고요.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와, 이 손에 땀이 촉촉하게 납니다. 지금 뭔가 긴박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과거에 읽어보았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와, 재밌다. 그리고 이 오늘 부분만 꼭 읽지 마시고요. 이 책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조금 길긴 하지만요. 미리 한번 우리 펀리딩 탭에서 이 독서 Wizard of Oz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꼭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은 확실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후회와 아쉬운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Inside, it got very dark, and the wind howled. To Dorothy, the ride was quite gentle. But Toto did not like it one bit. He ran about the room,

0: barking at the wind. Toto got too close to the trapdoor.
1: Look out, Toto!
0: Dorothy cried. The little dog slipped through the opening. Dorothy was terrified that her friend had fallen to the ground. Chapter 4. Toto is saved. The strong winds held Toto up. He flew around and around in the middle of the cyclone. It would have been fun if Toto weren't so terrified. Dorothy was sure Toto would fall eventually. When he passed close by, she grabbed his ear. She carefully pulled him back into the house.
2: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마지막에서 바로 이 사이클론이 이 집을, 이 집에 완전히 와버렸죠. 그래서 이 Uncle Henry, 그리고 이 Dorothy가 있는 이 집이 그 폭풍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이 붕 날아가 버렸죠. 이 깃털처럼 마치 바람이 불어서 깃털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 집 전체가 들려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 집이 부서진 것 같진 않은데 집이 확 뽑혀서 날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Inside, it got very dark. 안에는, 맞죠? Inside, 그 집 안에는 it got very dark, 어두워졌습니다.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And the wind howled, 그리고 바람이 howled라고 하면 howl, howl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howl이라는 것은 이 바람이 부는데 howl 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불었다고요? 바로 울부짖었다. 즉 바람이 막 쉥쉥 howl이라고 하는 것처럼 불었다라는 것이죠.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이 단어의 발음과 유사하죠. 울부짖었습니다. To Dorothy, 도로시에게는 the ride was quite gentle. 아, 이거 참 희한하네요. 이 집이 날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무서워야 되는데 the ride, 그 집이 붕 날아가 버려서 타고 가는 것, the ride, 뭔가 타고 가는 것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집이 날아가면서 타고 가는 것이 was quite gentle, 꽤나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라고, 이거 좀 부드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But Toto did not like it one bit. 그러나 토토, 도로시가 아주 애정하는 강아지죠. 개이죠. 그래서 토토는 did not like it. 이렇게 타고 가는 것, 이 집이 지금 완전 뿌리채 뽑혀서 송두리째 들려서 폭풍 속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날아가는 이 라이드가 one bit 조금도 좋지 않았어요. 하나도 좋지 않았다는 거죠. He ran about the room. 그러니까 이 집이 막 들려서 날아가고 있는데 he는 여기서는 토토, 즉 개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he, 토토는 집 안을, 방 안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Barking at the wind. 그리고 바람을 향해서 막 짖어댔습니다. 그 다음은요. Toto got too close to the trap door. Toto는 got too close. 어떻게 됐습니까? 매우 가까이 갔습니다. 너무 가까이 갔어요. 어디에요? To the trap door. 이 작은 문에 가까이 갔습니다. Look out, Toto. Dorothy cried. 조심해. Look out이라는 것은 조심해, 토토라고 할 수가 있겠죠. Dorothy cried. 도로시가 소리쳤습니다. The little dog, 그 작은 개. 자, 여기서 지금 the little dog라고 했죠. The little dog가 바로 뭐예요? 바로 토토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토토를 가리킬 때 약간 의인화해서, 만약에 이 수컷 개라면 he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원래 이 동물은 it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나 이 도로시가 키우는 개이고 약간 이 사람같이 정말 가족처럼 여긴다면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처럼 우리가 he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혹은 이렇게 대명사를 쓰지 않고 the little dog, 그 작은 개는 이렇게 또 그 대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정확하게 반복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혹은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또 다른 표현을 적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그 예시가 되겠죠. The little dog, 그 작은 개는 slipped through the open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럴 수가. Slip이라는 것은 바로 미끄러지다. 미끄러져 갔습니다. 미끄러져서 어딘가에 빠지거나 나갔다는 소리가 되겠죠. Through the opening, through는 뭔가를 통해서, the opening.

0: 오픈이라는 것이 뭔가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프닝이라고 하면은 열려 있는 것이니까 바로 구멍이나 틈이 되겠습니다. 그 어딘가에 trap door 작은 문에 그 뭔가 틈이 opening 뭔가 이렇게 살짝 열려 있는 그런 틈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로 와 이렇게 미끄러져서 나가 버렸습니다. Dorothy was terrified that her friend had fallen to the ground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집이 날아가고 있는데요. 도로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키우는 개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토토가 지금 밖으로 날아가 버렸어라고 Dorothy was terrified. Terrified라고 하면은 겁에 질린이란 뜻입니다. 도로시는 겁에 질렸습니다. 왜 겁에 질리냐면 너무 무섭고 겁에 질리는 것이죠. Then 왜 겁에 질리냐면 her friend 그녀의 친구. 여기서 her friend라는 것은 저기 앞에 있는 the little dog랑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 토토가 had fallen to the ground 땅으로 떨어질까 봐서. 땅에 떨어질까 봐서 집에 지금 이 폭풍에 빨려 들어갔는데 좀 있으면 떨어질 거 아니야. 어떡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떨어질까 봐막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Inside, it got very dark, and the wind howled. To Dorothy, the ride was quite gentle. But Toto did not like it one bit. He ran about the room, barking at the wind. Toto got too close to the trapdoor. "Look out, Toto!" Dorothy cried. The little dog slipped through the opening. Dorothy was terrified that her friend had fallen to the ground.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지금 손에 땀이 조금 나려고 합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네, 땀이 촉촉하네요. 자, 그 다음은요. 이 긴장감이 넘칩니다. Chapter 4, 제4장입니다. Chapter 4, Toto is saved. 다행히 토토가 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제목에 나오네요. The strong winds held Toto up. 이 강한 바람이 토토를 들어올렸습니다. He flew around and around in the middle of the cyclone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실제로 토토가 집 밖으로 나가서 막 그 폭풍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he flew, 그는 날아다녔습니다. Around and around은 빙빙 막 돌아다니는 것이죠. 어디에를요? In the middle of the cyclone이라고 돼 있죠. In the middle, 그 중앙을, 어디의 중앙을? Of the cyclone. Cyclone이라고 하면 cyclone, 열대성 폭풍이 되겠습니다. 이 폭풍 속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It would have been fun if Toto weren't so terrified. 자, 이건 뭐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It would have been fun이라고 하면은 바로 재미있었을 것이다. 재미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뭐 했다면 Toto weren't so terrified. 토토가 겁에 질리지 않는다면 재미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토토가 겁에 질리지만 않았더라도 에이 뭐 폭풍 안에서 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재미있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 재미있었을 거야. 만약에 토토가 겁만 안 먹었으면 재밌었을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아쉬움이나 후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후회 혹은 후회와 아쉬움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후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쉬움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이 두 개가 유사하니까요. 자,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사실은 설명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문법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인데 제가 가정법이라는 말을 빼고 이런 표현이 있다 정도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고요. 추후에 또 가정법 과거라든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면 그때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은 제가 과거에 또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이기도 해서 복습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If I had caught the bus. 내가 만약에 버스를 잡았더라면 버스를 탔다면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I would have been on time. Be on time이라는 것은 제시간에 도착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I would have been on time이라고 하면 나는 제시간에 도착했었을 텐데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나는 버스를 못탄 거예요. 과거에.

0: 오늘 지각했어. 나 오늘 버스를 못 탔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맞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탔다면, 난 놓쳤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탔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I would have been on time. 그러면 오늘 사실 내가 지각했거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탔다면, 나 오늘 제 시간에 도착했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아, 나 오늘 지각했어. 그런데 버스만 탔어도 오늘 지각 안 했는데, 오늘 나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if I had caught the bus, 내가 만약에 버스를 탔다면 I would have been.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아쉬움이나 나는 뭔가를 했었을 텐데 과거에 뭔가 아쉬움을 나타낼 때는 would have PP를 쓴다는 것. 여기 있는 이 been에서 be 동사 대신에 다른 동사가 와도 되겠죠. 이 문맥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있었던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It would have been fun. 재미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재미있었을 거야. 뭐 했다면? 만약에 토토, if Toto weren't so terrified. 만약에 토토가 그렇게 겁먹지 않는다면. 자, 여기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토토가 원래 겁을 잘 먹고 뭔가가 이렇게 위험한 것이나 혹은 큰 소리나 뭔가 겁먹을 상황이 되면은 겁을 잘 먹는다는 거죠. 겁쟁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토가 겁을 안 먹는다면, 겁쟁이가 아니라면, 그래도 지금 밖에서 폭풍 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게 재미있었을 텐데, 라는 이 뭔가 이 약간, 만약에 겁만 안 먹으면 재미있었을 텐데, 이렇게 약간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다,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Dorothy was sure Toto would fall eventually. 자, 그런데 도로시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아, 근데 결국은 이 폭풍이 이제 조금 잦아들고 좀 이제 서서히 바람이 조금 천천히 불기 시작하면 토토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많이 다칠 수도 있잖아. 죽을 수도 있고. 하, 이렇게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Dorothy was sure. 그렇죠. 도로시는 어땠습니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확실히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Toto would fall eventually. 어떻다고요? 토토가 결국은 eventually, 마침내 결국은 떨어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When he passed close by. 그런데 이 여기서 he는 토토가 되겠죠. 토토가 passed 지나갈 때, 맞죠? 옆을 어떻게 지나간다? close by. 아주 가깝게 지나갈 때, 이 작은 문 근처로 온다, 온다! 이렇게 막, 이 폭풍 속에서 집과 토토가 막 같이 날아다니고, 근데 이, 같이 그 거리가 가까워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가까이 지나갈 때, she grabbed his ear. 도로시가 어떻게 했다고요? 토토의 귀를 아싸 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귀 잡았다. 해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볼까요? She carefully pulled him back into the house.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여기서 she는 도로시가 되겠죠. Dorothy, 즉 she, carefully, 조심스럽게 pulled him back.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안으로요. 어디로요? 집 안으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토를 구할 수가 있었네요. 자, 아직까지 이 공중에 폭풍 속에 집이 떠다니는 것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우리 단어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4. Toto is saved. The strong winds held Toto up. He flew around and around in the middle of the cyclone. It would have been fun if Toto weren't so terrified. Dorothy was sure Toto would fall eventually. When he passed close by, she grabbed his ear. She carefully pulled him back into the hous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볼까요?
2: Howl, howl. Inside it got very dark and the wind howled. Bit, bit. But Toto did not like it one bit. Slip. Slip. She slipped on the wet floor and almost fell. Opening. Opening.

0: The little dog slipped through the opening. Eventually. Eventually. Dorothy was sure Toto would fall eventually.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어휘 확장 타임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fall이라는 것인데요. fall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도 나왔었죠. fall이라고 하면 떨어지다 혹은 우리가 넘어지다, 쓰러지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fall이요. 근데 fall이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 careful not to fall. 조심해라. 뭐 하지 않도록. Not to fall. fall 하지 않도록. 그러면 fall이 어떤 동작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fall은 넘어지다 혹은 떨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떨어지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 보니까 fall is my favorite seas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친구들 fall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테지만 혹시 몰랐다면 이제 하나 추가해 두시기 바랍니다. fall이라는 것은 바로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 라는 그런 문장이 있네요. 그래서 fall이라고 영어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한 그 같은 품사 혹은 다른 품사 안에서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니까 이 문맥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fall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어느덧 벌써 30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40강까지 이제 10강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와,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엄청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어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실력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과학 3단원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차원의 확인 문제부터 선생님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16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화단이나 공원에는 소나무, 작약, 민들레, 토끼풀, 단풍나무, 무궁화 등 이러한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인 문제입니다.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줘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 단원평가 1회 1번 문제가 바로 이 글이었었죠. 자, 그때의 정답은 여러분들 무엇이었냐면 식물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작약, 민들레,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우리가 식물이다.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소나무나 작약이나 민들레, 토끼풀.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모습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다 다르죠. 자,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낱말, 바로 다양한이라고 하는 낱말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자, 다양한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관찰할 때 주의점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식물 관찰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첫 번째로는 식물을 함부로 밟거나 꺾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식물에는 여러분들 가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에 상처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향이나

맛을 직접 여러분들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에 따라서 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식물을 관찰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관찰을 해야 될까요? 식물을 정말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식물 관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 1번 볼까요? 함부로 냄새를 맡지 않는다. 그렇죠.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함부로 냄새를 맡았을 때그 냄새에 의해서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 1번은 옳은 것, 동그라미에 표시해야 되겠죠. 자, 2번 볼까요? 식물은 꺾은 후 자세히 관찰한다. 자, 꺾으면 식물에 다치거나 또는 심하면 식물이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알맞지 않지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잎의 이름을 쓰는 문제예요. 잎이 6가지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벚나무, 잎, 강아지풀 잎, 은행나무 잎, 소나무, 단풍나무, 토끼풀들의 잎이 여러분들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힌트를 볼까요? 잎이 부채 모양이고 잎의 끝부분은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6가지 중에 잎이 부채 모양인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나무의 잎인가요? 맞아요. 은행나무의 잎이죠. 자, 따라서 우리 3번 알맞은 잎의 이름, 은행나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역시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잘 관찰한 다음에 쓰면 되는 문제인데요. 자,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 잎의 이름을 모두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벚나무, 강아지풀, 은행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토끼풀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톱니 모양인 잎, 자, 벚나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자리 톱니 모양인 것, 그렇죠. 단풍나무가 있네요. 자, 그리고 토끼풀 역시 가장자리가 어떻습니까? 가장자리가, 그렇죠. 톱니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 거 3개 찾았습니다. 벚나무, 단풍나무, 토끼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문제 마지막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확인 문제 5번 문제입니다.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은요, 대부분 이것, 줄기, 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에서 중요한 것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뿌리, 줄기, 잎이에요. 따라서 우리 5번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은 바로 뿌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우리 확인 문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평가 2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63쪽에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식물을 채집하기에 적당하지 아는 곳, 어떤 곳인지 고르는 문제예요. 자, 식물이 살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자, 식물, 우리가 풀도 배웠고요, 나무도 배웠어요. 자, 풀과 나무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요, 그렇죠. 바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 그렇다면 식물을 채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이 있는 곳을 살펴봐야 되겠구나를 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공원이나 화단이나 운동장 주변이나 아파트 정원은 모두 땅이 있습니다. 자, 흙이 있고 땅이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5번. 실내 체육관 안쪽은 여러분들 체육관 안쪽을 들어가 보면 그곳에 땅, 그리고 흙이 있던가요? 아니죠. 그곳에서는 흙, 땅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볼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 채집하기 적당하지 않은 곳 5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2번 문제 볼까요? 식물을 관찰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식물을 관찰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 우리가 단원평가 1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확인 문제에서도 살펴봤다시피 반복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개념,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이처럼 식물 관찰할 때 주의할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를 보면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보도록 할까요? 1번.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렇죠.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또는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 답사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험할 때 또는 사회 시간에 답사할 때이 모든 어떠한 이런 조사 활동에서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 알맞은 설명이 되겠고요. 2번 볼까요? 긴팔 옷과 긴바지를 입는다. 그렇죠. 우리가 식물의 잎 같은 경우에 닿거나 혹은 찔리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하면 여러분들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긴 옷과 긴 바지를 입어서 우리가 식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따라서 우리 2번도 알맞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식물을 함부로 밟거나 꺾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밟거나 꺾으면 식물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4번 볼까요? 식물을 뽑아서 다른 곳을 옮겨 심는다. 자, 식물을 뽑아서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 이 옮겨 심는 거 어떤가요? 그렇죠. 옳지 않지요. 자, 따라서 우리 옳지 않은 것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역시 우리가 식물을 관찰하려면 바깥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는 풀, 그리고 꽃들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벌레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벌레에 우리가 물리거나 쏘이면, 또 병원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5번 역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2번 문제 정답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을 관찰한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풀, 장미, 민들레가 있는데요. 자, 기억부터 볼까요? 식물의 생김새가 대부분 비슷하다. 아니죠, 여러분들. 토끼풀, 장미, 민들레 모두 각각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억은요, 알맞지 않고요. 니은 볼까요?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에는 여러분들 다양한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끼풀과 장미와 민들레 이 주변도 잘 살펴보면 여러 다양한 식물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니은 알맞은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공원이나 화단에서는 볼수 없는 식물이다. 우리 공원이나 화단에서도 여러분들 이 식물들 볼수 있지요. 자,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무엇이 될까요?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어떤 식물의 잎인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잎의 가장자리는 여러분들 톱니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잎이 한 곳에 3개씩 나고 끝이 둥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잎의 가장자리가 여러분들 톱니 모양이다. 자, 톱니 모양인 잎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단풍나무 잎도요, 끝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벚나무의 잎도 여러분들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토끼풀 역시 가장자리가 톱나무 모양이었죠. 톱나무가 아니라 톱니 모양이었죠. 자, 그런데 잎이 여러분들 한 곳에 3개씩 나고 끝이 둥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잎이 한 곳에서 3개씩 난다? 우리 노래도 있죠? 세잎클로버. 그쵸? 자, 세잎클로버 여러분들 끝이 둥글고 하기 때문에 자, 어떤 식물의 잎인지 쓰면 우리말로는 무엇이라고 써줘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토끼풀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토끼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잎은 어떤 식물의 잎인지 여러분들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오른쪽 잎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 지금 잎이 여러분들 어떤가요? 굉장히 줄기가 가느다라다라고 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끝이 여러분들 어떤가요? 뾰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잎이 좁고 가늘면서 끝이 뾰족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잎, 바로 강아지풀 잎이죠. 따라서 우리 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 가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가늘고 끝이 뾰족한 잎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죠? 바로 3번 잎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어떤 나무, 어떤 풀, 도대체 어떤 식물의 잎일까요? 자, 우리 3번은 바로 나무의 잎인데 단풍나무의 잎이죠. 자, 우리가 진정한 만점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답이 3번이다 라고 하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은 각각 어떤 잎이었을까를 떠올려 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그럼 우리 1번 볼까요? 자, 1번 보니까 하나에서 두 개의 잎이 나고요. 굉장히 가늘어요. 마치 바늘처럼. 그리고 끝이 뾰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자, 우리 1번은 어떤 식물의 잎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소나무 잎이죠. 2번 볼까요? 자, 2번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었어요. 자, 2번은 바로 강아지 풀이죠. 강아지 풀의 잎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부채 모양이에요. 자, 부채 모양의 잎, 바로 은행나무이죠. 자, 5번 보면, 자, 잎이 여러분들 이렇게 넓고, 그 다음에 끝이 뾰족한데 가장자리가 여러분들 어때요?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잎, 바로 벚나무. 우리가 말하는 벚꽃이 피는 나무 있죠? 벚나무의 잎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정답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어떤 식물들의 잎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시간 가져봤어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는 문제예요. 자, 식물의 잎을 여러분, 분류할 때그 기준은 어때야 된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계속 강조했어요. 자, 어떻게 강조했냐면 식물의 잎을 분류할 때는 누구나 여러분들 이걸 분류했을 때그 답이 변하면 된다, 변하면 되지 않는다, 변하면 안 된다, 변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쁜가? 크기가 큰가? 모양이 아름다운가? 이런 것은 보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류 기준으로 알맞지 않다고 했었던 거를 떠올려 보면서 보기에 있는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잎의 크기가 큰가? 자, 잎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기 나름이지요. 따라서 기억은 알맞지 않은 기준이 되겠네요.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의 모양이 아름다운가? 자, 아름다움 역시 크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은 식물을 아름답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니은 역시 알맞은 분류 기준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귿 볼까요?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가? 그렇죠. 이것은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지 길쭉하지 않은지로 여러분들 그 결과가 누구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디귿 알맞은 기준이 될수 있겠고요. 리을 역시 잎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관찰을 하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지, 갈라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알맞은 분류 기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 7번 문제 정답. 무엇이 될까요?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을 분류하기에 적합한 기준에 조건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식물의 잎을 분류하기에 적합한 기준이 되기 위한 조건.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 자, 우리 뭐 떠올려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어떤 것? 결과가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르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자, 결과가 다르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주관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건이 주관적이지 않아야만 여러분 잎을 분류하기에 적합하겠죠?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어요. 자,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 주관적이지 않은 그런 기준이 되어야만 여러분들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까요? 자, 9번 문제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식물의 잎을 분류해서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식물 잎이 등장하고 있어요. 단풍나무, 들깨, 토끼풀, 토란, 소나무, 아카시나무. 자, 이렇게 6개의 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분류 기준을 보면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암기, 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잎을 잘 관찰하면서 우리가 해결해 볼수 있겠지요. 자, 우리 단풍나무를 보면 단풍나무 여러분들 가장자리가 어떠냐면, 그렇죠.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들깨의 경우에도 어떤가요?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토끼풀도요. 실제로 우리가 토끼풀을 뜯어서 관찰을 해보면 이 토끼풀의 가장자리는 여러분들 자글자글자글 톱니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리을 볼까요? 자, 리을 토란의 경우에는요,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약간 물결 치듯이 되어져 있지요. 자, 그리고 우리 미음, 소나무 같은 경우, 비읍, 아카시나무의 경우에도 가장자리가 매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 해당하는 것은 단풍나무, 들깨, 토끼풀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들 리을, 미음, 비읍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번 볼까요? 자, 10번도 역시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내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분류 기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분류 기준을 보면 잎의 끝이 뾰족한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잎의 끝을 집중적으로 관찰해보면 정답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잎의 끝을 보겠습니다. 단풍나무 잎의 끝을 볼까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뾰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들깨를 보면 들깨 역시 잎의 끝이 뾰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 토끼풀은 잎의 끝이 여러분들 어떤가요? 둥글, 둥글, 자, 둥그런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토란 역시 여러분들 잎의 끝이 여러분들 어떤가요? 잎의 끝이 네, 잎의 끝이 잘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나무는 여러분들 잎의 끝이 어때요? 굉장히 뾰족한 바늘 모양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카시나무 역시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끝이 둥근 모양의 잎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런 것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단풍나무, 그리고 들깨, 그리고 소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렇다 해당하는 것 기역, 니은, 미음이고요. 우리 그렇지 않은 것에는 디귿, 리을, 비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풍나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단풍나무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단풍나무의 잎의 끝은 여러분들 어땠나요? 뾰족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는 무슨 모양이었었나요? 맞아요. 자글자글자글한 톱니 모양으로 되어져 있었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 선택지 볼까요? 자, 1번. 잎이 둥근 모양이다. 아니에요. 잎이 둥근 모양이라기보다는 잎의 끝이 어땠어요? 뾰족한 모양이었어요. 자, 2번. 민들레보다 키가 크다. 자, 우리 단풍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자, 민들레는 여러분들 나무와 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민들레는 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과 나무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풀은 대체적으로 키가 작고 줄기가 가늘지만 나무는 대체적으로 키가 크고 어떤가요? 줄기가 굵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 단풍나무입니다. 풀보다 키가 크겠죠. 자, 따라서 우리 11번 문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됨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들은요, 대부분 이것, 줄기, 잎이 있으며 땅에 이것을 내리고 산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확인 문제

문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확인 문제에서 자,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들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식물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뿌리, 줄기, 잎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요. 그래서 우리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 뿌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과 나무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풀과 나무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자, 잎과 줄기를 구분하기 쉽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풀과 나무의 공통점이었죠. 자, 그러면 차이점도 있었어요. 차이점은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풀은 대체적으로 나무에 비해서 키가 작고 줄기가 가는 특징이 있었지만 나무는 줄기가 굵고 대체로 키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 선택지를 보면 1번 볼까요? 자, 줄기가 단단하다. 자, 이것은 나무에만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뿌리 줄기 잎이 있는 것. 그렇죠. 풀과 나무의 공통점이에요. 3번,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것. 자, 이거 역시 풀과 나무의 공통점입니다. 4번 볼까요? 잎과 줄기의 구분이 쉽다. 그렇죠. 공통점입니다. 자, 5번, 대부분은요,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게 공통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나무에 해당하는 이 1번이 여러분들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 정답 1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을 풀과 나무로 분류할 거예요. 자, 풀과 나무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풀은요, 여러분들, 줄기가 가늘고 키가 대체적으로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반면, 자, 나무는 여러분들, 줄기가 굵고 대체적으로 키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는 대부분 그 이름에도 여러분들 힌트가 들어있죠. 나무는 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럼 분류해볼까요? 자, 우리 쑥, 옥수수, 민들레, 무궁화, 떡갈나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떡갈나무와 은행나무는 나무라고 하는 이 낱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친구들은 나무구나, 나무구나. 지금 나라고만 쓰겠습니다. 나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도 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궁화지요. 자, 무궁화 역시 여러분들 나무입니다. 따라서 나무는 무궁화, 떡갈나무, 은행나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쑥, 그리고 옥수수, 민들레는 풀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여러분들 굉장히 키가 커서, 이거 나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옥수수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풀과 나무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마지막 1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은행나무와 애기똥풀을 보고 풀과 나무의 차이점을 쓰는 것입니다. 자, 내가 풀과 나무 특징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진을 보고 이곳에서 차이점을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보면 은행나무와 애기똥풀은 일단 키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자, 은행나무, 애기똥풀 중 은행나무는 키가 큰 반면 애기똥풀은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애기똥풀의 줄기는요, 가늘고 여러분들, 가느다란 여러분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은행나무 여러분들 이 줄기, 나무의 이 줄기를 보세요. 이큰 줄기 여기를 보세요. 자, 이 줄기를 보면 굉장히 굵고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낼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 풀과 나무의 차이점을 쓰면 풀은 나무에 비해서 줄기가 가늘고 키가 작다. 그리고 나무는 풀에 비해서 줄기가 굵고 단단하면서 키가 크다와 같은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과학 문제 해결해 보았는데요. 자, 최종 미션 빠질 수 없겠죠? 자, 오늘의 최종 미션은요. 왼쪽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정말 큰 힌트가 될것 같은데요. 자, 옆에 설명을 보면, 자, 나는 잎이 한 곳에서 세 개씩 난다고 해요. 그리고 끝이 둥글면서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위에서 등장하는

0: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식물은 도대체 어떤 식물인지 정답을 EBS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쭉 같이 공부해 보았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국어 6단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앞 강의에서 이제 두 강에 걸쳐서 별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별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도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에 따른 색깔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필수 탐구부터 확인을 한 후에요.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14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 반드시 등장하는 필수 탐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를 실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목으로부터 이 실험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 해서 빛의 세기는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 기기에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자를 책상 위에 일직선으로 쭉 놓고 자의 0cm, 그러니까 출발하는 부분에 이렇게 전등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위를 어둡게 하고 나서 전등으로부터 30cm 떨어진 위치, 자를 잰 이유죠. 이렇게 30cm 떨어진 위치에 스마트 기기를 세우고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30cm 간격으로 더 멀리 옮기면서 같은 방법으로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점 거리를 멀리 하면서 빛의 세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30cm였을 때는 빛의 세기가 400럭스였다면 60cm로 2배 멀어졌더니 빛의 세기가 4분의 1배인 100럭스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기준에서부터 3배 멀어진 90cm에서 측정을 했더니 빛의 세기는 처음 밝기에서 약 9분의 1배인 44럭스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빛의 밝기는 밝고요. 멀어질수록 빛의 밝기는 어두워지는데요. 정확하게 얼만큼 어두워지느냐? 바로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원의 밝기는 광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일반화하는 이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뭐 간단해 보이는 실험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제 수행평가 탐구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라고 해서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그 필수 탐구와 같은 내용의 실험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30cm 떨어진 곳에서 빛의 세기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배, 세배 멀리 하면서 빛의 세기를 측정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기억에 들어갈 숫자를 찾아볼까요? 처음에 30cm에서 측정한 빛의 세기는 400럭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거리가 두배 멀어졌을 때는 이 빛을 받는 면적이 네 배가 되면서 동일한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은 4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빛의 세기는 처음보다 4분의 1배 줄어든 100럭스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위 실험 결과에서 기억에 들어갈 빛의 세기 우리 100럭스입니다라고 바로 찾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방금 그 실험에서 전등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전등은 빛을 내는 물체예요. 즉, 광원입니다. 우주에 적용을 시키면요, 바로 별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스마트 기기는요, 빛의 세기를 측정한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별의 세기를 측정한 우리 지구의 입장으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둘이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전등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측정되는 빛의 색이 감소했습니다. 얼만큼이요?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해서요. 자, 그럼 디귿.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3배 더 가까워지게 되면요, 밝기는 반대로 9배 더 밝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요, 니은 하나입니다. 자, 이어지는 3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실험을 통해 알아본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 변화에 대한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행할 때 측정되는 빛의 세기는 몇 럭스인지 쓰시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광원으로부터의 거리가 30c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400럭스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실험과 같죠? 자,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이동해서 광원으로부터의 거리가 120cm까지 멀리 떨어뜨렸다면 그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몇 럭스가 나올까요? 자, 그럼 처음 측정했던 이 30cm 거리보다 몇 배가 더 멀어진 것이죠? 그쵸? 네 배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세기는 몇배더 줄어들게 될까요? 그렇죠. 제곱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44, 16. 그래서 16분의 1배로 더 어두워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400 럭스에서 16분의 1을 해주시면요, 25 럭스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5 럭스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내신 실전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위치 A와 B에서 나무를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대표적으로 시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수 있는 그림이죠. 관측자가 A에서 봤을 때는요, 이 나무가 마치 이 끝에 있는 이풀 쪽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소를 옮겨서 B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나무는 또 반대쪽 건물의 풀숲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실제로 나무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관측자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이는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때, 두 관측자와 이 물체 사이에 이르는 각도, 이곳을 바로 우리 시차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보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 두 관측 지점 A, B, 그리고 나무, 물체죠. 이것이 이루는 각도가 바로 시차다라고 해서 시차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딱 지칭하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관측자가 나무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시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시차라고 하는 것은 거리와 관련이 있었어요. 이 물체와 떨어진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각도, 시차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따라서 시차와 물체와의 거리는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된다면 시차는 작아져야 되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시차를 측정하면 관측 지점에서 나무

정도까지의 거리를 할수 있다? 바로 이 시차와 거리의 반비례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거리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지구에서부터 떨어진 별까지의 거리도 알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 S를 관측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그림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주기로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주 시차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별 S가 실제로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배경이 되는 것 같은 이 배경별을 기준으로 별 S가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이 지구에 즉, 관측자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두 관측 지점과 별 S가 이루는 이 각도, 여기가 바로 시차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차는 0.1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시차가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맞아요. 우리는 연주 시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연주 시차는 뭐였죠? 시차의 2분의 1을 한 값이에요. 따라서 0.1초에다가 2분의 1을 한 0.05초가 바로 연주 시차고요. 이것을 우리가 공식에 대입을 해서 거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별 S의 연주 시차는 0.1초가 아니라 0.05초이다. 자, 이거 2분의 1 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바로 정답 1번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별 S까지의 거리는 20파색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거리를 구해야겠죠.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요, 연주 시차분의 1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한 연주 시차 0.05초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요, 바로 20파색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2번 보기. 거리가 20파색이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3번. 연주 시차를 이용하면 별 S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4번. 별 S의 연주 시차는 별 S의 시차의 2분의 1을 한 값이다. 자, 이 2분의 1 빼먹으면 안 된다. 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맞아요. 5번. 별 S보다 더 멀리 있는 별은 연주 시차가 0.05보다 더 작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거리와 연주 시차는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더 멀리 있는 별은요, 그 별의 연주 시차보다 더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5번도 맞는 보기이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주 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 시차는 무엇이었나요? 지구가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한 별의 시차의 2분의 1을 한 값이 연주 시차였거든요. 그래서 이 연주 시차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지구로부터 떨어진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썼습니다. 어떻게요?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라고 하는 간단한 식에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로부터 떨어진 별까지의 거리와 반비례하는 관계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모든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었나요? 자, 그러면 좋겠지만, 이 연주 시차가 너무너무 작아서 측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관측을 이 정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즉, 너무너무 먼 거리의 별은 연주 시차가 작아서 측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통 100파색 이내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으므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는요, 여기다가 1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1분의 1은요, 1파색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이므로 정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별 A와 B를 6개월 간격으로 촬영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변에 있는 흰색 별들 보이시나요? 자, 얘네들은 어때요?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해요. 즉, 얘네들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동하지 않고 콕콕 박혀 있는 것처럼 고정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배경별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나타난 이유는 이 배경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별 A와 B가 지금 상대적으로 위치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배경별을 깔아준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A는요, 지금 왼쪽에서부터, B보다 더 왼쪽에서부터 출발해서, 6개월 후에 B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략 어림잡아도 이 정도 A가 이동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죠. 하늘에서 이 각도를 잰 것이 바로 A의 시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B는요? B는 상대적으로 A보다 이동한 폭이 더 좁죠? 대략적으로 어림잡아도 A보다 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각도가 바로 B의 시차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이제 연주시차를 구하려면 이 시차들의 2분의 1까지 곱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지구에서 별 A보다 별 B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 시차와 반비례 한다라는 걸 이용했을 때 지금 시차는 A가 B보다 더 큽니다. 즉, 거리는 A보다 B가 더 멀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보다 별 B까지의 거리가 더 멀다라고 해주셔야 되므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니은, 별 A와 B는 배경별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별이다. 배경별들이 저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이유는요, 워낙 멀어서 지금 연주시차가 관측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이 배경별들에 비해서 A와 B의 시차가 발견됐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가까이 있는 별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맞는 보기고요. 디귿, 지구에서 별 A와 별 B까지의 거리는 연주시차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라는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니은과 디귿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표는 몇 가지 별의 연주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위 별들 중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 그리고 가장 먼 별을 각각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연주시차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거리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쵸.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요.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은 곧 연주시차가 가장 큰 별을 고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로부터 가장 먼 별은 연주시차가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표 중에서 가장 연주시차가 큰 것은 시리우스고요. 가장 연주시차가 작은 것은 스피카예요. 그러면 옳게 짝지어준 것은요. 가는 연주시차가 큰 시리우스고 나는 연주시차가 작은 스피카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볼게요. 다음은 지구에서 별 가나다까지의 거리와 연주시차를 측정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지구로부터 가나다까지의 거리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직접 거리를 정확한 값으로 한번 구해보죠. 거리는요, 연주시차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식이죠. 이때 단위는 연주시차는 초, 거리는 파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연주시차가 0.2초인 별은요, 0.2분의 1을 해서 5파색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는요, 5파색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를 봤더니 고맙게도 바로 거리를 알려줬네요. 3파색 거리에 있대요. 자, 이번에는 달을 봤더니 별까지의 거리가 32.6광년이라고 합니다. 광년? 우리 이거는 언제 배웠냐면 본강에서 선생님이 1파색과 광년의 관계를 알려줄 때 언급을 했었는데요. 1파색은 약 3.26광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32.6광년이라면은 이것은 10파색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거리가 가장 먼거 누구예요? 10파색 다고요. 그다음에 가 그리고 나 순서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표는 별 ABC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번에는 세 별의 연주시차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거리와 연주시차 관계 이용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는 형태만 달랐지 계속 쓰고 있는 공식은 딱 하나거든요. 뭐였어요? 맞아요.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었습니다. 계속 나와서 이제 좀 지겨우시죠? 자, 그렇다면 연주 시차를 비교하기 위해

그래서 연준 시차가 가장 큰 것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 거리가 가까운 것 순서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거리 가장 가까운 C, 그다음 A, 그다음 B이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볼게요. 그림은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별의 밝기와 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에서요, 별빛 포함해서 모든 빛들은요, 사방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별빛은 점점 더 넓은 면적으로 퍼져서 비추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만큼 면적이 넓어지느냐? 만약에 별에서 거리가 두배더 멀어진다면 그 별빛을 받는 면적은 2의 제곱배, 즉, 가로 두 배, 세로 두 배에서 2의 제곱배 배인 4배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별에서 거리가 3배 멀어지면요. 그때 별을 받는 별빛을 받는 면적은 9배가 되겠죠. 따라서 같은 면적은 9배가 되지만 자, 여기서는 같은 면적. 그러니까 처음과 동일한 면적이 받는 별빛의 양은요. 9개로 분산됐기 때문에 9분의 1배로 감소한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계속 보면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은 어두워 보인다. 이것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럼 9번 볼게요. 그림은 밝기가 같은 두 손전등을 다른 거리에서 스크린에 비추어 보는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밝기는 똑같은데요. 더 가까이서 비추게 되면 당연히 더 밝게 보이고요. 이것을 더 멀리서 비추게 되면 그만큼 빛을 받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동일한 면적을 잘라서 봤을 때더 어두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기 해석해 볼게요. 손전등의 밝기는 별의 밝기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밝기를 가진 별이라 할지라도 거리가 멀수록 어두워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니은, 손전등의 거리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스크린에 비치는 단위 면적당 밝기는 변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단위 면적당 밝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동일한 면적당 비치는 빛의 밝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처음에 이 면적에 밝기는 뭐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뒤로 멀어지게 되면, 거리가 달라지게 되면, 이 빛이 비치는 면적이 더 넓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처음과 동일한, 이 같은 면적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밝기는 더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변함이 없다, 틀렸습니다. 자, 지금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가 더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의 밝기와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등급 체계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항상 기본 전제는요. 등급 값이 작을수록 더 밝은 별이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1등급의 별은요. 6등급의 별보다 일단 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일단 밝은 거예요. 그죠? 숫자 작을수록 더 밝은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밝은데 몇배더 밝느냐? 다섯 등급의 차이는요, 약 100배 밝기가 차이 나므로 1등급이 6등급 별보다 100배 밝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니은 보겠습니다. 별의 등급이 더 크면 클수록 별의 밝기는 더 어둡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디귿입니다. 1등급 사이에는 그러면은 몇 배의 밝기 차이가 날까요? 우리 5등급일 때 100배 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5제곱을 했을 때 100배 차이가 나려면은요. 100의 5제곱을 구해주시면 1등급 차이 값을 알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약 2.5등급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등급 차이가 곧 밝기 2.5배 차이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별의 등급과 밝기를 전구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일단 그림 해석부터 해보죠. 6등급의 별을요, 전구 1개의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급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밝은 별이기 때문에 등급이 작아질수록 일단 전구의 개수가 많아져서 더 밝은 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만큼 밝아지느냐? 한 등급당 약 2.5배 차이 나기 때문에 한 등급당 2.5개. 그리고 그 다음 4등급에서는 2.5개에서 또약 2.5배를 곱해서 약 6.3개를 킨 밝기. 그리고 3등급

5등급까지 또 올라가게 되면은 전국 16개를 킨 밝기. 2등급에서는 40개 해서 결국 1등급에서는 전국 100개를 킨 밝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등급과 1등급, 이 5등급 차이에서 밝기가 100배 차이 나는 것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낸 것이죠. 자,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마이너스 2등급의 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구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몇 등급일까요? 한 등급 더 밝으면? 0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등급 더 밝으면 마이너스 1등급이고요. 그리고 한 등급 더 밝았을 때 마이너스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1등급에서부터 마이너스 3등급만큼이 더 밝아져야지 마이너스 2등급 밝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즉, 3등급 차이의 밝기가 몇개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등급당 2.5배, 약 2.5배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5에 세제곱을 하면은 뭐약15.625 정도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약 16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혹은 그림으로부터 유추할 수가 있어요. 6등급에서 전구가 한 개였는데 3등급 위인 3등급으로 올라갔을 때 전구 16개니까 16배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100개에서 16배가 된다라고 해서 1600개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럼 12번 볼게요. 겉보기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밝기를 표현하는 등급에는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겉보기 등급은 뭐였나요? 네,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겉보기 등급을 사용할 때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 별의 실제 밝기를 정확하게 알수 없다라는 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별의 밝기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눈에는 더 밝아 보이고 또더 멀어질수록 우리 눈에는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이그 자체만으로 이 별의 실제 밝기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절대 등급의 개념이었죠. 절대 등급은요, 모든 별들까지 떨어진 거리를 딱 10파색으로 모두 통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동일한 거리에 있을 때 별의 밝기를 비교하면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이 절대 등급을 사용할 때는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겉보기 등급에 대한 설명만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기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쵸? 이게 바로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겉보기 등급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등급이 작을수록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자, 방금 등급의 기본 조건은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겉보기 등급에서도 절대 등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작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더 밝게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디귿입니다. 별까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겉보기 등급에 한계가 있다라고 했었죠. 동일한 밝기라 할지라도 별의 거리가 가까우면 겉보기 등급은 작아질 것이고요. 더 멀어지면요, 겉보기 등급은 더 커질 거예요. 따라서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므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인 3번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몇 가지 별들의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시리우스, 데네브, 북극성, 리겔 네 가지 별이 나와 있고요. 겉보기 등급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인 별보다 더 밝게 보이는 별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1등급인 별보다 더 밝으려면 등급이 1등급보다 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자, 헷갈리면 안 되죠.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은 별입니다. 따라서 1등급보다 숫자가 작은 등급의 별을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뭘까요? 네, 시리우스 마이너스 1.5고요. 그리고 리겔 0.1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시리우스와 리겔이 있는 5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자, 기억은요. 별까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였죠? 이게 바로 그냥 딱 겉으로만 봤을 때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겉보기 등급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억에는 겉보기 등급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별의 실제 밝기는 별들을 모두 지구에서 같은 거리로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가정한 거리가 몇 파세기였다고요? 맞아요. 바로 10파세기였죠. 이렇게 했을 때 별의 밝기인 그 등급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바로 절대 등급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요?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실전 문제 14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15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205강이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은 괜히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데 기분이 좀 좋죠. 그런 날이길 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의 공부도 좀 더 경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날은 저희 이제 어휘 공부하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주제도 사실은 금요일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신나가 되겠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어휘들을 공부할 건데요. 여행과 관련된 어휘들이 한 시간에 끝나지를 않아서 제 두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할 내용과 순서는 단어 공부하시고 마무리 퀴즈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했던 문장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고 자 듣고 따라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단어는 abroad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abroad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품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어라고 하는 단어, 이 a라고 하는 단어 있죠? a를 단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철자라고 해야겠죠. a라고 하는 저 철자가 어떤 단어 앞에 붙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뭐 이제 그 어원 자체가 뭐 라틴어고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학술적인 내용이니까 저희가 치우고요. 예. 요게 붙으면 보통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sleep이라고 하는 단어에 a sleep이 붙으면 굉장히 졸리운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wake up에 붙으면 awake. 라고 하면 깨어있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용사를 구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어떤 단어 앞에 저 A가 붙잖아요. 그러면 부사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side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A를 붙이면 aside가 되겠죠. 자, put aside. 자,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side가 원래 한쪽이잖아요. 한쪽 side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side는 한편으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Hey, put it aside. 그거 한편으로 치워놔라.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A가 부사를 만드는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broad라고 하는 단어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한 중학교 2학년 정도면 들어봤을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가면 그 broadway라고 하는 뉴욕에 유명한 그 연극하는 그런 연극 많이 하는 그런 지역 도로명이 있잖아요. Broadway가 되겠습니다. Broad는 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abroad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넓은에 A가 붙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은 곳에서가 아니고요. 넓게, 넓은 곳으로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를 여러분들 영어로 표현하면 in or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말고요. 국내가 이제 좁은 장소인 거죠. 그곳이 아니고 외국입니다. Foreign countries. 외국으로 혹은 외국에라고 하는 부사가 성립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러면 조금 더 오래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서 이런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abroad는 품사에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서 해외로, 해외에서라고 하는 자, 강조드리면서 넘어갈까 합니다. 그러시면 이제 예문 한번 좀 보셔야겠죠? 자, she will move abroa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녀가 해외로 이사를 갈 거예요. 자, move는 타동사로는 뭐뭐뭐를 옮기다의 뜻이지만 자동사로는 옮겨지다의 뜻이니까 그녀가 옮겨진다는 얘기는 이사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하다의 한국어 번역 의미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왜 이사 가죠? 바로 이거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갈 겁니다. To make a fresh start. 자, 새로운 시작, 아주 신선한 시작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해외로 이사 갈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이 아니라 단어겠죠? 두 번째 단어로 가겠습니다. 자, departure. 이렇게 돼 있어요. Departure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depart에 지금 U, R, E가 붙은 것인데요. 자, depart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출발하다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자, act가 되겠습니다. 행동인데요. 어떤 행동이에요? 자, leaving 되는 거예요. 떠나다죠? 떠나다 남겨두다의 뜻이니까. 어디를요? 장소를. 그런데 특히 뭐 하기 위해서? To start a journey. 뭐 그냥 출발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장소를 떠나는 행위도 departure라고 할수 있지만 특히나 자, journey가 여행이잖아요. 자,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장소를 떠나는 그런 행위를 departure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저 단어도 중등용 단어로 필수 단어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요렇게 여러분들 그 U, R, E가 붙어가지고 동사에 U, R, E가 붙어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를 만들어주는 어미로는 주로 이제 뭐 TION, 뭐 SION, MENT 이런 어미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어미로 그닥 그렇게 친숙한 아이들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반대말로는 여러분들, arrival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요거는 지금 al로 끝났잖아요. 요렇게 al로 끝나는 명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타났을 때그 단어 가족들을 좀 함께 좀 알아두시면 오랫동안 기억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알쓸 연관 어휘로 제가 이렇게 어떤 단어에 어떤 동사에 U, R, E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단어를 한두개 정도만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clos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그문 닫고 폐쇄하고 하는 거 close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close the door. 이렇게 얘기하면 문을 닫아. 이런 얘기니까요. 자, 그것의 명사형 closu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create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예, 뭔가를 만들고 창조하다의 뜻이에요. 자, 거기에서 creature 이렇게 되면 생명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 말고도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죠. nature 같은 단어도 들어봤을 거예요. 자, NAT가 특정한 영어 단어는 아니고 어떤 의미는 있어요. 이거는 지금 라틴어의 어원에 의하자면 born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태어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거 태어난이라고 하는 단어에 요 URE를 붙였더니 자연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future도 있죠. 실제로 어떤 동사에 URE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단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특정한 어근에 붙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URE가 개수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명사를 만들어 주는 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자, 요런 케이스 여러분들 요번 기회에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arrival에 al도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드려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ologize는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입니다. 나는 뭐뭐에 대해서 사죄한다 이런 얘기고요. Apologize가 나오면 거의 90% 정도 for가 따라와요, 뒤쪽에. 자, 뭐뭐에 대해서 사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거는 아예 말뭉치로 여러분들 알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I apologize, we apologize for. 이렇게 되고요. 공항 같은 데 가면 자, 요런 문장 내용들을 꽤 많이 여러분들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사죄드리는데 뭐에 대해서? Late departure. 그러니까 늦은 출발이겠죠. 그래서 자, 늦은 출발인데 무엇에? 형용사구가 뒤에 붙었네요. 자, flight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비행편을 우리가 flight라고 해요. 그래서 자, 그 비행기에 늦은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사죄 드립니다. We apologize for the late departure of this flight.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에요. 꽤 실용적인 자 그런 문장이니 기억을 해 두시면 어떨까요? 자 다음 세 번째 impressive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자 수는 굉장히 많지만요. 예,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sieve가 붙으면 요건 형용사형 꼴이라는 거는 잘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경향과 성향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TIVE, 그 다음에 SIVE, 요런 꼬리들은 이미 중학생이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봤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요런 식의 정리가 여러분들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용사예요, 일단은. 근데 의미는 뭘까요? impress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단어를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두 단어는 사실 이두 개의 설명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 부분이 특히 다르죠. 물체 혹은 어떤 성과물, achieve는 성취하다의 뜻이고, 자, ment가 붙었으니까 성취한 것, 성과물입니다. 어떤 물체나 성과물이 impressive 하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첫 줄의 내용이에요. 당신이,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거나 혹은 그것에 감탄하는 거예요. 오, 굉장한데? 라고 감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유가 뭐죠? 자, 그 대상물이 어때요? 특별하거나 중요하거나 혹은 굉장히 커서, 오, 하고 되게 놀라는 이런 상황이죠.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 두 번째도 같은 설명인데요. 이번에는 지금 주어가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impressive 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땐 어떤가요? 똑같죠. admire 하거나 혹은 respect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오, 굉장한데? 이러고 놀라거나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죠? 예, 뭐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가장 잘 옮기면 뭐가 될까요? 바로 되게 인상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상적인 감명 깊은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고요. 보통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impressive 하다라고 하면 감명 깊지만 사람한테 감명 깊다고 하는 건좀 어색하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그냥 인상적인의 해석만 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impressive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 앞으로 주구장창 사용하실 그런 단어니까 이번 기회에 아, 사람 사물에 다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침 creatures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자, creatures는 create, 창조하다에서 나온 거죠. 창조해서 나온 생명체를 creature라고 합니다. creature라고 발음하지 않으니까 그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인상적인 그런 생명체가 can be large, 클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크죠? size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클수 있으나 자, they swim. 자, 그 creatures가 어때요? 그 창조물은 생명체는 swim gracefully. graceful이라고 하면 우아한 거잖아요. 자, in the ocean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바다에서 우아하게 자, 수영을 하더라고요. 체구는 굉장히 큰데.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mpressive도 마무리 지을게요. 자, 네 번째 landmark 가겠습니다. 자, landmark.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0: 휴식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어떤 장소를 말하죠? 자, 바로 that 이하의 장소인데요. 자,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 요 that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목적격이고 뒤쪽에 use 다음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judge는 판단하다죠? 예, 명사로는 판사의 뜻도 있고 심판의 뜻도 있다 그랬어요. 동사로는 판단하다예요. 뭘 판단합니까? where you are.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대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지형 지물일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landmark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것인데, 자, 우리가 주요한 지형 지물이라고도 하고요. 한국말로도 요즘에 랜드마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특정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자, 그런 유명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게 되죠. 자, 어떤 영어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시면 마무리 짓고요. 자,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N Tower. The CN Tower가 실제로 토론토에 있어요. 토론토. 제가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던 곳인데요. 자, CN Tower 굉장히 높죠. CN Tower is a familiar landmark. 굉장히 유명한 그런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On the Toronto skyline.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 5번으로 갈게요. Itinerary. 자, 이 단어도 여러분도 꼭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Itinerary도 중등용 필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계획 혹은 루트는 경로를 말해요. 어디에? 여행에. 아, 여행의 세부적인 디테일드는 자세한이죠? 자세한 계획과 그다음에 경로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여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행 일정이나 여정을 우리가 itinerary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발음도 주의하시고요. 자, 예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Bomi asked me. 보미가 나한테 요구했어요. 자, 내가 뭐 하도록? 이거 목적 보호입니다. 바로 이메일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뭐를요? 자, travel itinerary. 자, 그녀의 여행 일정을 누구에게요? administrative assistant 앞쪽에서 우리 했죠? secretary 대신에 행정적인 조수라고 해서, 자, 비서의 뜻으로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자, 보미 씨가 그녀의 여행 일정을 비서에게 좀 이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나에게 요구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이메일은 명사와 동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명사로도 쓰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자,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랜드마크부터 시작해볼까요? 주요 지형지물이 되겠고, impressive는 인상적인, departure는 출발, itinerary, 여정이고요. abroad, 품사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로 갈게요. 이 항공편의 늦은 출발에 대해서. 자, 출발, 뭐였죠? departure가 되겠습니다. for the late departure.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녀의 여행 일정이라고 돼 있어요. 여행 일정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itinerary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travel itinerary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퀴즈까지 다 마무리해봤으니까요. 이제 다시 듣기 한번 하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Abroad. Abroad. She will move abroad to make a fresh start. Departure. Departure. We apologize for the late departure of this flight. Impressive. Impressive. These impressive creatures can be large in size, but they swim gracefully in the ocean. Landmark. Landmark. The CN Tower is a familiar landmark on the Toronto skyline. Itinerary. Itinerary. Bomi asked me to email

0: email her travel itinerary to her administrative assistant.
1: 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과 관련된 어휘 여러분들과 다섯 개 좀 나눠봤는데요. 자, 신나게 여러분들 공부 잘 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문법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여러분들. 제발!
2: (빨리 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냄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문학. 문학 작품에는 작가가 바라본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으며 때론 역사책보다 더 생생하게 그 시대를 그려내기도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 근대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주제를 통해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역사, 시대상을 이해한다. 한 번에 꿰는 한국 문학.

문학이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우주에서 뚝 떨어져서 여기, 갑자기 지금, 이곳에 있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존재이기도 한데요. 역사의 질곡과 사회의 변화가 문학 작품 속에 어떤 인물 유형들에게 담겨서 그 사회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문학사의 접근이라는 게 결국은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기술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없다. 누군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문학사를 전달한다면 그 말에 귀 기울 필요가 있다.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문학 공부를 하면서 시대적인 질곡의 기점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파생할 수밖에 없었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얘기들을 다루겠는데요. 오늘의 그 중점적 시기는 바로 1919년부터 시작해서 45년까지 우리를 굉장히 억압하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일제강점기 속의 문학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일제강점기에도 사람들은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직장을 갖고 돈을 벌기도 하고 작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항일운동을 한 거는 아니죠. 모두가 다 친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그러면

0: 소설 속에 그려진 인물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이 소설 속에 그려진 삶을 통해서 그 당시를 살았던 지식인으로서의 작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유추해 보면 될 듯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치숙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에서 1930년 사이에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면서 점차 어떤 점에서는 새로운 근대 문명과 산업화 문명이 급속도로 들어오기도 시작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도시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자, 치숙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자말로 풀어보자면 우리 백치라고 할때그 치, 어리석을 치자를 쓰고요. 그리고 숙은 숙부, 숙모 할때 쓰는 바로 그 아재비 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어리석은 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어리석은 아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1번, 누가 누구를 어리석은 아재라고 부르는가? 어리석은 아재는 내가 나를 호칭하는 걸 수도 있죠. 나는 치숙이다. 그러나 누군가 보고서 너는 치숙이다 혹은 당신은 치숙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말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는 어리석음이란 말은 상당히 좀 모호합니다. 어리석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뭐가 어리석음인가? 이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언제나 이 작품을 보셔야 합니다. 이 치숙은 아저씨인데요. 바로 조카가 이 아저씨를 치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아저씨 캐릭터는 어떠냐면 공부 많이 한 그런 지식인이에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서 고놈의 사회주의라는 걸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번다기보다 사회적 문제아처럼 여겨지게 되고요.
1: 우리 아저씨 말이죠? 아따 그 걸식이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뭐 말도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쩌면 글쎄 내환
0: 이 아저씨가 16살에 결혼해서 아내가 된 분, 그러니까 숙모죠. 숙모가 뭐 삭바느질을 하거나 굉장히 어렵사리 이 집안 환경을 일궈 나가는데요. 왜냐하면 치숙은 삼촌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으면서 감옥살이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 아주머니가 아저씨의 옥살이를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옥바라지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조카가 보기에는 바보도 저런 바보가 없는 겁니다. 저놈의 사회주의 인동 하느라고 거의 불안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삼촌도 바보 같고, 거기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숙모도 너무 답답하고, 자, 그러느니 나는 일본인 밑에서 얼른 일본어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지인처럼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저렇게 공부 많이 해서 사회주의 운동하는 삼촌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치숙의 전체 줄거리예요. 자, 그러면 소설의 한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1: 10년 적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거 풀어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에는 전과자라는 붉은 도장 찍혔지요. 몸에는 몹쓸 병까지 들었지요. 이 신세를 해가지고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칸 셋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딱 감고 들어누웠군요.
0: 밤이나 낮이나 눈딱 감고 들어 누웠고요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는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기대를 받았겠죠. 그런데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안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 받드느라 삭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칙살스런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0: 자, 여기서 하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이

0: 역할발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래도 어떤 시절이든 간에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생활의 기본적인, 소위 말하는 목구멍에 풀칠하는 정도는 그래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여러분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 치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말과 그리고 말투를 통해, 그리고 이 친구는 그다지 고학력자도 아니고요. 비속어를 활용하면서까지도 그 당시 풍경을 잘 보여줘요. 뭐 품싹이라던가 품삭바늘 이런 것들. 자,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이 친구의 말을 긍정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본인 주인 밑에서 착실히 말만 들어가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지인, 다시 말해서 일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독자들이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다가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치숙의 표현적인 특징입니다. 자, 무엇보다 최만식은 이 판소리 사설과 유사한 독백체를 매우 강조했는데요. 이걸 한 소리 듣다 보면은 조카의 넋두리이자 마치 판소리 사설과도 같은 그런 리듬감을 느낄 수 있어서 재미있게 빨려들어서 읽게 됩니다.
1: 10년 접고 대학교까지 공부한 거 풀어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에는 전과자라는 붉은 도장 찍혔지요. 몸에는 몹쓸 병까지 들었지요.
0: 그리고 과거 회상을 통해서 과거 현실을 아주 유려하게 활동적으로 오가면서 소설 자체를 읽는 재미를 주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죠. 자, 그럼 아까 제가 했던 두 번째 질문 기억나시나요? 왜 바보인가? 어리석음이란 무엇인가? 자, 표면적으로 보자면 나는 보통학교 4학년만 다녔으나 쳐다지고 굶기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엄청 천재라고 해놓고는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 감옥도 가고 실천력도 없고 아내를 굶겨요. 자, 그렇게 보자니, 아유,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리석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어리석은가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좋아라, 무조건 일만 해서 일본인처럼 살아가서 일본이 원하는 바 되도록 우리가 일제의 식민화 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그런 세상에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치숙, 삼촌이 좀덜 어리석은 걸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판단은, 아, 조카도 생활력은 강하지만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말하긴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그 친구도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치숙의 아이러니가 갖고 있는, 풍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친구는 너무 어린 화자예요. 여기서 어리다는,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해력이 어리기 때문에, 이해력이 좀 낮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요. 일제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생활의 논리는 발달돼 있어요.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여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갑 오브 갑 최고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식민 근성은 더, 피식민지인으로서의 근성은 더 강화가 돼버리고 일본인들은 그걸 비웃게 되는 겁니다. 너무 이상적인 세계관으로 세계를 구하기에 현실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지나치게 현실에 적응하는 것은 이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 최만식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한 구절 잠깐 읽어드리면, 너도 딱한 사람이다. 왜요? 왜요? 라고 물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게 되죠. 너도 딱한 사람이다. 여기다 딱하다는 건 아마도 어리석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더 딱한 사람인가를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한다는 게 바로 이 치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아래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없었던 그 당시 지식인들, 소위 말하는 인텔리들의 비극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교양국어 시간에도 가장 많이 배웠을 법한 인텔리의 비극을 그린 작품 또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상의 날개인데요. 자, 이상이라는 작가는 매우 문제적인 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인텔리의 비극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인텔리인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1: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0: 스스로를

0: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라고 부르는 한 화자가 등장합니다. 이 화자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자, 이 친구가 대단한 인텔리라는 거는 이런 문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Goodbye.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위트와 파라독스와 그대 자신을 위조하는 것도 할 만한 일이오. 19세기는 별 수 있거든 봉쇄하여 버리오. 도스토옙스키 정신이란 자칫하면 낭비일 것 같소.
0: 이게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이 정도 문장을 쓸수 있을까요? 뭐 도스토옙 얘기도 나오고 뭐 위트, 아이러니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걸 보아하니 이 화자는 분명히 많이 배운 지식인이자 인텔리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약간의 줄거리이기도 한데요. 33번지 유곽에서 해가 들지 않는 음침한 곳에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아내의 화장품이나 아내의 여러 가지 속옷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이 아내는 그럼 어떤 아내인가? 많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아마도 매매춘을 하는 여성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 하면서 아내가 외출만 하면 얼른 아내의 방에 가서 돋보기를 가지고 끄실러 가면서 불장난이나 하는 매우 무능력한 존재로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날개에서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떤 인물일까요? 아까 나는 삼촌을 관찰하는 인물이었다면 여기서의 나는 내 삶을 이야기하는 주인공입니다. 자, 주인공인데 나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낸다기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 걸쳐서 조금은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내가 매매춘을 하는 그곳에서 소위 말해서 빌부터 살아가고 있는 지식인이라는 모습이라는 게 너무 변변치 않다 보니 차라리 모르는 척을 하는 화자인 겁니다. 자, 아내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단서를 제가 또 하나 드릴게요.
1: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한 번지에 18가구가 쭉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서 창호가 똑같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게다가 각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송이송이 꽃과 같이 젊다.
0: 속된 말로 이렇게 매매춘한 여성이 받는 돈을 화대라 부르기로 하죠. 꽃화자를 쓰고 이 등장인물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유곽이라는 것을.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는 인물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인물이 드디어 모르는 척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아내가 돈을 주어주면서 잠깐 외출하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서 아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내에게는 내 객이 있었다. 나는 너무 춥고 척척해서 얼떨결에 노크하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나는 보면 아내가 덜 좋아할 것을 그만 보고 말았다라는 소설 속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장면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내가 아달린이라는 수면제를 주면서 남편을 재우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당연히 감기 치료약인 줄 알고 먹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게 되죠. 아, 이게 바로 수면제였구나. 자, 그때 다시 나와 아내의 관계를 재명명합니다. 나와 아내의 관계는 절름발이의 관계구나.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관계구나. 이 다섯 번의 외출을 통해서 인물은 새로운 인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밤을 돌아다니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아내에게 돈을 주면서 아내와의 시간을 사기도 하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근대화된 사회에서 막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장소와 곳곳들, 경성역 티룸 같은 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커피를 마실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외출이 다섯 번에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외출이겠죠.
1: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도달아.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0: 알면서 모른 척했던 것. 그리고 이 지식의 기능이 있으나 쓸데가 없어서 무용한 것이었던 지식. 결국은 나는 날개가 달려있던, 그러나 지금은 박제가 되어버린 지식이님을 알고 마지막 외출을 통해서는 이 날개의 새로 도듬을 호소하며 조금은 비극적 엔딩을 맞게 되죠. 이 날개라는 건 당시 인텔리 비극이라 말할 수 있을 비극적인 삶에서 또 한 번의 회생을 꿈꾸는 지식인의 발도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결국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자유로운 꿈을 꾸거나 혹은 지식인으로서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여진 내가 내 의면을 풀어가는 이야기도 매우 중점적으로 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일제강점기에는 패배적인 자기 모습을 가진 지식인의 표상을 그린 소설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이걸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한국의 가장 격동기 역사건이라고 한다면 일제강점기와 무엇보다 1950년에 발발했던 한국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많은 가족들이 이산가족도 되고 무엇보다 가족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다라거나 비극적인 죽음, 나의 목숨이라는 것이 내가 관장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전쟁의 포화 속에 언제든지 고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엮이면서 이 전쟁의 비극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실존주의적 문학이 굉장히 한국 문학 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비, 영화적으로 말하면 분위기 배경이겠죠.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가 그냥 비 오는 날, 장마 같은 풍경이었던 겁니다. 때는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부산, 피난지에 마련된 곳입니다. 원래 자신들이 살던 곳이 아니었고 피난 온 사람들이 사는 형편이라는 게 거의 임시 가옥에 거처하고 대단히 제대로 된 생활의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했겠죠. 자, 여기서는 원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관찰자예요. 그래도 이 인물은 적어도 동옥 남매만큼 아주 상황이 나쁘진 않는데요.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이 남매의 집을 찾아가는 게 이 소설의 전체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비가 오는 날 가면 비가 주룩주룩 새는 그런 낡은 목조 건물에 둘이 살고 있고 무엇보다 여동생은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은 어쩐지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눈에는 아주 불같이 파란 불같이 그렇게 어떤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성이었는데 이 오빠인 동욱은 동욱이 그려준 그림을 미군 부대에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동생이 지켜야 될 대상이면서도 부담스러운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원구가 그 집을 찾아가 봤더니 오빠인 동욱은 어디론지 사라졌고 여동생 동욱은 몸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래야 그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집값이 밀려서 거의 쫓겨날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비, 장마라는 분위기의 중요성입니다. 원구는 비 오는 날마다 동욱의 집에 간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집에 가는 이유이자 어떤 변명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쟁기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매우 피폐해진 사람들의 내면 풍경이 곧 비 오는 날과 닮아 있었다. 이 무기력함과 허무의식을 보여주는 게 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냉소적이고 허무적인 태도로 세상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많은 문학이 또 종교적인 혹은 굉장히 철학적인 접근을 했다면 손창섭은 비와 같은 감각적인 소재를 통해서 전쟁기에 사람들의 피폐해진 내면을 이미지화해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비와 함께 손창섭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전쟁기 또 다른 꼭 기억해야 될 작가와 작품이 있다면 바로 최인훈의 광장입니다. 자, 지금 제가 약간 차별성을 두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 오는 날이 감각

0: 문학적이었다면 최은의 광장은 매우 이념적이고 사색적인 소설입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매우 이데올로기적 갈등 상황 안에서 철저하게 머리로 분석해서 만든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광장과 밀실의 대비라고 하는 북한이 갖고 있는 광장면, 그리고 남한이 갖고 있는 밀실의 면을 서로 교차 대조하면서 매우 이념적으로 두 세계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정리하듯이 남한, 북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준이란 인물이 결국 북에도 또 가보고 남에서도 살아봤지만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국가, 이념, 그리고 자신의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최종적인 선택 지점에서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중립국을 선택했다라는 그 결론입니다. 아무리 이념적으로 고민하고 소위 말하는 변증법적 합일이라고 하죠. 북한과 남한, 여기서 두 개를 합쳐서 좀더 나은 나선형 발전을 이룬 어떤 곳에 가고 싶지만 그곳은 세상에 없다라는 개념으로 중립국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결국 한국전쟁 이후 이념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이 고통과 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던 우리 역사적인 질곡의 한 장면이 바로 이 이명준이란 캐릭터에 담겨 있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개개인, 우리의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인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느꼈던 갈등과 고통이 문학 속 주인공의 삶에 얹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적 질곡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1: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1910년부터 해방된 1945년까지 민족 순환기인 일제강점기 동포끼리 서로 총을 겨눈 한반도의 비극 한국전쟁 문학작품을 통해 질곡의 역사를 읽는다.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비극을 다룬 치숙과 날개 전후 무기력함과 허무의식을 그린 비오는 날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과 고통을 그린 광장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역사를 체험하며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문학. 문학 작품에는 작가가 바라본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으며 때론 역사책보다 더 생생하게 그 시대를 그려내기도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 근대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주제를 통해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역사, 시대상을 이해한다. 한 번에 꿰는 한국 문학.

근대화 산업화 정말 지겹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요. 도대체 근대화가 뭐고 산업화는 무엇인가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듯합니다. 하나는 우리 원래 좀 신문 사회였잖아요. 미스터 선샤인 이런 거 보자면 이병헌 씨는 거기서 이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던 거고 김태리는 되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개화기 때 사랑을 어떻게 할수 있었느냐? 그때는 신분, 적서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철폐되고 없어질 때쯤 되니까 서양에서 온 유신초이오라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혀 불가능했죠. 춘향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신분 차이 때문에 사랑을 잃을 수 없었다라는 건데 이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봉건적인 사회에서 신분의 나뉨, 신분의 차별이 뚜렷한 사회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로 옮겨가는 것. 이게 하나의 근대화의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무엇이냐? 과거 농사라던가 혹은 개인의 어떤 간의 수목 같은 이런 일들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점차 공장이라던가 혹은 어떤 공정을 거친 일들로 점차 발전하게 되는 것. 소위 말하는 산업화와 근대화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산업

그전에는 자동차도 낯설었는데 거의 뭐 마차라던가 우마차 같은 것들로 거의 운송이 이루어지고 일도 했겠죠. 그런데 기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운송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그리고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되기도 시작합니다. 자, 이두 가지. 자,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좀 알아두면 좋으실 만한 요소가 뭐냐면 중세사회라 부르는 혹은 우리도 전근대 사회에서는 문자를 뭘 주로 많이 썼어요? 한자 많이 썼죠. 바로 그 보편어라고 하는 세계에 좀더 귀속이 돼 있었다면 근대화되고 나서는 한국어를 훨씬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보편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범주, 산업화의 범주, 그리고 신분제의 범주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이 근대화의 표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근대화 기점도 사람들마다 말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정도 시대야말로 우리나라의 근대가 시작된 시절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병행야노 때부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로는 갑오개혁 이후가 바로 이제 그 이제 말 그대로 새로운 근대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이후 그리고 해방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급성장했던 그때를 근대화 산업화의 기점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게 될 산업화의 배경도 자, 언제가 떠오르세요?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고 급격하게 공장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서울로 밀려 들어오던 시기 언제쯤일까요? 바로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960년대 이후부터 첫 번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도시화라는 게 아주 팽배해지는데요. 도시화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기차 얘기했죠. 기차역이 생기는 곳 위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도농, 이렇게 나눴을 때 농사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 우리가 시골이라 부르는 세계라면, 기차가 지나가는 곳들은 이제 도시형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산업화 이전에는 전통적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전통적 도시 안에서는 친인척 관계라던가, 내지는 농업을 서로 도와주는 이런 관계들이 어떤 작은 마을을 형성하고 그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갔다면 도시화가 되면은 점차 여러 곳에서 도시에 몰려오다 보니 단적인 예로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름도 모르잖아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직업이 어딘지도 모르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서울의 원주민이란 개념보다는 바깥에서, 시골에서, 혹은 도시가 아닌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이 정말 많았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2차 산업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인력이 많아지니까 산업이 더 발전하고, 산업이 더 발전하니까 인력이 많아지는 그런 말 그대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도시. 지금도 우리 서울이 너무 집중됐다는 말도 있지만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이 산업화 이후로 되게 되는데요. 자,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군산 가보셨죠? 군산에 가보면 말 그대로 좀 식민지 하에 좀 우리의 자발적인 근대화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잔재로 많이 남아져 있었다면 1960년대, 70년대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 기점의 문학의 하나로서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김승옥의 무진기행일까? 여기서 산업화 얘기가 왜 나올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1960년대 시작을 알린 문학사적 작가가 김승옥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면요. 그 전에는 바로 한글이 아닌 일본어를 배우면서 학교를 다닌 세대들이었는데, 김승옥 작가는 한글을 교육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거의 첫 세대입니다. 자, 60년에 대학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해방을 하고 나서 약 46, 7년 이때쯤에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처음으로 일본식 교육이 아닌 한국식 교육이

교육이라는 걸, 한국어 교육이라는 걸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배워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말투나 어휘가 일본식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상의 날개라던가 채만식의 소설이라던가 염산섭의 소설이라던가 일제강점기 소설들을 읽어보면 어디선가 툭툭 일본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한국어 문체라고 하기에는 고개를 갸웃할 만한 이건 어느 나라 문체야 이해가 잘안 돼라는 것들이 있었을 건데 그게 바로 사실은 한자를 주로 쓰다가 일본어를 주로 쓰게 된 다시 말해서 오히려 외국어를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한계가 있었다면 김승옥 작가부터는 내 생각을 진짜 우리말로 표현하게 된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유종호 선생이 얘기하는 감수성의 혁명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문장을 잘 쓰고 말을 잘 쓰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감수성을 우리 언어로 표현해내는 우리 작가를 만났다라는 반가움이 여기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화도 있어요. 6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겨우 7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그 전쟁기의 그런 폐허를 굉장히 빠른 시간 극복해 가면서 아주 산업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일어나는 산업화의 양상들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도시적인 고독감과 새로운 감성을 바로 김승옥이 자신의 한글 문장을 통해서 표현해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김승옥은 우리가 감수성의 혁명이다. 그리고 슬픈 도회의 어법이다. 라고 문학사설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요. 자, 이 슬픈 도회의 어법과 감수성의 혁명을 저는 오늘 내면의 발견, 그리고 내면 의식의 발견이라는 용어로 좀 더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무진기행의 주인공은 33인데 제약회사의 중역인 한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요, 과거 미망인인 여성과 결혼해서 이 지위에 올랐는데 무슨 말이냐? 자기가 이렇게 타고난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아내가 제약회사 사장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망인이었는데 그녀와 결혼하면서 그녀의 사회적 신분을 자신이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중역 정도에서 이제 전무로 이사급으로 당신 승진시켜 줄 테니까 잠깐 고향에 내려가 있어. 그 사이 내가 다 작업해 놓을게. 라는 말을 듣고 이 윤희중이란 캐릭터가 고향에 가게 됩니다. 자, 고향에 왔는데 그 무진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 자신이 뭔가 좀 피하고 싶고 창피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갔던 곳이 바로 무진이었던 거죠. 자, 언제냐면 첫 번째. 한국 전쟁 시기에 전쟁을 기피할 목적으로 숨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딨냐 막 찾을 때 옷장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던 수치스러웠던 기억. 두 번째는 폐병을 앓으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난 이대로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도시에 나가서도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야라고 자기 비하를 막 하던 시절의 기억이 바로 또 무진의 기억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왜 부끄러울까요? 자신은 출세를 하고 싶지만 이 출세라는 게 생각보다 조금 떳떳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달래려 무진에 온 거죠. 자, 그럼 이 무진이라는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언제나 사회적 부름에 혹은 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 가는 아주 내면적인 공간이란 뜻입니다. 자, 출세란 개념은 뭘까요? 그냥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이 1960년대 문학, 김승옥의 문학에서 보여주는 출세라는 개념은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나의 진심, 내지는 나의 양심을 좀 팔아버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끄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무진에 가서 만나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일까요? 첫 번째는 거의 과거에 나와 너무나 닮아 있는 하인숙이라는 캐릭터입니다. 하인숙은 자신을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무진을 벗어나고 싶어요. 마치 자신이 과거 폐병이나 혹은 부끄러운 일로 이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탈출을 원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세무사 조 씨는 그 정도의 성공을 대단한 사회적 성공이라고 우쭐거리는 조금은 형편없는 출세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서도 내 모습은 반영이 돼요. 결혼 한번 잘해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된게 그렇게 떳떳한 일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아주 성실하고 순수한 교사 박이 있습니다. 그의 모습에도 나의 모습은 투영돼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편지를 쓰던 순수한 시절에 내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인물, 이 색과 나름의 교류를 하고

0: 하이숙과는 하룻밤도 보내지만 하이숙에게 약속을 지켜주지 않고 난 당신을 버립니다. 떠납니다. 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남기고 떠나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산업화 사회. 드디어 서울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어떤 촌스러움, 본성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모두 아닌 척 외면해버리는 산업화 시대의 새로운 캐릭터가 바로 무진기행안에 등장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진기행에 드러나는 이 인물, 그래서 그는 상경을 요구하는, 여기서의 상경이란 서울은 출세의 세계, 나의 진심을 버리는 세계,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을 다 버리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가면의 세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울이 발전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지방의 삶은 좀 어떨까요? 자, 그 지방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또 산업화의 뒷면을 보여주는 게 바로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1973년 신동화에 발표됐던 소설이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무진기행보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나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이 10년간 얼마나 더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 주인공 노영달은 자신이 일하는 곳에 있었다가 어떡하죠? 그 마을에 그 어딘가에 기거했는데 그 숙박업소에 여사장님하고 눈이 맞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노벌대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새벽에 엄청나게 도망치는 인물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도망치는 광경을 봤던 정 씨라는 캐릭터가, 아, 나 당신 봤어. 난리 났던데? 하면서 정 씨와 함께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걸어가게 되죠. 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국밥을 먹으러 갔다가, 아,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애 하나가 도망쳤는데 걔좀 잡아다 주면 가는 길에 봐서 저한테 데려다 주면 제가 좀돈 두둑히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주모를 만나죠. 두 사람이 따뜻하게 국밥을 먹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라? 어디선가 들었을 법한 그 주모가 찾고 있는 것 같은 그 여자가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농을 주고받으며, 너 잡아다가 갖다 주면 얼마 준다는데? 라고 농담을 하면서 결국 세 사람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자, 아직까지도 산포 가는 길에서 산포가 어딘지는 설명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건 있습니다. 세 사람 다 어때요? 세 사람 다 그곳이 고향은 아닌 거죠. 영달도 고향이 따로 있고, 백화도 고향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정 씨도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고향이 따로 있는 인물들이 왜 나와 사는 걸까요? 밥 벌어 먹고 살려고요. 생계를 유지하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화란 우리에게 현실로는 대단한 공장이 들어서고 이런 어떤 현실이 아니라 어떤 현실? 밥을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편안한 내 집, 내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돈 벌기 위해 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근대와 산업화를 경험하며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무진기행에서의 주인공은 굉장히 인텔리였어요. 딱 보니까 뭐 대학도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뭐 제약회사 중역도 된다고 하고, 뭐 친구가 세무사고 한거 보니까 뭔가 좀 상류층인 것 같고 많이 배운 사람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영달, 그리고 정 씨, 백화는 뭐 시골 주막에서 일하고 이런다는 거 보니까 많이 배운 지식인은 아닌 듯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최고의 강점이 있습니다.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은 소위 말해서 장삼 이사라고 부르는 매우 평범하거나 혹은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삶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들여다보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잠깐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신의 집에 계시던 양반이군. 영다리도 나치 익은 30대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공사장이나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 가끔 지나친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아까 좋은 구경하시다. 그는 털모자를 잠근 단추를 여느라고 턱을 치켜들었다. 그러고 나서 비행사처럼 양쪽 뺨으로 귀가리개를 늘어뜨리면서 빙긋 웃었다. 천가란 사람, 거품을 물고 마누라를 개패드 때려잡던데.
0: 천신의 집에 계시던 양반이군. 아, 아까 좋은 구경 했시다. 한가란 사람, 아, 그 거품을 물고 마누라를 개패드 패던데?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 황석영은 그 당시 진짜 일용직 노동을 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의 말투를 잘 듣고 고스란히 소설의 세계에 살린 거죠. 자, 이게 바로 황석영식의 리얼리즘의 핵심입니다. 가공되거나 혹은 내가 상상한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노동자의 삶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매우 활력 있는 묘사의 장면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 아시죠? 영화 대사에서도 고스란히 써도 무리가 없는 캐릭터였던 겁니다. 그게 왜였냐면 황석영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말투를 고스란히 썼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백화 이야기를 나눈 장면에서도 등장하고 있고요.
2: 인사가 늦었네요. 나 노영달이라고 합니다. 나는 정가요. 우리도 기술이나 좀 있어 놔서 일자리만 잡으면 별 걱정 없지요. 알고 있어. 우리는 목공에 용접에 구두까지 수선할 줄 압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웁니까? 큰지.
0: 기술을 어디서 배웠나요? 라고 했을 때, 큰집 있을 때? 라고 얼핏 흘리거든요. 이 말도 우리가 큰집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바로 정씨는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평범하거나 평범보다 이하인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보의 노출을 이 소설의 또 특징 중 하나예요. 굳이 작가가 정씨는 교도소에 다녀온 바 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말 속에서 툭툭 던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정보를 알때 누군가 서술해 주거나 이력서를 보고 아는 경우보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축축, 나뭐 결혼했어, 아이가 있어, 뭐 헤어졌어, 이런 대화 속에서 알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황석영이 그만큼 대사를 잘 활용하고 리얼리즘의 유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삼포의 이야기로 가봅시다. 삼포는 어디일까요? 바로 정씨의 고향입니다. 자, 정씨의 고향인데, 영달은 나는 고향이 있어도 갈 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화는 도시에 나와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고향에 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인물들이 그럼 나도 같이 정씨 고향인 삼포에 가겠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기차역에 갔는데, 마침내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라, 그 삼포 전부 공사판이 돼서 옛날 삼포 없어요. 지금 가면 일자리는 많을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정씨는 멀리서 오는 기차를 그냥 바라만 보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정씨에게 삼포는 지금 그가 떠돌아다니면서 마귀를 하는 그런 일자리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품어주는, 여전히 농사 짓고 정직하게 땅을 파면서 사는 그런 고향의 개념이었는데, 이곳 삼포가 이제는 옛날 고향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삼포는 있지만 삼포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고향의 이름은 남았지만 결국 고향이 아닌 것. 자, 여기에 두 가지 좀 비교점이 있습니다. 우리 무진갱 잠깐 기억을 살려볼까요? 무진은 실존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삼포 역시 실존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무진이 내면적인 공간이라면 삼포는 매우 이상향으로서의 공간입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 같은 부끄러운 무진이 있는가 하면은 삼포는 아름다운 기억만 간직된 환상적인 유토피아 공간인 거죠. 그러나 그곳에 갈수 없게 됨으로써 어때요? 헤어진 연인은 볼수 없으니까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더그 추억은 훨씬 멋있게 기억이 되죠. 그것처럼 삼포는 훨씬 더 강력한 기억을 가진 그런 상상 속의 공간이 남게 됩니다. 자, 마지막 작품은 바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콩, 난소공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 그 작품입니다. 75년과 78년 사이에 발표가 됐는데요. 황석영 작가가 어떤 점에서 굉장히 평범한 이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활기 있는 장삼 이사들의 삶,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을 잘 그려내서 뭔가 퍽퍽하지만 정감 있는 세계를 그려냈다면, 조세희 작가가 그려낸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콩에서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집을 빼앗긴 자의 서름이 절절하게 그려져 있고요. 결국 일용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시 빈민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와서 좀 살아보겠다고 했던 이 가족은 여러 가지 약자가 돼서 결국 아버지 난쟁이가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도 가게 되는데요. 아마

0: 점차 산업화가 도시화가 발전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정의나 인간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진 겁니다. 1970년대 사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했던 그 해이기도 합니다. 생존권 보장이나 성장의 그늘이란 문제가 개인 인권 문제와 첨예하게 부딪히던 드디어 산업화가 짙은 그늘을 개인의 삶에 들이우기 시작했던 그 시절이었고요. 여기서는 어떤 갈등이 주요한 갈등이 됐냐면 철거촌, 다시 말해서 도시 재개발을 위해서 집이 철거가 됐는데 이 주인공들은 그 상태에서 돈이 부족해서 자기 집을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내 집을 뺏기고 거리로 나앉게 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는 뭐 사실상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주택 문제이기도 한데 당연하죠. 서울이란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어오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이 상황에서 또 어떤 캐릭터가 나오냐. 이렇게 집을 잃는 사람들의 집을 하나씩 뺏어가면서 그렇게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나쁜 유형의 폭력적 자본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 바로 난소공이고요. 이 난소공은 연작으로 이루어진 소설입니다. 다양한 연작 속에서 그 당시 평범한 그리고 평범 이하의 어떤 핍박받는 노동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된 이유는 그 당시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야 했던 일반적인 시민의 모습이 거의 난장이처럼 세상에 대해서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산포와 무지는 서울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이분법적인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고향이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 고향이었다면 자 난소공에 와서는 그런 공간적 도피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분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서울이란 도시를 이제 떠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 부근의 수도권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계가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천국은 가진 자들이 사는 곳, 그리고 못 가진 자는 일상 자체가 지옥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은 약간 과감한 이분법이긴 하지만 가진 자들이 가해자의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집을 잃은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딱지라고 하는 그 집에 대한 거주권을 자신이 돈이 있다고 해서 사서 그리고 이 거주권을 가지러 온 어린 여동생에게 성적인 핍박을 제한하는 정도면 지옥에서 온 악마 혹은 가해자라고 말해도 별 무리는 없겠죠. 그런데 돈을 둘러싼 이 도시와 산업화 사회에서 이렇게 양극화된 이분법적 세계가 존재하게 되고 결국 이 이분법된 세계 역시도 급속한 산업화된 공간과 그로 인한 어떤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텁니다. 어쩌면 도망갈 수 있는 무진이나 혹은 가고 싶은 산포마저 잃어버린 이 난장의 가족들이야말로 어쩌면 마음의 고향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대개의 70년대 서민들의 오히려 더 솔직한 그림이거나 솔직한 거울상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급격한 산업화, 근대화를 이룬 대한민국. 60~70년대 급격한 사회의 모습과 갈등 요소가 당대의 문학 작품에 담겨 있다. 성공과 출세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야 했던 도시 중산층의 가면의 세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잃어버린 고향, 그리고 도시 빈민들의 이야기. 문학작품을 통해 경제성장이라는 빛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다본다. 그 역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가 아닐까.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문학. 문학 작품에는 작가가 바라본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으며 때론 역사책보다 더 생생하게 그 시대를 그려내기도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 근대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주제를 통해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역사, 시대상을 이해한다. 한 번에 꿰는 한국 문학.

가족은 모든 문학의 시작입니다. 가장 오래된 문예 비평서라고 할 수 있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비극은 가족 사이에 일어났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비극이란 무엇일까요? 비극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드 엔딩 혹은 슬픈 결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극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이 진지한 선택을 했으나 그 선택의 결과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는 선택을 하는 걸 바로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왜 그럼 가장 잘 만든 비극을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표현했을까요? 가족은 누구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시거든요. 가족이 없어도 그것이 가족의 모습인 겁니다. 없는 가족조차도 가족인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비극이라 말한 게 바로 오이디푸스였는데요. 오이디푸스 얘기 기억나세요?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동침해서 동생인지 아들인지 딸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괴물 같은 그런 자식을 낳은 인물이 오이디푸스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런 비극이 가족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충격적으로 느끼는 것이고요. 이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더 간직하고 이 이야기를 후대로 넘기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족은 그 시대의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매우 민감한 시험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산업화 사회를 겪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겪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농경생활에서 산업화 사회로 옮겨가는 걸 우리가 보통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 사회로 넘어왔다라는 사회학적 용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 산포 가는 길에서 봤죠. 길에서 만난 사람과 통성명도 하고 고향이 어딘지

합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면서 친족 관계처럼 지내기도 했지만,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과 거의 모르고, 심지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자주 저한테 전화만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로 느껴질 정도로 매우 현대화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달라진 사회. 이 달라짐이 바로 가족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은 다른 의미로 얘기해서 이 가족이란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가게 되었는가, 요걸 들여다봄으로써 우리 근대화를 살펴보고 사회상의 변화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가족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아, 이 가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를 볼수 있고, 그걸 통해서 변하지 않는 인간 삶의 핵심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사회의 뾰족한 어떤 예각으로서 삶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작품은 바로 염상섭의 3대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1931년 1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215회에 걸쳐서 조선일보 신문에 연재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힌트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당시 연재 소설이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즘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OTT 드라마라던가 TV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쇼프로그램 안 보면 대화가 안 되죠. 그때 당시는 신문 연재하던 그 소설을 읽지 않으면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핫한 이야기였던 거죠. 자, 이 핫했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그날의 대화를 나눴고요. 1947년 의류문화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될 때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아마 70년대 소설이라고 할수 있을 뭐 많은 작품들도 이렇게 신문 연재가 되다가 소설로 묶였어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최고의 화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염상섭의 3대를 읽으면 그 당시 설렁탕 값이 얼마였는지, 어느 동네 설렁탕이 제일 잘하는지도 꼬박꼬박 꼼꼼하게 써놓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리얼리즘의 힘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그 당시에 연보를 뒤져서 그 사회를 알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소설을 읽음으로써 그 당시 사회를 볼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재미있게 고증이 된 소설, 세계를 통해서 그 당시를 이해할 수 있겠죠. 보통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가정, 아버지 가정, 그리고 나, 이렇게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의미하죠. 염상섭의 3대 역시도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 이어지는 3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은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동세대를 살았던 그세 인물인데요. 이 같은 시대를 살지만 각각 어때요? 세대 차이가 있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세대의 관념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세대의 관념이 있고, 그 아래 자식은 자식 나름의 관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셋을 한꺼번에 보여주게 되면, 그래서 세대에 따른 똑같은 시대의 인식이 다르다는 걸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일제강점기라는 격동기가 세 사람, 세 세대를 통해서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3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개인의 입장에서 보여줄 수도 있고, 이 가족의 입장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일제강점기가 한 가문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이 되겠죠. 염상섭의 3대는 그런 의미에서 장편 소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소설들이 대부분 단편이었던 거 눈치채셨나요? 물론 난소공 같은 연작소설 형태 안에 들어가 있는 단편도 있었지만, 이렇게 광장처럼 긴 이야기를 다루는 장편소설 오랜만인데요. 장편소설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가계, 가정의 흐름, 가족의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 또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장편소설을 이해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물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쉬운 열쇠예요. 자, 그럼 인물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할아버지 조의관입니다.

전근대적인 캐릭터입니다. 첫 번째, 양반이 좋아요. 적서차별 안 없어지면 좋겠어요. 왜? 돈을 벌었어요, 중인인데. 그래서 족보를 사드렸거든요. 난 이제 떳떳한 양반인 겁니다. 그래서 양반이 더 큰 행세를 하는 세계가 계속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오히려 아쉬운 캐릭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물은 전근대적 캐릭터인 겁니다. 근대가 오기 이전의 세계가 더 좋은 사람. 봉건 사회가 더, 왠지 더 정당하고 더 좋은, 살기 좋은 세상.

대상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 그러다 보니 뭘 중시하냐면 명분. 실리는 없어요. 실질적인 하나도 없지만 명분이 중요하고요. 형식도 중요하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허례허식을 매우 중요시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구세대의 전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중간에 낀 인물입니다. 조상훈, 아버지죠.

자, 이 할아버지 조이간이 나름 그래도 감은 있었나 봐요. 요즘에 근대식 공부가 유행이래더라라고 하면서 조상훈을 나름 근대식 공부를 좀 시켰습니다. 교회라는 게이 신교육, 신지식의 중심이었던 시절입니다. 교회 사업에 힘을 쓰는 그런 지식인이었던 거고, 사회봉사를 하고자 했고, 저 이쯤 되면 매우 이상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조상훈이란 캐릭터는. 그런데 겉으론 이렇게 멋있는 신세대 모던보이 같지만 옷은 그렇게 입고 겉으로는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척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재산이 제일 관심사죠. 아버지 재산을 축내는 게이 사람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가장 봉건적인 구습 중 하나가 뭐였을까요? 하지만 돈만은 나름 세련된 남자가 할수 있는 나쁜 짓, 바로 첩을 좋아합니다. 첩을 끼고 살아요. 어떤 인물이에요? 매우 모순적인 인물. 자기가 배운 교육을 겉으로는 되게 잘 써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재산이나 탐내고 수첩을 일삼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의 나쁜 것만 고스란히 닮은 캐릭터가 또 조상훈인 겁니다. 자, 간만 보니 3대 중에 둘이나 좀 부정적이네요. 자, 마지막 인물이 하나 남았습니다. 손자이자 아들인 조덕기 캐릭터인데요.

일단은 경도삼고라는 곳에 다니는 지식인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이 있어서 굉장한 공평성과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요. 하지만 우유부단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부잣집 손녀, 손자 어떠세요? 유복해요. 성격도 모난 데가 없어요. 공부시키면 공부도 곧잘해요. 그런데 굳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험난한 곳에 손을 담그거나 몸을 담궈서 일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용기가 없고 소극적인, 다른 말로 하자면 현실을 도피하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캐릭터인 겁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우유부단한 그런 지식인의 전형적인 면모였던 거죠. 자, 여기서 이 3대는 벗어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병화라는 캐릭터인데요. 독립운동가의 딸이자 상운의 희생양이기도 한 경혜와 함께 교육 중요한 이 가족 외부의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숙에서 봤던 사회주의자처럼 생각보다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건 주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돌아가시면 뭐가 남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속 재산이 남죠. 자, 재산이 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나 지금이나 살아남은 자식들 간에 재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도 첩이 있었습니다. 서조모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첩이 나름대로 이 수원댁이 상운을 비롯해서 이 가족들의 재산 분배 싸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 할아버지는 독살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사가 아니라면 이 재산 분배를 목적으로 어쩌면 아주 참혹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의 폭도 하나 있고요. 자, 상우는 아버지 재산을 계속 탕진해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정신 못 차리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점과 걷잔 가짜 형사 사건에 연루돼서 검거가 되기까지 하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병화라는 캐릭터도 뭐 경혜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려지만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필순 아버지 사망 사건이라는 게 생기면서 결국은 덕기가 이 유산 문제의 중심이 되게 되고 가족 문제를 처리하는 핵심 인물이 돼서 결국 이 덕기에게 그래도 이 가족이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끝내는 내용입니다. 역시 약간의 장편 소설은 조금 세속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 읽을 만해요. 세속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이야기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래서 그래서 이 3대를 조씨 가문 몰락기라고 정리했습니다. 조씨 가문이 나름대로 돈 주고 산 가문의 어떤 일종의 족보를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듯 했지만 1930년대 그런 보수적이고 한편으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도래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기도 하고요. 객관적인 관찰과 아주 날카로운 현실 묘사를 통해서 그렇게 결국은 새로운 세대성을 가진 덕기 같은 인물이 구세대에 매달리지 않고 그리고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새로운 시대가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3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대는 이 가족사를 통해서 작가 염상섭이 그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세대들, 각각의 우리 시대를 경험하고 구성하고 있는 세대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마지막엔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데올로기적 모순을 극복해야만 일제강점기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일종의 사회적 제안을 하고 있는 셈이죠. 황순원 하면 떠오르는 소설 있죠? 소나기가 있듯이 이 별이라는 건 황순원 작가가 가지고 있는 환상적인 수법, 그리고 매우 순수한 내면의 경험과 그런 정서적인 손상 가운데 성장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소설 중 하나가 바로 별입니다. 1941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별의 주인공은 어머니가 없는 고아예요. 하지만 누이는 있어요. 근데 이 누이가 못생겼어요. 사람들이 누이한테 자꾸 아유 너희 누이는 돌아가신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돌아가신 엄마는 최고로 예쁜 엄마였거든요. 내 그냥 상상 속에서 본 적이 있진 않지만 누이가 못생긴 누나가 자꾸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니까 누나를 더 괴롭힙니다. 누나는 어머니가 없는 동생이 불쌍해서 그래도 너무 잘해줘요. 자, 그렇게 툭탁거리고 너무 싫었던 누나가 시집을 가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시집을 갔는데 이 누나가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이는 눈물이 나요. 누나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늘의 별이 반짝하면서 아, 누이도 그러면 어머니처럼 저렇게 예쁜 별이 되었을까 하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누나는 못생긴 누나는 엄마처럼 아름다울 리 없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별이 될 리가 없어라고 아주 소박하지만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는 소년의 면모고요. 이게 어쩌면 성장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재하는 어머니는 환상적인 말 그대로 판타지의 대상이니까요. 어머니가 실제 존재했다면 어머니랑 싸우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어머니를 괴롭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없는 엄마는 대단히 환상적인 엄마예요. 하지만 누나는 현실에 존재하고 있어요. 누나는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는 그런 현실적인 인물이고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실적인 대리 어머니는 이렇게 뭔가 애증의 대상이 되죠. 이런 어머니에 대한 이중 감성을 잘 그려낸 소설이 황순원의 별인 겁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어때요? 어머니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누나가 세상을 떠나죠. 우리가 어린 시절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세계는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다. 소나기의 소녀가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이런 극단적 이상화를 통해서 어머니를 경험한다고 하지만 이 어머니의 세계는 한편으로 환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결국은 현실의 어머니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름답고 언제나 환상적이고 언제나 완벽한 어머니는 어디에만 있다? 이념 속에만 있는 거죠. 이 황순원의 낭만성을 보여주는데요. 이 낭만성이라는 개념의 문학적인 본류를 찾아가 보면 어떤 거냐면 가질 수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일수록 더 낭만화됩니다. 현실과 반대에 있는 거죠. 현실과 멀수록 가질 수 없는 것일수록 더 완벽해지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별입니다. 별은 멀리 있고 가질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서 아름다운 거죠. 자, 이런 현실적 경험을 통해서 낭만화가 깨지고 결국 아름다움도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성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바랬던 이 세상의 낭만 속이 조금씩 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유지해가는 힘을 간직하는 것.

0: 이게 바로 낭만성을 간직한 성장서자의 힘이기도 합니다. 자, 성장이란 건 결국은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서적 손상을 입게 돼요. 여기서 충격적인 경험은 꼭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었던 사람이, 아, 알고 보니 거짓말쟁이였네? 라는 것도 가능해요. 내가 완벽하게 믿었던 세계였는데 형편없네? 되게 멋있는 데인 줄 알고 가봤더니 되게 시시하네? 이런 것들이 다 충격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환상이 깨지는 경험. 자, 그에 대한 반발 심리, 이런 것들을 결국은 거쳐가면서 인간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장의 심리를 잘 보여준 황순원의 소설이 바로 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황순원은 순수문학의 대가라는 평가처럼 초기 단편에 이렇게 개인적 차원의 성장을 돋보이게 하는 작품들을 많이 그렸고요. 문학적 순수성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라는 이 엄혹한 세상에서도 마치 유리구슬 안에 잘 담아놓듯이 담아서 보여준 작가이기도 합니다. 한국문학계 안에서 여성 작가는 여류 작가로 따로 멸칭으로 분류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성의 성장의 모습은 마치 부록처럼 다뤄지기 쉬웠는데요. 오정희 작가는 이 부록처럼 다뤄지던 여성의 성장, 여아의 성장을 바로 문학의 본류로 가져온 작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작품은 1979년에 발표한 중국인 거리라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윤영기 소녀입니다. 윤영기 소녀가 엄마가 맨날 애를 낳아요. 애를 낳는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처럼 출산이 병원과 가정으로 분리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출산은 집에서 할머니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성적 체험이었던 거기도 한데요. 만약에 아주 어린 아이가 더 어린 동생을 낳느라 고생한 어머니를 보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공포스럽고 미스테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출산에 대한 경험과 공포, 그리고 막연히 여자로서 내가 미래에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 여자 아이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중국의 거리, 모성을 재구성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누이의 죽음을 통해서 성장한 별의 주인공과 달리 이 여자아이는 어머니의 출산을 통해서 또 다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 여성성의 발견을 통해서 여성적 성장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공간은 당시 인천의 중국인 거리입니다. 중국인 거리는 어떤 곳인가요?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의 무대가 되었기도 하고, 차이나타운, 지금도 그 짜장면 먹으러 많이 가시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외래의 문화가 좀 섞여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참담한 흔적 중 하나가 뭐냐면, 미군의 주둔지에는 다양한 미군 주둔지 주변에서 먹고 사는 거리들을 얻어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곳이 중국인 거리였던 겁니다. 차이나타운에서 다양한 낯선 자들이 모여서 살기도 하면서 그곳에서 생계를 꾸려가게 되는데, 중국인 거리에 이 가족 역시도 어떻게요?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근대화 산업화의 결과죠. 주인공은 매일 맞은편 집에 살고 있는 양갈보 매기 언니를 보러 가요. 바로 미국인 주둔군을 상대로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을 가르키던 멸칭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매기는 그런 여자야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얘도 그냥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자, 그런데 그 세계에 가게 되면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치 소년이 별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이 여자아이는 매기의 방에서 보는 약간 기묘하면서도 독특한 물건들, 그리고 GI들, 미군 군인들이 갖고 있는 칼장난하는 그런 모습들, 잔혹함과 그리고 뭔가 다른 인종에서 느껴지는 공포감들, 여러 가지들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날 GI들이 고양이를 죽이는 걸 목격했는데 매기 언니 역시도 죽음을 당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군에 의해서 소파 합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도 할수 없다는 것이 잘못 남용되어서 많은 이런 미군 병사 주변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희생되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단편이기도 하죠. 자, 그러던 날 매기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느 정도 아름답다 생각했던 한 구슬이 깨지는 그 순간 어머니는 아이를 낳게 되고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첫 초경을 맞게 된다라는 게 전체 줄거리입니다. 대단한 줄거리는 없어요. 이 중국인 거리에서 나타난 오정희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인생이란이라고 중얼거리는 이런 아주 약간은 되바라지고 빨리 커버린 소녀를 통해서 성장의 분위기를 아주 멋지게 아우라를 표현해내는 게 오정희 소설의 장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도착적 욕망과 인간 본연의 세계를 보여주면서도 중국인 거리라고 부르는 사회 역사적인 장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녀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체가 매우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아주 섬세합니다.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운 애매한 감정들을 성장하는 소녀의 인칭 시점을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정확하게 묘사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소설의 개성과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는 이후에 오정희 소설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문학적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화자인 소녀는 소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9살 소녀의 눈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미스테리 투성이, 비밀 투성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 투성이인 중국인 거리가 고스란히 묘사가 되게 되고요. 이 감각적 묘사, 그래서 해인초라는 어떤 그 해초의 냄새로 기억이 난다거나 아니면 푸죽간 고기나 중국인 거리의 독특한 풍경처럼 정확하게 이 인물이 장악하고 쓴 세계는 아니지만 모르고 낯선 것, 그 자체를 매혹적으로 그려내서 오히려 그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성장이 결국은 내가 모르고 있는 세계에 문을 열고 들어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또한번 보여주는 매력적 서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낯선 세계들, 주인공이 보고 있는 중국인, 양궁주 매기 언니, 어머니 임신과 출산, 이 모든 것들의 성장의 관문이 되고 있는데, 이건 아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색다른 면모들,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면모들이 그 당시 9살 소녀에게는 이렇게 드러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성장이란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하나씩 알아가는 것, 그것을 이 9살 소녀와 그 주변의 가족, 가족이 경험하는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중국인 거리입니다. 결국 가족과 성장은 묶여있을 수밖에 없고, 가족의 경험과 개인 아이의 경험이 분리되는 순간 이 아이는 성장한다고도 할수 있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뗄래야 뗄수 없는 삶의 뿌리, 가족. 시대에 따라 모습과 의미를 달리한 가족은 문학 작품 속 역사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문학 속 주인공은 가족을 통해 아파하고, 가족을 통해 극복하며, 가족을 통해 성장한다.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과 때론 압축적으로 사회를 보여주기도 하는 가족. 가족은 한국 문학사와 시대상을 이해하는 데 놓쳐서는 안될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문학. 문학 작품에는 작가가 바라본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으며 때론 역사책보다 더 생생하게 그 시대를 그려내기도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 근대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주제를 통해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역사, 시대상을 이해한다. 한 번에 꿰는 한국 문학.

영화 매트릭스 기억나세요?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트리니티라는 여자 주인공이 네오를 살려야 돼야 합니다. 그 네오를 살려내야 하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그 순간 트리니티가 네오를 살려낼 수 있는 맞는 기법 뭐였냐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너무 좀 우스꽝스러워서 좀 비웃음, 코웃음을 좀 치기도 했어요. 아무리 사랑이 좋다고 해도 죽어간 사람도 살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점차 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이기적인 개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보편적인 삶을 위해서 그리고 좀더 나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먹는 순간 무엇이 필요할까? 그게 바로 사랑이란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 물론 아버지, 어머니, 자식에게 주는 그런 약간 인류애적인 사랑도 있고 신이 인간을 돌보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의 사랑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좀 솔직하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춘기의 고민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의 개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언젠가는 한번 이런 이성적인 혹은 뭐 이성이 아닐지언정 다른 느낌의 이런 사랑의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랑의 감정들을 문학은 어떻게 다루고 있고 한국 문화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0: 김효정 하면은 어떤 딱 생각이 떠오르세요? 해학적이다, 향토적이다 라는 이두 단어는 떠오를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토속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시골 장터에서 먹는 그런 시골 밥상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떠올리면 될 듯합니다. 배경은 1930년대 강원도 시골이 배경이에요. 지금도 김유정 문학촌이 춘천에 있는 이유도 강원도를 주로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순수한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있고, 이 순수한 인간의 감정의 핵심에 바로 사춘기에 돌입한 소년 소녀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년 소녀가 소나기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하나의 방해자가 끼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 남자애를 장래 사위감이다 말은 했지만 어쩐지 그좀 거의 일꾼으로만 부려먹는 것 같은 대리사위로 들인 장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런 장인의 딸이자 대리사위의 미래 아내이기도 한 점순이가 등장하기도 하죠. 이 산골 남녀가 아주 순박한 사랑의 감정을 교차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풍경이 매우 재미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자, 주어리를 따져볼게요. 1930년대 강원도 어느 시골 산골입니다. 배경은. 점순이와 결혼을 하고 싶은 주인공 남자가 장인에게 결혼을 시켜달라고 쫄라요. 그런데 결혼 조건이 뭐였을까요? 바보같이 몇년 후에 나이가 몇 살이 되면 뭐 이런 걸로 조건을 달아야 됐는데 키를 조건으로 다는 겁니다. 키가 얼마만큼 크면 저런 결혼시켜주세요라고 했던 거죠. 요건 장인의 계략이에요. 왜냐면 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커도 작은 사람이 있고 훌쩍 커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점순이가 안타깝게도 잘안 크는 유형이었던 겁니다. 계속 얼마만큼 크면 결혼해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겨드랑이 이상을 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더 커야 된다, 더 커야 된다면서 핑계를 대면서 결혼을 미루고 이 주인공은 너무 순박하다 못해 사람의 키는 정해져 있다는 걸잘 모르고 덜컸다, 덜컸다 하면서 계속 키가 크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인이 조금 마음을 고쳐먹고 성례를 서둘러준다거나 일이라도 좀덜 시켜야 되는데 일은 더 부려먹고 결혼 안 시켜주자 이 주인공이 굉장히 화가 나고 뿔딱지가 나서 장인에게 대들게 됩니다. 대들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대리사인 얘를 응원하고 있던 점순이가 점차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버지 왜 죽이냐고 우리 아버지 왜 덤비냐고 하면서 장인어른 편을 들면서 이 친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자, 요런 묘사가 등장합니다.
1: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이 밑에서 너물랑 말랑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넌지시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선왕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 키좀 크게 해줍소사 그러면 담엔 떡 갖다 놓고 고사들 입주니까 하고 지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0: 자, 이거 읽으면서 웃음이 픽 나오죠. 왜 나오나요? 키는 그렇게 해서 크는 게 아닌데. 선왕당에 기대한다고 키가 크겠습니까? 나이야, 세월이 지나면 먹지만.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만큼 순박한 친구인 거예요. 선왕당에 기도를 드리면 키가 큰다고 믿을 정도로. 자, 이 순박성이 이 소설을 읽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 순박한 애니까 점순이니까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낸다고 알아먹을 리가 없겠죠. 그만큼 순진한 친구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선왕당이라던가 이런 구조. 개돼지는 푹 크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아, 배경이 깊은 시골이겠구나. 적어도 경성역에 뭐 커피가 있는 그런 곳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이 소설이 풍기는 토속성의 핵심인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담빡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르 도는 것이 빙장님 빙장님 빙장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바지가랑이 어딘지 아시죠? 잡고 막 늘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요게 바로 해학적인 거죠. 서로 약간의 갈등을 빚다가 에라 모르겠다라고 덤볐는데 하필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니 서로 걱정을 하는 거죠. 이 모습 자체가

너무 웃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장인님은 그래도 좀 착해라는 이런 이야기를 보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순박함과 해악성과 토속성이 이 소설 전반에 고스란히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봄봄은 결국은 이 청년과 한편으로는 정순이의 사랑 이야기이긴 해요. 그런데 이 분위기 자체가 사랑이라고 해서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순박하게 사투리와 비속어 사이로 오가면서 활기 있게 그려지고 있고요. 이걸 바로 사실감, 박진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비속어를 막 쓰고 있어요. 이놈의 장인님이라던가 아니면 언어 유희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장의 이름을 봉필이, 욕을 잘하니까 욕필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장난이라던가 마치 판소리나 우리가 이렇게 민담 같은 것들을 듣다 보면 자유로운 사람들의 비속어를 쓰면서 재미를 누리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화자는 아까 말했듯이 순박하지만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은 미숙한, 미련한 화자입니다. 얼마나 미련하냐면 키가 안 크는 것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러 가지 계략에 의해서 전혀 뭐 계획을 못 세우는 무방비인 인물이기도 해요. 결혼만 시켜달라고 조를 뿐, 이 근본적인 계약의 문제점은 전혀 모른다는 점이 화자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 화자는 그래서 이 모르는 순진한 주인공을 화자인 주인공으로 삼아서 서술자는 어때요? 내가 더 많이 알아요. 내가 더 높아요.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독자들은 알지만 주인공인 그 녀석만 모르는 상황이 웃음을 빚어내게 됩니다. 웃음이란 이런 지식의 차이와 온도의 차이에서 빚어지기도 하거든요. 이 인물의 심리가 이 주인공은 아닌 척해도 독자에게 먼저 읽혀서 심리적으로 훨씬 더 재미를 주기도 하고요. 이 나의 순진함은 추측과 왜곡, 여러 가지 판단이 잘못된 것을 가져오다 보니 오히려 아이고, 이 녀석아, 그렇게 모르겠니? 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유 있게 바라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봄봄은 또 한편으로는 과거 현재 이야기를 오고 가기도 하면서 독자의 적극성을 훨씬 더 살려놓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독자는 화자의 역할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목인 봄봄의 의미를 좀 알아볼까요? 이 봄봄은 봄이 마주보고 있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연정을 느끼는 남녀 주인공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느낌을 봄봄에서 주고 있기도 하고요. 봄은 어떤 계절인가요? 바로 소생의 계절이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춘기라는 표현을 쓰죠. 왜? 이성에 대한 사랑과 한편으로 사랑에 대해서 눈뜨는 시절이 사춘기이기 때문인 거죠. 점순이와 나도 이렇게 사춘기에 돌입하면서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봄봄이라고 놓여 있기도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 작품에서 점순이의 키라는 이 요소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표면적인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장인이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 게더 갈등의 원인이겠죠. 성례를 미루는 핑계로 얘기할 뿐이지 사실상 키는 중요한 원인은 아니고요. 이런 일종의 불공정 거래, 노예 계약을 계속 종속화하고 싶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게 바로 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1930년대 소장농 현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농업정책의 영향으로 수많은 소장농들이 양산이 됐고요. 전체 농민의 80%가 내가 일은 하지만 이 농사 수확량의 50% 반도 가져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 반은 일하지 않은 땅주인 지주와 중간에서 소장농을 관리하고 그를 좀 일테면 일을 시켜 먹는 마름이 더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주와 마름과 수많은 소장농들이 갈등과 괴로움을 겪게 됐는데 어쩌면 이 나라는 캐릭터는 이런 소장농의 현실을 보여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사랑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전이라고 할수 있을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자, 1936년 조강 10월호에 발표된 소설이고요. 자, 주인공은 허생원입니다. 허생원은 이미 나이가 지긋한 노인네인데요. 어느 과거 하룻밤 정을 나누고 헤어진 성서방네 처녀라는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와 단한 번뿐이지 평생 여자랑 인연이 없는 허생원은 그를 너무나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장이 끝나고 술집에 들렀다가 아주 젊은

0: 장돌뱅이 동이가 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충주집하고 어울려 노는 걸 보고는 아주 기분이 나빠 버립니다. 그러니까 샘을 놓는 거죠. 그때 하필 자기의 나귀도 암샘을 내면서 뭔가 각대구들 시장에서 놀고 있는 애들한테 괴롭히는 장면을 또 보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두 배로 상하게 되는 거죠. 나도 노쇠하고 매력 없는 인물인데 내 나귀도 그런 거죠. 그런 날 다음 장에서는 대화에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동료인 조선달과 같이 가다가 동이와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막혔던 성서방네 처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동이가 어쩌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아서 크고 있는 내 아들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기분 좋은 의심을 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평생 자식도 아내도 없이 살아갔던 허생원이란 인물의 삶이 한편으로 쭉 흩어져서 보여집니다. 장돌뱅이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일까요? 한 번도 정착하지 못한 채 평생을 고향 없이 살아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두고 정착한 여인도 마음을 두고 정착한 가족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마지막 인생의 끝을 봐가는 나이가 든이 허생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삶이 너무 헛헛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허무하게 느껴질 법도 한데 그런 인생에 어쩌면 선물처럼 다 장성한 아들, 동이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기분 좋게 주고 있는 소설이기도 한 거죠. 자, 메밀꽃 필무렵에 나타난 사랑은 매우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왜 운명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허생원은 허나의 아주 못생기고 매력 없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서방네 처녀는 동네 최고 가는 미인이자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리고 아무도 남자와 그런 불미스러운 소문도 나지 않은 그런 여성인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허수룩한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가 사랑에 빠지는 게 개연성이 있어 보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분위기를 통해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 달은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0: 우리가 이 소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아름다운 문체와 분위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봉평 그리고 그쪽에 가서 이 메밀꽃밭을 구경하러 가기도 하시죠.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왜 우리가 보러 갈까요? 소설을 읽고서 그 아름다운 문체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밀꽃 필무렵에 읽는 것은 이 분위기를 읽는 게 절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성서방네 처녀와 허생원의 인연이 개연성이 생깁니다. 어떤 밤이었느냐?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1: 장선 꼭 이런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았을 것을.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이 성서방네 처녀랑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활짝 있었나 보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데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0: 무슨 말이냐면 성서방네 처녀는 억지로 팔려가는 집을 가기 직전이었고 허생원은 그곳에 잠깐 머물렀는데 너무 아름다운 메밀꽃에 서로 그냥 약간의 이성이라든가 금기를 놔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자연의 힘이 이 소설에서 인연이 없는 두 사람이 연이 닿게 되는 하나의 개연성이 되어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 소설인 겁니다. 자, 메밀꽃 필무렵은 역시 여로형 소설입니다.

0: 길을 떠나고 그리고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에는 한 줄로 걷던 중 발을 헛디뎌서 동이가 업어주는 그런 스킨십이 발생하는 장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행,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말처럼 이긴 여로형 서사 안에서 허생원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우리 알다시피 왼손잡이가 꼭 유전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죠. 동이가 꼭 아들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동이가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허생원입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파장 같은 삶을 살다가 기대감을 하나 갖는 것, 이게 선물처럼 다가가는 소설이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호석은 본편과 제천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메밀 꽃필 무렵에 그 메밀 꽃핀 곳을 본 적이 없답니다. 서울에 앉아서 커피와 버터와 빵을 마시고 모차르트를 들으면서 일요일마다 백화점에 거던 남자가 이우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진 아주 환상적인 장소로서 봉평과 제천의 장을 마련해 둔 겁니다. 오히려 환상적인 곳은 가보지 않을 때더 환상으로 남아있기도 한 셈이니까요. 사랑과 손님과 어머니는 주효섭의 1935년 작품이고요. 여러분이 아마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 작품이기도 합니다. 미망인이 된 어머니가 집에 하숙을 살러 온 아버지의 친구와 마음의 교류를 느끼긴 하지만 이 교류를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금기시 되던 자유연애에 의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자, 미망인이 된 어머니와 아저씨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누가 전달하느냐? 바로 6살 낮 오키가 전달하는 게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1: 아저씨 무슨 반찬 좋아해?
2: 글쎄, 나도 삶은 달걀.
1: 어머나, 어쩌면 나하고 꼭 같네.
2: 그래?
1: 엄마한테 가서 알려야지. 삶은 달걀 많이 드리라고.
2: 오케이야, 뭐 써?
1: 엄마, 이꽃 이쁘지?
3: 웬 꽃이냐?
1: 아저씨 안 돌아왔어? 엄마, 말이지,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줬어.
3: 사랑 아저씨가?
1: 엄마 갖다 주라고.
0: 오키네. 아이기 때문에 달걀이 먹고 싶어서 달걀을 좋아한다. 아저씨가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자신이 유치원에서 꽃을 가지고 왔는데 그 꽃을 내가 줬다고 말하기가 약간 머쓱하니까 아저씨가 줬다라는 순진하고 귀여운 거짓말을 계속해서 아저씨와 어머니 사이에 마음에 불을 붙이는 존재로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6살 소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전혀 모른 채그 감정을 그냥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자는 어떻게 될까요? 독자는 압니다. 그두 사람 사이에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이 관찰자를 통해서 이 시점의 힘을 통해서 당시 금기를 넘어서는 이 사랑 이야기는 훨씬 더 애틋하게 전달이 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죠. 미성숙하고 어리숙한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이기 때문에 순수한 아이의 눈을 통해서 재건된 이런 날것의 정보가 훨씬 더 우월한 입장에 놓여 있는 성인, 그리고 이 아이보다 나이가 많은 독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이 사랑을 지켜보고 허락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대한 마음까지 품게 되는 거죠. 이 6살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랑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시 좀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었던 이런 감정의 선들이 6살 아이의 순수함으로 지켜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엔 당시의 시대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매우 금기가 많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혼이라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던 보수적인 시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요. 결국은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승복하면서 좌절 속에 눈물을 흘리고 헤어지는 멜로드라마적 구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영화로도 성공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작품으로 강신재 작가의 젊은 느티나무를 살펴보겠는데요. 젊은 느티나무의 나는 여고생입니다. 어머니가 이번에 재혼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재혼을 했고 이복 오빠인 형규를 만나는데 그 이복 오빠를 남자로 느끼게 되면서 이 사랑에 대한 금기 앞에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새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형규와는 가족상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오빠라고 불러야만 하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친오빠가 되게 되는 건데요. 이 문장 기억해 두세요. 그에게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라는 이 구절이 첫 소설의 구절입니다. 자, 이 소설이 얼마나 파격적인 묘사로 그 당시에 인식이 됐냐면, 인물을 성격이나 용모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비누 냄새라는 매우 감각적인 소재를 통해서 설명했다는 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었고, 그리고 이 감정적인 흐름을 매우 파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니스 코트, 계단이 있는 저택, 무슈 같은 호칭, 그리고 의대생 오빠와 대학 교수인 새아버지 같은 매우 중산층 이상 상류층 생활을 보여줘서 우리가 마치 드라마를 통해서 상류층을 엿보는 듯한 그런 어떤 대중적인 감각을 발휘한 소설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부르짖은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다. 내 말을 알아줄까 싶기? 나는 또 끄덕여 보였다. 고마워, 그럼.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람이 마주 불었다. 나는 젊은 느티나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펑펑 울면서 온 하늘로 퍼져가는 웃음을 웃고 있었다. 아, 나는 그를 더 사랑하여도 되는 것이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젊은 느티나무는 뭘까요? 결국 이성으로서의 사랑의 호기심과 정열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사회적인 법규나 이데올로기적인 제재를 넘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사랑, 그리고 오빠와 여동생 간의 그런 어떤 지켜진 상식적인 사랑, 젊음의 열정, 이렇게 자연에 의탁해서 이 사랑의 감정을 잘 다독여 보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겠죠. 이 젊은 느티나무의 이미지 자체가 숙희와 형규 같은 젊은 세대의 사랑을 상징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사랑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더 청춘 남녀가 더 멋있는 사랑을 따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까지 주고 있는 거죠. 사랑이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이 젊은 느티나무에도 역시 비누 냄새라는 매우 감각적인 소재로 시작을 했으나 결국 그 사랑의 정념을 토닥거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걸 보게 될 텐데요. 역시 사랑은 이렇게 각 시대마다, 사회마다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쩌면 지금 세대를 지금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촌스럽고 어쩌면 너무 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매우 파격적인 사랑이었다는 것. 자, 이 파격적인 사랑을 얘기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시대와 사회를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주제이자 관심사인 사랑. 사랑은 문학의 영원한 테마다. 어린 화자의 눈으로 본 사회적 관습이 허락하지 않는 안타까운 사랑. 서정적 분위기로 묘사한 단 한 번뿐인 운명적 사랑. 감각적이고 세련된 문체로 그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문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채로운 사랑의 모습을 그려낸다. 때로 시대와 사회를 드러내기도 하는 척도 사랑. 우리가 그려갈 이 시대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